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나이가 들수록 가장 조심해야 할 사고 중 하나가 바로 낙상입니다. 단순히 넘어지는 사고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낙상은 골절과 입원은 물론 독립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이 시간에는 낙상의 주요 위험 요인을 알아보고 스스로 낙상 위험을 점검하는 방법과 근력 및 균형을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소개합니다. 또한 넘어졌을 때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과 주방, 욕실, 침실 등 집안 곳곳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실천 방법도 함께 살펴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망소사이어티에 소속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케어기버 임희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웰에이징, 건강한 노화, 가정 내 안전 및 낙상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제약, 인지 문제, 여러 건강 문제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원하더라도 살던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가 힘들어지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낙상의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 낙상이란 무슨 뜻이냐?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몸에 데미지가 갔을 때 이때를 우리가 낙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5세 이상 4명 중 1명은 매년 한 번 이상 낙상을 경험합니다. 연령이 높아져서 75세 이상이 되면 2명 중에 1명이 매년 한 번 이상 낙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낙상의 주요 위험 요인은 나이와 관련된 변화, 노화로 인해서 근력이 약화가 되고 균형 감각의 저하도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 복용, 그래서 어지럼증을 유발을 하고 또 부작용으로 인해서 또 환경적인 위험 요소, 내가 오래 머무는 곳에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요즘에는 카펫 대신에 마루를 많이 깔기 때문에 미끄러운 바닥이라든가 아니면 계단이라든가 높은 문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위험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건강 상태, 노화가 되면서 망상 질환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 상태, 그 다음에 인지 기능 저하,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낙상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전의 낙상 경험, 한 번 넘어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또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또 발 통증 또는 부적절한 신발 착용,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아치가 무너지고 또 부적절한 신발 착용으로 인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또 요인이 되겠죠. 가정 내 위험 요소, 곳곳에 있겠죠. 우리가 인지 못하고 있을 뿐이겠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낙상 위험 점검하기. 평가 질문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예, 아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내용에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팡이나 보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나는 집에서 가구를 붙잡고 몸을 지탱합니다. 나는 넘어질까봐 걱정됩니다. 나는 발의 감각이 일부 없어졌습니다. 나는 어지럽거나 피곤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몇 개나 예, 아니요 대답이 나왔을까요? 한번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0초 이상 또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평가 방법이 나오는데요. 다리 근력과 지구력을 검사합니다. 누군가 옆에 서 있도록 하세요. 팔걸이 없는 등받이가 고든 의자를 사용하세요.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30초 동안 세어보시고 30초 동안에 10번 이상을 할 수 있는지 본인이 몇 번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의자가 필요한 것은 혹시 앉았다가 엉덩방아를 찌울까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의자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으신 분은 의자를 그냥 붙잡고 하셔도 되고 벽을 붙잡고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세어보시고 제일 이 동작에서 주의할 점은 무릎이 발 손가락 앞으로 나오지 않게끔 지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 힘으로 걸을 수 있는 근육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필요한 것이고 이 운동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이 무릎이 발 앞으로 나왔 발가락 앞으로 나왔을 때는 몸무게 하중을 무릎이 받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무릎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주의를 해주시면서 30초 동안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완료해 보시고 앉았다 일어나기 테스트를 완료하세요. 이러한 평가 결과를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그거 뭐 운동 전문가라든가 예, 그런 분들하고 상의해 보시고 계속 움직이세요. 걷기와 신체 운동은 매우 좋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을 검토하세요. 매년 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발의 신경 상태를 확인하세요. 집을 더 안전하게 만드세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죠. 균형과 이동성을 위한 팁이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균형과 근력을 위해 정기적으로 걷거나 운동 수업에 참여하세요. 지금 하고 계시죠? 의사가 권장하면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세요. 발에 잘 맞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으세요. 계단에서는 손잡이를 사용하세요. 어지럼증을 방지하기 위해 천천히 일어나세요.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면 발을 털어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급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우리가 머리가 하얘진다 그러죠. 예,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런 공부가 필요하고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넘어졌을 때 스스로 바닥에서 일어나는 방법. 먼저 침착하세요. 그리고 몸 상태를 확인하세요. 다쳤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네, 가족이나 아니면 이웃이나 그래서 만약에 심하게 다쳤다고 생각이 드시면 난원을 요청을 해야 되겠죠. 네, 따뜻하게 몸을 유지하세요. 또 움직이실 수 있으면 물 한 잔 드시고 이렇게 해서 휴식을 취하시는 것도 예, 한 방법이겠습니다. 우리 집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예,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집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부상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낙상 예방, 또 화재 안전, 비상사태 대비, 약물 관리 예,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주변을 둘러보시고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집안의 안전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방 안전에 대해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낮은 선반에 두세요. 손잡이가 있는 튼튼한 발판을 사용하세요. 바닥에 떨어진 물건은 주워주세요. 코드는 벽 쪽에 감거나 테이프로 고정해 넘어지지 않게 하세요. 욕실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욕실 안과 욕조 옆,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샤워 시설이 아니라 이렇게 욕조 안에 있는 샤워 시설은 일단 나올 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안전 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욕조나 샤워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고무 매트를 깔으세요. 욕실 바닥에 불필요한 것을 치워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세요. 밤에도 길을 잘 볼 수 있도록 야간 등을 설치하세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새벽에 몇 번 깨서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요 야간 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욕실에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더 안전한 침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구를 옮겨 오가는 길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부탁하세요. 깔개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깔개를 치우세요. 바닥에 있는 물건들을 치워서 공간을 정돈하세요. 방이 밝게 조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나이 들면서 침대의 높이도 여러분들이

0: 사람이 없는 방에서는 촛불을 사용하지 마세요. 안전한 집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다섯 가지 필수품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1. 냉장고에 비상 연락처를 꼭 붙여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기 예방용 전화 시스템. 자녀들하고 의논하셔서 시스템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 총기가 있다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시고요. 집 밖에 숨겨둔 여분의 열쇠. 이것도 숨겨져 있는 그 장소를 가족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5번, 약물 정리 및 보관 시스템. 이것도 중요하겠죠? 손주들이 집에 놀러 와서 그 손이 닿지 않게끔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또 정보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낙상은 노후의 후유증과 또 합병증 때문에 노후의 삶이 질이 저하가 되고, 그 다음에 독립성이 저하가 되고, 의료비를 증가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초래합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참고하시고, 무엇보다도 꾸준한 운동으로 근력을 키워 유지하고, 균형 잡힌 영양 보충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건강하시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1: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번 건강 정보 시간에는 나이가 들수록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단순한 노화로만 생각하고 지나치는 근감소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나이가 들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예전보다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근감소증이라는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과 힘이 점점 줄어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60세 이후부터는 특별한 관리가 없으면 매년 근육이 조금씩 감소할 수 있으며 80세가 넘으면 젊었을 때보다 근력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균형감각이 떨어져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며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감소증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줄어들기 쉽지만 오히려 단백질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생선, 닭고기, 달걀, 두부, 콩류, 우유와 같은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도 좋지만 근육을 유지하려면 근력 운동도 함께 해야 합니다. 집에서도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를 여러 번 반복하거나 물병을 이용해 팔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오랫동안 앉아만 있지 않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다가도 한 시간에 한 번쯤은 일어나 몸을 움직여 보세요. 잠깐 걷거나 기지개를 켜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깨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근육은 몇 살부터라도 다시 키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연구에 따르면 80대와 90대에서도 꾸준히 운동하면 근력과 균형감각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육은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힘일 뿐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자산입니다. 오늘부터 식사 때 단백질을 조금 더 챙겨 드시고 하루에 10분이라도 근력 운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앞으로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눔의 원을 넓혀가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 네, 크리스찬 삶은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속에 살면서 선한 영향을 끼칠 때 좋은 열매를 남기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리그 워렌 목사님은 오래전에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아중심적인 삶 때문이다. Selfishness. 나의 만족, 나의 필요만을 채우려는 삶을 말합니다. 둘째는 관계 단절의 삶, isolation. 다른 사람들과 단절된 채 높은 벽을 쌓고 나눔과 배품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크리스찬 신앙을 무너뜨리는 저해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도 위배가 됩니다. 예수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고 실제로 그런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애 3년은 하늘의 축복을 나누고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자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시고 주시다 나중에는 자기 몸 전체를 다 주신 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참 소망과 생명과 사랑의 승리를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일찍이 땅에 누구도 남기지 못했던 최상의 영향력을 남기신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한때 온 유럽을 정복했던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남겼겠습니까? 그가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어 갈 때 한 말이라고 합니다만은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이겼습니다. 알렉산더 카이사르 시저를 말하죠. 샤를 마뉴 그러나도 제국을 세웠지만 우리는 힘으로 이 땅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당신은 사랑으로 이 땅을 정복했고 그 영향력은 누구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영향력은 인류 역사를 바꿀 정도로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영향력이요 생명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분의 교훈이 닿는 곳마다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의 삶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죠. 축복으로 움켜잡고 나눔과 배품이 없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남아있고 단절된 삶의 패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깰 때 우리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복음이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The Saint of Auschwitz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8분 43초짜리 짧은 영화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진 맥시밀리안 콜베 신부에 대한 실화를 다룬 영화인데요. 이분은 폴란드에서 수도원을 이끌던 사람인데 1941년도에 반나치 활동과 유태인을 보호했다는 이유로 체포당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용소 안에서 한 사람이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나치는 보복으로 10명의 수감자를 선택해서 굶주림의 방이라고 하는 starvation room이라고 하는 곳에 감금을 하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선택되는 것은 곧 죽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택된 사람 중에 한 명이 애원하며 간청을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가족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제발 살려달라고. 독일군이 들어줄 리가 없죠. 그때 콜베 신부가 나섰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돌장교가 물었어요. Do you know him? 저분을 아는 사람입니까? No, I don't know him. But I have no family. I'm not married. 나는 가족도 없고 나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 대신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 대신 콜베 신부가 들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굶주림의 방에서 마지막까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동료를 위로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켜보았던 존 지올코우스키라는 교수가 9.11은 고백을 남겼습니다. 이번은 폴란드 지성인이요 반기독교 사상을 가진 사람인데요.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날 수용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다. 아무 연관도 없는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대신 죽어준 죽음만큼 더 경건한 사랑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이 모습, 이것이 감동을 주게 되고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의 방이 흘러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수님을 닮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도 수많은 변화를 남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받는 것을 더 좋아하죠.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하죠. 저희들이 축복받는 것을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함과 부유함을 누리는 삶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나만 부여잡고 내 안에만 머물게 함으로써 흘러가지 않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축복을 안겨주어도, 엄청난 차원의 축복을 안겨주어도 이것을 나만 붙잡고 살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이유는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통하여서 나누고 베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0: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무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잎을 내려놓습니다. 잃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은 내려놓고, 미움은 비워내고, 감사는 하나씩 채워갈 때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삶은 더 깊어집니다. 비우는 만큼 평안이 찾아오고 나누는 만큼 행복은 커집니다.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더 가져야 할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더 큰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다가오는 한 주는 걱정 하나는 내려놓고 감사 하나는 더 품어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삶의 희망과 힘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2: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동은요, 구전심수 이런 말을 합니다. 국악 가르칠 때 악기마다 입으로 내는 소리가 다 있습니다. 뭐 딩강동, 슬기둥 이런 말들이 있죠. 이렇게 입으로 스승과 마주 앉아서 배워도요, 음악을 배우기란 참 어렵습니다. 하물며 이걸 AI한테 가르쳐준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서 방송 프로그램이 하나의 오케스트라와 음악이라면 지휘자는 PD라고 했는데 이분은 진짜 지휘자입니다. 음악을 지휘하는 분야에서 차세대 예술가로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분인데요. 오늘 공존 프로젝트, 저희가 국립극장 프로젝트 한번 소개했었죠. AI와 인간이 과연 무엇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협업들을 해나가는 걸까요? AI한테 지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일을 했습니다. 정예지 지휘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지휘자 그러면요. 저희 그 베토벤 관련된 그 드라마에 보면 왜 강마에 네. 그 흔히 유행어가 똥똥거리고 있잖아요. 그런 드라마 속에서나 혹은 영화 속에서 많이 봐요. 네. 근데 대중분들은 지휘자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일단 본인 소개하기 전에 네. 지휘자가 뭔가요?
4: 지휘자는 네, 음악을 일단 그 지휘자의 역할 한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박자를 맞추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네. 그거 맞거든요.
3: 네요?
4: 그거 맞고요.
3: 네. 아니라고 할 줄 알았어요.
4: 네, 그거 맞고요. 오른손에서 네. 정확한 지휘 패턴을 보이면서 네. 박자와 템포를 전달을 하고 오케스트라에게 전달을 하고 이제 왼손이 남으니까 네. 네, 왼손에서는 표현을 담당을 해서 네, 전달을 합니다. 좀 뭐 네. 짧은 거 뭐 좀 길게 표현을 해주세요. 뭐 강하게 해주세요. 뭐 부드럽게 해주세요 등의 그런 표현을 왼손이 담당해서 전달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휘자들마다 곡의 네. 그 표현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같은 곡이어도 지휘자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지휘자마다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다르니 지휘가 다르고 지휘가 다르니 단원들의 연주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3: 네.
4: 예. 그래서 지휘자는 그런 그리고 단원들이 다 가진 그 개인 이제 성향 뭐 가치관에 따라 네. 연주들도 다르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연주들을 다 하나로 통일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 지휘자 입니다.
3: 작곡자가 음악을 창조한다면 지휘자는 재창조하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침 출근길이나 마음이 힘들 때 구스타프 말러의 5번 교향곡 들으세요 라고 하면 이 연주자마다 달라요. 여러분, 이게 또 지휘자마다 다릅니다. 앞서 왼손 오른손 비유 너무 괜찮네요. PD가 오른손으로 큐시트를 짜고 왼손으로 막 손가락질 하거든요. 아, 빨리 끝내세요. 막 더 길게 가세요. 이렇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막 흔드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소개해 드릴게요. 본인 입으로 소개하기 좀 그렇잖아요. 우리 정혜지 지휘자님은요. 한예종에서 정치용 선생님. 이분은 윤희상 음악과 굉장히 가까운 분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세계적 지휘자시죠. 그리고 미국 피바디 음악원 또 여러 너무 많아요. 세계 유수의 지휘자들과 마스터 클래스에서 선발돼서 가르침도 받았고요. 지금 국립극장 프로젝트도 하고 계시지만 또 여러 가지 뭐 국내 지휘자 공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차세대 지휘자에 선정되어서 계속 또 활동하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소개가 마음에 드시나요?
4: 네. 아주 민망하시네요.
3: 민망하시나요? 아, 이럴 때는 약간 그 정도는 앞으로 더 유명해질 겁니다. 이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네.
3: 자, 앞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보세요. 지휘를, 우리나라를 이끌 차세대 지휘자신데, 라디오 방송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제가 이런 무례한 부탁을 합니다. 이를테면 지휘하는 패턴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보여주시는 게. 이거를 AI한테 어떻게 학습시키느냐가,
4: 네.
3: 사실 왜냐하면 이게 축구 경기나 야구 스포츠나 일종의 정해진 패턴이 아니라 창작자마다 재창조하는 지휘자마다 달리 한다면서 이걸 어떻게 학습시킬 수 있을까요?
4: 네, 그런 그 부분을 이제 제가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 시리즈 부제라는 공연에서 로봇 학습 지휘자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3: 네.
4: 그 로봇 지휘자가 지휘를 하려면 일단은 템포가 일정하게 가야 되겠고
3: 네.
4: 패턴이 막 자주 바뀌지 않는 곡을 좀 선정을 했었어요.
3: 아, 조건을 좀 주는군요.
4: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두 곡을 선정을 네. 해서 연주를 했었는데 학습을 시키는 건 로봇이 운동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사람만큼의 그런 자연스러운 모션은 네,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3: 네.
4: 저는 최대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표현을 담당하는 왼손을 네. 악기 사인 주는 위주로 좀 최소화하였고요. 표현을 막 너무 한다든지 그런 걸 다 덜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손의 패턴을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에 충실한 아주 그냥 정확하게
3: 네.
4: 보여드리고자 했었어요. 그게 이제 로봇 지휘자한테 좀 적용이 쉽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3: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 지난번에도 했지만 이제 관성 측정 장치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핸드폰이나 스마트워치 같은 거 기울기 인식하듯이 그런 것들을 몸에 다 붙여서 이제 로봇한테 학습시키는데 하신 만큼 정예지 지휘자가 표현하려고 하는 만큼 AI 로봇이 피지컬 AI가 받아들이던가요? 아니면 아 이거 조금 못 받아들이는데 그런 게 있던가요?
4: 근데 굉장히 잘 받아들였어요. 단원분들도 로봇 지휘자를 보고 예지 지휘자랑 비슷한데 진짜 닮았다 이런 반응 되게 많았거든요.
3: 일자리를 뺀 거니까.
4: 네. 그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다만 이제 인간만큼의 그런 신체 구조는 아니다 보니까 좀 템포가 빨라지면서 동작이 커질 때 약간 이제 움직임에 오류가 나거나 지휘봉 끝이 갑자기 이렇게 축 처진다 손이 갑자기 처진다든지
3: 네.
4: 그런 부분은 좀 예, 그랬었죠.
3: 이게 보면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클래식 전문 매니아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이제 뭐랄까 음악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을 참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뭐 러시아의 뭐 블라드미르 유럽스키 뭐 이렇게 요즘 보면 젊은 지휘자들이 좀 재미난 실험을 많이 하는데 지휘봉 없이 하시는 분들 물론 옛날 지휘자들도 지휘봉 없이 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지휘자가 지휘봉이 꼭 필요할까요? 이것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학습할 때 또 그 요소가 되니까요. 이 지휘봉 떨어지는 게.
4: 그거는 곡마다 예. 다른 것 같아요.
3: 어떤 꼭 필요한
4: 엄청 서정적인
3: 있고.
4: 곡을 좀 네. 할 때는 지휘보다는 손이 조금
3: 더 감정 표현
4: 네 같은. 그런데 용이하기 때가 있거든요.
3: 예.
4: 그래서 손으로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자 할 때가 있고 좀 정확한 지휘 변박이 좀 많거나
3: 네.
4: 그런 곡을 다룰 때는 정확하게 지휘봉을 써서 보여주려고 하죠.
3: 와 그게 있군요. 이거 여론도 오늘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공부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로봇이 정확하게 지휘자를 학습해서 그럼 과연 진짜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또 다른 인문학적 질문이 남습니다만 그건 뒤에 나누기로 하고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지휘봉 정확한 박자와 선율과 곡의 진행 상황과 그 느낌인 왼손이 있다고 쳐도 결국 또 지휘자의 눈이 있잖아요.
4: 네.
3: 이 연주자를 바라보는 눈.
4: 네.
3: 그거는 두 손이 아닌 또 다른 영역일 텐데.
4: 네.
3: 이건 어떻게 학습이 안 되는 부분 아닐까요?
4: 예, 그게 제가 이제 로봇 지휘자한테 지휘를 학습시키면서 느꼈던 가장 큰 한계였는데요. 일단 이 로봇 지휘자는 소통이라는 게 불가능. 합니다.
3: 네. 네.
4: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눈이 이제 단원들의 눈을 아이컨택을 하지 않고
3: 네.
4: 일단 기본적으로 지휘자는 계속 음악을 들으면서 순간순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음악을 듣는 청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3: 네.
4: 그런 것들이 이제 로봇에게 없었기 때문에
3: 맞아요.
4: 네. 그런 게 가장 큰 아직은 멀었겠구나라고 느낀 부분인 것
3: 맞습니다.
4: 같아요.
3: 그 드라마 기억나시겠죠? 그 뭐였죠? 베토벤 바이러스였나요? 그 김명민 씨가 그 연주자 누구야? 그 3번 바이올린 막 이러면 우와 저게 들려? 막 이러는데 그 능력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4: 네.
3: 그 실제로 지휘자분들 그러면 정확히 집어내세요?
4: 네. 대체로 우와. 그렇게 하시죠. 근데 그게 누구야?
3: 드라마를 네. 좀 비유했습니다.
4: 네. 집어내십니다. 네.
3: 아 대단합니다. 오케스트라 수십 명의 단원들이 만들어내는 화합의 그 마지막의 아름다운 예술의 소리를 이분들이 다 한땀한땀 이것도 드라마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한땀한땀 다 본인이 보고 세심하게 만드는 일종의 명품 같은 느낌이
4: 네.
3: 들어요.
4: 네.
3: 그런 부분도 또 얘기를 하셨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지휘자가 그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그 곡을 만들어낼 때 딱 저 뒤에 팀판이나 혹은 뭐 아주 낮은 음역대 연주자를 봤는데 잠시 졸고 있거나 혹은 뭔가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도구가 사라졌거나 네. 이상한 상황에도 지휘자가 대처해 줄 수 있나요?
4: 그게 연습 과정일까요? 무대면 진짜 큰일 날 것 같고요.
3: 예. 아.
4: 근데 무대에서는 만약에 바이올린이 네. 현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뒤에서 바이올린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빨리.
3: 아, 있군요.
4: 네. 예.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경우는 있고요.
3: 네. 그걸 지휘자님이 뭐 잠깐 그 파트는 죽이고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다 네. 대처가 있군요.
4: 빨리 이렇게 네, 넘기십니다.
3: 네. 제가 본 공연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이거는 클래식 음악이 아니라 그룹 사운드 예, 음악에서 막 드러머가 드럼 치다가 보통 스틱이 부러지거나 너무 흥이 난 나머지 스틱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4: 아, 네.
3: 그럼 이제 그거를 한쪽 스틱과 발로 막 어떻게 할 때 기타가 그 부분을 메꿔주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 뭔가 이 오케스트라도 그런 게 있을까라고 했더니 다 스태프들이 빨리빨리 갖다 줍니다. 활도 잘 끊어지고. 이번에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사실은 차세대 지휘자로서 지휘 앞으로 여러분 굉장히 유명해지실 거니까 정혜지 지휘자님 오늘 얼굴 많이 보십시오. 유튜브 들어오셔서 보시고요. 다시 보기 다시 듣기로도 보십시오. 앞으로 이 작업을 해나갈 텐데 지금 AI가 때마침 사회 전 세계를 휘감고 있어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예술가로서 기존의 텍스트를 컨텍스트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표현해줘야 되는 예술가로서는 AI가 만든 곡을 AI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내가 지휘하고 이 의미가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의미 부여를 하세요?
4: 그 공연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하면은
3: 네.
4: 그 부재 공연 때는 로봇 지휘자가 과연 인간 지휘자를 대체할 수 있을까?
3: 네.
4: 뭐 아니면은 우리가 인간 지휘자를 오히려 더 찾게 되는 그런 그런 계기가 되는 공연이 될까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AI를 제가 지휘를 하다 보니까 약간 경계 대상으로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3: 네.
4: 그래서 뭐야 진짜 얘가 사람 지휘자들이랑도 경쟁하기 바쁜데 로봇까지 껴가지고
3: 아 이게 너무 성내가 오늘 나오시는데
4: 제가 진짜 넘어오는 얘가 이제 넘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네. 그런 시선으로 봤었거든요.
3: 네네.
4: 근데 이번 공존 때는 말 그대로 좀 AI와 인간이 서로 좋은 점들을 살려서 좋은 음악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 보자 하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르게 좀 봤던 것 같아요. 이런 경계의 대상이었다가 갑자기 협력의 대상이었다가 약간 예 네, 그런.
3: 알파고가 처음 이세돌 9단과 바둑 대국을 뚫 때도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했거든요. 아우 저 정도로 똑똑하면 이제 우리 어떡하지? 였다가 지금은 서로의 위치와 인간과 AI의 중요도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잘 쓰자라는 방식으로 가는데 예술계도 비슷한 방향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AI가 직접 곡을 써요. 지난번에 나오셨던 분들도 공익관이랑 관계자분들도 AI한테 직접 그 음과 표현, 뭐 국악적으로는 식임새, 뭐 뉘앙스 이런 것들을 다 학습시켰는데 그걸 학습한 AI가 곡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작곡한 곡과 특히 지휘자시니까 작곡자들의 그 곡을 잘 해석하시잖아요. 차이가 있나요?
4: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차이를 잘 못 느끼겠고요.
3: 와.
4: 대중음악을 기반으로 한 느낌의 곡이기 때문에 더 차이를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정통 클래식이나 뭐 진짜 우리나라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곡이면은 차이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 네.
4: 근데 이번 공연에 이제 같이 했던 프로그램은 대중음악을 기반으로 좀 느낌이 약간 영화음악 같았거든요.
3: 네네.
4: 그래서 그런 음악을 딱 AI가 만들었다고 누가 얘기를 안 했다면은 들었을 때 그냥 곡 좋다 이렇게 그냥 절대 AI도 저는 생각을 예. 근데 계속 듣다 보면은 좀 비슷한 모티브나 구조가 너무 명확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3: 네.
4: 좀 있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장르 그 이번에 했던 음악 자체가 좀 그런 느낌이어서
3: 네.
4: 좀 뚜렷하게 보였던 것 같고
3: 대중성이 강화된
4: 네. 네 그리고 일단은 그냥 AI가 네, 저는 9번을. 근데 그거는 그 비슷한 모티브를 계속 쓰는 거는 인간 작곡가들도 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3: 그렇죠. 뭐
4: 예, 그래서
3: 완전히 새로운 없는 뭐 존 케이지의 4분 33초 같은 지휘자가 지휘봉 들고 있는데 4분 33초 웅성웅성 막 짝짓걸짓걸하다가 끝나요. 이 자체도 하나의 존재하는 음악이고 예술이다라고 받아들인다면 뭐 AI 이런 건 못 만들어 내겠지만
4: 네.
3: 굉장히 보편적인 것들은 놀라울 만큼 사람과 비슷한 면도 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악 관련된 곡들을 올렸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음계도 다르고요. 음악적 구성이나 표현 이를테면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독특한 이른바
4: 네.
3: 식임새,
4: 네. 뭐,
3: 토리 이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4: 네.
3: 아리랑 음악 같은 경우 BTS가 쓴 거 봐도 비트에서 노래하는 전혀 낯선 이질적인 게 느껴질 정도로
4: 네.
3: 이런 거는 사실은 곡에 많이 표현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이번에 말씀해 주셨지만
4: 네.
3: 요소요소 들어가 있을 때는 지휘자로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약간 그런 느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4: 네. 저도 서양음악을 전공을 먼저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3: 네.
4: 처음에 국악관현악단에 그 연습을 했을 때는 좀 악보에 써져 있는 음이랑 음을 뭐 약간 흔들기도 하고 당겼다가 밀었다가 이런 느낌이
3: 네.
4: 있다 보니까 악보에 써 있는 음의 느낌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충분히 악기를 예상하고 갔다고 했는데도 악보를 보면서 악기를 예상하고 갔는데도 다른 것처럼 확 느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 국악은 악보에 담지 못하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3: 네.
4: 제가 뭘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연주자분들이 그 시간과 경험을 통해 쌓여진 그 맛을 연주자분들이 살려주시는 게
3: 그러니까요.
4: 예, 아주.
3: 저도 국악 관현악 곡들을 예전에 뭐 평가를 하고 제가 이제 잡지에다 그 감상문을 써본 적도 있는데 지휘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왼손.
4: 네.
3: 이를테면 너무 슬프면 울음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가장 슬픈 소리가 아니라 아예 무음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이 왼손이 만들어내는 곡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너무 어려운 얘기고 객관화할 수 없고 계량화할 수 없으니까 이게 전승되기도 어렵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 그래도 내가 지휘해서 그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음악을 탁 만들었을 때 가장 내가 이 곡은 하면서 나도 너무 뿌듯했어 좋았어 라는 부분이나 경험이 있으실까요?
4: 총 이번 프로그램이 5곡이었는데요.
3: 네.
4: 3곡은 관현악곡이었고 2곡이 이제 AI와 협연을 하는 협연곡이었어요.
3: 네.
4: 근데 관현악곡은 평소 하던 창작곡 대하던 것처럼 그렇게 연습을 하고 뭐 진행을 하면 됐는데 AI 협연곡은 저도 처음 접해보는 곡이고
3: 네.
4: 그리고 이제 AI는 이미 템포를 정했고 그 템포에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야 하는 곡이었거든요.
3: 아, 네.
4: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이 좀 컸었어요. 근데 공연 중에 관객분들의 반응이 그 곡들을 했을 때 반응이 가장 좋더라고요.
3: 네.
4: 네. 그래서 되게 좀 기억에 남고 짜릿한.
3: 그렇죠.
4: 네.
3: 이 무대 오케스트레이션의 음악과 지휘자 그거 다음에 바로 객석까지 포함해서 이제 음악이 완성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갑자기 제가 드는 생각인데요. 단원들은 좀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생각했던 만큼의 감동을 못 드려도 내 앞에 지휘자가 막아서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휘자는 돌아서면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관객들을 만나야 되니까 굉장히 관객 반응에 대해서
4: 네.
3: 곡이 끝나고 나서 혹은 곡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관객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부담이 있을 수도 있거나 혹은 더 감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4: 근데 그 곡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는 저는 관객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3: 그렇죠.
4: 관객 그리고 그 뭔가 연주를 하다 보면은 관객을 이렇게 신경 쓴 적은 잘 없었던 것 같고요. 맞췄을 때 뭔가 쾅
3: 네.
4: 하고 맞췄는데
3: 뒤통수에서
4: 그냥 이렇게 잔잔한 박수가 나오면 조금
3: 네.
4: 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네. 대체로 관객분들이 좀 그 음악에 맞는 반응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네. 아까 방송의 지휘자는 PD라고 했는데 PD가 열심히 재밌게 만들었는데 반응이 별로면 PD도 똑같은 난감함을 이건 동접자가 안 나오지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비슷하군요. 그런데도 어쨌든 예술의 영역이고 오케스트라는 사실 물론 이제 우리도 전통 음악으로 만든 오케스트라가 존재하지만 뭐랄까요 저는 음악 예술로서는 다다를 수 있는 인간이 협력하고 서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문명과 사회가 발전했듯이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음악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AI가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실험적 단계 같이 해볼 수 있을까? 어, 얘가 나를 배웠네? 어, 이런 곡도 괜찮네를 넘어서서 미래에는 이런 장점들이나 기술의 진보가 이 오케스트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적 결과물에 이런 방식으로 나는 지휘자로서 이렇게 협업해보고 싶어, 뭐 해보고 싶어, 혹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좀 미래에 대한 꿈이나 전망이 있으실까요?
4: 어, AI를 저는 이제 받아들이기도 했고요.
3: 네.
4: 네. 그, 근데 아직 그 진짜 그 정통 클래식과 완전 우리나라 전통 음악의 기조는 완벽하게 학습하는 것이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3: 네.
4: 어, 그리고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그런 기조들을 다 담는 곡도 혹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면은 AI가 만든 뭐 클래식이나 AI가 만든 진짜 어, 전통 음악들을 한번 해보고 네. 싶은. 네.
3: 저는 이제 마음이 울적할 때 글렌 굴드의 피아노 곡을 많이 듣는데요. 옛날에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글렌 굴드의 피아노 앞에 머리 위치에다가 마이크를 설치해서 똑같이 재현해는. 근데 사실 그건 글렌 굴드가 죽고 없기 때문이죠. 어, 뭐 헤르베르트 폰 캐라얀이든 유명한 지휘자가 뭐 베를린 필이랑 연주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음반 속에만 존재하는데 어 이거 내가 눈앞에서 보고 싶어. 저는 이거 AI 활용해서 좀 똑같이 캐라얀을 똑같이 학습한 지휘자가 나와서 또 똑같이 학습한 연주자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일종의 재미로서는 근데 그게 진짜 인간의 예술이야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숙제인데
4: 네.
3: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4: 아 저는 아직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3: 아 불가능하다. 네.
4: 네. 그 부재 때 너무 느껴가지고 일단은 그 로봇은 소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 그러네요. 소통이 안 돼요.
4: 네 단원들과 어떤 소통을 해가면서 호흡을 맞춰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얘는 정확한 템포, 어 완전 흔들리지 않는 템포, 정확한 템포, 언제나 똑같은 템포로 일정하게 가요. 그건 너무 뭐 좋을 수 있지만 음악이 그렇게만
3: 그럼요.
4: 그렇게 정확하게만 가지 않거든요.
3: 저 사박자 애국가는 행진가들이죠.
4: 네, 그렇게 완전 메트로놈처럼 정확하게 가지 않기 때문에 어, 어떤 뭐 조금 여기서는 여유롭게 가고 여기서는 좀 급박하게 당겨도 보기도 하고 그런 변화들이 템포 변화들이 모여서 좀 자연스러운 음악을 만드는 거라 그거를 진짜 학습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게 아직은 상상이 잘 가지 않아요.
3: 예, 어릴 때 피아노 하고 날 때 선생님이 메트로놈 했던 게 떠오르네요. 좀 보라고 이거. 예. 근데 거기 안에 갇혀 있으면 또 음악은 재미가 없습니다. 오늘 차세대 대한민국의 지휘자 정혜지 지휘자와 함께 AI 또 국악 오케스트라를 다 아우르는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정혜지 지휘자님과 또 우리나라의 젊은 음악가들은 앞으로 사람과 AI를 동시에 지휘해서 음악을 새롭게 창조해내는 예술가들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은 저희도 물어보는 단계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물어보셔야 될 거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서울필, 뭐 정명훈 이런 것만 광클해서 보지 마시고 주변에 많은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연장을 가득 채워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3: 정혜지 지휘자였습니다.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5: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저녁입니다. 주말 저녁 이 더위에도 라디오 켜놓으신 분들 고맙습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재현이고요.
1: 저는 박지수입니다. 선배 오늘 진짜 덥죠? 밖에 나갔다가 그냥 들어왔어요, 저.
0: 나는 오늘 물구나무서기 하다가 더 더웠어요. 거꾸로 보면 세상이 달라 보이나 싶어서 해봤는데 더위는 거꾸로 봐도 더위더라고. 하하.
1: 선배는 진짜... 아무튼 오늘 주제 얘기해야죠. 오늘 LA 사는 이야기 주제가 좀 뜨겁습니다. 날씨만큼이요.
0: 맞아요. 오늘은 AI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한인사회 경제를 어떻게 흔들고 있나 이 얘기인데요. 한인타운 올림픽 거리 식당들도 팔가 쪽 작은 가게들도 요즘 AI 어쩌고 저쩌고 다들 한마디씩 하잖아요.
1: 맞아요. AI 때문에 일자리 뺏긴다 아니다. 오히려 편해졌다. 요즘 진짜 말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그 공방이 벌어졌어요. 장 PD님이랑 막내 인턴이랑 싸우다시피 했다니까요.
0: 싸운 건 아니고 뜨거운 토론이었죠. 하하. 장 PD는 AI 때문에 자기 자리가 위태롭다고 하고 인턴은 AI 덕분에 일이 훨씬 쉬워졌다고 좋아하고 같은 스튜디오 안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 사는 거예요.
1: 그 얘기 오늘 본편에서 제대로 풀어볼 거예요. AI가 우리 한인사회 일자리를 빼앗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건지. 지금 이 질문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0: 그리고 오늘 양념 코너에서는 제가 AI로 직접 만든 자작곡도 들려드릴 거예요. 제목이 한인타운 프렌드. 한인타운 프렌드입니다. 부끄럽지만 틀어드릴게요.
1: 기대됩니다, 진짜로. 자, 청취자 여러분, 지금 차 안에서 들으시는 분, 집에서 저녁 준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 오늘 이 얘기 들으시면서 아,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사연이나 생각 있으시면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RS1650으로 보내주세요.
0: 우리들의 LA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본편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양념 코너 먼저 챙겨드려야죠. 제가 요즘 AI랑 밤새 씨름하면서 만든 곡이 있는데 이번엔 진짜 제 마음을 담았어요. 제목이 뭐냐고요? 한인타운 프렌드. 한인타운 친구들, AI와 친구가 된 한인 사람들 이야기예요. 저 사실 AI한테 처음엔 좀 경계했거든요. 근데 같이 곡 만들다 보니까 이 친구 나쁘지 않은데? 싶더라고요. 제다이가 포스를 쓰듯이 저는 AI를 씁니다. 하하.
1: 선배의 그 비유는 진짜 선배만 할 수 있는 비유예요. 근데 곡 제목 한인타운 프렌드 저 들어봤는데요. 진짜 좋아요. 한인타운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이야기가 딱 녹아있어서 오늘 주제랑도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요. 주말 저녁 이 무더위에 에어컨 틀어놓고 이 노래 한 곡 듣고 나면 본편이 더 잘 들릴 거예요. 자, 한인타운 프렌드 먼저 듣고 바로 본편으로 갑니다.

0: 라디오 서울 AM 1650 LA사는 이야기 토요일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김재현이고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인타운에서 저녁 책임지고 있는 박지수입니다. 선배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0: 요즘은 인사부터 날씨 이야기 안 하면 서운하죠. 지수씨 한인타운 저녁 공기 어땠어요? 저는 스튜디오 오는데 열기가 아스팔트에서 훅 올라오더라고요.
1: 맞아요. 선배 해는 졌는데 열기는 그대로요. 윌셔 쪽 걸어오는데 건물 에어컨실 외벽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까지 합세해서 그냥 거대한 드라이어 속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0: 이게 또 주말 저녁이니까 날은 더운데 거리에 사람은 많잖아요. 버몬트 쪽 카페 밖에까지 줄 서 있는 거 보면서 에이 이렇게 더운데도 젊은 분들은 참 열정이 있구나 생각했어요.
1: 선배, 근데 요즘 그 줄에 시니어들도 꽤 계신 거 느끼셨어요? 카페에서 스마트폰으로 뭐 열심히 눌러보시는데 자세히 보니까 AI 번역 켜놓고 주문 연습하시더라고요.
0: 아, 그거 저도 봤어요. 예전에는 그런 상황이면 꼭 옆에 있는 자녀 불러서 대신 주문해달라 하셨을 텐데 이제는 조용히 폰에다가 영어 한 줄 써놓고 직원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선배 예전 같으면 라디오랑 신문이 한인사회 정보라인의 거의 전부였잖아요. 요즘은 거기에 카톡, 유튜브 그리고 이런 AI까지 끼어든 느낌이에요.
0: 제가 80년대 중반에 LA 처음 왔을 때만 해도요. 정보라는 게 거의 한인 라디오, 신문교회 소식지 이런 데서 나왔거든요. 누가 새 가게 냈다 어디 변호사 좋다 이런 거 입소문으로만 다 돌았죠.
1: 저는 어릴 때부터 인터넷이랑 같이 커서 그런지 뭔가 궁금하면 당연히 검색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저도 검색보다 AI한테 먼저 묻게 되더라고요, 이메일. 이렇게 써도 예의상 괜찮냐, 이런 거요.
0: 맞아요. 제가 요즘 컨설팅 일하면서요. 예전 같으면 혼자 머리 싸매고 하던 자료 정리나 보고서 초안 같은 거를 AI한테 먼저 던져보고 거기서 나온 걸 다시 제가 고치는 식으로 많이 써요.
1: 선배, 그거 완전 트렌드예요. 한국 쪽 조사 보니까 직장인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이미 업무에 AI를 쓰고 있다더라고요. 보고서 요약이나 이메일 발표 자료 다 같이요.
0: 아, 그렇군요.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우리 한인 사회가 한국하고 워낙 촘촘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한국에서 그런 변화가 빠르면 한인타운도 바로 영향을 받더라고요.
1: 맞아요. 한국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 중에 도챗, GPT앱 한 번이라도 눌러봤다는 비율이 꽤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이랑 매일 카톡하는 우리 LA 한인들도 자연스럽게 같이 쓰게 되는 거죠.
0: 재미있는 건요. AI가 젊은 세대 전유물이라고들 생각하지만 막상 보면 동네 시니어 센터에서도 AI 강좌가 인기라잖아요. 한인타운 노인복지관에서도 수업 열리고요.
1: 네, 선배, 요즘 미국 전역 시니어 센터에서 AI 수업이 엄청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인타운 쪽도 여행 계획 세우고 병원 예약하고 사기 조심하는 법까지 AI로 배우신대요.
0: 제가 요전에 한 시니어분이랑 이야기 나눴는데 본인은 컴퓨터랑은 인연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셨대요. 그런데 손주가 AI 보여주면서 옛날 고향 사진 스타일로 이미지를 만들어주니까 그때부터 관심이 확 생기셨다더라고요.
1: 어머, 그런 거 너무 좋네요. 저는 요즘 부모님이 갑자기 지수야, 그 AI 그걸로 세금 관련 영어 편지 좀 체크해보자 이러세요. 은행이나 IRS에서 오는 편지들 AI 번역으로 먼저 훑어보시더라고요.
0: 그러고 보면 예전에는 IRS 편지 하나 오면 라디오에 전화하거나 회계사 사무실에 무조건 들고 가서 줄 서야 했거든요. 이제는 일단 사진 찍어서 AI에게 이거 큰일 난 건가요? 물어보는 시대가 된 거죠.
1: 그렇다고 또 AI가 다 해결해주는 만능은 아니니까 저도 부모님께 항상 말씀드려요. 중요한 건 전문가랑 꼭 다시 확인하셔야 한다고 AI는 첫 번역 정도로만 쓰자고요.
0: 거기서 우리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네요. 저는 오히려 시니어들일수록 AI를 더 과감하게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위험한 건 주변에서 같이 봐드리는 식으로요.
1: 저는 반대로 과감하게보다는 조심스럽게 자주가 좋다고 봐요. 선배 습관처럼 쓰되 중요한 결정은 AI 말 그대로 안 믿는 연습, 그게 새로운 문해력 같거든요.
0: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제가 하는 컨설팅도 요즘은 AI 같이 쓰는 법이 절반이에요. 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가게 인스타 글 쓰고 리뷰 답글 쓰는 것까지 AI랑 협업하자고 말씀드리거든요.
1: 선배, 그거 아세요? LA에서도 한인들 대상 AI 워크숍 같은 것들이 슬슬 늘고 있어요. 한인타운청 소년회관 같은 데서 스몰비즈 사장님들 모시고 AI로 소셜미디어 글 쓰는 법 알려주고요.
0: 그러니까 이제 AI가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인마켓, 네일샵, 치과, 교회 게시판까지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저녁장 보시다가도 휴대폰으로 AI 켜서 영어 문장 하나 뽑아 쓰고요.
1: 저도 웹디자인 하다가 많이 느껴요. 예전엔 사진 고르고 글 쓰고 코딩 따로따로 했는데 요즘은 AI한테 한인타운 분위기, 나는 홈페이지 카피 좀 만들어줘 이렇게 던지면 초안이 주르륵 나오거든요.
0: 그렇다고 또 야 이거 일자리 다 뺏어가는 거 아니냐, 걱정도 많아요.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직업 구조가 꽤 흔들릴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니까요.
1: 네, 그 불안도 이해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AI를 위협으로만 보고 거리를 두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먼저 익히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면서 밤새워 공부하시잖아요.
0: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나이랑 상관없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 없소, 운영, 노하우, 장사, 감각 이런 거에 AI라는 도구를 딱 붙이면 그게 엄청난 힘이 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1: 맞아요. 특히 시니어 사장님들이 평생 쌓은 업계감이 있잖아요. 그 지식이랑 AI가 만나면 메뉴 개발이든 고객 관리든 젊은 세대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노하우 콘텐츠가 되거든요.
0: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AI라면 숫자 계산이나 통계 이런 것만 잘하는 줄 아시는데 제가 써보니까 오히려 사람 얘기, 스토리 인문학 쪽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1: 선배 그거 너무 공감해요. 저도 시에 쓰는 친구들, 에세이 쓰는 분들이 AI랑 같이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하고 캐릭터 설정하고 그런 걸로 엄청 도움받는 걸 봤거든요.
0: 지수 씨 말처럼요. 한국 분들이 원래 소설이랑 문학 에세이 많이 읽고 쓰잖아요. 그런 분들이 AI를 만나면 밤새 같이 작업하는 파트너 하나 생기는 느낌일 거예요. 일종의 야생마 같은 친구랄까요?
1: 야생마 비유 재밌네요. 제대로 타면 멀리 데려다주고 준비 안 되면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야생마를 어떻게 길들여서 잘 탈지 3주에 걸쳐서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어요.
0: 맞습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AI와 한인사회 이야기 나눌 건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라디오 듣는 우리 삶 속에 AI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나부터 찬찬히 풀어보려고 해요.
1: 저녁 무더위 피해서 집에서 쉬고 계신 분들, 가게 뒷주방에서 라디오 들으시는 사장님들, 그리고 운전 중이신 기사님들까지 본인 얘기다 싶으신 순간 있으면 마음속으로 그거 우리 얘기인데? 한번 체크해보세요.
0: 잠시 후에는 예전 한인사회 정보문화랑 지금 AI 시대를 비교하면서 제가 80년대에 겪었던 이야기들도 조금 들려드릴게요.
1: 광고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AI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0: 토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메인 이야기는요. AI가 우리 한인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1: 선배 요즘은 진짜 어디 가도 AI 이야기 안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저도 한인타운에서 일하다 보면 카톡방 교회 모임마다 챗 GPT 써봤어요. 이런 얘기 꼭 한 번씩은 나오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제가 이 동네 처음 왔을 때 80년대 중반쯤에는요. 정보라는 게 다 라디오 신문교회 친교실에서 오가던 시대였어요. 세무 이민 애들 학교 얘기도 다 주일학교 끝나고 복도에서 들었죠.
1: 지금은 그 자리 상당 부분을 카톡방이랑 유튜브가 대신하는 느낌이에요. 엄마들 단톡방에서 학교 정보 유학 이야기 실시간으로 돌고 거기에 요즘은 AI

0: 아이디어를 정리해요. 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브랜딩 상담할 때도 처초하는 AI 도움을 받아서 방향을 잡고요.
1: 선배의 그 얘기 들으니까 떠오르는 게 얼마 전에 한인타운 청소년회관에서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AI 활용 워크숍을 했거든요. SNS 마케팅 콘텐츠 제작 웹사이트 운영을 AI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실전으로 알려주는 자리였어요. 그런 교육이 이제는 한인사회 곳곳에 생기는 거죠.
0: 예전에는 이런 기술 교육하면 젊은 친구들만 오는 줄 알았는데 요즘 기사들 보면 시니어 센터에서도 AI 강좌가 꽤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직접 배우러 나오신다는 게 저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1: 맞아요. 선배 한인타운 시니어 M%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AI 수업 운영하고 있는데 MBC 뉴스에서도 노년층이 AI 공부 열심히 한다고 다뤘더라고요. 단순히 재미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사기 피해 막는 법이나 의료정보 찾는 방법을 AI로 익히면서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려는 노력인 거죠.
0: 생각해보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영어 정보 하나 얻으려면 동네 변호사 사무실까지 직접 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금 문제, 이민 서류 리스 계약 이런 것들을 AI한테 먼저 묻고 윤곽을 잡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1: 요즘은 이메일 한 통도 AI한테 이 내용을 좀 공손한 비즈니스 영어로 써줘 라고 부탁하면 바로 초안이 나오고 임대 계약이나 학교 서류도 대략적인 내용을 요약해달라고 해서 먼저 감을 잡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언어 장벽을 낮춰주는 도구로 활용하는 거죠.
0: 한인 자영업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간판이랑 전단지 라디오 광고가 거의 전부였는데 지금은 AI로 인스타그램 글도 써보고 가게 소개 문구도 여러 버전 만들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사진 캡션도 알아서 추천해주니까요.
1: 그리고 웹사이트도 예전엔 제작비가 부담돼서 포기하던 업주분들. 요즘은 템플릿에 AI가 글을 채워주고 이미지를 추천해주니까 기본 사이트 정도는 스스로 만들겠다는 경우도 늘었어요. 제가 하는 웹디자인 일도 사람이 해야 할 기획과 감성 작업에 더 집중하고 반복적인 코딩은 점점 AI에게 맡기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고요.
0: 지수 씨, 저는 오히려 나이 있으신 분들이 AI를 만나면 더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세월 동안 쌓아온 업계 경험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써먹을지 아이디어만 얻으면 AI가 정리와 문서 작업을 도와주는 거니까요.
1: 동의하면서도 약간 다른 걱정도 있어요, 선배. 경험과 지식이 많은 시니어분들이 AI까지 익히면 분명 큰 힘이 되지만 반대로 기술 적응이 어려운 분들은 정보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 격차가 문제죠. 어떤 분들은 벌써 예약 시스템 재고 관리까지 AI 기반 서비스로 돌리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그게 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예전처럼 할래 하시니까요. 같은 한인사회 안에서도 속도 차이가 심해지는 느낌이에요.
1: 실제로 한국에서도 AI가 일자리에 영향을 줄 거라는 불안이 꽤 크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몇 년 사이에 기술 때문에 직업 형태가 많이 바뀔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 흐름이 한국과 연결된 우리 한인사회에도 자연스럽게 번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0: 일자리에 대한 걱정은 솔직히 저도 있어요. 제가 하는 컨설팅 같은 분야도 어느 정도는 AI가 자동으로 문제를 분석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에게 계속 묻게 되더라고요. 나는 어디까지 인간의 역할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요.
1: 한편으로는 새로운 역할도 생겨나는 것 같아요. AI를 잘 쓰도록 도와주는 사람, 데이터 윤리나 정책을 고민하는 사람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르치는 사람 같은 직종은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민사회에서는 이런 중간 역할이 정말 필요해요.
0: 가정에서의 변화도 크죠. 예전에는 애들 숙제 도와주려면 부모가 사전을 뒤적이거나 학원에 맡겼는데 지금은 부모와 아이가 같이 AI한테 질문하면서 리포트를 짜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편하긴 한데 저는 조금 걱정도 됩니다.
1: 맞아요. 학습에 AI를 쓰는 건 분명 도움이 되지만 어떤 연구에서는 생성형 AI를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AI가 답을 주더라도 한 번 더 내 머리로 생각해보기 같은 습관을 같이 가르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0: 라디오랑 유튜브 같은 미디어도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저희가 원고를 다 손으로 쓰고 번역도 직접 했는데 요즘은 한인 방송국이나 교회 방송에서 자막 번역 대본 초안을 AI로 먼저 뽑고 사람이 고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들었어요.
1: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은 한인사회 이야기가 더 빨리 더 넓게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 자막을 AI가 도와주니까 비한인에게도 우리 이야기를 전하기 쉬워지고요. 다만 선배 콘텐츠가 너무 비슷비슷해지고

0: 고유의 색깔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이 나와요.
1: 지수 씨 말처럼 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을 우리가 같이 봐야겠죠. 잘못된 정보가 AI 입을 통해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나오면 라디오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한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0: 그래서 저는 우리 한인 사회가 AI를 무조건 대단한 신기술로만 보기보다 어디까지는 도구로 쓰고 어디서부터는 경계해야 하는지 계속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디오 교회 학교가 그런 대화를 같이 만들어 가야 하고요.
1: 이야기 나누다 보니 제가 80년대에 라디오에서 정보 듣던 그 시간과 지금 AI에게 묻는 시간이 묘하게 겹쳐 보이네요. 매체는 바뀌었는데 결국 우리 한인 사회가 어디서 정보를 믿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건 그대로인 것 같아요.
0: 선배 말씀처럼 도구는 계속 바뀌지만 사람이 해야 하는 고민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처럼 AI 이야기를 세 번에 걸쳐서 차근차근 나누자는 PD님 계획이 저는 정말 의미 있는 것 같고요. 다음 블록에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어가 볼게요.
1: 지수 씨, 그때 그 시절 코너 시간이에요 했으니까요. 오늘은 진짜 제 얘기만 좀 해보려고요.
0: 좋아요. 선배 AI 이야기지만 이 블록은 선배 개인 일화라 그 시절 감각으로만 들려주셔야 돼요. 기대할게요.
1: 제가 80년대 중반에 LA 처음 왔을 때요. 올림픽 거리 근처 부모님 작은 마켓에 처음 앉아서 전화기만 바라보던 기억이 있어요.
0: 그때는 인터넷 같은 건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잖아요. 선배는 정보 같은 거 어디서 주로 얻으셨어요?
1: 진짜 다 라디오였어요. 새벽에 AM 틀어놓으면 한인 변호사 나오고 세금 이야기해주고 그거 부모님이 녹음까지 해두셨죠.
0: 아, 카세트 테이프요? 저 어릴 때도 집에 쌓여 있었어요. 설교랑 건강정보 이런 거 녹음해둔 테이프들요.
1: 맞아요. 마켓 카운터 뒤에 작은 라디오랑 옆에 카세트 데크 하나 위에는 동전 잔뜩 담긴 플라스틱 통, 그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0: 요즘은 진짜 휴대폰 하나로 다 해결하는데 그때는 라디오 DJ들이 약간 동네 지식인 같은 존재였겠네요.
1: 그랬죠. 누가 이민법 조금 아는지, 누가 학교 정보 잘 알고 있는지 다 라디오랑 신문 보고 손님들이 서로 입으로 전달하던 시절이었어요.
0: 선배는 학교 다니실 때는 어땠어요? USC 다니시면서는 그래도 정보 얻기가 조금 편해지셨나요?
1: USC 들어가고 나서도 한인타운에선 여전히 라디오였어요. 제가 페어팩스 하이스쿨 다닐 때는요, 대학 원서 쓰는 법도 교회 형이 라디오에서 들었다며 알려줬어요.
0: 지금 같으면 검색해볼 게 한 마디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사람을 찾아가서 몸으로 들으셔야 했던 거네요.
1: 예, 제가 마켓 계산대 보다가 모르는 영어 편지가 오면요, 부모님이 그 봉투를 접어서 라디오 방송국 주소 옆에다 끼워놨어요.
0: 방송국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라디오에 물어보셨어요?
1: 저녁에 문 닫고 윌셔 쪽으로 차 몰고 가서요, 라디오국 앞 유리문 안에 있는 안내문 보고 거기 적힌 변호사 전화번호 메모해왔죠.
0: 와, 지금은 그냥 이메일 번역해줘라고 AI에 치면 되는데 그때는 진짜 발품 팔아서 정보를 모으신 거네요.
1: 한 번은 은행 대출 서류가 잔뜩 날아왔는데요, 제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올림픽 거리 신문사에 가서 이거 다음 후에 해설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부탁까지 했어요.
0: 선배 약간 귀여우시다. 지금 같으면 사진 찍어서 단체 카톡방에 올리는 그 상황이네요.
1: 또 생각나는 게 80년대 후반쯤에 팩스가 처음 마켓에 들어왔을 때예요. 한국에 있는 친척이 유학원 광고를 팩스로 보내줬는데 그게 너무 신기해서 손님들 줄 세워서 같이 구경했죠.
0: 흑백으로 번진 글자들인데도 다들 눈 반짝이면서 보셨겠어요. 지금 우리가 새로운 앱 나오면 같이 화면 들여다보는 것처럼요.
1: 네, 올림픽 거리 가게들 사이에서요, 어느 집은 팩스 있다더라. 소문나면 그 집에 동네 사람들이 서류 보내러 줄을 섰어요. 그게 또 작은 만남의 장이었죠.
0: 요즘은 그런 줄이 아니라 다들 집에서 화면만 보고 있으니 동네에서 얼굴 맞대는 일이 확 줄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1: 라디오 사연 보내던 것도 기억나요? 제가 영주권 인터뷰 앞두고 너무 떨려서요, 사연 코너에 시험 보러 가는 마음이다 라고 편지 썼는데 DJ가 제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줬어요.
0: 그거 들으시고 힘 많이 나셨겠어요. 지금 같으면 댓글 한 줄인데 그때는 내 이름이 전파를 타고 나간다는 게 큰 사건이었잖아요.
1: 그날 새벽에 마켓 문 여는데 단골 손님 한 분이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잘 될 거예요 하시면서 캔커피 하나 사주고 가시더라고요. 그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0: 선배 얘기 들으니까 정보가 그냥 글자가 아니라 사람 얼굴과 같이 따라다니던 시절 느낌이 나요.
1: 또 하나는 제가 대학 다니면서 부모님 대신 세금 서류 맡을 때였어요. 웨스턴 근처 회계사 사무실 앞 대기실에 한인신문이 잔뜩 쌓여 있었는데 그걸 밤새 읽으면서 미국 살림을 배웠죠.
0: 그 종이 냄새랑 활자 틈 사이에서 선배가 하나씩 길을 찾아가신 거네요. 요즘은 비슷한 걸 우리는 화면에서 스크롤하면서 배우고 있고요.
1: 그때는 모임도 달랐어요. 올림픽 거리 어느 교회 침묵실에 모이면 누군가 라디오에서 들은 새 이민 소식을 중간에 한 번씩 꺼내놓고 다 같이 해석했죠.
0: 지금은 그 교회 모임에서 어제 AI가 뭐라고 하던데 이런 말이 나오는 시대인 거고요. 흐름은 비슷한데

0: 넓은 카페 추천해줘. 그거 광고 문구인 줄 알았더니 진짜 검색이더라고.
1: 코리아타운도 곧 그렇게 될걸요? 이스트 LA에 주차 편하고 에어컨 센 카페 AI한테 물어보고.
0: 그럼 AI가 처음 온 손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반값, 이런 카페 골라주면 좋겠다.
1: 선배는 또 할인 얘기네. 아, 배고프다. 저녁 방송 끝나니까 더 배고파요.
0: 나도 배고파. 오늘 저녁도 못 먹고 왔잖아. 이 무더위에 굶고 방송한 거야, 우리.
1: 선배, 아까 고기 얘기할 때 눈빛이 이미 삼겹살집에 가 계시던데요?
0: 그거 티 났어? 아이고, 나 요즘 다이어트 중인데 고기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
1: AI한테 한달 만에 살 빼는 법, 이런 거 물어봤죠, 선배? 솔직히 말해봐요.
0: 물어봤지. 그랬더니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조절 이러더라. 너무 뻔해서 화났어.
1: AI도 별수 없네? 그래도 요즘은 어제보다 나은 선택 하나만 해라, 이런 말도 해줘요. 약간 멘토 느낌.
0: 그럼 오늘 나의 나은 선택은 방송 중에 고기 얘기를 안한 거? 근데 지금 하고 있네.
1: 이미 망했어요, 고기 생각했으니까. 끝나고 뭐 먹을지 AI한테 먼저 물어볼까요?
0: LA 코리아타운 토요일 밤 덥지만 사람이 너무 많지 않은데 이렇게 조건 엄청 붙여서 물어보자.
1: 거기에 선배 카드로 결제 가능까지 넣어야죠. 조건 중요합니다.
0: 야, 그 조건은 삭제해라. 장 PD 카드로 결제 가능으로 바꿔.
1: 장 PD는 오늘 AI 학원 알아본다고 돈 모은대요. AI 선생님들 모셔서 스터디하자고.
0: 진짜 그럴 것 같아. 우리 PD 이런 거한번 꽂히면 끝까지 가잖아.
1: 선배도 같이 갈 거면서 나도 공부해야지 이러고 앞자리 앉을 거다 알아요.
0: 내가 앞자리에 앉아서 물어볼 거야. 우리 한인사회에 진짜 필요한 AI는 뭐냐? 라고.
1: 그러면 강사님이 지금 이 질문하는 분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AI입니다. 이럴 듯.
0: 그래도 좋다. 어쨌든 사람 사이에서 쓰여야 의미 있는 거지. 오늘 방송도 그 얘기 하고 싶었고.
1: 맞아요. AI도 결국 사람 사는 이야기 속에 들어와야 재밌는 거죠.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괜히 이게 아니네.
0: 그나저나 지수 씨 오늘 좀 힘들었지? AI 얘기하느라 머리 많이 썼을 텐데.
1: 조금요, 근데 재밌었어요. 선배랑 세대 차이 살짝 느끼면서 얘기하는 거 그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0: 나도 배웠어. 요즘 애들은 이렇게 쓰는구나, 이거. 나도 좀 따라해봐야지.
1: 선배가 따라하면 귀여울걸요? 다음 회차엔 선배한테 AI 써서 방송 준비해오라고 숙제 내야겠다.
0: 숙제 싫은데 그래도 해올게. 안 하면 지수 씨가 또 놀릴 거잖아.
1: 당연하죠. 자, 그럼 우리 진짜 이제 마이크 끄고 뭐 먹을지부터 고민합시다.
0: 그래, 오늘은 AI 말고 배가 우선이다. 지수 씨 일단 나가요. 더 얘기하면 삼겹살 확정된다.
1: 좋아요, 선배 삼겹살이든 뭐든. 토요일 밤엔 뭐든 괜찮죠. 가요, 가요.

0: 아, 근데 지수 씨 담주엔 뭐 할까요? 오늘 AI 얘기했더니 머리가 살짝 뜨끈하네.
1: 선배가 뜨끈한 게 아니라 원래 말이 많으셔서 그래요. 근데 담주요? 별표 한인사회에서 AI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별표 그거 해보면 재밌겠는데요?
0: 오, 그거 좋다. 어디까지 왔냐, 이거 딱이네. 가게도 쓰고 사무실도 쓰고 사람들 그냥 궁금해하잖아.
1: 맞아요. 그냥 AI가 좋다 말고 별표. 진짜 우리 동네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별표. 이거요. 선배 아는 분들도 맨날 이거 써도 되냐 물어보시고.
0: 그치, 그치. 그리고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 이거 이미 써 이러고 있고. 세대 차이도 재밌고.
1: 아마 또 오늘도 그 얘기 나왔잖아요. 인턴은 AI 때문에 자신감 올라가고 장 PD는 막 아니 이거 어디 가르쳐주는 학원 없냐 그러고.
0: 하하, 맞아. 장 PD는 진짜 급해 보여. 근데 또 내가 가르치면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1: 선배요? 선배는 가르치다 말고 자기 자랑할 것 같은데요? 내가 벌써 1세대 AI다 이러면서.
0: 아이고, 이거 봐라. 지수 씨가 나를 아주 그냥. 근데 또 그런 얘기 있잖아. 한인사회에서 AI를 누가 제일 잘 쓰냐. 은근 궁금해.
1: 오, 그거 재밌다. 가게 사장님들, 학생들, 사무실, 교회 이런 데서 뭐가 제일 빨리 바뀌는지 보는 거야.
0: 그리고 요즘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밑에서 AI 얘기하면 딱이네 밖은 진짜 무더위야.
1: 맞아요. 지금 방 나가면 그냥 녹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시원하게, 근데 내용은 뜨겁게 가죠. 별표 한인사회 AI 어디까지 왔나 별표.
0: 오케이, 그걸로 하자. 근데 너무 진지하게만 하면 안 되고, 또 우리끼리 실수담도 좀 까야 돼.
1: 그쵸. 선배가 AI한테 괜히 물어봤다가 이상한 답 나왔던 얘기 같은 거요?
0: 아, 그건 비밀인데.

0: 아니, 근데 담주 재밌겠다. 나 벌써 입이 간질간질해.
1: 저도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선배는 오늘 커피 너무 드시지 마세요. 또 밤에 잠 못 자요.
0: 아이고, 잔소리까지. 알았어, 알았어. 오늘도 수고했어요, 지수씨.
1: 선배도 수고하셨어요. 저는 박지수였고요.
0: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0: 오늘 저녁 무더운 날씨에도 라디오 앞에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AI가 직업을 빼앗냐 새로 만드냐, 스튜디오 안에서도 장 PD는 불안하고 막내 인턴은 신나고 우리 사회 딱 그 모습이더라고요.
1: 맞아요. 답은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제일 솔직한 결론 아니었나 싶어요. 다음 주에는 AI가 우리 일상에 가져온 변화 좀 더 깊이 들여다볼 거예요. 선배, 혹시 다음 주엔 AI가 만든 곡 하나 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0: 그거 좋은데. 제가 요즘 만들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제목이 아직 없어요. 다음 주까지 완성해볼게요. 청취자 여러분도 AI 때문에 달라진 일상 느끼신 거 있으면 카카오톡 RS1650으로 보내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1: 이번 주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더운 날 저녁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0: 라디오 서울 AM 1650LA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전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한 가운데 오늘도 포항과 경산 낮 기온이 37도로 예보됐습니다. 무더위가 늦은 밤까지 기승을 부리며 서울에는 폭염경보 속에 밤사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4: 경찰과 검찰 모두 장윤기 사건의 부실 은폐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장을 구속했고 검찰은 수사팀장을 비롯해 4명을 입건했습니다.
3: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쪽 이란 표적을 추가로 공습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추가 공지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튀르키예와 몽골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에서 유럽 국가들과 방위산업 교류 확대를 논의한 데 이어 트럼프 미 대통령과도 만나 군용선박 건조에 대한 후속 협의를 가졌습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YTN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3: 전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한 가운데 오늘도 포항과 경산 낮 기온은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로 예보됐습니다.
4: 서울엔 폭염경보 속에 밤사이 첫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장맛비가 그치자 바로 극한 더위가 비상입니다.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인데 오늘도 기온이 많이 오른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극한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이 예고된 곳은 경북 경산과 포항입니다. 37도 한낮 기온인데요. 사람 체온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을 수 있겠고요. 공식 지점이 아닌 곳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기온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도 비공식 기록이지만 경북 경산 하양읍에서 낮 기온이 39.9도까지 40도에 육박하는 기온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은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돌 것으로 전국에서 예상이 되면서 기상청은 경산과 대구, 또 경북, 경남 곳곳에 전남, 충청과 서울, 경기 곳곳에도 폭염경보를 확대 발령했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폭염주의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강원 산간만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이 폭염특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은 34도까지 오르고요. 포항은 사람 체온과 맞먹는 37도까지 오릅니다.
3: 네, 서울에는 올해 첫 번째 열대야가 나타났죠?
5: 그렇습니다. 열대야 주의보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데 서울에는 열대야 주의보가 밤사이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서울 최저기온이 25.2도, 25도를 넘으면서 서울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작년에는 6월 29일에 첫 열대야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는 12일 늦은 기록입니다. 이 밖에도 제주도와 강릉, 포항과 부산,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열대야주의보 현황을 보면 충청 이남에서 경기 강원까지 확대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더위가 급격하게 심해진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는 이중열돔 현상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덥고 습한 남서풍까지 유입돼 체감 온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더위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장맛비가 찾아오는데요. 오는 15일과 16일에 걸쳐서 비가 다시 예보돼 있습니다. 극한 더위 이후에 또 비가 찾아오기 때문에 장맛비가 지난주보다 더 심하게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중국 남부로 향한 태풍 바비가 남긴 강한 비구름대가 정체 전선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잠시 뒤인 오전 10시 기상청이 브리핑을 합니다. 이렇게 휴일에 브리핑을 하는 건 정례 브리핑이 아니라 수시 브리핑이라고 하는데요. 장마 속에 찾아온 급한 더위와 뒤이어서 찾아올 장마 상황까지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서정입니다.
3: 연일 계속되는 폭염은 비닐하우스 농가에도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4: 기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열매가 잘 자라지 않아서 생산량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
6: 네, 경기 용인시에 있는 비닐하우스 농가입니다.
3: 네, 화면으로 보기에도 좀 더위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곳은 지금 어떤 작물 키우는 농가죠?
6: 네,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토마토를 키우는 비닐하우스입니다. 맑은 날씨에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는데 지금 바람도 전혀 불고 있지 않습니다. 이곳 비닐하우스 안 공기가 덥고 또 습도도 높아서 잠시만 들어와 있어도 이렇게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있는 경기 용인 남부 지역은 어제 낮 2시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전 9시 기준 섭씨 31도로 나타났습니다. 이곳 비닐하우스 안 기온은 이보다 5도가량 높은 섭씨 3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4: 네, 폭염이 계속되면 작물이 자라는 데에도 영향이 있겠죠?
6: 네, 그렇습니다. 이곳 농가에서 재배하는 토마토는 보통 25도 안팎에서 가장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섭씨 30도가 넘는 환경에서는 열매가 잘 자라지 않고 또 기형과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가 주인은 이런 환경에서는 생산량과 매출이 동시에 30%가량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햇빛을 막아주는 차광막을 설치하고 또 환풍기도 틀고 있지만 역부족인 현실입니다. 또 폭염은 온열질환과 열사병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야외 노동자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낮 시간에는 가능한 한 작업을 피하고 작업 중에는 물을 충분히 마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인시에 있는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3: 푹푹 찌는 무더위는 늦은 밤까지 기승을 부렸습니다.
4: 올여름 첫 열대야로 기록된 어젯밤 서울 시민들은 더위를 피해 공원과 강으로 향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7: 밤 10시가 가까운 시간 서울 경의선 숲길이 더위를 피하러 나온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휴대용 선풍기도 목에 걸고 손으로 부채도 붙여보지만 뜨거운 밤 공기에 숨은 턱턱 막힙니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지며 밤까지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8: 선풍기가 약해가지고 밖에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막 잘 안 나오더라고요. 부채가 오히려 제가 힘주는 대로 바람이 나오고 선풍기보다 더 시원한 것 같아요.
7: 낮부터 이어진 더위에 평소보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친구와 시원한 맥주 한 잔도 들이켜봅니다.
9: 밖에서 그냥 시원하게 맥주 한 잔 하려고 앉아서 먹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너무 습하고 더운 것 같아요.
10: 해가 저물었지만 여전히 서울 도심의 온도는 30도에 육박합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이곳 한강공원은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7: 아이들은 첨벙첨벙 물장난도 치고 아빠와 물총 싸움도 하며 더위를 잊어봅니다.
11: 발 담그니까는 너무 시원하고 에어컨은 따로 안 틀어도 될 만큼 강바람도 너무 좋고 발을 담그니까 온몸에 체온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7: 강아지도 한낮에 뜨거운 태양볕을 피해 밤 산책을 나왔습니다. 주인과 함께 한강공원을 걷다 보니 금세 신이 났습니다.
12: 강아지도 낮에 더울 때 나오면 더워하고 헥헥거리는데 지금 시원해서 그런 것도 덜하고 물도 있어가지고 물놀이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도.
7: 밤사이 기온이 섭씨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도 올여름 첫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3: 네, 내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4: 목요일인 16일에는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예정돼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내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어떤 내용인지부터 짚어주시죠.
13: 네,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 대가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명시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관련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내일 1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3: 윤 전 대통령의 선고가 나오고 사흘 만인 16일에 김건희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또 열리죠?
13: 그렇습니다. 오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15분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알선수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열립니다. 김 씨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앞서 말씀드린 명태균 씨 여론조사 수수 의혹, 그리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입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가운데 1,2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수수 부분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통일교 청탁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도 유죄로 뒤집으면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으로 형량을 크게 높였습니다. 다만 명 씨와 관련한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무죄 판단이 유지됐는데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확정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경찰과 검찰이 장윤기 사건의 부실 은폐 의혹을 경쟁하듯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장을 구속했고 검찰은 수사팀장을 비롯해 4명을 입건했는데요.
4: 내일 두 번째 재판에선 장윤기의 강간 살인 혐의 입증이 쟁점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범환 기자.
14: 네, 전남 광주 취재본부입니다.
3: 네, 어제 경찰이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압수수색했는데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14: 네, 경찰 특별수사단은 어제 지휘라인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형사과장실 등 광주경찰청 3곳과 조장실 등 광주광산경찰서 2곳, 그리고 당시 수사 책임자의 현재 사무실 등이었는데요. 경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혐의, 즉 단순 살인죄의 최종 결정 과정과 수사 상황의 보고 체계를 캐고 있는 겁니다. 앞서 경찰 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수사팀장을 구속했습니다. 수사팀장을 비롯해 광주 광산경찰서장 등 대기 발령된 경찰관 7명 가운데 추가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두 차례 광주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미 구속된 수사팀장 외에 서장 등 모두 4명을 입건했습니다.
4: 내일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데 쟁점이 어떻게 됩니까?
14: 네, 애초에 경찰은 징역 5년 이상의 단순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요. 하지만 정작 검찰은 기소하면서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는 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꿨습니다. 그만큼 성범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건데요. 첫 재판에서 장윤기는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내일 재판 때 말하겠다고 한 건데요. 검찰은 장윤기가 이태원 양 범행 불과 이틀 전에 쫓아다니던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미리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문을 열어두고 케이블 타이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이채원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반항이 거세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장윤기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 입증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광주 취재본부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0: 전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한 가운데 오늘도 포항과 경산 낮 기온은 사람의 체온보다 높은 37도로 예보됐습니다.
1: 극한 더위 속 잠시 뒤 주말부터 이어진 극한 더위 현황과 특보 상황에 대해 기상청장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상부 정혜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자, 먼저 뭐 극한 더위가 비상인 상황인데 기상청에서 또 브리핑이 예고가 돼 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인데요. 기상청장이 직접 극한의 더위와 그리고 전국적인 특보 상황을 통해서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더위 상황이 또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0: 네.
2: 또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극한의 더위가

0: 비교를 하면은 약 2주 정도, 그러니까 한 12일 정도 늦은 기록입니다. 이번 열대야는 일단 고온다습한 이 남서풍이 꾸준히 지금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낮 동안 뜨거운 열기가 전반적으로 축적이 된 데다 지난 밤 사이에 지금 구름량이 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열이 축적된 가운데 빠져나가지 못해서 발생한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낮 기온도 만만치 않은데.
1: 네, 잠시만요. 저희 지금 중요한 어떤 브리핑이 지금 기상청에서 진행되고
0: 네네.
1: 있거든요. 현장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0: 폭염
1: 하겠습니다.
0: 중대 경보는 폭염특보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신설된 최상위 경고 단계로 시행 이후 실제 발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그제와 어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으로 기록되었고, 오늘 최고 체감 온도는 38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단순히 날씨가 매우 덥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온열 질환이나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높은 상황입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국민께서는 지금 즉시 세 가지 행동 수칙, 중단, 이동, 확인을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야외 작업과 운동 등 모든 야외 활동을 최대한 중단해 주십시오. 둘째, 냉방 시설이나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해 주십시오. 셋째, 가족과 이웃, 어르신의 안부와 차량 안에 남겨진 생명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 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에는 물, 그늘, 휴식을 반드시 지키고 밤에도 실내 온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일경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무더위가 물러날 때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폭염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범정부 폭염 대책이 가동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방 정부에도 관련 예보와 특보 상황을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이어서 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지금까지 기상청장님의 이번 더위와 관련된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번 초 폭염 중대경보와 관련하여 이제 청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건 이례적인 건데요. 그만큼 이번 예상되는 더위가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각 국민분들께서는 이에 대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각종 정보
1: 네,
2: 그리고 예보에
1: 잠시만요.
2: 대해서
1: 저희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이거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풍 때문에 제주공항의 국내선 수십 편이 결항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나가지 못하고 회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바람이 강해서 이제 항공기 착륙에 차질이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무더기로 결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9호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 제주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순간 풍속이 초속 20m 이상으로 상당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풍 때문에 제주공항 국내선 수십 편이 결항이 됐고요.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비행기가 떠나지 못하고 회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다시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미선 기상청장의 브리핑 내용을 저희가 좀 듣고 왔는데요. 폭염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지금 경북 경산과 포항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1: 네네.
0: 기상청장이 중대 경보 같은 경우는 이번 여름, 그러니까 6월부터 새로 신설된 제도입니다. 중대 경보는 기상청장이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처음 발표가 된 거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어제 하향급 기온이 39.9도까지 올랐습니다. 공식
1: 네.
0: 기온은 지금 37도로 예보가 되어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4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오늘 신설된 제도를 기준으로 해서 폭염 중대 경보를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열대야와 폭염이 여름 이후에 장기화하거나 이 기준을 넘어서 극한의 수준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더위로 인한 재난에 대비를 하고자 기상청에서 올해부터 폭염특보 최상위 단계를 만든 건데요. 기존의 이 폭염주의보나 이 폭염경보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최상위 특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부 지역의 경우는 이제 일단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오르고 또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이 하루 정도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임미선 기상청장이 대국민 브리핑에서 경상과 포항 지역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온열 질환이나 이 사망 등 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위험이 크다고 밝혔고요. 또 야외 활동을 중단하고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또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도 폭염 경보와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이 한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치솟고 또 밤사이 최저 기온도 25도를 웃돌면서 전국적으로 폭염 상황이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1: 네. 네.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기온인데 이렇게 기온이 많이 오른 적이 있었습니까?
0: 네, 일단 전국적으로 4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른 적은 이번이 좀 이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네. 아. 7월 중순 기준으로 좀 보면 우선 경북 포항을 좀 보면은 7월 중순으로 1위 기온이 이 38.6도가 역대 1위 값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37도까지 예보가 됐지만 역대 1위에서 한 3위 사이에 드는 기록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본다면 앞서 이제 기상청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39도를 넘는 곳이 이미 나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역대 값과 비교를 하지 말고 그 밖에 다른 지역은 이미 40도 가까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르는 지역이 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역대값과는 상관없이 이미 건강에 피해가 갈 만큼 그만큼 극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어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네, 기온이 정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전국적으로 폭염 관련한 어떤 뭐 이슈라든지 아니면 또 기상청의 발표까지 있었던 가운데 네. 지금 더위 정말 많이 좀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혜운 과학기상부 재난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란 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한다고 밝혔습니다.
1: 미국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호르무즈를 다시 옥죄면서 비핵화 협상 타결 전망 역시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2: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선박들이 불법 항로 통항을 시도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항로로 지나려던 선박에는 경고 사격을 가했다면서 미국 개입이 종료될 때까지 전면 봉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빌미로 이란을 공격할 경우 새로운 기지들을 표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에 관한 의지를 과시하면서 구체적인 관리 청사진도 그리고 있습니다. 이란과 오만 외무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오만 측은 호르무즈 통항로를 두 개로 나눠 관리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오만 영해를 지나는 남부 항로는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고 이란 영해를 지나는 북부 항로는 이란의 사전 승인을 받게 하는 것으로 별도 통행료 부과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을 향해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호르무즈 통항 관리 권한은 여전히 이란에 있다고 재확인하며 거듭 경고를 보냈습니다.
3: However, should the United States continue to violate its obligation under the MOU, Iran will no longer be bound to fulfill its obligation under the MOU.
2: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호르무즈 개방과 선박 공격 중단을 선언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거라며 휴전 종료까지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역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핵 문제 논의는 사실상 발을 디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4: Our deal is a wall to a nuclear weapon. They'll never build a nuclear weapon under our deal. But I don't know if we're going to have a deal. We may just do it without a deal.
1: 월스트리트저널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비핵화 합의에 대해 점점 더 비관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세 번째로 이란 공습에 나섰습니다.
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던 선박을 공격하고 전면 봉쇄를 발표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종욱 기자, 미군이 공습 재개

0: 사실을 공식 발표한 모양인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1: 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이 또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며 이란 공습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11일 소셜미디어에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후 7시 15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던 키프로스 국적 컨테이너선 갤럭시호를 노골적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부사령부 소속 부대가 이번 주에 세 번째 공습을 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에 공격당한 선박의 민간인 선원 한 명이 실종된 채 배에 불이 나고 엔진실이 심각하게 손상돼 항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이전 상선 공격에 책임져야 했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양해각서 준수 기회를 얻었지만 또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에 대응해 호르무즈를 자유롭게 통과하는 민간 선원과 상선을 공격할 수 있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해 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공습은 최고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도 중부사령부의 이란 공습 개시 발표를 공유하고 이란이 형편없는 선택을 했다며 이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소셜미디어에 적었습니다. 실제로 이란 곳곳에선 폭발음과 화염이 목격됐다고 외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이란 남부 아살루예와 부쉐르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이란 매체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아살루예는 이란 최대 정유시설이, 부쉐르는 이란 내 유일한 상업용 원전이 있는 곳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국영방송을 인용해서 남부 중앙 항구 도시 반다스 아바르에서 폭발이 세 차례 보고되고 시리크에서도 폭발이 두 차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의 2차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0: 살인 목적을 이번 재판에서 밝히기로 했는데 장윤기가 성범죄 의도가 있었음을 자백할지가 관건입니다. 양지민,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자, 먼저 내일 이제 장윤기 2차 공판이 열리게 되는데 우선 혐의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4: 이번에 장윤기의 경우에는 총 세 가지 사실 관계를 전제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고 이채원 양에 대해서 이 강간살인을 저질렀다라는 혐의 한 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에 이채원 양에 대한 범행이 저질러졌을 때 이 한 고등학생이 와서 도와주려고 했다가 이 흉기에 찔리는 피해를 또 입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고등학생의 대한 또 다른 이제 살인미수죄가 혐의가 적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는 이 외국인 여성에 대한 범행이 이 고 이채원 양에 대한 범행이 있기 이틀 전에 또 발생을 했습니다. 강간과 감금을 했다라는 혐의로 이렇게 세 가지의 혐의가 적용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하지만 장윤기는 이채원 양에 대한 모든 혐의는 인정하지만 이 성범죄 목적이라는 범행 동기는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3: 결국에는 법정형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범행 초기에는 이 수사 단계에서 장윤기가 뭐 자신의 그런 고의와 관련해서 일부 사실들을 부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계획적인 범죄였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는 주장을 해왔었고요. 하지만은 이 재판에 들어섰을 때는 뭐 기본적인 사실관계들 모두 인정을 했고 또 심지어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는 주장도 일부는 철회한 듯한 그런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인사건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일반 살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그런 법정형 자체가 5년 형 이상부터인데 지금 이게 만약 강간을 위한 수단으로 살인이 이루어졌다, 강간 범행의 그런 과정에서 살인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강간 살인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최저 무기징역형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이 이제 장윤기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공판에서 이제 그 부분 입장을 어떻게 밝힐지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뭐 장윤기 입장에서는 아마 뭐 사실관계들 혹은 정황들이 아무리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 목적만큼은 일반 살인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살인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관건인데 검찰이 그 아버지의 집에서 케이블 타이를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케이블 타이라는 게 이제 보통 뭐 사람을 이렇게 묶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결정적인 증거로 좀 작용할 수 있을까요?
4: 일단 케이블 타의 실물에 대해서 지금 다행히도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물론 뭐 우여곡절은 있었죠. 왜냐하면 장윤기의 아버지가 본인의 본가에 이것을 은닉해 두었다가 추후에 이미 제출하라라는 이제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의 집으로 가져온 이후에 이미 제출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해서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체 결박의 도구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그러한 계획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범행 도구 중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반 뭐 집에서 이렇게 뭐 케이블을 묶는 정말 전기줄을 묶는 타이가 아니라 굉장히 긴 공업용 케이블 타이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의 신체를 결박하기에는 충분한 사이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아마 처음에 발견했을 때 이것을 은닉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제 이 성적인 목적, 신체 결박 목적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것을 전제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이 확보되기도 했고 이것을 체증하는 과정에 그 영상이 다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법정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로 현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이 케이블 타이에 대해서 장윤기는 부인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집에 있는 걸 뭐 묶으려고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과정에서 증거로 얼마나 유의미하게 인정이 될지 증거 능력이 인정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2: 변호사님 그 시간이 조금 있었잖아요. 그 케이블 타이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없애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4: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이야기가 그냥 뭐 집 정리를 하다가 나온 것이고 정리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것을 충분히 없앨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좀 모를 이미 제출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본인도 경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의 증거물 그러니까 지금 성적인 목적 과 직접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결부될 수 있는 리얼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휴대전화라든지 조금 더 증거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의 증거에 대해서는 더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증거를 훼손시켰지만 하지만 여기까지는 아마 시간적인 여유가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겠고 다만 좀 은닉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점은 단순히 이제 본인의 집이라든지 장윤기의 집이라든지 어디 그런 데 보관했을 수도 있겠는데 지방에 전남에 이제 본 보관을 했다가 다시 가져왔다라는 점은 혹시나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가능성을 대비해서 좀 멀리 이렇게 옮겨놓고자 한 그러한 좀 마음이 작용한 건 아닌지 싶습니다.
0: 이번 사건 말고 장윤기는 앞서 다른 외국인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도 기소가 되어 있는데 당시 범행 과정에서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검찰은 장윤기가 이채원 양에게도 동일한 수법을 썼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정황 증거라서 좀 채택이 어려울 거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3: 사실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게 얼마만큼의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제 증거로서 채택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것이 증명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재판부에서는 따져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런 정황 증거들도 이 내심의 목적이라든가 고의를 판단하는 한 가지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기존에도 과거의 그런 성범죄 이력을 봤을 때 이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도 진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도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내면에는 성범죄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과거의 그 범행과 얼마나 유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거고 실제 유사점이 상당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황들도 그런 목적을 밝히는데 뭐 주요한 그런 증거 중에 하나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과거 사례가 또 얼마나 시간적으로 밀접했는지 여부 등도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어디까지나 이것은 간접적으로 그런 목적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 증거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다른 정황들 그리고 다른 물적인 증거들과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케이블 타이라든가 혹은 뭐 그 밖에 CCTV 영상이라든가 이런 간접적인 것지만 그래도 그 사실들을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제 결합돼서 판단을 받을 거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번 공판에서 상당히 좀 주력을 해서 입증을 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이런 정황들을 강조를 하고 또 직접 증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증거들의 그런 가치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좀 주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2: 이 과정에서 경찰이자 장윤기의 아버지인 이 장모 경감은 실제 뭐 거기서 나온 리얼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사팀에게 그 장윤기가 살고 있는 곳의 주소라든지 아니면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받아서 실제 안에 들어가서 뭐 차량도 전달받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게 뭐 통상적인 절차입니까? 아니면 조금 예외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4: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증거물에 대해서 압수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보전 조치를 했다가 이것들을 환불을 할 때 어떠한 시간적인 기한에 쫓기는 그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증거물을 뭐 환불해야 된다 이런 규정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면 수사를 함에 있어서 혹시나 지금 굉장히 쟁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성적인 목적, 그러니까 강간 등 살인이냐 그냥 일반 살인이냐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수사팀 내부에서도 모르지 않았을 것인데 거기에 가장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리얼 돌이라든지 그것도 목 부위와 가슴 부위가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는 리얼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빨리 환불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이 남는 것이고요. 차량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증거 보전 조치를 위해서 왜냐하면 범행을 하는데 사실상 이 이동수단의 도구로서 활용이 된 차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전조치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5월 5일 범행이 발생한 그 다음날 뭐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바로 돌려줬고 그것을 장윤기의 아버지가 보름 넘도록 타고 다녔거든요.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에 그러한 그 상황을 제공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것도 일반인이 아니라 경찰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그러한 증거의 중요성이라든지 수사의 기법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면회라든지 전화통화라든지 이것도 살인죄를 범한 피의자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만나고 전화통화하는 것은 일반 수사를 지켜보다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그런데 장윤기 부친의 진술을 보면 물건을 빨리 정리해야 할 생각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증거인멸을 인정하는 걸까요? 부인하는 걸까요?
3: 결국에는 증거인멸을 부인을 하는 거죠. 이제 고의가 없었다. 그것이 뭐 향후에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그런 증거로 쓰일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고의를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증거인멸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일단 뭐 본인이 직접 자기 아들의 증거를 인멸했다라고 해서 처벌받는 것은 아니긴 하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그런 수사팀원들에 대해서는 또 이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도 네. 하고 혹시라도 이제 이런 리얼돌과 같은 증거 외에 또 다른 증거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한 게 아니라 뭐 수사팀을 통해서 처리하게 했다라는 식으로 증거인멸의 교사는 또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 역시 모두 좀 가정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뭐 실제로 이런 주장에 설득력이 있느냐? 뭐 빨리 정리를 해야 될 생각밖에 없었다라는 그 주장에 설득력이 있느냐 개인적으로는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보도 내용들을 보면은 당시에 장윤기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뭐 집주인과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안에 고약한 것이 있어서 치우러 들어갔다 그런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네. 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결국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고 이건 결국 수사팀이 먼저 알려줬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수사팀에서는 그것을 왜 알려줬을까? 결국에는 이 장윤기 사건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그런 정보를 제공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정리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 지금 뭐 잠깐 친족 간의 특례 조항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장윤기 아버지만 좀 보더라도 예를 들어 어떤 증거를 인멸했을 때 가족이 끼어들어서 이 증거를 전부 인멸하면 이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4: 그렇죠. 그러니까 친족 간의 특례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내가 내 죄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아니면 친족이라든지 동거 가족이 이것을 해줬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좀 달리 봐야 될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직 경찰 신분인 아버지였고 이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이 되더라도 우리가 강력범죄, 이런 살인범죄라든지 아니면 일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외를 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이렇게 현직 경찰이라든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친족 간의 특례를 빌미 삼아서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짚어주신 것처럼 장윤기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법적인 죄책에서 아예 자유롭다라고 말하기는 좀 일러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이 아들의 죄를 없앤 것 그 자체는 처벌받지 않지만 누군가를 시켜서 수사팀장을 시켜서 인멸을 하게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교사로 처벌받을 수가 있고 경찰이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야기를 한 것도 증거인멸죄는 안 되더라도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법 적용을 통해서라도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힌 바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하자라고 한다면 직권 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좀 법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절차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 장윤기 부친뿐 아니라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수사 상황을 좀 보면 실제로 수사 초기 장윤기한테 강간 살인이 아니라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게 그 근거로 좀 지목이 되고 있죠.
3: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일반 살인으로 판단을 하고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당시의 정황들이 보이는 그런 증거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다. 성적인 범죄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기소를 할 때 일반 살인이 아니라 강간 살인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내용이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저는 이제 보도 내용을 보고 경찰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구석이 있나 보다. 혹은 법리적인 판단에 조금 충실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검찰의 판단으로 조금 더 정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경찰에서의 그런 판단이 조금 부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인 거죠. 하지만은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송치가 된 것도 단순히 뭐 부실 수사 문제가 아니라 수사 자체를 애초에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간 것 아닌가라고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런 정황 증거들을 다 파악을 하고 충분히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살인인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고의적으로 일부 사실관계들을 은폐하고 또 증거들을 은밀해서 일부러 이런 사건을 일반 단순 사건 단순 살인으로 송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상당히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 일각에서는 그 광산경찰서장이 이제 어떤 이런 그 그러니까 일반 살인으로 그러니까 강간 살인 혐의가 아니라 일반 살인으로 하도록 좀 유도를 했다라는 그런 어떤 보도들도 많이 나왔는데 실제 일반 사건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서장이 이런 걸 좀 그 개입을 할 수가 있나요?
4: 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충분히 있긴 하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은 이제 수사를 본인이 직접 담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 팀장이 이제 보고를 받는 형식이고 네.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의견 개진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수사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당시에 다 사실 이제 수사 팀장이 있고 다른 수사 팀원들이 있는데 팀원들이 보기에 이거 강간살인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지금 구속된 팀장 이야기로 그러니까 팀장이 이야기를 하기를 지금 검찰로 송치를 해야 되는 기간이 너무 얼마 남지 않았고 네. 그리고 다른 증거들 뭐 케이블 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정황 증거기 때문에 어떻게 강간살인죄 적용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사팀원들 입장에서는 팀장의 이런 이야기를 사실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최종 결정권자가 팀장이거든요. 그래서 팀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장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광산 경찰서장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는 그러한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하지만 강간 살인죄가 안 된다라는 이제 본인이 막아선 그러한 직접적인 행위는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만 지금 수사 팀장은 구속된 상황이지만 뭔가 윗선에 또 추가적인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윗선의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의 그 수사 범위가 확대될지는 지금 추후의 과정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0: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윤기 2차 공판이 내일 열리는데 7일에 첫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이게 재판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로 보세요?
3: 저는 영향을 안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형을 따지는 데 있어서 물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피고인이 네. 어쨌든 범행을 인정을 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건데 네. 정확하게 말해서 반성문을 제출했냐가 아니라 실제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느냐가 양형을 판단하는 데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렇다면 이번에 장윤기가 첫 번째 반성문을 제출한 그 태도 이것을 봤을 때 실제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 모습일까라고 한다면 그렇게 평가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반성문을 제출한다는 것도 너무 늦었고 그동안의 그런 태도들을 봤을 때 이번 반성문의 내용 뭐 짐작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사실 진지한 그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태도는 적혀있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럼 왜 지금 반성문을 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본인이 지금 강간 살인으로 기소가 되었고 지금까지 이제 드러난 상황들을 봤을 때 정황들이나 혹은 기타 증거들을 보면 강간의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상당히 좀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나 이 시점을 봤을 때는 그렇게도 의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들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걸 제출한 것은 반성의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든 자신의 그런 형량을 줄여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나 이 점을 재판부에서 평가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실제 결과가 나왔을 때 이 반성문의 유무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네, 아무래도 이번 사건이 경찰의 부실 수사 등의 의혹으로 이렇게 함께 번지면서 사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그런 논란으로까지 확대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여론에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4: 그렇습니다.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경찰로 이 많은 권한들이 집중되게 됐을 때 우리가 견제장치라든지 이렇게 보안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걸러질 수 있는 그러한 조치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많이 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장윤기 사건만 보더라도 처음에 일반살인 혐의가 적용이 됐다가 검찰이 11개 항목의 보안수사를 직접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유착의 의혹이라든지 증거인멸의 의혹이라든지 장윤기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모두 경찰이라는 그러한 사실들이 이제 드러나 하게 된 것이거든요. 물론 반대측의 입장에서는 보안수사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검찰이 직접 보안수사를 하는 것과 이것을 요구해서 다시 경찰로 이러한 사건의 무게추를 옮겨놓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런 논의에 있어서 보안수사권을 둘러싼 논의에 있어서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세력 갈등을 다 넘어서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피해자가 억울한 일은 없는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논의가 개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가 굉장히 임박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구멍이 없는지 이것이 통과가 됐을 때 억울한 시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사건이 묻혀진다라든지 아니면 범죄자가 감경하게 이렇게 본인이 지은 죄책에 비해서 가벼운 형을 받고 끝날 수 있는 그러한 구멍은 없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계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알겠습니다. 그 뭐 장윤기 사건은 검경의 수사 상황을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무상 여론조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총 뭐 8개 재판 중에 이제 하나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은 특검팀이 이제 징역을 4년 구형한 그런 사건으로 알려져 있죠?
3: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와 공모를 해서 2021년 6월부터 해서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합계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라는 혐의로 이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0: 김건희 씨는 대법원 결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청탁 이렇게 세 가지 의혹인 거죠?
4: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의 경우에는 8천만 원가량의 이제 주가 조작을 통한 부당이득을 얻었다라는 이제 혐의인 것이고요. 명태균 게이트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 이것이 정치자금적인 이제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이제 혐의 것이고 네. 통일교 청탁의 경우에는 뭐 그라프 목걸이라든지 샤넬 가방을 윤 전 본부장을 통해서 이제 제공을 받았다라는 이제 혐의인 것인데요. 1심의 경우에는 일부 알선 수재 혐의만 인정이 됐기 때문에 1년 8개월에 이제 형이 선고가 됐는데 항소심에 가면서 이게 많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징역 4년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무상 여론 조사를 제공받았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이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으로 가서 상고심에 이제 선고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혹시나 잘못 오인한 부분은 있는지 어떤 절차적인 위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절차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상고심에 가서 이 원심의 판단 그러니까 항소심의 판단이 뒤집어지는 가능성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4년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 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죠.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뭐 이번 주에 대법원 선고가 있네요. 이 사건도 좀 정리해 주시죠.
3: 네, 이제 권성동 의원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등에 관한 부탁을 받고 또 그 대가로 불법적인 정치 자금 1억 원을 수수했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요.
2: 네.
3: 1심,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형을 선고를 받았고 이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까지 권성동 의원은 돈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부인을 해왔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자신이 뭐 그동안 그런 금전 관련 문제로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고 이를 받을 이유도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왔지만 이러한 변론들 모두 배척이 됐습니다. 이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뭐 기존의 이런 권성동 의원의 주장이 역시 배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현재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런 뭐 금품 수수와 관련된 법리적인 부분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수수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사실관계가 중요한 그런 사건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제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2심에서 확정된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뭐 변동이 없을 걸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선고받은 그 2년형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예측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2: 네. 자, 윤 전 대통령 재판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사실 1심에서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재판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냐 이런 식으로 좀 그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이것을 그냥 일반 사람들의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좀 보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나중에 내가 사면받아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예. 있기 때문에 얼마를 받든지 상관없다라는 이제 시각이 일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법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별개의 이제 재판이 진행됐었고 원칙적으로는 뭐 경합범의 경우에 실체적 경합의 경우에는 그렇게 별개 사건으로 누적된 형량을 다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만 본다면 그 수감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만 현 전직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지금 계속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여전히는 좀 남아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거는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형량을 받은 것은 본인이 저지른 그 행동에 대한 죄책을 받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나올 생각이든 아니든 뭐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다 배제하고라도 아 내가 저지른 행동에 무기징역 정도구나 내가 저지른 행동이 이만큼의 죄책이구나 라는 것은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다 느끼고 있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2: 아직 예단하기엔 좀 어렵지만 저희가 뭐 좀 생각을 해보자면 나중에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있는 모든 사건들 관련해서 사면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3: 사실 뭐 완전히 배제는 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법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뭐 예컨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아예 이제 대통령의 사명 권한 자체를 없애는 그런 제한을 두는 그런 특별한 법을 만들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이후에 또다시 그 법을 개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뭐 추후에 당선된 대통령이 그런 사명권을 행사하는 것도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결국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또는 뭐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또 바뀔 수가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현 시점에서는 재판이 한창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런 사건의 엄중함을 따졌을 때 당장에 뭐 빠른 미래에 사면권이 행사될 것이다라고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훨씬 더 멀리 봤을 때는 이런 정치적인 그런 지형의 변화라든가 혹은 여론의 변동을 봤을 때는 뭐 그런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호 투표제 등 이른바 룰을 둘러싼 당내 갈등도 점점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1: 징계 정치 내홍으로 시끄러운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인천에 이어 부산으로 향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2: 네, 민주당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틀 동안 공식 후보 등록에 돌입합니다. 이미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고민정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정청래 전 대표 역시 이르면 내일쯤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데요. 당권 주자들은 오늘 오후 4시 국회에서 열리는 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에 나란히 참석해 표심 공약에 나섭니다. 그런데 정작 전당대회의 핵심 지도부 선출 방식은 여전히 미궁 속입니다. 앞서 전당대회 준비위는 결선 투표 방식으로 과반 득표자가 없이도 당일 당선자를 결정하는 선호 투표제 도입을 결정했지만 최고위 문턱을 넘지 못한 건데요. 선호 투표제 수용을 압박하는 친이재명계와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하는 친정청래계 사이 갈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선 오늘 오후 늦게 최고위를 다시 열어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데, 당 관계자는 YTN에 사실상 내일 정도가 마지노선이라며 오늘 안에 결론이 날것 같다고 귀띔했습니다.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장외 행보를 확대한다고요?
2: 네, 지방선거 뒤당 안팎의 사퇴설을 일축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또 여의도 밖으로 향합니다. 지난 8일 인천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청년 간담회에 참석했고, 오늘 오후에는 부산행을 예고했습니다. 참정권 박탈 사태 관련 청년 대학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서면으로 이동해 관련 집회 현장에도 방문한다는 계획입니다. 장 대표는 이후에도 대구 경북과 호남을 돌며 재선거를 촉구하고 선관위 개혁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같은 당 대표 행보가 결국 버티기를 위한 수단이란 당내 불만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당 중진 안철수 의원은 조금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의제지만 중요한 의제에 동시에 대응해야지 그 일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윤리위 징계가 본궤도에 오른 데다 장 대표가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선 영구복당 금지가 필요하다고 으름장을 놓은 만큼 한동안 당내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으로 이어진 3박 5일 동안의 정상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 등을 태운 공군 1호기는 어젯밤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튀르키예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한 나토 조달 기본 협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나토 측과 합의하는 등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 지원에 주력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양자 회담에선 살상 무기를 제외한 1억 달러 규모의 지원 의사를 밝혔고,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남에선 미 군함의 국내 기업 건조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0: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둔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하는 이 세제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1: 공급과 매물 부족 속 집값과 전세가가 함께 치솟으며 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주택 보유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3: 서울 성동구의 공인중개사사무소 밀집 상가. 최근 들어 1주택자 등의 상담 문의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4: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을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처분을 하는 게 좋을지, 처분을 하면 어떤 타이밍에 좋을지 그런 세금 문제라든지 그런 상담을 계속 꾸준해서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3: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앞두고 서울 부동산 시장에선 눈치 보기 흐름이 짙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다주택자 물건 감소 여파와 함께 매도자들이 관망에 들어가며
4: 아니면 처분을 하는 게 좋을지, 처분을 하면 어떤 타이밍에 좋을지 그런 세금 문제라든지 그런 상담을 계속 꾸준해서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3: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앞두고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눈치
5: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6: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의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이은구의 시네마 천국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들은 이육사 선생의 청포도라는 시를 떠올리기는 하죠.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려 아라리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폭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렇게 이육사 선생의 청포도를 읽어 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7월에는 청포도가 익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일제 시대만 해도 일본 사람들은 양력을 썼지만 한국 사람들은 음력을 썼기 때문에 아마도 이육사 선생의 7월은 음력 7월, 즉 양력으로 8월 중순경이 되면 그 청포도를 손님에게 대접할 수 있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되겠습니까? 7월에 바라보는 청포도. 첫 곡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아베 마리아를 들려드리는 경우가들이 있는데요. 아베 마리아가 영화나 드라마의 삽입곡으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아베 마리아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가 불렀던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를 오늘 들려드리게 되었는데요. 바바라 보니의 음색은 특유의 맑고 투명하면서도 서정적인 잔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라디오 스피커를 통해 흐를 때온 세상의 소음을 일순간에 잠재우는 마법 같은 힘이 있겠죠. 저는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의 그 일화를 보게 되면 종교적인 성가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월터 스캇의 서사시 호수의 연인에 슈베르트가 곡을 붙인 찬가이기 때문인데요. 극중 주인공인 엘렌이라는 소녀가 전쟁의 참화를 피하기 위해서 바위 동굴에 숨어 지내면서 성모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묵조 기도를 간절히 소원을 빌며 부르던 그 구원의 노래였다고 하죠. 그래서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는 원 제목이 엘렌의 세 번째 노래라고 합니다. 다음은 맑고 경건한 기운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웠다면 이번엔 조금 더 정열적이고 낭만적인 파리의 거리로 떠나볼까 합니다. 앙리꼬 마샤스의 라무세 부향 들으시겠습니다.

사랑은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것입니다. 라는 아름다운 뜻을 담고 있죠. 원곡자 엔리코 마시아스는 알제리에서 태어난 유대계 프랑스인이었는데 알제리 독립전쟁으로 고향을 떠나 프랑스로 망명해야 했던 아픈 역사를 가진 가수입니다. 그의 음악 속에는 고향에 대한 지독한 향수와 함께 또 평화를 염원하는 따뜻한 시선이 있기도 했는데 1980년대에는 유엔으로부터 평화의 대사로 임명받기도 했죠. 다음은 클로드 시아리의 라 플라야 멋진 기타 연주 들으시겠습니다.

라플라야 하면은 스페인어로 해변 또 비치 뭐 이렇게 뜻할 수가 있는데요. 1964년 21살의 젊은 프랑스 청년 클로드 치아리가 이 곡을 애절한 어쿠스틱 기타 독주곡으로 편곡해 발표했고, 한국은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 영화의 주제가로 쓰였기 때문에 안개 낀 밤의 데이트라는 서정적이고 감각적인 제목이 붙었죠. 해변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정서적인 아주 감각적인 제목들을 잘 붙이기도 하는데, 한국과 인연이 깊었고, 그는 기타 연주를 했을 때 동백 아가씨, 하얀 나비, 만남 같은 곡들을 리메이크하기도 했던 지한파 가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기타 연주 외에도 마리 라포헤, 즉 프랑스 샹송 가수가 불렀던 노래까지 같이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들으실 곡은요, 불멸의 영화죠. 졸업의 주제가였던 The Sound of Silence, 사이먼 앤 가펑클 들으실게요.

1960년대 청춘들의 상실감, 방황을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었던 명곡, 명작 영화. 여기 영화 졸업의 오프닝과 엔딩을 장식하며 고독의 깊이를 더해주었던 노래였죠.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 침묵이 건네는 그 깊고 묵직한 위로의 곡이 되기도 합니다. 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라며 막막해하던 두 청춘의 복잡한 얼굴 위로 흐를 때, 과연 이 침묵의 소리는 어떤 역사를 갖게 되었을까요? 뭐 가사에 보면요,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안녕 어둠아, 나의 오랜 친구야, 너와 다시 이야기하러 왔단다. 뭐 이런 첫 소절을 볼 때마다 영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영화 어거스트 가족의 조상의 삽입곡이었죠. 에릭 클랩튼의 대표작이었던 슬로우 핸드 들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 모인 가족은 쉴새 없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비밀을 폭로하죠. 가족이 분열되어 가는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적나라한데요. 관객 입장에서는 불난 집싸움을 옆에서 구경하고 있다고 착각할 정도의 영화. 존 웨일스 감독의 어거스트 가족의 초상. 뭐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그리지 않는데 이 영화는 시작부터 낯익은 음악이 흐르게 됩니다. 바로 거장 에릭 크립튼의 슬로우 핸드, 뭐 레이 다운 셀리, 뭐 이런 노래들이 들려오게 되는데요. 1977년 미국에서만 300만 장이 판매됐다는 그 놀라운 슬로우 핸드. 물론 한국 분들에게는 원더풀 투나잇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알려졌던 그런 앨범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 곡은 상당히 오랫동안 금지곡으로 묶였습니다. 이 곡을 들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 코케인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물론 영화 속에서 메릴 스트립이 흥겹지 않느냐고 해가 뜨면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가혹한 운명은 코케인 때문이다 뭐 이래서 이 곡을 듣게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정말 금지곡 목록에 들었던 곡을 미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다음은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감성적인 소프트락의 시대를 풍미했었죠. 전설적인 듀오 잉글랜드 던앤 존 포드 클리의 Just Tell Me You Love Me 아름다운 곡 들으시겠습니다.

만약 00년대 초반에 한국의 극장을 가셨던 분들은 이 노래를 반드시 들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흑백 필름 속에서 연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던 순간, 다이아몬드는 영원히라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나왔던 그 광고. 그래서 여러 영화와 드라마의 삽입곡이 되던 곡이기도 했죠. 다음은 영화 데몰리션의 삽입곡인데, 오랜만에 영화 속 클래식 듣습니다. 쇼팽의 야상곡 독주곡 중에 디스코그래피 넘버 2를 백건우 선생의 연주로 들으십니다.

마크발레 감독과 제이크 질렐할 주연의 감각적인 영화 데몰리션에서 극중 상처 입은 주인공의 내면을 차분하게 어루만지던 클래식의 대명사가 바로 쇼팽의 야상곡 2번, 녹턴 2번이었죠.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슬퍼하는 방법조차 잊어버리곤 합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그 지독한 무감각 속에서 역설적으로 그 주변의 모든 것을 부수고 해체해서 마침내 내 마음의 바닥을 마주하는 영화가 있는데 바로 데몰리션이었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멋진 곡을 연주하신 분은 고 윤정희 선생의 남편 백건우 피아니스트의 곡인데 저는 참 이분의 곡이 감정이입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화 태양의 노래의 OST였죠. 유이의 Goodbye Days 들으실게요.

하지만 2006년 아시아 전역을 눈시울을 붉히겠다는 일본 영화 태양의 노래의 메인 테마곡 들으셨고요. 다음은 마릴린 먼로의 돌아오지 않는 강 들으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 주제가 하면 오드리 헵번을 생각하시지만 오토 프레밍거 감독과 로버트 미첨 주연의 1954년 명작 서부 영화 돌아오지 않는 강의의 주제가를 마릴린 먼로가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CCR의 불멸의 명곡 프라우드 메리와 이 신나는 비트를 한국적인 흥으로 재탄생시킨 조향남의 번안곡 물레방아 인생 같이 들으실게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은구의 시네마 천국 2부 시작했습니다. 1955년에 개봉해서 전 세계를 울렸던 세계의 로맨스 영화 모정 생각하십니까? Love is a many splendor of the thing. 뭐 보통 프랭크 시나트라, 뭐맷 모로 뭐 이런 분들의 노래를 들려드렸지만 오늘은 101 스트링스 오케스트라의 반주로 들으셨는데요. 어쨌든 1949년 격동기 직후에 홍콩에서 유라시아 혼혈 의사인 한수인과 제니퍼 존스죠. 미국인 전공기자 마크 엘리엇, 참 멋있는 배우 윌리엄 홀든이 파티에서 우연히 만나 걷잡을 수 없는 사랑에 빠져들지만 마크가 전공기자였기 때문에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전선으로 떠나게 되었고 전사하고 만다 뭐 이런 슬픔의 이야기인데 전 홍콩에 갔을 때 정말 이 영화의 배경들을 한 번씩 돌아본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은 20세기 위대한 테너 중한 명이었던 주세페디 스테파노가 부르는 나폴리 가곡의 불멸의 명작. 우리에게는 카타리로 더잘 알려져 있었던 르라토, 즉 무정한 마음 들으시겠습니다.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삽입곡으로 나왔죠. 뭐이 이탈리아 원어를 제대로 읽으려면 코레 은그라토, 뭐 무장한 마음, 우리에겐 뭐 까달리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가사가 그렇습니다. 카타리, 왜내 마음을 몰라주나요? 가사 속 주인공은 카타리, 즉 카타리나의 나폴리 방언이라고 하는군요. 여인은 미치도록 사랑하지만 그녀는 남자의 순정을 매정하게 외면하고 만다. 그래서 남자가, 너는 성당에 가서 기도하면서도 왜 나에게는 이토록 무정하냐, 고통스러워 하는데요. 곡의 후반부로 갈수록 격정적으로 터져나오는 카타리 외침은 듣는 이의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죠. 주세페디 스테파노는 전설적인 테너인데, 데카레코드의 공원이었다가 직원 야유회 때 정말 멋진 곡을 불러서 데카 사장님으로부터 결국 픽업을 받아 세계적인 테너가 되었다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다음은 장윤영 감독의 접속에 나왔던 삽입곡이죠. The Velvet Underground의 Veil Blue Eyes 들으실게요.

영화는 19세기 말 스웨덴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귀족 출신 장교, 두 아이의 아버지, 뭐 이런 사람과 서커스단에서 줄을 타던 아름다운 소녀 엘비라, 뭐이두 사람이 신분과 사회적 시선을 모두 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쳐 둘만의 세상을 만들지만, 어쨌든 끝에 가서는 비극으로 가게 되면서 마지막 장면이 거의 엘비라가 손끝으로 하얗게 날아오르는 나비를 잡으려 사뿐히 손을 뻗는 순간 화면이 전개되며 도발에 총성이 울려 퍼지는데, 그 참혹한 비극 위로 잔인하도록 평온하게 흐르던 음악이 바로 이 모차르트의 안단테였습니다. 다음은 영화 기다리 아저씨의 삽입곡이었죠. 제이디 샤우더의 Your Only Lonely 들으시겠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언제든 나를 불러. 나는 내 곁에 있을게. 이 노래는 외로움에 빠진 사람에게 건네는 위로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고 외로울 때 조건 없이 곁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죠. 후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When you're only lonely, call on me. 외로울 때면 언제든 내게 연락해. 영화의 정서와 너무나도 마땅한 그런 삽입곡으로 사용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Somewhere in Time, 사랑의 은하수로 알려진 영화죠. 여기에 삽입된 곡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 18번 들으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하수에 영혼을 뒤흔드는 테마곡이었죠.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중에 제18변주. 라흐마니노프 특유의 가슴이 터질 듯 웅장하고 감성적인 선율이 흐르는 곡인데, 이토록 로맨틱한 이유는 원래 테마 음영을 하행, 즉 거꾸로 뒤집어서 연주하는 천재적인 발상을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영화 사랑의 은하수의 음악감독 존 베리의 메인 테마와 함께 이 클래식 곡은 영화의 타임슬립 서사와 기막힌 싱크로율을 자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영원한 뮤즈 에디트 피아프의 인생 그 자체이자 불면의 마스터피스였던 임 라무흐 사랑의 창가를 들으시겠는데요. 오늘은 노래로 듣지 않으시고 앙드레 리우의 연주곡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만약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대지가 뒤흘린다 해도 당신이 나를 사랑해 준다면 그 어느 것도 상관하지 않아. 뭐이 가사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파리 올림픽 때도 셀린 디온이 이 대목을 정말 멋지게 불러 일으켰었죠. 어쨌든 세계 미드급 권투 챔피언이었던 마르셀 쉐르당을 만나면서 비로소 인생의 가장 찬란한 행복을 맛보게 되었던 에디트 피아프가 뜨겁게 사랑하면서 빠르게 와달라고 재촉했는데, 그만 그녀를 만나기 위해 올라탄 비행기가 대서양 아조레스 제도에 추락하고 말죠. 이 사고로 마르셀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고요. 에디트 피아프는 지독한 죄책감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때 마르셀이 떠난 이듬해인 1950년, 에디트 피아프는 죽은 연인을 위한 향한 그리움을 담아 직접 노랫말을 쓰게 되는데, 바로 이 곡이 사랑의 찬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봄에 극장가를 아련한 그리움으로 물들었던 영화 산책의 OST에 나왔던 삽입곡이죠. 이정열의 그대 고운 내 사랑 들으시겠습니다.

아마도 이거 캘리포니아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느냐 물으면 거의 못 봤다고 하실 것 같아요. 김상중, 박진희 주연의 영화 산책이었죠. 대학 시절 음악으로 뭉쳤던 밴드 산책의 멤버들이 졸업 후 냉혹한 현실을 살아가다 오랜만에 다시 모여 옛 열정과 사랑을 추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세상에 지친 내 그림자 밟으며 거리마다 불빛 들려올 때 그대 고운 내 사랑, 내 가슴에 키워온 맑은 한 송이 꽃이 되어라.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입니까? 안타깝게도 세상은 착한 영화는 흥행하기가 힘듭니다. 나쁜 영화가 흥행하게 돼 있죠. 마치 여자분들이 빌런, 즉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는 아닌가 생각하게 되네요. 다음은 시라노 연애조작단의 삽입곡이었죠. 아그네스 발차의 우리에게도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네 들으시겠습니다.

2010년도 흥행작 시라노 연애조작단의 결정적 신에 삽입돼서 관객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던 명곡이죠. 세계적인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 그리스 가수인데요. 이 가수의 곡인데, 사랑을 고백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남은 옛사랑의 흔적을 온전히 비워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때가 있을 때, 이 그리스의 국민 가수이자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의 목소리로 우리에게도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서글픈 희망의 노래를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개는 대지를 덮고 우리는 서글픈 침묵 속에 서 있네. 하지만 언젠가 마침내 우리에게도 더 좋은 날이 오겠지. 다음은 카니 프란시스의 The Wedding Cake과 트윈폴리오의 웨딩 케이크 같이 들으실게요.

1960년대 미국 팝 시장을 사로잡았던 팝의 요정 카니 프란시스의 원곡 The Wedding Cake과 이 곡을 들고 나와 대한민국 통기타 시대를 화려하게 열었던 송창식, 윤형주의 듀오 트윈 폴리오의 Wedding Cake을 들으셨는데, 겉보기에는 로맨틱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죠. 결혼식 날 짜른 웨딩 케이크는 달콤했지만 막상 살아보니 돈 문제로 싸우기도 하고 아이 울음에 삶을 설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웨딩 케이크 안에는 우리의 서약과 사랑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헤쳐나가자, 뭐 이런 가사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밤 깊으면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도 피치 못할 애달픈 사랑 이 가슴에 주저앉았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은구였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저 사장님,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5: 아, 예. 말해보세요.
4: 제가 이번 달까지 일하기로 했잖아요.
5: 아유, 내가 그 생각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와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4: 그래서 말인데, 혹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 처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5: 에? 그게 그...
6: 사업주 A씨는 그 말을 듣고 매우 난감했습니다. 법대로라면 안 되는 일이란 걸 모르지 않았지만 2년 넘게 일한 직원의 부탁을 매몰차게 끊어내기도 쉽지 않았죠.
5: 아, 그런데 그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4: 아, 사장님, 요즘 다들 그렇게 한다던데요. 저 여기서 2년 넘게 일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6: 결국 사업주 A씨는 직원의 요청을 끝내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설마 이런 것까지 일일이 확인하겠어?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5: 예, 여보세요.
7: 여기 노동청인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돼 연락드렸습니다.
5: 예?
6: 결국 사업주 A씨는 수백만 원대의 징수금을 내게 됐는데요. 이와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5: 명씨, 우리 회사가 많이 어려워져서 일 잘하는 사람인 거 아는데 안타깝지만 더는 함께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7: 그럼 해고라는 말씀이신가요?
5: 뭐 그렇게까지 딱딱하게 말할 건 아니고 절차상 그 사직서 하나만 써주면 돼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합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7: 아, 네.
6: 별다른 의심 없이 회사의 요청대로 사직서를 제출한 미영 씨. 하지만 나중에 이 사직서가 문제가 됐죠. 이후 검찰은 미영 씨가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은 거 아니냐며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에서 노동과 산재를 담당하고 있는 형사전문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6: 아, 그렇죠. 네. 오늘은 우리 현실에서 굉장히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리고 한 번쯤은 겪거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 사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 부탁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8: 네, 사실 저도 이제 한 달이 건너서 들은 적이 있을 정도로 좀 흔한 일입니다. 네. 원래 이제 자진 퇴사를 하게 되면은 구직급여, 이제 속칭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그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죠. 네. 구직급여는 원래 타의로 직업을 잃게 된 근로자에게 네.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그러니까 구직하는 동안에 소득 상당액을 보전해주는 제도거든요.
6: 네.
8: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과 퇴직 근로자만 입을 잘 맞추면 타의로 직업을 잃은 것처럼 만들 수 있는 상황인 거니까요. 네. 당연히 불법입니다.
6: 그렇죠.
8: 네. 서울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A씨는 2년 넘게 근무하던 직원 B씨가 자진 퇴사를 했는데도 구직급여를 받고 싶다고 요청하자 B씨를 해고한 것처럼 신고했다고 해요.
6: 아, 당시 업주 입장에서는 그동안 열심히 일한 직원을 좀 도와줬다 이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고용노동청에서 전화가 왔습니까? 상상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8: 보통 사실 이런 경우는 이제 사정을 알고 있는 내부자의 신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6: 그렇죠.
8: 현실적으로 이제 밖에서 사실은 근로자가 그 즈음에 퇴직 의사가 있었다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6: 네.
8: 여기서도 이제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아마 내부자 고발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리고 사장인 A씨가 불법임을 알고서도 이제 조금 괜찮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도와준 건지 아니면 네. 경우에는 진짜로 이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6: 네.
8: 아마 어느 경우라도 이제 노동청 수사관에게 연락이 왔을 때 아마 철렁했겠죠.
6: 네.
8: A씨는 결국 부당하게 지급된 구직급여 1,600여만 원 중에서 약 400만 원을 징수하겠다는 결정을 받고 이제 사장인 A씨는 그 돈을 납부합니다.
6: 네.
8: 근데 A씨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1,600여만 원 이득 본 거는 결국은 퇴직했던 B씨인데
6: 네.
8: 그래서 A씨는 B씨한테 내가 냈던 400만 원은 사실 B 네가 내야 되는 게 아니냐. 너는 그 돈을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6: 어떻게 됐죠?
8: 졌습니다.
6: 아, 그런가요? 네.
8: 재판부는 이제 A와 B의 잘못을 1대 3 정도로 봐서요.
6: 네.
8: 노동청이 A에게 400만 원만 징수하고 1200만 원은 B에게 징수하는 처분이 있었는데 그 1대 3의 내부 과실 비율이 맞다.
6: 네.
8: 즉 B의 부정 수급에 대해서 A의 불법 행위 기여도는 25% 정도다라고 해서요. 그 반환 비율이 맞다고 봤어요.
6: 네.
8: 그러면 이제 A는 25%어치 손해만을 보고 B씨는 반환할 걸 다 반환하고도 25%어치는 이익을 보는 것이 맞냐? 네. 맞다라는 판단이었었습니다.
6: 네.
8: 즉 금전적인 이익, 실제로 금전이 어디에 갔느냐가 아니라 불법 행위의 기여도에 따라서 배상 책임이 생기는 이제 문제인데요. 반대로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여도만 있고 이득은 없으니 이런 불법 행위에 가담하게 되면은 손해만 생기니까 이런 노동자 요청을 들어주지 말라라는 경고기도 합니다.
6: 네. 직원이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 도와준 것뿐이다 이런 말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구상금 소송에서 업주가 이기는 경우 전혀 없습니까?
8: 네, 사업주의 기여도만큼만 이제 본인이 돈을 냈기 때문에 패소했던 거니까요. 노동청에서 만약에 비율 계산을 잘못한다. 예를 들어서요. 이제 사업주의 책임이 뭐 50%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처럼 25%의 기여도밖에 없다. 그러면은 남은 이제 25% 정도는 승소할 수 있겠죠. 그 비율을 판단하는 게 이제 노동청도 법원도 이제 뭐 모두 사람이 하는 판단이다 보니까요.
6: 그렇죠.
8: 좀 다른 비율이 나올 수 있고 그만큼 승소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는요. 대부분 노동청에서도 사업주에게 절반 미만의 책임을 묻게 되고요. 법원도 노동청의 판단을 가급적은 존중하는 편입니다.
6: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다뤄보고 있는데 방금 살펴본 권고사직 허위 처리 말고도 또 어떤 방식이 있을지 실제 어떤 유형들이 많이 문제됩니까?
8: 네. 이제 구직급여가 퇴사하고 나라가 주는 돈이니까요. 사업주는 돈을 안 드리고 그 노동자를 챙겨줄 수 있고 노동자는 일하지 않고서도 이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악용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지금 살펴본 것처럼 자진 퇴사했는데 권고사직 처리했다라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이제 그것 말고도 지인을 자신의 직장에 취직시킨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적당히 해고 처리를 해서 용돈을 구직급여로 주는 그런 사례들도 저출 문제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좀 전에 들었던 것 중에 좀 특이했던 건이 있었는데 사업주랑 노동자가 이제 완전히 척을 졌어요.
6: 네.
8: 그래서 이제 서로 고소도 하고 완전 관계가 파탄이 됐었는데
6: 네.
8: 결국 그 사이에 노동자는 회사를 견디지 못해서 자진 퇴사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나중에 합의할 때 합의금으로 구직급여로 이제 합의했다라는
6: 네.
8: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퇴사 갈등 상황에서 구직급여를 받게 해준다라고 합의하는 노사합의는 왕왕 있습니다. 당연히 모두 불법이고요.
6: 방금 말씀해주신 유형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회사가 해고를 통보해놓고는 사직서에는 자진 퇴사 형식으로 정리해달라 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8: 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이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노력이었다면은 이제는 자진 퇴사로 만들어야 되는 회사의 입장인데요. 이 해고로 인한 구직급여가 사실은 사업주 입장에서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6: 네.
8: 일단 노동청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6: 네.
8: 이 기업은 해고한 기업이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원만하게 입을 맞추는 게 아니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해고 구직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려고 좀 해고인 듯 해고 아닌 해고 같은 그런 자진 퇴사를 종용하게 됩니다.
6: 네.
8: 이제 흔히 말하는 책상을 빼고 뭐 복도에 자리를 놓고 사장님의 뭐 자산 전반 잃게 시킨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6: 네.
8: 2024년 7월 직장인인 CC한테 문자가 하나 옵니다. 업무 태만으로 나는 당신을 해고하겠다. 해고 예고 기간이 끝나면 바로 당신은 해고다라고 하는 회사 대표의 메시지였죠. 당연히
6: 네.
8: 해고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CC의 상급자였던 회사 부장으로부터 연락이 하나 와요. 자진 퇴사로 사직서를 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CC는 이제 거부했는데 부장이 네가 자진 퇴사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구직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설득을 해서 넘어갔고요. 결국 CC는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합니다라는 사직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회사는 이제 구직급여 접수를 했었고요. 퇴사 이후로 구직급여를 한 달 정도 받게 됐었습니다.
6: 근데 또 이분이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았던 모양인데 원래대로라면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잖아요.
8: 네. 실제로 자진퇴사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거든요. 회사는 노동청에 경영상의 권고사직으로 허위신고했었습니다. 아까 부장이 CC를 설득했던 것도 노동청에 허위신고하면 구직급여를 받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고에 의한 구직급여가 아니니까 회사도 부담이 없고 그래서 CC는 실제로 한 달치 구직급여 한 52만 원 정도를 수령을 합니다. 근데 그 즈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권고사직이다 보니까요. 이제 권고에 따라서 사직서를 썼음이 이제 서류상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는 회사 권고가 아니라 일신상의 이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상으로만 보게 되면은 CC는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를 했지만 회사가 이 사직서를 무시하고서 왠지 CC에게 구직급여를 몰아주기 위해서 허위신고 아니냐라고 보였다는 거죠. 검사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서요. CC를 구직급여 불법 수급으로 기소하게 됩니다.
6: 네.
8: 다행히 형사공판 중에 아까 그 부장이 증인으로 나와서요. 사장이 조기 퇴사를 할 수 있게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게 했고 실질적인 해고가 맞다는 점을 증언을 해줬고요. 실질적 해고라는 점이 인정이 돼서 CC는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6: 더 노골적인 사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으니까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데 어떤 사례입니까?
8: 네, 전형적인 이제 허위 구직급여 신고 사례인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안 주고 이제 노동청 예산을 쓰는 거니까 금전적으로 이득이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흔히들 권해보는 사례입니다. 근데 이게 또 노동자 입장에서도요. 퇴직금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받았던 월급의 10분의 1 정도를 이제 퇴직금으로 받게 되거든요.
6: 네.
8: 몇 년씩 쌓이지가 않으면은 이제 사실 그렇게 큰 돈이 되지가 않아요.
6: 그렇죠.
8: 이제 1년 일했다라고 하면 보통 한 달 월급 정도 받게 되는데 구직급여는 이제 6개월 내외로 받으니까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구직급여가 훨씬 금액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 독할 만 하겠죠. 이렇게 수요가 맞아서 일어나는 담합은요. 생각보다는 흔한 사례입니다.
6: 네. 뭐 이런 경우가 또 있다고 하는데 본인은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정수급이라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 무슨 사례입니까?
8: 좀 황당한, 조금은 좀 슬픈 얘기인데요.
6: 네.
8: 이제 D씨가 기초생활수급자였었습니다. 예, 좀 저희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소득이 생기면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을 안 하거나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들으니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 도용을 해서 몰래 일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자주 있거든요.
6: 네.
8: 둘 다 뭐 좀 바람직한 내용은 아닌데
6: 네.
8: 아까 말씀드린 명의 도용은 당연히 범죄입니다.
6: 네.
8: 근데 이 D씨도 범죄를 저질렀고요. 그 명의 도용한 대상은 아들이었었습니다. 아들의 허락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아들이 퇴직을 하게 되고 구직급여를 신청을 했는데도 그 아버지인 D씨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E씨는 구직하고 있습니다. 구직활동 중입니다라고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D씨는 아들의 명의로 지금 일용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동시에 잡혀버린 겁니다. 당연히 부정수급자로 지정이 되겠고요. 문제는 이제 그 아들인 이 씨 입장에서 내가 부정수급을 한 게 아니다라고 혐의를 벗으려면은 사실 내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해서 내 명의를 도용했었다.
6: 그렇죠.
8: 나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6: 네.
8: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수령한 사람이 되는 거고 아들은 명의 도용을 해준 이제 공범이 된다는 겁니다.
6: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 많은 사람은 어떻게 다 확인하겠어. 나는 괜찮겠지. 그런데 근로자, 사업주 각각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8: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자든 사업주는 모두 형사처벌됩니다.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고의적인 범죄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최대 5배까지도 징벌적으로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6: 네.
8: 이후 사업주는 노동청의 블랙리스트로 올라가서 주기적인 노동청 감찰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6: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아이브의 오프 더 레코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6: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 어느 정도일까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한 사람이 1년에 마시는 커피가 무려 16잔이라고 합니다. 416잔. 세계 평균이 152잔이라고 하니까요. 거의 2.7배 수준인데요.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커피 공화국이란 말이 과장만은 아닌 셈입니다.
4: 저기 또 커피집 생기네?
5: 야, 이 작은 동네에 커피집만 도대체 몇 개야?
4: 그러니까, 다 장사가 되긴 되나?
6: 그런데 요즘 커피 전문점, 특히 저가 커피 브랜드들을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커피값은 정말 저렴한데 광고 모델은 전혀 저렴하지 않다는 겁니다.
4: 저 집은 아메리카노가 저렇게 싼데 광고 모델이 손흥민이야?
5: 저 집도 커피값은 싼데 광고 모델이 BTS던데?
4: 어디는 아이돌, 어디는 배우. 가만 보면 커피값 비싼 집보다 저가 커피 브랜드 모델이 훨씬 화려하지 않아? 그렇게 돈을 많이 버나?
5: 커피는 1,500원인데 모델은 월드클래스네.
6: 실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를 앞세운 마케팅 경쟁이 마치 흐름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이겠죠. 문제는 이 마케팅 비용의 일부가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도 한 저가 커피 브랜드가 톱스타 모델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수십억 대 광고비 일부를 가맹점주들이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있었죠.
4: 이게 뭐야? 월에 8만원씩 내라고? 아니 왜?
5: 아 그거? 연예인 모델 계약하면서 마케팅 비용 점주들이랑 나누는 거잖아.
4: 내가 그 연예인 계약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돈을 내야 돼?
5: 본사 말로는 절차대로 동의받는 거래. 아니 절반 넘게 동의하면 가능하다잖아. 법이 그렇대요, 법이.
6: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 과반이 동의할 경우 가맹본부는 광고를 집행하고 그 비용 일부를 점주들에게 분담시킬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절차는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늘 이런 질문이 따라붙죠. 본사가 결정한 스타 마케팅 비용을 점주가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 실제 비슷한 분쟁과 판례들도 있는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형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9: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형철 변호사입니다.
6: 최근 한 저가 커피 브랜드의 광고비 분담 문제를 두고 논란이 있었어요. 변호사님, 먼저 어떤 논란이 있었던 건지 개요를 한번 정리해 주시죠.
9: 네, 그 보도에 따르면은 그 컴포즈 커피가 BTS 멤버 B와 광고 모델 계약을 추진하면서 총 73억 5천만 원 규모의 그 광고비 중 40% 약 29억 원을 가맹 점주들이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점포당 월 약 8만 원

0: 나야 한다면 내가 모델을 정한 것도 아닌데 이 비용을 왜 내가 내야 하냐 충분히 불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프랜차이즈니까 이 매장들이 있는 지역이나 뭐 어떤 그 고객 군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모델을 선택하는 과정이라든지 마케팅 효과에 대해서는 점주들끼리도 의견이 통일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런 광고비 분담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죠?
1: 네, 맞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광고비용 일부를 점주들에게 부담시키려면 전체 가맹점주의 과반수, 즉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반대한 점주도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민주적인 절차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이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점주들 단톡방에서 자체 투표를 해보면 반대가 압도적인데 정작 본사 공식 투표에서는 60% 이상 찬성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0: 네, 법이 그렇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점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도 이 점일 것 같아요. 아, 나는 반대했는데 과반이 동의해서 나도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 혹시 반대한 점주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법적으로 다툼을 여지가 있겠습니까?
1: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광고비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거나 실제로 광고에 쓰이지 않은 비용이 포함이 됐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나는 효과를 못 봤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사가 절차를 위반했거나 비용 집행이 부당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0: 또 일각에서는 정말 그 동의가 자유로운 동의였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특히 동의 절차가 실명으로 진행된다든지 뭐 본사에 누가 반대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구조라든지 이렇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도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요.
1: 네,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반대 투표를 한 점주에게 본사가 불이익을 줬다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더 나아가서 투표 구조 자체가 본사가 누가 반대했는지 파악할 수 있게 설계가 된다면 이는 자유로운 의사활동을 억압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투표 관리를 제3기관에 맡겨야 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0: 네, 여기에 대한 본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1: 네, 보도에 따르면은 그 컴포즈 커피 측은 크게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총 광고비의 60%를 본사가 부담하는데 이는 업계에서도 높은 수준이라는 것. 그리고 광고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점주의 월 부담액을 전년 대비 약 11.3% 낮췄다는 것. 그리고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동의 절차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본사 입장도 일정 부분 근거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이 정한 절차를 지켰다면 광고비 분담 자체는 위법은 아닌 셈이 됩니다. 다만 절차의 공정성과 광고 효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이 충분했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0: 그리고 광고 효과. 정말 수십억 대의 광고 모델을 기용해서 내 점포의 매출이 늘었냐? 점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가맹 점주들이 광고 효과나 비용 산정 근거를 공개해달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가맹 본부는 이걸 어디까지 설명을 하고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1: 네, 그 가맹 사업법에 의하면 가맹 본부가 광고를 집행할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집행 후에는 그 내역을 점주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광고비를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에 대해서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 덕분에 내 매출이 얼마나 늘었냐는 효과 검증까지 본사가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점주들이 광고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구했는데 본사가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나중에 분쟁에서 본사가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0: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거나 설명이 부족했다면 점주들이 실제 소송이나 분쟁 절차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그리고 승소하려면 점주들이요. 승소하려면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체크를 해야

0: 될까요?
1: 네, 우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광고본부가 광고비를 집행한 후에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집행 내역이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와 다르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승소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본사가 광고비 계약을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증거, 둘째는 동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단순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사의 구체적인 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0: 결국에는 절차적인 부분 또는 이제 실질적으로 자금 집행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부분, 요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번화가나 관광객이 많은 상권이라 지방이나 주거지역은 이 광고 여파가 다르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겟으로 하는 그런 고객층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모든 점주들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광고비를 부담시키는 게 공정한가? 이런 문제 제기 가능할까요? 사실 뭐 매장의 사이즈부터 해서 다 다를 거거든요. 근데 다 똑같은 돈을 내는 것이 맞는가? 이건 어떻습니까?
1: 네, 충분히 가능한 문제 제기입니다. 도심 번화가나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상권은 BTS 같은 글로벌 스타 마케팅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지만 그 단골 고객 비중이 높은 주거 지역이나 지방 상권은 광고의 체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거래상지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권별로 광고 효과 차이가 명백한데도 일률적으로 같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권별 효과 차이를 수치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0: 네, 비슷한 맥락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랑 가맹 점주 사이에서 비용 부담이나 수익 배분을 두고 다툰 판례들도 있죠.
1: 네, 여러 판례가 있습니다. 먼저 본사가 이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은 가맹본부가 가격 변경 전에 여러 차례 점주들과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협의가 모든 점주의 동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서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냐는 것입니다. 반면 점주가 이긴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은 가맹본부가 점주와 합의 없이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서 판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약 210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절차를 지켰냐, 그리고 비용 집행에 계약서에 명시된 목적에 맞게 이루어졌느냐입니다.
0: 말씀을 듣다 보니 점주들이 문제를 제기하려면 단순히 나는 효과를 못 봤다, 뭐 비싸다 이전 정도의 뭐 문제 제기로는 부족해 보이고요. 실제로 법적으로 다투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제시하고 챙겨야 될까요?
1: 예, 네 가지 정도를 꼭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광고비 집행 내역 확인입니다. 본사가 광고비를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내역을 요구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와 다르게 쓰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는 동의 절차의 하자 여부입니다. 투표가 적법하게 진행이 됐는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억압됐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세요. 셋째, 가맹점 사업자 단체를 통한 집단 대응입니다. 넷째, 공정거래위원회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0: 백화점이라든지 구두, 모바일 상품권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품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권들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곳도 있죠. 가령 10만원짜리 상품권을 9만 7천원 정도에 사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3: 이게 뭐야? 30만원짜리 상품권인데 20만원에 판다고? 야, 이게 가능해?
0: 수사관이던 A씨는 온라인에서 액면가보다 지나치게 싼 상품권 거래를 보고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할인으로 보기엔 금액이 영 석연치 않았죠. 그리고 그 의심은 한 30대 여성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과도 이어지게 됩니다.
4: 최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B씨가 이른바 상품권 사채를 이용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상품권 사채와 불법 추심 그리고 B씨의 사망 경위 사이의 관련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3: 역시 그냥 상품권 거래가 아니었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
0: 최근 문제가 된 건 이른바 상품권 예약 판매 혹은 상품권 사채라고 불리는 변종 불법 사금융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온라인에 상품권을 팔겠다 글을 올리면 업자가 제가 사겠습니다 라며 돈을 보내는 형태죠. 얼핏 보면 평범한 상품권 거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상은 돈을 빌려주고 며칠 뒤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갚게 하는 방식이었고 그 이자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초고금리였죠.
5: 고생 많으십니다. 고소장 접수 좀 하려고요.
3: 고소하시려고요? 누구를?
5: 아니 상품권 판다고 해놓고 돈만 받고 물량을 안 보내더라고요. 이거 사기 맞죠? 여기다가 고소하면 되는 거죠?
0: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욕설은 물론 상품권을 보내지 않았으니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불법 추심업자가 도리어 피해자를 고소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죠.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이른바 상품권 사채가 뭔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인 쟁점들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열 법무법인 김형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로열 법무법인의 김형철 변호사입니다.
0: 이름만 들으면 이게 뭔가 싶습니다. 상품권이면 상품권이지 도대체 상품권 사채가 뭔가 싶은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 뭐가 문제인 건지 정리해 주시죠.
1: 네, 이름만 들으면 단순한 상품권 거래처럼 들리는데 실제로는 변종 불법 사채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현금을 먼저 보내주고 며칠 뒤에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갚게 하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상품권 매매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돈을 빌려주고 초고금리 이자를 받게 되는 그런 대부 거래인 것입니다. 법은 계약의 이름보다 실제 내용을 보기 때문에 실질이 대부 거래라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0: 그러니까 겉으로는 상품권을 사고 파는 그런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상품권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돈 빌려주고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는 구조인데 황당한 거는 그 이자가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었다 이건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1: 네, 정말 황당한 수준입니다. 5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75만 원 상품권으로 받게 하면 연 2600%, 30만 원을 빌려주고 50만 원을 요구하면 연 3476%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연 18000%, 심지어 24300%까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인데 그 수백 배에서 수천 배에 달하는 겁니다. 그 제도권은 물론 일반 사채 시장에서도 대출이 어려운 그런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0: 실제 30대 여성이 단돈 50만 원 안팎의 돈을 빌렸다가 빚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면서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되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어요.
1: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올해 4월 1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분은 생활고로 3월부터 약 한 달간 상품권 사채를 이용했는데 처음엔 50만 원 안팎을 빌렸다가 일주일에 원금의 절반에 달하는 이자를 떠안게 됐고 돌려막기를 반복하다 한 달 만에 원리금이 1,5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와 욕설, 협박성 추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기 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상품권 사채업체 대표 A씨를 대부업법 위반 그리고 무고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1월부터 5월까지 113명에게 335차례 총 2억 2천여만 원을 빌려주고 연 240%에서 최고 18,000%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른바 상품권 사채업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남부청 광수대에서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넘겨줬다 했어요. 그리고 그 혐의가 뭐 대법법 위반이다, 무고 혐의다 하셨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1: 네, 크게 세 가지가 혐의가 문제됩니다.
0: 네.
1: 첫째는 대부업법 위반 및 이자제한법 위반입니다.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훨씬 초과한 이자를 받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무고죄입니다. 돈을 못 갚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품권을 받지 못했다면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A씨가 피해자 39명을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욕설 협박을 동원한 추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문제가 됩니다.
0: 네, 이게 일반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이자제한법상 이자가 20%라고 하면은 그냥 원금의 20%까지는 그냥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연 20%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갚는 기간이라든지 뭐 변제 기한에 따라서 이자의 액수가 굉장히 이자의 비율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것 같고 그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만약에 이자가 상식적인 수준이었다 그러면은 상품권 거래 형식을 빌어서 해도 괜찮은 겁니까?
1: 네, 이자율이 그 법정 한도 내라면 이자제한법 문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는 여전히 대부업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 그 형사처벌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식은 상품권 거래일지라도 실질이 등록 없는 대부업이라면 그 실질에 따라서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 근데 걱정되는 게요. 이들이 애초에 상품권 판매 형식을 취한 이유가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알려졌거든요. 일단 상품권 거래라는 형식이 어떤 논리로 법망을 피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혹시 이번 경우도 그런 사각지대로 인해서 뭐 문제를 빠져나갈 그런 소지가 있지는 않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업자들이 내세운 논리는 이겁니다. 우리는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상품권을 산 것이다. 상품권 매매는 대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업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부업법 2조 1호가 금전의 대부를 그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매개로 한 거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법문상 불명하겠고 이에 따라서 실제 불송치 처분이 나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 5월에 범정부 TF회의를 통해서 외관상으로 상품권 매매를 가정하더라도 거래 실질을 고려해서 대부업법을 적용하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0: 더 황당한 건요. 보통 불법 사채업자 이러면 경찰서 근처에도 안 가고 최대한 숨으려고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업자들이 돈을 못 갚는 피해자들을 실제 고소하기도 했다면서요. 사실 저희도 뭐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긴 합니다만 본인들의 불법이 드러날까 봐 걱정이 안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1: 네, 그게 가장 이 사건의 악질적인 부분입니다. 그 업자들은 상품권 거래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자인 척 경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상품권을 보내지 않으면 먼저 폭언, 욕설로 압박하고 그래도 안 되면 돈만 받아 챙기고 상품권을 보내지 않았다 하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공권력을 불법 추심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죠.
0: 네, 실제로 피해자에게 사기 혐의가 적용된 사례도 있었습니까?
1: 네, 있었습니다. 네, 그 경기 양주 사건에서는 업자에게 고소당한 채무자 중에 일부가 실제로 법원에서 그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법원이 이 구조의 실질을 꿰뚫어보고 그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 광주지방법원의 한 단독 재판부는 상품권 예약 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른바 피해자들이야말로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위반 소지가 높은 변칙적 고리 대부업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채권 추심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가 형벌권까지 발동하는 것은 궁지에 몰린 경제 취약계층의 고해를 빠는 고리 대부업을 더 열심히 하라고 국가가 권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지적했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0: 네. 불법 사교육의 경우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이미 사기 판결을 받았다든지 뭐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 뭐 고소장이 뭐 접수가 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걸 뭐 무효로 돌린다든지 그럴 수 있나요? 무고나 손해배상도 문제 삼을 수 있을지요?
1: 네, 그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계약 무효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해 7월에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폭행, 협박 등 반사회적인 방식으로 체결된 불법 사금융 계약에 대해서 이자뿐만 아니라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업자는 원금과 이자를 반환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돈도 돌려줘야 하는 그런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미 사기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툴 수 있고 재판 진행 중이라면 이 구조의 실질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단계라면 수사기관에 상품권 사채 피해자임을 소명하고 수사 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고 고소도 가능하고 불법 추심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나 직장을 잃는 등의 실질적 손해에 대해서 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0: 나도 비슷한 피해를 당한 경우 아마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알지만 나도 피해자다라고 인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본인이 상품권 판매자처럼 돼 있잖아요. 만약에 청취자분들 가운데 이런 상품권 예약 판매, 상품권 사채를 이용했다가 추심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당장 뭘 하면 되겠습니까?
1: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업자와 나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대화 내역, 그리고 송금 내역, 그리고 상품권 발송 내역, 그리고 추심 전화 녹음 파일, 계약서 등을 최대한 빨리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상품권 사채 피해자도 그 일반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동일하게 그 원스톱 지원 체계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고 사기 피의자로 고소되거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소송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몰트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0: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원 전원 사직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직원들이 한둘도 아니고 전원 사직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6: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최선을 다해 입주민과 공동체의 이익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대표들의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 관리실 직원 전원이 사직을 하게 됐습니다.
7: 에? 뭐야? 관리실 직원 전원 사직? 갑자기 심했나? 아니, 그런데 전부 다 그만두면 아파트 일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0: 그래서 온라인에선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 하는 반응이 이어졌죠. 보도에 따르면 직원들은 일부 동대표들의 언어폭력과 부당한 업무 지시, 반복적인 보고 요구 등을 사직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는 주장도 전해졌죠. 이후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까지 제기했습니다.
6: 아, 그런데 이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7: 네? 아니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면 도대체 뭔가요?
6: 근로기준법상 입주자 대표 회의를 관리실 직원의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서 뭐 그렇습니다.
7: 매일 제시받고 마주치고 눈치도 봤는데 사용자가 아니라뇨. 그게 무슨...
0: 참 이상하죠. 현장에선 분명히 갑처럼 느껴졌는데 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정이 났다고 하죠. 그나저나 우린 이런 뉴스를 보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런 갑질은 안 하지. 이렇게 말이죠.
8: 어머 경비 선생님,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만난 김에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 집에 택배가 하나 오기로 했는데 그 시간에 제가 집이 없어서 그것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3: 아, 사모님. 그런데 이걸 어쩌죠? 제가 그 시간에 다른 업무가 있어서.
8: 웬만하면 이런 부탁 안 드렸죠. 그런데 워낙 귀한 물건이라 걱정돼서.
3: 아이, 그런데 이걸 어쩌죠?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8: 아, 네, 그러시구나. 여기서 일 오래 할 생각은 없으신가 봐요.
0: 어쩌면 누군가는 이 정도는 그냥 부탁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뉴스에 나오는 갑질 입주민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나 역시 그들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너무 쉽게 부탁하고 있진 않았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열 법무법인 김형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로열 법무법인의 김형철 변호사입니다.
0: 오프닝에서 짚어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전원 사직했다. 이게 절대 흔한 일은 아닐 텐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1: 네,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9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직원들은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공지물을 붙이면서 사직 이유를 9가지나 열고 있는데요. 부당한 책임 전가와 언어폭력, 모욕적 발언과 위협성 과시, 비상식적인 업무 지시, 직원 채용에 대한 부당한 간섭 등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밤에 잠을 재우지 말아볼까라는 협박성 발언, 입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면서 면박을 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장기간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를 받은 직원도 있었고, 이후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까지 제기했다고 합니다.
0: 여기서 관리실 직원과 동대표, 입주자 대표의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관계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구조로 보면 될까요?
1: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각 동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동대표이고, 이 동대표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기구가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 전반을 감독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법적 고용주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닌 것입니다. 네. 입주자 대표회의가 외부 주택 관리업체와 위탁관리 계약을 맺고 그 업체가 직원들을 고용하는 구조입니다. 즉 직원들의 법적 사용자는 위탁관리업체이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업체에게 관리를 맡긴 발주자 격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들에게 직접 지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구조적인 괴리가 이번 사건의 핵심 문제가 됩니다.
0: 네, 쉽게 말하면은 이제 하청업체의 원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는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 이 부분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에게 먼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외부로 알려진 것은 부당하다라는 입장이에요. 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1: 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한 처유를 받았을 때 어디에 먼저 알려야 된다는 그런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부당한 간섭이 있을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직접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은 오히려 외부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경로를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측의 이러한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직원들이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0: 그런데 보도를 보면요,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정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들으신 분들은 아, 이게 갑질이고 괴롭힘이 아니면 뭔가 이해가 안 간다 하실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뭡니까?
1: 일반인의 시각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관리실 직원들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 또는 사용자 사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법적 사용자는 위탁관리업체이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아무리 심한 갑질을 해도 직장 내 괴롭힘 법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0: 현실에서는 동대표나 입대위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직접 고용한 뭐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다면 조사를 통해 밝혀져도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될 수가 없는 구조인지, 그렇다면 법의 사각지대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1: 완전한 사각지대라고 보긴 어렵지만 상당히 불완전한 구조인 것은 맞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부당한 업무 간섭에 대해서 지자체가 사실 조사를 할 수 있고 위법하다고 판단이 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위반해도 형사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겁니다. 지자체 조사와 행정명령 정도가 전부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울산북구청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반송됐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법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0: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해서 아무 책임도 물을 수 없냐? 그건 아니죠. 실제 폭언이나 뭐 협박성 발언, 공개적으로 모욕을 하는 행위라든지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다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1: 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 경로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형사고소입니다. 밤에 잠을 재우지 말아볼까라는 협박성 발언은 협박죄, 입주민들 앞에서 발길질하면서 면박을 준 행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아파트 관리소 직원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동대표에게 명예훼손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둘째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법원은 이런 행위를 불법 행위로 보고 위자료 지급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정신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할 지자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0: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했다가 벌금형 받은 사례도 실제로 있었죠?
1: 네, 있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물 청소 안내 방송이 시끄럽다면서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욕설을 퍼붓고 직원의 팔과 목을 기둥에 세게 밀친 입주민이 폭행죄로 기소됐는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요청 상황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한 입주자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고, 관리사무소에 수십 차례 전화를 하고 술에 취해 욕설을 퍼부은 입주민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를 불문하고 엄연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0: 그런데 우리 자신도 한 번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해주는 분들한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분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나는 그래도 꽤 친절하게 대한다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지만 정말 그럴까? 혹시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정말 뭐 별거 아닌 부탁인데? 라면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나 역시 쉽게 부탁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거절했을 때 아, 관리비 받으면서 이런 것도 안 해줘? 라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낸 적은 혹시 없었는지. 이게 당장 법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누구나 돌이켜볼 만한 부분이긴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1: 네,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해서 법령이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간섭의 경계가 현실에서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예를 들면은 택배를 맡아달라는 부탁, 그 집안 정등 교체 요구 같은 이런 것들은 관리 직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관리비는 공용시설의 유지, 보수, 행정업무 처리 등을 위한 비용이지 개인 심부름을 위한 비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관리 직원들은 악성 민원 제기나 제약 불가 같은 그런 사유로 일자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상대방에게 하는 부탁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사실상 강요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0: 네, 여기서 증거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참자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여 나중에라도 문제 제기하려면 어떤 자료 남겨놓는 게 좋겠습니까?
1: 네,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하려면 증거가 핵심입니다.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시 내용을 그날그날 메모해 두시고, 둘째, 카카오톡 문자 같은 메시지는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업무 시간 외에 개인 카카오톡으로 지시가 왔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폭언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녹음을 해두세요. 그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을 하는 것은 합법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넷째는 CCTV 영상 보존 요청을 가급적 빨리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CCTV는 보통 15일에서 30일 정도 보관이 되는데 그 안에 요청하지 않으면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법원 판결을 보면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일부 동대표나 입주민들의 부당한 행동으로 관리실 직원들이 그만두고 관리 공백이 생기면 결국 피해는 전체 입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그 관리 공백의 피해는 결국 전체 입주민에게 돌아옵니다. 입주민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위탁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문제를 일으킨 동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셋째는 동대표 해임 투표입니다. 실제로 이번 울산 사건에서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입주민들의 해임 투표를 통해서 해임된 바 있습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저스틴 비버의 Off My Fac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0: 장윤기는 지난 5월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이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이 사라지거나 누락되거나 뒤늦게 드러났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9: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와 여러 차례 소통하면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0: 처음 논란이 됐던 건 장 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됐다는 훼손된 성인용 인형, 이른바 리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10: 장윤기 차량에서 케이블타이 발견됐다는 이야기 들었어? 더 문제는 그 케이블타이 찍힌 영상이 있다는데 그 영상을 삭제해라, 지시 의혹까지 나왔어. 강력팀장 긴급 체포됐잖아.
11: 아, 잠깐만. 현직 경찰관이란 장씨 아버지 말고 수사팀까지 죄다?
10: 그니까 파장이 훨씬 커진 거지.
0: 장씨 차량에서 발견됐다는 케이블타이, 혈흔이 남아있던 차량,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그리고 수사 상황이 현직 경찰관인 장씨 아버지에게 전달됐다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10: 더 놀라운 건 그렇게 핵심 증거를 마음대로 버렸음에도 형사처벌 안 받는데.
11: 왜? 증거 인멸 아니야?
10: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그런데 우리 형법에 친족특례라는 게 있거든.
11: 친족특례?
10: 가족이 가족을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지.
11: 아니 그런데 그것까지 감싸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0: 가족을 감싸려는 마음까지 국가가 형벌로 다스릴 수 있느냐, 이 질문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인 같은 중대범죄에서 더구나 그 가족이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걸 단순히 가족의 보호로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2: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강호 변호사입니다.
0: 오늘 사건은 이른바 광주 여학생 피습 살인 사건, 장윤기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죠?
12: 네,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월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피해자를 돕기 위해 달려온 남학생을 흉기로 찔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처음 경찰은 장윤기가 과거 직장 동료에게 구애를 거절당하자 그 분풀이 대상을 여고생으로 삼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살인으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보안 수사를 진행하면서 장윤기가 피해자를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 과거 직장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저질렀던 성폭행 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범행 전 흉기와 장갑을 준비하고 유심칩을 분리한 점 등을 종합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0: 이번 재판의 핵심, 최대 쟁점, 장 씨에게 성범죄 목적이 있었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게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죠?
12: 그렇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바로 성범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검찰 주장처럼 강간 목적이 인정되면 적용되는 죄명은 강간 등 살인입니다. 이 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이라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반면 성범죄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질 수 있습니다.
0: 네, 강간 등 살인일 때는 무기 이상이다. 그러니까 유기징역이 아예 없는 거네요. 자,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을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찾아낸 강간 목적의 증거들이 특히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장윤기의 방에서 나온 성인용 인형, 뭐 리얼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강간살인 혐의 적용이랑 연결될 수 있는 건지 이 재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설명해 주시죠.
12: 장윤기의 주거지에서는 사람 형상의 리얼돌이 발견됐는데 신체 일부가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네. 전문가는 이를 폭력적이고 과학적인 성적 판타지를 행동으로 구현한 흔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리얼돌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만 리얼돌은 여러 간접 증거를 연결해 범행 동기와 성범죄 목적을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건 발생 후 장윤기의 아버지가 해당 리얼돌을 폐기해버렸고 현재는 실물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0: 네, 그것도 상당히 큰 문제지만 자, 새롭게 큰 논란이 된
1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6: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안녕하세요. 인터뷰 다이제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로컬 비즈니스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인터뷰를 통해 놓쳤던 정보를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인터뷰 다이제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2부 이 시간은 45년 고객 만족도 1등입니다. US 아주투어와 즐거운 여행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통해서 미리 떠나보는 힐링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자, 투어 멘토이신 박병식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45년 맞나요?
1: 42년? 8년? 42년 됐습니다.
0: 42년 예. 되셨어요?
1: 예.
0: 근데 왜 저는 45년으로 알고 있죠?
1: 제가 아주 젊어 보이죠.
0: 42년. 예. 진짜 고객 만족도 예. 1등입니다.
1: 예,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0: 네. 아주광 모양이 항상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시고 또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대표님 특히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1: 예,
0: 몸소 뛰어다니시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해도요. 네. 지금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고 해도 가만히 둘러보니까 네. 한 20년, 30년 전에 내가 만들었던 상품 네. 그거예요. 또 다시 그 리바이벌 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네. 보니까.
0: 네, 네, 네.
1: 그래서 그 그랜드 캐년 쪽도 그렇고 네. 또 이런 또 북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가는 이런 코스도 그렇고
0: 네.
1: 우리가 주로 가는 것이 그랜드 캐년 쪽, 라스베가스 이쪽을 많이 갔는데 이제는 그 여름이니까 좀 더우니까 네. 9월달까지도 더우니까 이제는 그쪽 말고 네. 조금 선선한 곳, 시원한 곳, 색다른 곳이 없을까 찾다가 보니까 아, 오래전에 우리가 그 상품을 내놨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좀 따듬고 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냐 하면요. 기대되죠?
0: 네, 기대됩니다. 어디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1: 레드우드 국립공원하고 크레이트 레이크 그 내셔널 파크예요. 크레이트 레이크 내셔널 파크. 크레이트 레이크 내셔널 파크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미국의 그 백두산 천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0: 아하.
1: 정말이지 백두산 천지하고 생긴 모습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0: 네네네.
1: 생성 과정도 같아요. 화산이 폭발하고 나간 자리에
0: 네.
1: 물이 고여서 생긴 호수거든요.
0: 아.
1: 그게 근데 그 크레이트 레이크이 클까요? 백두산 천지가 더 클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0: 뭐 당연히 크레이트 레이크이 더 크겠죠.
1: 크레이트 레이크이 어찌 보면은 그레이트 레이크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예. 참, 한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크고, 깊이도 거의 두 배고,
0: 아.
1: 그렇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그러면 어디가 더 높을까요?
0: 높이는 백두산?
1: 예, 백두산이 한 약 1000m가 높습니다. 근데, 네. 예, 그레이트 레이크 이거는 원래가 한 3,500m 정도의 높이였던 산이,
0: 네.
1: 그, 화산 터지면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화산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언제냐? 7,700년 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0: 7,700년 전이요?
1: 내가 지금 말을 잘못해서
0: 7,700만
1: 5,000년, 5,000년, 아. 7,000년, 7,000 그 말이 뭐 어떻게 되죠?
0: 7,700만 년?
1: 아니, 7,700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리 역사가 5,000년 보잖아요. 반만 년으로 보잖아요. 보는 네,
0: 7,700년.
1: 게 그것보다도 한 2,000 몇백 년 더 전에
0: 네.
1: 그러니까 제대로 역사가 제대로 되기 전에 선사 시대도 아니고 이때는 청동기 시대 같습니다. 청동기 시대도 아니고 완전히 근데 여기에 사는 그 원주민이 이름이 클라마스 부족이라고 그래요. 클라마스 부족이라고 하는데
0: 클라마스 부족.
1: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네. 여기에 하늘의 신하고 지구의 신하고 전쟁이 나서 이렇게 생겼다, 호수가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이곳에 살던 원주민들은 이 크레이트 레이크 아주 신성시하고 무서워서
0: 아하.
1: 함부로 접근하지를 못하고
0: 네.
1: 꼭 거기에 가서 무슨 그 특별한 의식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만 누군가가 갔다가 나오는 아주 신성시했다고 하는 말이 전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가서 올라가서 이제 보면은요. 아, 여기는 그 기후 때문에 여름밖에 못 갑니다.
0: 오.
1: 겨울이 시작되면은 눈이 막 쌓이기 시작해요.
0: 아, 그럼 이 그 시즌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1: 예, 그래서
0: 여름 시즌에만.
1: 10월 초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날짜가 9월 4일 날 예정합니다.
0: 9월 4일 날.
1: 여기서 세크라멘토로 비행기를 타고 가고 거기서부터 이제 버스를 타고 쭉 도는데 그 크레이트 레이건 오리건주거든요. 오리건주에서 아주 유명한 국립공원. 네. 그러니까 각주마다 국립공원들이 있지만은 캘리포니아가 제일 많고,
0: 네.
1: 그 유타주가 많고, 그 다음에는 또 그 각각 어떤 주에는 뭐 한 개, 두 개밖에 없는데, 이 그레이트 레이크 내셔널 파크입니다.
0: 네. 네.
1: 그래서 거기는 여기 7,700년 전에 네. 화산이 터졌다면은 옐로스톤도요. 거기가 그 오래 전에 그 한 10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0: 네.
1: 화산이 터져서 그렇게 옐로스톤이 그 생겼다. 근데 그 호수도 생기고
0: 옐로스톤은 꼭 다녀오라고 그러잖아요. 예.
1: 옐로스톤이 얼마나 그 화산이 컸느냐 하면은 텍사스, 캘리포니아까지 그 화산재가 날라왔다 하네. 그 당시에 예, 그런 정도였으니까 이게 그 크레이터 레이크도 만만찮게 화산이 아하. 아주 컸던 거죠.
0: 그러니까 7천 년 전 화산 폭발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1: 예, 예. 그러니까 아. 요즘 우리가 그 지금 여러 곳에서 지진 화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슬슬 들려오는데요.
0: 네네네.
1: 모르죠. 어떤 일이 어디서 발생할지 또 모르는 거예요.
0: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박병식 대표님께서 그 뷰 포인트를 기가 막히게 예. 기가 막히게 보여주신다는 거잖아요.
1: 예, 그래서 이제 가서 저 중요한 거를 뭘 볼 거냐
0: 네.
1: 이제 올라가면은
0: 네네. 감동의 그 포인트들 소개해 주세요.
1: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올라가서 예. 네. 그 넓은 데를 한 돌라면은 53마일 정도, 53km 정도가 돼요.
0: 네.
1: 그 림 로드를 돌면은 그런데 그 림 로드를 다 돌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길이 뭐 아주 뭐 프리웨이 같은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좀 그 국토 같은 일이 생겼으니까 돌라면은 한 2시간 정도 예상되는데 그걸 그냥 도는데도 그런데
0: 어허.
1: 우리 그냥 돌 수가 없잖아요. 포인트에 맞서 사진도 찍고 구경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해야 되니까
0: 그렇죠.
1: 그 제일 중요한 데가 이제 올라가서 보는 데가 그 딱 올라가서 보면은 그 위저드 아일랜드가 있어요.
0: 네,
1: 위저드
0: 네, 네.
1: 아일랜드라고
0: 네.
1: 우리가 말하는 데 위저드 아일랜드인데 뭐 뭐냐 하면은 무슨 그 마법사 모자 같이 생겼어요.
0: 네.
1: 이 섬이요. 곧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위저드 마법사의 섬이다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데
0: 네, 네.
1: 거기를 배경으로 딱 해야 돼요. 사진을 갖고 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0: 이게 카메라에 좀 비춰봐 주세요.
1: 예, 사진을 찾아갖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요 참 그 특이하다,
0: 네.
1: 좋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오케이 제가 사진이 빨리 안 나옵니다 그냥.
0: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예. 가장 깨끗한 호수로.
1: 그래서 거기는 예. 물이
0: 네, 네.
1: 그 강물 같은 데서 어디서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고
0: 아하, 예.
1: 언덕에서 물이 흘러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이 깨끗해요.
0: 그냥 그
1: 빗물과 눈물, 눈물에 이거 눈물, 네. 비하고 눈하고 이런 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0: 네.
1: 그게 물이 수천 년을 고인 물인데 빠져나가지도 않아요. 그 안에 거의 고여 있어요.
0: 네.
1: 있는데 아주 투명합니다.
0: 그렇게 깨끗하고 그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예, 크레이터 레이크.
1: 제가 이거 한번 사진 찾았어요.
0: 예, 예.
1: 보여드리려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0: 저한테 보여주시지 예. 말고요. 여기 카메라에.
1: 카메라에 딱, 예, 딱 카메라. 붙였어요.
0: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1: 예.
0: 진짜 그
1: 이게 여기가 예. 그 위저드 아일랜드예요. 이 가운데가
0: 네.
1: 모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또 거기서 이제 제가 거기서 딱 사진을
0: 네네.
1: 맞춰서 찍었다. 그러니까 아니면 이것도 보세요. 이거
0: 진짜
1: 갔을 때,
0: 파랗네요.
1: 예, 지난번에 갔을 때 딱 이
0: 네.
1: 사진을 이렇게 맞춰서 찍었습니다.
0: 네, 네, 네.
1: 그래서
0: 크레이터 레이크.
1: 크레이터 네. 레이크 한번 가면은 아주 숭고하다. 엄숙해진다.
0: 네.
1: 그리고 우리가 백두산 천지를 많이 못 가니까 멀어서
0: 네.
1: 많이 못 가니까 여기 가까운 곳에 백두산의 몇 배 되는 곳을 한번 가보자.
0: 백두산의 세 배.
1: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가보고요.
0: 네.
1: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크레이트 레이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레드우드도 가야 되거든요.
0: 네.
1: 레드우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들이 모여 있습니다.
0: 아하.
1: 가장 오래된 나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은요 목재로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은요. 불이 나도 잘 타질 않습니다.
0: 오, 왜요?
1: 불이 나도 나무가
0: 안 타요?
1: 일단 불이 좀 타야지, 불이 좀 나야지 이게 나무가 번성을 하는 이런 또 특이한 나무들입니다. 이게
0: 오,
1: 신기하죠.
0: 신기하네요.
1: 그리고 이 나무들은 왜 오래 사는가 하면요.
0: 네, 네, 네.
1: 나무 뿌리가 서로 밑에서 뿌리가 뿌리끼리 서로 만나면은요.
0: 네.
1: 이렇게 탁 만나면은 딱 붙어요. 그래. 아,
0: 서로를 우리가 이렇게 그 끌어당기는군요.
1: 예, 그 식물에서 그 나무 다른 종류의 나무를 네. 같이 이렇게 접붙이기를 한다 그래요. 아하. 그것처럼 뿌리와 뿌리가 만나면은 서로 그냥 엉켜버려요.
0: 덩굴처럼.
1: 그래서 피를 물을 나눠먹어요. 산꼭대기에 있는 나무도 네. 산꼭대기에 있는 나무도 서로가 나눠먹습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 있는 나무도 싱그럽고 밑에 있는 나무도 싱그럽고 서로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인간이 배워야 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0: 그러네요. 정말.
1: 그리고 아프리카를 가봐도요. 동물 세계를 가보면은요. 그 단체로 다니는 많은 수가 있는 동물들은 잘 삽니다. 오래 삽니다.
0: 네.
1: 이 동물들은요. 네네. 또 틀려요. 그러니까 단결해야 된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그래서 그런 점을 볼 수 있고 그 가면은 원래는요. 그 레드우드 나무하고 세코야 나무하고 같은 나무였다고 합니다.
0: 아,
1: 원래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세코야 나무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세코야 국립공원에 있고
0: 그렇죠. 세코야 파크.
1: 요세미티 파크에 가면은 세코야 거목들이 있어요.
0: 네.
1: 그 나무나 그 나무나 끝으로 봐서는 똑같아요.
0: 오,
1: 예, 우리 봐서는 잘
0: 비슷하군요.
1: 몰라요. 모르는데 좀 자세히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요세미티 산 쪽에 있는 나무들은 좀 뚱뚱해요. 아무래도 그
0: 둘레가 엄청나잖아요.
1: 예, 그리고
0: 세코야 파크에 가면.
1: 레드우드 파크 있는 캘리포니아 해안 가까이에 있는 나무들은 날씬해요. 좀 날씬해 그보다. 그래서 물을 더 많이 먹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은
0: 그렇군요.
1: 어쨌든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같은 나무인데 네.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은 조금씩 바뀌어요. 원래는 또 어디서 했냐면 태평양이 그 그러니까 그 일본 쪽에서 오는 그 태평양 가운데가 옛날에는 육지로 돼 있을 때에 이런 나무가 계속 있었다고 띠가 돼 있었다 그래요.
0: 어허.
1: 그거는 우리가 지금 뭐 보이는데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태평양에 그런 그 레드우드 나무가 띠가 있었다. 그런데 또 레드우드 나무가 어디 가면 많은가 하면은요 뉴질랜드에 가면 또 많아요.
0: 오,
1: 뉴질랜드에 그래요. 가면 있는데 이 뉴질랜드에 있는 나무들은 여기 있는 나무들보다 더 빨리 자랍니다. 왜냐하면 거기 기후가 더 좋아요. 캘리포니아 북쪽은 겨울에는 아주 춥잖아요.
0: 네.
1: 요즘 아주 추운데 거기 1년 내내 따뜻하니까 여기서 한 뭐 100년에 걸고 거기는 한 10년이면 뭐 큰다는 정도로
0: 와.
1: 그래서 레드우드 숲이 우거져 있어요.
0: 네.
1: 그 산책 타고 하는데
0: 네네.
1: 그래서 레드우드 나무들이 여러 곳인데 요즘은 한국도 그 피톤치드가 많다고 해서
0: 그쵸.
1: 그런 나무들을 심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어느 정도 남냐면요, 그 완전히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은 그 속으로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도 있어요.
0: 네.
1: 그런데 그 나무가 죽었냐? 살아 있어요.
0: 와, 차가 지나갈.
1: 네, 지나갑니다. 아주 넓고요.
0: 그래도 위로는 나무가 이렇게 뻗어 있군요.
1: 제가 거기서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0: 오. 예.
1: 그 거기 가면은 여러 가지로
0: 그렇군요.
1: 그래서.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과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주립공원이 더 나무가 큰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01 프리웨이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서 중간중간에 들렸는데 사실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은 국립공원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냥 지나갑니다. 드라이브 하면서
0: 네네네네.
1: 지나갑니다. 근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보면은요 그 중간중간에 그 주립공원들이 많아요.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진짜 주립공원에 많습니다. 그래서
0: 거기 가면 진짜 저절로 힐링 될 것 같아요.
1: 힐링
0: 건강해질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설은 아닌데 어떤 나무에 보니까 제가서 봤는데요 한 5,500년 됐다고 써진 걸 한번 봤어요. 그게 정확한 건 아닌데
0: 네.
1: 근데 그 정확하게 이제 그 기록에 나오는 걸 보면은. 2000년에서 2200년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도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0: 그러면, 진짜 오래된 거죠. 그런데 네? 나무가 이렇게 뿜어내는 에너지가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1: 피톤치드죠. 그게 피톤치드 아닙니까?
0: 피톤치드는 소나무에서만 나오는
1: 아니야.
0: 거 아니야?
1: 그 나무에서도
0: 모든
1: 많이
0: 나무에서 많이 나와요.
1: 아니 모든 나무에서 다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네. 소나무과에서 네. 많이 나와요.
0: 그쵸.
1: 그러니까 이거 레드우드도 같은 그 계통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난다. 그래서 어떤 그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집에
0: 네.
1: 소나무 하나나 네. 이런 그 레드우드 같은 거 하나만 있어도 집안에 피톤치드가 가득하다 이런 말을 그 합니다. 그러니까
0: 그렇죠.
1: 피톤치드 아, 그 말씀 참 잘하셨어요. 제가 지금
0: 아니 저는 피톤치드는 그냥 소나무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 레드우드의 나무에서도 피톤치드가 엄청나게 막 뿜어져 나오는
1: 소나무에서 거예요. 나온 그 송진이라고 있어요.
0: 네, 송진.
1: 그게요. 그 수천 년을 바다 속에서 쌓이면은 네. 호박이 됩니다. 굳어서.
0: 아유야.
1: 그래서 이제
0: 그렇군요.
1: 그 왜 이런 그 여행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 하면은요. 네, 네. 오늘도 제가 신문을 잠깐 봤는데 오래 사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서 뭐가 네. 있는가 하면은 친구가 많아야 된대요. 그럼 친구가 많으면 뭐 하는데 이렇게 친구가 많으면은 대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0: 시니어 센터에 가야 됩니다.
1: 예, 네, 가는 게 좋습니다.
0: 그쵸,
1: 안 가는 거 집에 있는 것보다도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쵸. 친구가 많으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그러면 여행을 가면은 네. 낯선 사람들이 만나도 대화를 잘해요.
0: 아,
1: 여기 잘합니다.
0: 그럴 것 같아요.
1: 예, 낯선 사람 만나도 금방 그냥 친해집니다.
0: 친해지고,
1: 예,
0: 친구도 그리고, 생기고.
1: 예, 다음에 또 어디 가자 이야기도 하죠. 그 대화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뭐 그냥 상담하는데 가면은 뭐 톡톡 한다 그러는데
0: 네.
1: 자기 이야기만 하고
0: 네.
1: 상담사는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다. 거기를 가면은
0: 근데
1: 여기는 서로가 서로 상호간에 서로 대화를 한단 말이죠.
0: 예.
1: 그래서 좋다. 그래서 여행은 많이 다니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0: 맞습니다.
1: 이렇게 그 가서 힐링도 하고 피톤치드도 먹고 마시고
0: 이거 몇 박 며칠이에요?
1: 3박 4일입니다.
0: 3박 4일이요?
1: 예, 3박 4일.
0: 언제 출발? 9월 4일 출발이시면
1: 9월 4일 출발하는데요.
0: 노동절 연휴인데요, 그때?
1: 그렇습니다. 노동절
0: 아.
1: 연휴를 이용해서 가는 거니까
0: 네네네.
1: 9월 4일 날 출발해서 7일 날 마치고 돌아오도록 이렇게
0: 금요일
1: 됩니다.
0: 금요일 날 출발이신가요?
1: 예, 예. 버스도 아주 좋은 버스를 대기해라 보내고요.
0: 금요일 날 몇 시에요, 대표님?
1: 아침에.
0: 제가 가려고 하는데.
1: 아침 일찍. 금요일 아침
0: 일찍 가야 돼요?
1: 네. 이거 아... 세그라멘트 도착이 한 9시경으로
0: 네네네.
1: 해서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서 좀 자고 그래서 늦 일찍 일어났으니까
0: 네.
1: 한번 갑시다. 그래.
0: 아, 여행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너무 지친 것 같아요.
1: 가면은 그냥 네. 길을 바꿔줘. 특히 레드우드 같은 데나 그레이트 레이크 가면은
0: 네네네.
1: 길을 많이 바꿔줘.
0: 아.
1: 그냥 산의 기가 아니라 나무에서

0: 4000번입니다. 213-388-4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투어, 아주 관광 위치 아시죠? 올림픽과 카탈리나 그 길에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뭐 레드우드 국립공원 그리고 이 크레이터 레이크 3박 4일 코스
1: 1등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0: 소개해 드릴까요? 네, 소개해 예. 주세요.
1: 그 LA에서 좀 아침 일찍 갑니다. 9월 4일 날 세크라멘토까지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럼 세크라멘토까지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한다면은 한 7시간 정도를 타야 되는데 하루 종일 가야 되는데 아침에 비행기 타고 약 1시간 반 정도면은 도착을 하죠.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세크라멘토 도착해서 아침부터 관광이 시작됩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가 그 마운틴 샤스타라는 곳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들어보셨을 건데 거기 가면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0: 아하,
1: 그래서
0: 예, 예.
1: 그 가장 그 멋있는 산. 그러니까 완전히 북미 그러니까 북가주에서는 가장 멋있는 그 눈으로 만년설로 뒤덮이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는 산.
0: 네.
1: 그 마운틴 샤스타를 둘러보고 그 마운틴 그 샤스타 있고 그 샤스타 레이크도 있어요 거기에 그 옆에 그리고 클라머스 폴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이제 저녁을 먹고 호텔에 이동을 합니다. 클라머스 폴 그 호텔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크레이트 레이크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백두산 천지의 세 배나 되는 7,700년 된 화산입니다. 화산으로
0: 네.
1: 생긴 곳이죠. 크레이트 레이크 국립공원에 이제 가서 우리가 그 물론 둘러보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진에 대한 좀 포인트는 가이드가 이제 그때 가서 딱 안내를 해줄 겁니다. 가장 그 멋있는 것이 그 위저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것을 사진에 담아올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제가 그 크레이트 레이크 가서 아주 잘 봤다 이러니까 거기 그 근처에 사는 분이요.
0: 네.
1: 오, 전생에 무슨 덕을 쌓지 않고는 그 잘 못 본대요.
0: 어우, 제가 막 지친 말을 해요. 죄송합니다.
1: 그래서 그거 무슨 말인가 했더니 백두산도 어떤 사람은 세 번째 가도 하나도 못 봤다 그러고 그 첫 번에 보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 참 그건 운인데 어쨌든 그 아주 우리 7월 5일 날은 아주 날씨가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0: 네네네.
1: 걱정하지 마시고 가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내려와서 내리가 우리가 레드우드를 가면서 오레곤 그 해안 쪽이 좀 이뻐요. 또 오레곤 해안이나 그 뭐 캘리포니아 해안이나 같은 해안이겠지만 그래도
0: 네네네.
1: 그쪽이 좀 이뻐요. 그래서 유레카 지역으로 그 가서 레드우드 국립공원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유레카에서 에버뉴 오브 더 자이언트라고 있어요. 에버뉴 오브 더 자이언트 그러니까 제일 그 뭐 큰 나무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 속을 그 드라이브하고 나무 사이로 산책도 하고요. 물론
0: 그, 좋습니다. 코스가 참 좋네요. 네.
1: 그래서 그 중간 중간에 내려오면서 아주 커다란 레드우드를 하나씩 하나씩 보면은 야 정말 레드우드. 근데 보통 사람들이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대단한 게 많은 줄 아는데
0: 네.
1: 꼭 그렇지 않아요. 그 내려오면서 그 해안 가로 중간에 군데 군데 큰 나무들. 왜냐하면 여기 나무가요. 원래는 전체적으로 캘리포니아 북쪽이 레드우드로 덮여 있었는데
0: 네.
1: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150년 이 무렵에 나무들이 너무 좋으니까 베어서 집을 지었어요.
0: 아이고야.
1: 그러다가 1965년인가에 거기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올스탑 시켰어요. 전혀 못 빼도록.
0: 오.
1: 그때부터 보호가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0: 보호해야죠.
1: 그러니까 레드우드 주립공원이 우리가 보통 가는 것이 어디냐면은 산호세 근방에도 가면은요 레드우드 주립공원이 하나 있어요.
0: 네.
1: 거기도 가면은 막 똑같아요 사실을 보면 좀 규모만 좀 적지.
0: 네.
1: 그래서 캘리포니아 연안은 거의 다가 레드우드가 있다. 지금도 있다. 북쪽으로 갈수록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이한 지역이다. 그래서 한번 드라이브 한번 해보면은
0: 네.
1: 속이 후련합니다 그냥.
0: 오늘도 여행 이야기 즐거웠습니다. 자, 9월 4일 출발 예정입니다.
1: 예, 예.
0: 거인의 숲과 천상의 호수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겠습니다. 레드우드 국립공원 또 이 크레이터 레이크 3박 4일 코스인데요. 자, 여행에 관한 모든 것 아주 좋은 아주 투어와 계획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213-388-7000번입니다. 213-388-4000번?
1: 4000번, 7000번 다 됩니다.
0: 다 되죠?
1: 네.
0: 네. 213-388-4000번, 7000번으로
1: 네.
0: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마무리 말씀.

0: 말씀하시면서 끝낼게요.
1: 예, 여행은 인생이다 네. 하는 것처럼 네. 진짜 여행을 하다 보면은 건강한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은 대개가 다 건강하더라 그런 거고, 그리고 또 건강이 좀 덜 좋다 하는 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리타이하고 가야지 하다가 리타이하고 나서는 다리가 떨리기 시작한다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네. 리타이하기 전이라도 여행을 한 번씩 하면서 건강을 가꾸시고 그 다음에 리타이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여행 가시고 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고맙습니다. 오늘 즐거운 여행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가십시오.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부동산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바꾸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K올반 빌더스의 폴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무더위에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1: 전 잘 지냅니다.
0: 아, 혹시 축구 좋아하세요?
1: 좋아하는데 너무 실망이 커서.
0: 글쎄 말이에요. 저도 뭐 그냥 노코멘트 하는데 네. 지금 뭐 아마 22일날 청문회가 열린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쨌든 뭐 좀 지켜봐야 되는데 뭐 이 실망이 너무 크면요. 네. 화도 안 나고 그냥 담담해지는 것
1: 예,
0: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0: 예. 자, 어쨌든 간에 요사이 그 이 뭐랄까 그 리모델링이라고 우리가 이제 일컫는데 네.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시죠?
1: 그렇죠.
0: 네. 네. 자, 우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도 리모델 그러면 이렇게 좀 그 다시 바꾼다. 그러니까 노래도 리메이크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처음 음악서부터 노래까지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바꿔서 부르는 걸 이제 리메이크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집 리모델링도 겉에만 남겨놓고 안에는 다른 집으로 변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1: 그렇죠. 새롭게 바꾸는 거를 네네. 리모델링이라고 그러고요.
0: 네.
1: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건 리노베이션이라고.
0: 아, 완전 바뀌는 건. 네. 아, 그렇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윌셔가 있는 건물이 오피스였던 건물이 뭐 아파트로 바뀌었다.
1: 그건 리노베이션.
0: 그게 리노베이션이구나. 네. 그리고 그냥 집인데 구조가 바뀐 건 리모델링이다. 뭐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1: 구조 바뀌는
0: 구조보다도 예를 들어서 뭐 부엌 그 내용이 서랍서부터 싹 그게 다
1: 업그레이드 되는 걸지.
0: 요새 거로 디자인해서 바뀌는 네. 거고 화장실 목욕탕도 싹 그렇게 네. 바뀌는 거고.
1: 네.
0: 아, 그렇군요. 사실 그 LA 주변에 특히 LA 쪽에는 좀 그 집들이 오래전에 지은 집들이 많은 것 같은데
1: 네.
0: 그러다 보면 사실 옛날 구조잖아요. 만들어 놓은 게.
1: 그렇죠.
0: 그럼 이제 문의해서 방문하시고 다니시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그 교환해야 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1: 현대식으로 이제 고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0: 네네.
1: 이제 현실적으로
0: 네.
1: 비용이 많이 드니까
0: 아, 그렇죠. 아무래도 거의 집 짓는 만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
1: 짓는 것만큼은 안 들어가죠.
0: 아, 그렇게 해도 안 네, 들어가고
1: 절대 안 들어가죠.
0: 아, 그렇구나.
1: 그래서 뭐 진짜 쓸모가 없을 정도로
0: 네.
1: 형편없는 집도 저희는 다 부시고 뭐 이렇게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0: 네네네.
1: 기둥 한 두 개 정도 남겨놓고
0: 구조는 남겨놓고 안에 것만 새로운 예. 디자인으로 해서 바뀌는 거군요.
1: 예, 그렇게 하죠 주로.
0: 아, 그렇구나.
1: 신축과 리모델링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0: 네네네.
1: 실에 내는 B도 다르고
0: 아,
1: 그다음에
0: 그렇군요.
1: 알키텍이나 엔지니어의 비용도 좀 다르고
0: 아, 그렇군요.
1: 실제 건축 비용도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리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완전 부셔버리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0: 아.
1: 기둥 두 개 남겨놓고 네네네. 리모델링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0: 아, 그렇구나. 자, 제가 얘기 듣기로 ADU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게.
1: 예. ADU는 그 에디션이라고 이렇게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0: 네네.
1: 원래 이름, 원래 이제 그걸 그대로 얘기하면 약자 ADU라는 약자가
0: 네.
1: 액세서리 드릴링 유닛입니다.
0: 아.
1: 그러니까 독립된 별채죠. 새로운 공간이죠.
0: 아, 그러니까 집...
1: 뭐 조립식 주택 이런 게 아니고요.
0: 아.
1: 주소도 별대로 나오고.
0: 오.
1: 완전한 새로운 별채입니다.
0: 아.
1: 그러니까 뒤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0: 네.
1: 별채라고도 할 수 있고.
0: 아.
1: 그리고 이게 독립된 유닛인 게 확실한 게 뭐냐면
0: 네네.
1: 금년부터는 2026년부터 본체 외에 뜨리 유닛을 만들 수 있는 것이 ADU법입니다.
0: 아, 뜨리 유닛이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 세 개를 따로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1: 그러니까 싱글 패밀리 하우스에는 키친이 하나고 주소가 하나였잖아요.
0: 그렇죠. 네네.
1: 2026년부터는 4 유닛까지 가능한 거예요. 본체 하나.
0: 아.
1: 그 외에 별채로 세 채.
0: 세 개.
1: 어태치 하나, 뒤태치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4유닛까지 가능한 것이 ADU법이고요.
0: 네네.
1: 주소도 별도로 나오고 모든 전기 미터서부터 가스 미터도 별도로 다 설치 가능합니다.
0: 아.
1: 그러니까 두 채가 뭐 같이 전기를 같이 쓴다거나 가스를 같이 쓴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완전 독립된 별채라고 생각을
0: 독립적으로.
1: 예.
0: 그러면 혹시 그렇게 된다면 판매도 가능한가요?
1: 그렇죠. 따로? 매매도 가능합니다.
0: 오, 그렇군요.
1: 네. 오, 한 채씩 별도로 매매도 가능합니다.
0: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집에 가보면 본체가 있고
1: 네.
0: 저 뒤에 보면 이제 그라지라고 그러죠. 파킹락 네, 같이 돼서 네. 그런 공간을 주거 공간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1: 그렇죠.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그라지 컨버전도 가능하고요.
0: 네네.
1: 그다음에 별도로 신축도 가능하고요.
0: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별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집의 가치를 확장시키고 상승시킨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1: 그렇죠.
0: 네. 네.
1: 건설 비용은 뭐 300불부터 시작이 되지만 10개월당
0: 네.
1: 짓고 나면 우리 한인분들이 사시는 대부분의 지역이
0: 네.
1: 6,700불 심지어 1,000불까지 가니까 10개월당 집의 가치가 짓고 나면 뭐 30만 불 들여서 고쳤어도 네. 지었어도 짓고 나면 집의 가치는 60, 70이 되는 거죠.
0: 아, 그렇구나. 그러면 사실 뭐 그렇게 해서 렌트 수익도 낼 수가 있고
1: 그렇죠.
0: 또 자기 그 자산도 증대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들이 사시면서 자식들을 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독립적으로 네. 만들어 줄 수도 있고
1: 네.
0: 뭐 그런 활용이 되겠네요. 여러 네. 가지가. 아, 공사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데 그 사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에 대해서 개념이 사실 없죠. 왜냐하면 공사만 받는 게 아니고 뭐 허가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그냥 일반적으로 뭘 하면 아이고 그거 언제 끝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대강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시나요? 경험상 보시면.
1: 공사 기간과 그 허가 기간, 펌밋 네, 기간은 네, 네. 확실히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예, 예.
1: 공사 기간은 ADU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 6개월 잡고요.
0: 아, 5, 6개월.
1: 그다음에 허가 기간이 네. CD별로 좀 다른데.
0: 네, 네.
1: 일반적으로 한 3개월 길면 4개월 잡으시고요.
0: 토탈 잡아서 한 1년 정도 예산 잡으면
1: 그랜딜 지역은 5, 6개월도 걸립니다. 허가 기간만.
0: 예.
1: 예. 이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0: 네.
1: 샌버나디노 지역은 2, 3개월, 2개월이면 됩니다.
0: 아, 지역마다 편차가 있거든요.
1: 그러면. 네.
0: 그렇군요. 자, 근데 사실 뭐 그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인터뷰를 하면서 제 생각에 만일에 제가 집이 있다면 그걸 진행을 한다면 뭐 그게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빨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잘 돼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지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름대로 꼼꼼하게 잘 돼야. 아, 그렇군요. 자, 당연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뭐 뒤에 내가 어떤 공간이 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님이 우리가 얘기하는 견적을 내주시겠죠. 이렇게
1: 네.
0: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가면. 근데 사실 견적도 중요한데 어떤 디자인으로 이제 집도 구조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집 오너들이 원하시는 스타일도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주로 추천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오너의 어떤 의견을 따라서 거기에 맞춰주시는 편이세요?
1: 대체로 맞춰드리는데
0: 네네.
1: 이제 조언을 해드리죠.
0: 아,
1: 그러니까 원베드냐 투베드냐에 따라서
0: 네네.
1: 사이즈에 맞춰서
0: 네.
1: 우리가 디자인할 때 A안, B안, C안 정도 만들어서
0: 네네.
1: 보여드리면
0: 예.
1: 그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시는 안이 있으면 그걸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0: 아...
1: 약간 수정해서
0: 예.
1: 확정이 될 수도 있고요.
0: 아,
1: 중요한 건 사이즈가 먼저 정해지고
0: 아...
1: 베드룸 숫자가 나와야만
0: 아...
1: 나머지 구조가 나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만일에 이제 단층으로 했는데 내가 한 개가 됐는데 한 개 더 하고 싶다 그러면 2층으로 올리는 것도 가능한가요?
1: 네.
0: 아...
1: 대신 2층은 건축비가 단층보다는 더 듭니다.
0: 아, 건축비가
1: 네.
0: 아, 비용에 따라서.
1: 그리고 ADU의 특징이
0: 네.
1: 내가 놓고 싶지 않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키친, 적든 크든 키친 들어가고요. 화장실 들어가야
0: 돼요.
1: 라운드리룸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0: 아, 기본적으로 필수군요, 그것은.
1: 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의 주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것도 그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본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오래되고 낙후되고 구조도 불편하고 해서 할 때 보통 이제 주로 사실 집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주권을 많이 갖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집을 살 때도 네. 여성분들이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주로 이제 부엌을 많이 보시고
1: 네.
0: 아무래도 자기가 움직이는 네. 공간이니까 그다음에 화장실 보시고 뭐 그런 순서로 보시는데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부엌을 리모델링 해야 된다. 그러면은 물론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소재를 쓰느냐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1: 키친은 리플레이스 개념이면은 4-5일 잡으시면 되고요.
0: 일주일 안으로 끝나네요.
1: 네, 화장실은 예. 5-6일 잡으시면 됩니다.
0: 아, 그렇구나. 자, 이건 뭐 외람된 얘기지만 이제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경험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주변에서 저 자신은 아니지만 제가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공사를 일임했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고 그런 그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사실은.
1: 더러가 아니라 의외로 많습니다.
0: 예, 제가 방송이라서 조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런데 사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저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지만 어떤 믿음이나 신뢰가 사실 굉장히 밑받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제가 대표님하고 오래 했다면 믿고 가겠는데 네. 만일에 처음 뵌다면 제 입장에서는 내가 뭘로 검증을 하고 믿어야지 솔직히 그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1: 네.
0: 그럴 때는 어떻게 그걸 해결해 주시나요?
1: 저희가 이제 견적은 반드시 두세 군데를 알아보시라고
0: 네네네.
1: 권해드리고요.
0: 네네네.
1: 대체적으로 가장 비싼 데도 빼고 가장 싼 데도 빼고
0: 네네네.
1: 중간 가격으로 가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0: 예예.
1: 그리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라이센스 유무, 그다음에 보험, 라이빌리티 보험,
0: 네네.
1: 워커스 보험이 있는지,
0: 네.
1: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사가 5만 불이 넘을 경우에는
0: 네네.
1: 레퍼런스도 받으셔야 돼요.
0: 그렇군요.
1: 1년에 뭐 ADU 한치 하는 업체
0: 네.
1: 이거는 좀 곤란하고요.
0: 곤란하죠. 예, 네. 예, 예.
1: ADU를 1년에 몇 건이나 하는지
0: 또
1: 리모델링을 한 달에 몇 건이나 하는지
0: 네,
1: 그걸 꼭
0: 네.
1: 알아보셔야 되고
0: 네.
1: 레퍼런스를 받으셔야 됩니다.
0: 아, 그러시구나. 자, 우리 저 지금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지만 저희 K-울반 빌더스의 상담은 여러분 LA와 오렌지 카운티가 모두 가능합니다. LA는 2621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206호에 자리 잡고 있고요. 전화번호는 213-310-1800, 310-1800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또 오렌지 카운티 쪽에 계시는 분들은 6904 온크랜 서클 부에나팍입니다. 전략처는 213-798-2200, 2200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이제 여름이라서 굉장히 햇살이 뜨거운 편이에요. 낮에는.
1: 네.
0: 자, 요새 뭐 사실 이슈가 이 솔라, 이 태양광인데 제가 지난번 인터뷰에서 들을 때 새로 집을 지을 때는 이제 솔라 시스템을 필수로 장착을 해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1: 네.
0: 아.
1: 새로 짓는 주택에는 반드시 네. 솔라가 필수입니다.
0: 아, 그렇구나.
1: ADU도 마찬가지입니다.
0: 아, 그렇구나.
1: 본체는 안 하더라도 ADU 신축에는 솔라가 필수입니다.
0: 아, 그렇구나. 특히나 요새 보면 그 뭐 꼭 어느 브랜드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1: 예.
0: 그렇다면 아마 집에서 그 충전을 자가 충전을 해야 되니까
1: 네.
0: 아마 이 솔라는 필수 요건이 되겠네요. 그러면
1: 네, 그렇죠.
0: 거의.
1: 전기차를 타시면서
0: 예.
1: 솔라를 검토 안 하시면
0: 예, 예.
1: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0: 아, 그렇군. 자, 그렇다면 이 태양광, 솔라는 아무 집이나 가능한가요?
1: 집도 가능하고요.
0: 예.
1: 커머셜 빌딩도 가능하고요.
0: 아, 커머셜 빌딩도?
1: 네.
0: 오, 그렇구나.
1: 이제 집과 커머셜 빌딩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0: 네네.
1: 집은 정부 지원이 작년 2025년 말로 끊겼고요.
0: 아.
1: 세제 혜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0: 예, 예, 예.
1: 단지 이제, 단가가 솔라 그 발전 효율이 좀 높아져서
0: 네네네.
1: 조금 경제적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어쨌든 네. 정부 지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 커머셜 빌딩과
0: 네.
1: 교회 같은 비영리 단체
0: 네네.
1: 이런 데는 아직 30%에서 40%를 절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남아 있습니다.
0: 아.
1: 예를 들어서 그렇구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0: 네.
1: 택스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0: 네네네.
1: 택스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0: 아.
1: IRS로부터 직접 받습니다. 그것도 아. 현금으로 직접 받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솔라 설치비가 10만 불이다 그러면
0: 네네.
1: 실제 공사비는 6만 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0: 아.
1: 현재 실정입니다.
0: 현재 실정으로.
1: 그런데 그 지원금도 내년 가을 아니면 내년 말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0: 아, 얼마 안 남았네 이제.
1: 전기 요금이 120불 이상 내고 계시다면
0: 네.
1: 특히 커머셜 빌딩 뭐 몇천 불씩, 몇만 불씩 내시는 분들은 솔라를 저렴하게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세제 혜택을 아. 받으면서 하실 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아, 사실 그게 뭐 6개월, 1년 단위가 아니고 10년, 20년 보면 엄청난 돈인데 그게. 사실.
1: 그렇죠. 엄청나죠.
0: 네, 비즈니스로 보면 특히 뭐 몇천 불씩 나오면 1년에 몇만 불이라는 얘기인데
1: 네.
0: 그 10년이 몇십만 불 단위로 간다는
1: 그렇죠.
0: 얘기인데 엄청난 거죠.
1: 근데 ROI, ROY라 그래서
0: 네네.
1: 이제 리턴되는 투자한 비용을 리턴되는 비용을 보면 평균 4년에서 6년에
0: 아,
1: 투자하신 돈을 다 돌려받습니다.
0: 예, 다 돌려받고
1: 그게 끝나면 전기는 이제 기본 요금만 내게 되는 거죠.
0: 아,
1: 가정용은 13불에서 15불.
0: 네네.
1: 커머셜은 100불 미만으로 낼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그렇다면 솔라를 검토하셔야죠. 전기를 아. 몇백 불, 몇천 불씩 내고 그렇죠. 계신다면 검토하셔야 됩니다.
0: 자, 뭐 아무래도 뭐 물론 그 건축도 마찬가지고 리모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솔라도 나름대로 이것도 이제 경쟁이잖아요. 사실 네. 따지고 보면 경쟁 업체들이 있고 많은 회사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BTS 솔라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차별점이라든가 장점을 말씀드린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첫 번째는 저희 합리적인 가격을 제안해드리고요.
0: 예, 예, 예.
1: 그다음에 확실한 워런티 제공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메이드 인 차이나는 취급하지 아니하고 메이드 인 USA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만을
0: 네.
1: 고집합니다.
0: 아.
1: 그래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0: 네네.
1: 그러니까 점유율이 1등인 제품만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0: 네네네.
1: 그것이 자랑스럽게도 한국에 있는 한화 Q셀 제품입니다.
0: 아, 한국 미국, 제품이에요?
1: 네, 미국 시장에서
0: 예, 예.
1: 점유율 1위입니다.
0: 와, 대단하네.
1: 중국산은 관세가
0: 150%
1: 부과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싸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관세 네. 붙고 나면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믿을 수가 없고요.
0: 아, 그렇구나.
1: 뭐가 숨어 있는지,
0: 그렇죠.
1: 수명이 얼마나 갈지 아.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0: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단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전기값이 120불 이상만 나오면 일단 전기 요금 그 청구서를 가지고 대표님한테 상담을 하면 거기서 이제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네요.
1: 네, 한 달치 전기비일만 사진 찍어서
0: 아.
1: 사진 찍으셔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정확하게 네. 분석 진단을 해드립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참고삼아
0: 네.
1: 솔라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없다.
0: 네.
1: 그럴 경우에도 론으로 가셔도
0: 아.
1: 론 내는 페이먼트가 전기 비용 내는 것보다는 작습니다.
0: 아, 그러면 어차피 전기비 낼 돈으로 내가 페이먼트 내면
1: 그렇죠.
0: 말씀드린 대로 4년에서 6년 지나가면
1: 예.
0: 기본만 내고
1: 예.
0: 아, 뭐 잃을 게 없네요, 도저히.
1: 그러니까 전기세가 한 달에 1000불이다.
0: 예.
1: 페이먼트는 800불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0: 아, 그렇구나.
1: 그럼 200불씩 세이브 되잖아.
0: 그것도 이제
1: 그다음에 그 론이 끝나면
0: 끝나면
1: 이제 기본 요금으로
0: 아,
1: 바뀌니까.
0: 아.
1: 그때서부터는 전기 요금이 안 나가죠.
0: 아, 참 자, 전기요금이 걱정이 되신다면 아까 드린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213-310-1800은 LA 지역입니다. 310-1800. 그런가 하면 오렌지 카운티 쪽은 213-798-2200, 798-2200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뭐 리모델링, 또 뒤에
1: ADU,
0: 그 다음에 솔라, 이렇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묶여 있는 사업이거든요. 떨어진 네.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집 구조가 오래 되신 분들이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ADU를 하고, 그러다 보면 아마 예전 몇십 년 전 집들이니까 당연히 솔라 시스템은 없다고 보고,
1: 네.
0: 거기다 이제 솔라까지 얹으면, 그러니까 원스톱 쇼핑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 네, 그렇죠.
0: 한 번에 다 해결이 되는 거니까.
1: 네.
0: 그럼 결국은, 집의 구조가 불편해서 리모델링하면 살기가 편안해지면서
1: 예.
0: 내 집 가치가 올라가고
1: 예.
0: 근데 ADU를 하게 되면 뭐 그 아까 말씀드린 뭐 렌트비를 받을 수도 있고 가족을 부양할 수도 있고 내 자산의
1: 예.
0: 가치가 올라가면서 안쪽으로는 태양광 솔라를 설치해서 전기비 절약하고
1: 예.
0: 아, 이 짭짤한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선택만 잘하시면
1: 네.
0: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한테 연락하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용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앞으로 플랜까지 주시고 다 정리해 주시겠네요.
1: 네, 원스톱으로 다 상담해 드리고요.
0: 네.
1: 또 설사 저희가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담은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0: 아, 그렇구나.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집은 소비가 아니고 우리 자산입니다. 그리고 사실 집이라는 것이 무슨 내가 주거 공간이긴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뭐 집값이 오르기도 하지만 건물은 낙후돼서 이게 참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적도 많아요. 네. 그리고 오래된 집들은 저도 이렇게 타운에 어떤 집 가보면 이 집 몇 년 됐어요? 그러면 아니 75년밖에 안 됐어요. 이런 집들도 있고 그래요. 보면은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 집을 고치는 회사가 아니고 가치를 설계하는 회사라고 그래서 우리 K-Urban Builders 또 BTS 솔라가 여러분들의 집과 에너지를 그렇게 책임진다는 그런 얘기인데 자 이제 마무리해드릴 시간인데 마무리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떤 말씀으로
1: 네 이자율이 내리지 않아서
0: 네.
1: 요즘에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0: 네.
1: 집을 넓혀서 가거나 학군 네. 좋은 데로 가거나 좋은 동네 가시는 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0: 네, 네, 네.
1: 옮기시면 비싼 이자가 적용이 되니까
0: 그렇죠.
1: 모기지 이자.
0: 네, 네,
1: 그래서
0: 네.
1: 대체로 이제 리모델링해서 그냥 주저앉으시는
0: 네, 네.
1: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0: 아,
1: ADU는 확실하게 재산 증식이 되는 확실한
0: 네,
1: 사업입니다.
0: 네, 네, 네, 네.
1: 뭐 건축비의 거의 두 배 정도 가치가 있으니까
0: 네네네.
1: 마치고 나면
0: 네.
1: 또 매매도 가능하고 렌트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니까
0: 아.
1: ADU 검토하시는 분이나
0: 네.
1: 전기차를 타시면서 전기비를 걱정하시는 분들
0: 아, 그렇죠.
1: 솔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0: 네네.
1: 전화 주시고요.
0: 네.
1: 특히 전기비리 한 달에 120불이 넘으면
0: 네.
1: 솔라는 반드시 하셔야만 됩니다.
0: 아, 알겠습니다.
1: 친절히 상담해 드릴 테니까
0: 네.
1: 한 달치 전기비를 사진 찍으셔서 저한테
0: 네네.
1: 보내주시면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 자산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바로 K-Urban Builders 또 여러분 잘 아시는 BTS 솔라 디자인의 우리 폴긴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번호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LA 사무실은요 213-310-1800 310-1800 오렌지 카운티는 213-798-2200번 798-22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네.
0: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2: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오늘의 인터뷰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와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전달해드렸습니다. 한 주간의 인터뷰 모음을 전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는 다음 주에도 다양한 분들과의 인터뷰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아, 요새 이제 주말이 다가왔는데 날씨가 많이 좀 더워졌습니다. 물론 뭐 중부나 동부 지역은 이전부터 굉장히 폭염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서부 쪽, 특히 LA 쪽 계시는 분들은 한동안 날씨가 좀 춥기도 하고 우중충하기도 하고 애매모호하다가 이번 주는 유난히 조금 많이 더워졌어요. 이렇게 더워진 본격적인 여름을 시작하는 주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여름 때 뭐니 뭐니 해도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그 살림하시는 분들, 주말에 남성분들이 살림을 많이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저같이 착한 남편들이 많을 텐데, 가장 하기 싫은 거 1위가 설거지고요. 2위가 집안 청소, 뭐 이 백균 돌리고 청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런 고민 가지시는 분들 한번 방송 함께 같이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주 기가 찬 제품을 소개시키려고 저희가 또 건강지킴이 헬스코리아에서 김원정 호스님 모시고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니 우리 김원정 호스님은 워낙에 네. 또 미모로도 유명하시지만
1: 감사합니다.
0: 그, 아, 워낙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항상 여신이라고 하실 정도.
1: 이게 라디오라 다행이에요.
0: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TV도 나오실 때 네. 모든 분들이 여신이라고 칭하지만, 저는 여러분 우리 김원정 호스님 대단하신 게, 이런 여신분들은 사실 집안일을 절대 안 하시거나 못 하실 것 같다는 편견이 있어요, 남자들은. 근데 뭐 제가 잘은 몰라도 가끔 이제 농담하거나 이렇게 여담을 나누다 보면 깜짝깜짝 놀란 게, 집안일을 굉장히 또 잘 하시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들리기는 실제는 모르겠습니다만.
1: 집에 초대하면 안 되겠네요.
0: 아니 뭐 갈 일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가 여자분도 마찬가지인데 집안일을 도울 때 가장 하기 싫은 것 중 1위가 설거지가, 그러니까 일일이 서로 다투는데, 설거지하고 네. 그 백균이나 물청소하기 이거거든요. 그
1: 전체 청소.
0: 빨래가 대청소. 오히려 쉽다고 나와요.
1: 대청소. 그렇죠.
0: 그냥 빨래는 그냥 돌려주고 끝날 때 넘겨주고 끝나면 접어 개해주면 되는데 네. 설거지는 일단 하는 게 귀찮고 저는 설거지보다 백흄이 더 귀찮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냥 카펫 깔린 거는 백흄 한번 쓱 하면 끝나는 거였지만, 저희도 지금 다 이제 마룻바닥이다 보니까 백흄은 하긴 하는데 이 먼지가 굴러다니는 게 보일 정도로 가끔 그쵸. 며칠만 안 해도 창문 열어놓고 그러면
1: 이렇게 청소기는 지나갔는데 뒤로 미세먼지가 이제 폴폴폴폴 날리는 아, 찝찝해요.
0: 그런 게 있고 뭐 이렇게 좀
1: 다 깨끗하게 이렇게
0: 물 묻은 흔적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좀 있고 또 아이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좀 예전 모델이지만 물청소 그 로봇가 있긴 있습니다.
1: 네네.
0: 무려 두 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헬스코리아 소개하실 정말 대단한 에브리봇, 이게 뚜리인가요? 에브리봇 뚜리?
1: 에브리봇이 이제 네. 투스핀 있고 뚜리스핀이
0: 아,
1: 있는데
0: 뚜리스핀, 네.
1: 이 뚜리스핀도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0: 아, 슬림으로.
1: 그래서 슬림.
0: 슬림.
1: 슬림.
0: 자, 그래서 오늘 함께할 제품이 에브리봇 뚜리스핀 슬림.
1: 요게 최신.
0: 최신요.
1: 최신요.
0: 요거 지금 오늘 소개해 주시려고 하셨는데
1: 나온 지 얼마
0: 아니,
1: 안 돼.
0: 근데 많은 얘기하기 전에 이제 가격을 네. 제가 이거를 아까 살짝
1: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제 가격이죠.
0: 성능과 가격이잖아요. 네.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힘들고 가격이 너무 좋아도 성능이 안 좋으면 안 사는데, 제가 가격을 슬쩍 미국을 찾아보고 아마존이라든가 기타 등등 미국에 찾아보니까 가격대가 대충 지금 여기 적힌 게 맞다면 네. 이거보다 훨씬 100불 150불 비싸요.
1: 맞아요.
0: 이게 맞아요?
1: 맞아요.
0: 그럼 이게 지금 저희가 미국에서 일반 소비자가 사는 것보다 한 150불 정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게 맞는 거예요?
1: 그렇죠.
0: 가격이 얼마예요?
1: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네. 120불 할인된 가격에
0: 아, 평균 120불
1: 지금 저희 들여와가지고
0: 네. 네.
1: 좀 많이 들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0: 네.
1: 좀 잠깐 이제 좀 소개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요거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20불 할인된 가격이
0: 네.
1: 329불.
0: 그러니까 와.
1: 지금 아마존 얘기하시는데 거기 검색해 보시면 100불 이상
0: 비싸요. 예, 아마존이랑 다른 데 보니까 400 한 최소 430불에서 490불 이렇게 나가요.
1: 지금 또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게
0: 네.
1: 걸레가 이제 뚜리스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
0: 네.
1: 이제 에브리봇은 많이들 아세요. 물걸레 청소기의 강자고
0: 네네네.
1: 요거 뭐 누적 판매율이 뭐 130만 대가 넘어섰을 정도로
0: 네.
1: 진짜 로봇 청소기 누적 판매량이 최고입니다.
0: 압도적인 시장 1위를
1: 그렇죠. 네.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10여 년 동안 연구 개발한 제품이기 때문에
0: 네네네.
1: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알아요. 왜 얘가 1위인지. 그러니까 물걸레가 아, 기존에도 뭐 다른 제품들이 이제 청소기 나와 있는 걸 보실 텐데 그거는 네. 바퀴가 달려가지고 걸레가
0: 맞아요.
1: 한 부분에 이렇게 딱 부착이 돼서 같이 이렇게 그 바퀴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청소를 해요.
0: 그렇죠.
1: 그럼 이게 아무래도 걸레가 살짝 떠 있어요.
0: 그렇죠.
1: 아무리 눌러주는 힘이 약해요.
0: 그렇죠. 바퀴로 움직이니까요.
1: 맞아요.
0: 네.
1: 그런데 정말 이 에브리봇의 최대 장점이 이제 세계 최초로 바퀴 없는 물걸레 로봇 청소기입니다.
0: 바퀴였으면 어떻게
1: 바퀴가 가요? 없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다니나가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물걸레가 딱 붙어 있으면서 회전력으로
0: 회전력으로
1: 움직이는 거예요.
0: 물걸레 회전력으로요?
1: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강력한 회전력으로 돌아다니면서 닦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게가 있잖아요. 청소기에.
0: 기계, 네.
1: 그 무게가 이제 에브리보디 스핀 슬링 같은 경우에는 2.1kg이에요. 그럼 네네. 그 개가 바퀴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 무게가 다 실리지가 않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눌러주는 힘이 약하다는
0: 당연하겠죠.
1: 얘기죠.
0: 당연하겠죠. 네.
1: 근데 그 모든 그 무게가 꾹꾹 누르면서 실려서 그러니까 요 정도면은 성인 남성들이 힘줘서 그냥 빡빡 문지르는 정도의 압이죠. 거기다가 흡입이 아니라 흡착이잖아요. 딱
0: 그렇죠.
1: 바닥이랑 밀착이 돼서 물걸레가
0: 놓치는 것도 없구나.
1: 놓치는 것 없이 미세먼지까지 구석구석.
0: 이게 진짜 기술이네요. 들어보니까.
1: 너무 훌륭해요.
0: 그러니까 바퀴가 없어서 패드가 직접 그거를 돌린다는 기술이 물론 어마어마한 기술이겠지만
1: 네.
0: 그 하중까지 주는 역할을 해주는
1: 그럼요.
0: 거군요. 그러니까 눌러서 해주는 역할까지. 그리고
1: 꼭꼭.
0: 생각을 해보면은 그 물걸레가 동그라미형이잖아요. 그게 세 가지가
1: 네네.
0: 삼각형 모양으로 딱 붙어 있는데 걔네가 도는 회심력으로 얘가 이동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힘있게 돌겠어요.
1: RPM이 이게 뭐 몇 천인데 엄청나요. 최고의
0: 걔가 그 바닥을 닦아주니까
1: 파워. 맞아요.
0: 와,
1: 거기다가
0: 기술이.
1: 지금 이제 최신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업그레이드된
0: 네네네.
1: 버전인데
0: 네.
1: 뭐가 또 다르냐면 기존에 뚜리스핀이 네.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뭐 강력하다 뭐
0: 기계.
1: 잘한다라고 했는데
0: 네.
1: 슬림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네. 이제 높이가 가장 낮은 높이에요. 이것도
0: 아,
1: 기술력입니다.
0: 본체 기계 본체의
1: 그렇죠.
0: 높이가.
1: 그래서 요거를 높이가 낮으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0: 네.
1: 그 바닥 먼지 닦다 보면 안
0: 공간 밑에 공간
1: 침대 일단
0: 아, 침대
1: 낮은 서랍장이나 소파 밑 요런데
0: 주방에 이렇게 그릇 놓는 책장
1: 맞아
0: 그런 거 밑에 쏙 들어갈 수 있게끔
1: 쏙 그럼 우리가 막 손 집어넣기도 하고 막 이렇게
0: 맞아요.
1: 막대기에
0: 이렇게
1: 해가지고
0: 네네,
1: 하는데
0: 네네.
1: 그것도 이렇게 쭈그리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사 노동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 에브리봇을 사용하면
0: 10년 연구 결과가 다르구나.
1: 네.
0: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다 생각을 해주신 거군요.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그러면 그 2.1kg의 기계가 그냥 돈다 그럼 이게 뭐 충전식으로 당연히 하는 거겠네요.
1: 그렇죠.
0: 근데 이게 또 문제가
1: 한번 충전을 하면 물걸레 청소 같은 경우에는
0: 예. 200분
1: 엄청난 시간. 이 시간도 그러니까 기존보다 늘어난 거죠.
0: 3시간 더 한다는
1: 네.
0: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위아래층
0: 하다
1: 뭐
0: 꺼질 일
1: 우리 집이 좀 넓다 해도 다 커버가 되고
0: 하다 꺼질 일
1: 그리고
0: 없구나.
1: 회전력이 굉장하다 그랬잖아요.
0: 네네네.
1: 속도도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0: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궁금한 게 속도가 빠르면
1: 네.
0: 기본적으로 저같이 과학도들은 속도 이꼴 소리. 그러니까 웽 소리가 나겠구나.
1: 그렇죠.
0: 나는 우리가 될 수 있고 빠르니까.
1: 저희가 또 네. 이게 43데시벨 저소음 모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0: 네, 어느 정도
1: 도서관
0: 와.
1: 도서관 수준의 데시벨이에요. 그 모터가 43데시벨 모터가 들어가 탑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0: 아,
1: 너무 좋아하세요. 잘 때 얘가 앞에 왔다 갔다 해도 애가 그냥 색색거리면서 잔다고.
0: 제 거 되게 시끄럽거든요. 하나는
1: 네.
0: 두 놈이 있다고 두 녀석이 있다고 했죠. 한 녀석은
1: 네.
0: 네모난 녀인데 이 친구가 되게 시끄러워. 엥 하고 다녀요.
1: 요란하게.
0: 안방에 있으면 얘가 어딘지 들려.
1: 네.
0: 아 저기쯤 있구나. 아 얘는 그런 게 없다는 거네.
1: 그래서 그 일은 왜냐면 우리가 또 식구들이 이렇게 있을 때 돌리면 아무래도
0: 네.
1: 왔다 갔다 하는데 또 그 걸리적거릴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1: 얘가
0: 조금.
1: 또 앞에 장애물 같은 걸 인지하기 때문에 또 돌아서서 계속 이렇게 다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냥 쫙 펼쳐진 아무도 없는 공간. 그러니까 외출할 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0: 네.
1: 그냥 또 놓쳤을 때 이른 새벽이나 진짜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 사용을 하셔도 아무 무리가 없대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다
0: 야.
1: 또 여기도 왜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0: 네, 네, 그렇죠.
1: 층간소음 뭐 콘도 같은
0: 또 캘리포니아는 워낙에
1: 분들.
0: 또
1: 그렇죠.
0: 나무를 짓다 보니까
1: 맞아요.
0: 소리가 다 들리죠.
1: 그래서 층간소음으로 제가 막 부딪히시는 분들도
0: 있어요.
1: 봤어요.
0: 네.
1: 근데 그런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소음 문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0: 그 아까 말씀 센서 말씀하셨잖아요.
1: 네.
0: 그 지난번에 제가 기억나는 게 센서가 굉장히 그 뭐 낙상 뭐 프로텍션인가요? 보호?
1: 그렇죠. 낙하,
0: 감지? 그게
1: 그
0: 그러니까
1: 센서가 있어요.
0: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계단 같은 데나 이럴 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1: 2층에서 뭐 아무리 돌려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른 물걸레 청소기를 사용하는데 얘는
0: 네.
1: 이렇게 이제 바퀴가 있어서 막 다니니까 이렇게
0: 네.
1: 물칠만 하고 다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속이 터지는데
0: 그다음 무슨 말 정확하게
1: 떨어졌대요.
0: 정확하게 졸기에 돼요.
1: 우당탕탕 소리가 나서 가서 봤더니 얘가 그러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안에 물건까지 막 튀어 나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에브리봇으로 바꾸고는 자기는 정말 이 차이를 황열하게 느낀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과학도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저도 그랬지만 느낀 게 뭐냐면 그 예전 것들은 센서가 부딪혀야 느끼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거 계단으로 가다가 부딪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가다가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로봇 얘는 다르겠죠.
1: 그 뭘로 막아놓고 막 그랬었대요.
0: 맞아요. 이렇게 막아놔야 네.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말씀하신 물이라는 게 회전력이 없이 바퀴로만 가다 보니까 진짜로 저희 것도
1: 묻힐만 한다.
0: 묻힐만 해요. 얘가 지나간 길이 보여요. 물이 뻔뻔뻔 오히려 미끄러울 정도로.
1: 네.
0: 근데 얘는 에브리봇은 지가 무게를 갖고 쫙 회로 돌리니까
1: 꾹꾹 눌러주면서
0: 그걸 그냥 정말 닦아주는 느낌이 들겠네요.
1: 이게 완벽한 물걸레 로봇 청소기라고 다들 얘기를 네. 해주시고 뭐 네. 단 하나의 로봇 물걸레 청소기를 선택해야 된다면 에브리봇 엣지가 정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3스핀은 거기서 최고급 사양인 거예요. 슬림까지.
0: 그렇죠. 3스핀에다가 슬림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방송 들으신 분들 진짜 미국보다 미국 이런 아마존이나 다른 데보다 저렴한가라고 찍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중요한 거는요. 3스핀 슬림이라고 찍으셔야 돼요. 이게 예전 모델이 있고
1: 맞아요,
0: 최신형
1: 맞아요.
0: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에브리봇만 찍으시면 예전 거 나올 수 있거든요. 에브리봇에서 뚜리, 스핀, 슬림까지 최신형을 찍어보시면 제가 가격 보고 놀랬다니까요. 근데 제가 아까 지금 보면서 또 놀라운 게 가격 제가 지금 보는 가격은 그냥 기기랑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냥 이 물걸레 패딩이에요.
1: 네네.
0: 근데
1: 걸레를
0: 헬스쿨에서는
1: 또 말하시는
0: 걸레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패드라고 하시죠. 좀 우린 우아한 고품격 방송이니까
1: 물걸레 하는데 네. 근데 이것도 좀 저희가 체크할 게 기존에 네. 에브리봇 그 엣지랑 뭐 3스핀 사용하셨던 분들은 네.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그 걸레가 그 패드죠. 근데 네. 이게 두 가지 종류였어요.
0: 탈부착되는 걸로
1: 극세사 분섬사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뭐 마룻바닥인 경우도 있고 또 다 다르잖아요. 공간
0: 그렇죠,
1: 바닥이
0: 그렇죠. 타일일 수도 있고
1: 네, 뭐. 그래서 그 고기에 다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류를 했는데
0: 예.
1: 이것도 이제 또 따로 사용하시는 거를 또 네.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0: 네네.
1: 이번에 패드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워 루프 패드가 출시가 됐어요.
0: 파워 루프 패드 뭐예요?
1: 요거는 이제 예. 요것도 독자적인 기술 노하우로 개발했는데 네. 7대 3 황금 비율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분섬사와 극세사 섬유
0: 7대 3이면 소맥 황금 네. 분섬사와 극세사를 7대 3으로
1: 같이 했기 때문에 이거 네.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0: 아 이거
1: 바닥이.
0: 하나로 그냥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거기다가 초미세먼지까지 빈틈없이 그러니까 흡착해가지고 싹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정말 이거 한번 지나가고 나면 뽀송뽀송 광이 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와.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렇게 네. 우리가 찐득찐득 하잖아요. 물걸레 청소 안 하면 네. 그리고 특히 주방 같은 경우
0: 맞아 기름튀고
1: 주방 같은 경우는 내가 앉아서 닦아도 또 한 번 더 닦아도 진짜 무릎 나가고 관절 나가고 손목 나가면서 닦아도 돌아서면 또 해요.
0: 맞아요.
1: 근데 얘 그냥 돌리시면 그냥 아침에 한 번 딱 돌리시거나 저녁에 한 번 딱 돌리시면 항상 깨끗한 주방 이제 그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럼 얼마나 기분까지 좋고 요리할 맛 나는데요.
0: 그렇죠. 아니, 그리고
1: 이건 제 경험입니다.
0: 그리고 청소는 이제 하시려고 아무래도 본인의 마음을 크게 먹고 막 하셔야 되고 노동인데 가사 노동이라고
1: 하다
0: 하는데.
1: 보면 저도 이제 막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막 이렇게 바라보다가 막 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앉아서 막 닦아요. 닦고 나면 진짜 힘들어요. 막 여기저기 쑤셔요. 나이 들수록 더 그래요. 그리고 막 잘못 안 쭈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일어나다가 삐끗해요.
0: 아이고야.
1: 그리고 막 저리고 발. 쭈그리고 앉아서 그 닦는 동안은 모르는 네. 거예요. 그 시간을. 그러다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속은 후련하지만 내 몸은 망가지는데 그 가사 노동이 정말 힘들어요.
0: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1: 네. 근데 이제 그 노동의 질을 정말 삶의 질까지 수직 상승시켜줄 그러니까, 에브리봇 엣지입니다.
0: 이거 지금 329불에 구매하시면 그냥 매일 그냥 한 번씩 눌러주면 그냥 바로
1: 그럼요.
0: 매일 청소가 매일 새집이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0: 아 근데 제가 너무 지금 저는 파워루프 패드는 정말 몰랐는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구매하는 미국 거를 보니까 가격 네.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가격 자체도 한 100에서 150불, 200불까지 차이가 나는데 보통은 기본이 이제 3개 들어가고 패드가
1: 네네.
0: 그다음에 엑스트라가 3개가 들어가고
1: 하나 더 줘요. 그러니까 두 세트,
0: 그러니까 두 세트 여섯 장이 들어가는 게 기본 세트인데 아니 헬스쿨에는 그게 아니죠. 더 주신다면서요?
1: 저희 이제 방송 듣고 전화하셨다 네. 얘기하시면. 요것도 세 장 한 세트가 가격이 꽤 해요.
0: 꽤 비싸요. 50불인가요?
1: 네. 30불, 네. 50불 이럴 네. 거예요. 근데 요거를 두 세트 기본 가잖아요.
0: 네.
1: 여기에 12장을 더 드려요.
0: 12장 네 세트를 더 주신다는 거예요?
1: 그럼 총 18장.
0: 총 18장.
1: 그러니까 이게 기본보다도 두 배를 더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정말 잠깐.
0: 출시하신 지금 잠깐 반짝.
1: 잠깐. 지금 한 달이나 할까 싶어요. 지금 저희가 지난주부터 에브리본
0: 시작됐으니까.
1: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지금 네네네네. 라디오 서울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정말 잠깐. 야, 근데 7월 이거는 한 달까지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0: 이 물걸레 로봇 물걸레 써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거를 한번 쓰시면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빠르셔야 되는데 그러라고 한 세트가 더 엑스트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방 또 마모되는 경우도 있고 지저분한 걸 매번 빨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총 18장을 받으신다고 그러면 진짜 매일 돌리셔도 돼요. 매일 새 걸 돌리시고
1: 맞아요.
0: 한 번에 빨고 매일 돌리시고 한 번. 야 이거는 이것도 가격 만만치 않은데.
1: 디자인도 너무 예쁘잖아요.
0: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1: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우리 충전할 때도 거치대가 있으면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0: 맞아요. 바닥에서 공간 차지 안 하고 딱 세워서 놓는 충전식이라서 굉장히 좋고요.
1: 이게 또 그냥 디자인이 뭐 예쁘다가 아니라 정말 상을 많이 받았어요. 뭐 독일 세계적인 디자인 뭐 IF 뭐 이런 데서도 상을 받았고 수상한 경력이 굉장히 많아요. 디자인상을
0: 석권
1: 예,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받고
0: 그게 산업용 최고로 추천주는 네, 거잖아요.
1: 근데 그런 데서도 다 수상 경력이 있는 디자인. 그러니까 역시. 세계가 인정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딱 그냥 거치대 올려놓고 충전 위에 충전까지 해주는 거치대거든요. 네네네. 한쪽에 딱 놓으면 뭐 하나의 인테리어 소품같이 보여요.
0: 맞아요. 야 이게 진짜 세상이 너무너무 발전되는 게 여러분 빗자루질하고 그 물걸레질하고 그 옛날에는 정말 짜서 했거든요.
1: 맞아, 맞아.
0: 근데 물론 요새는 이제 발전해서 그 일회용으로 이제 물걸레 나오는 것들 많이 쓰시는데 그거 쓰시는 분들은 저도 많이 써봤지만 이 물때가 써서 물기가 또 막 맨들맨들하고 또 냄새도 심하고 매번 하는 것도 어차피
1: 처리.
0: 노동이고
1: 맞아, 맞아.
0: 그게 아무리 내가 예전보다 쉬워졌다 해도 엎드려서 안 하더라도 서서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그리고
1: 굉장히
0: 저는 남자니까 주말에 제가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성분들 다 공감하시죠? 진짜 남자도 하기 싫어요. 진짜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하기 싫어. 근데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싫어요. 근데 이거 사면
1: 매일 할 수 있어요.
0: 매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버튼만 누르면
1: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리고 뭐 버튼 누르는 것도 귀찮다면 리모컨으로.
0: 아 맞다 리모컨도 나오는구나.
1: 리모컨으로 물 양까지 다 조절할 수 있고 여기 맞아, 자동 맞아.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토 모드 해놓고 외출하시고 들어오면 구석구석 다 얘가 정말 똑똑해요. 그래서 공간 분석을 다 해서 다 다니면서 그리고 또 이제 뭐 가구 같은 거 좀 고급 가구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툭툭 칠까봐 상할까봐 걱정하시는데 걸레가 더 돌출돼 있어요 기계보다. 그래서 만약에 가서 부딪히더라도 걸레가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걸레질을 하는 거예요. 본체는 그렇다. 뒤로 물러나 있는 거랑 같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물 감지 이런 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다 돌아다니면서 그 주변에서 딱 이렇게 턴을 하기 때문에 진짜 깨끗하게 하지만.

0: 사용을 할 때 네. 얘가 없어진 거야.
1: 저도 그랬어요.
0: 찾아도 없는 거예요.
1: 저도 그랬어요.
0: 근데 그 클라진 밑에 들어가가지고는 나오질 않아서
1: 침대 밑에 들어있었고. 네.
0: 근데 얘는 밝은 곳으로 나와서 거기서 멈춰요.
1: 아, 이게 얼마나 똑똑한 거야.
0: 나 여기 있어요. 충전해 주세요. 이건
1: 와,
0: 거죠.
1: 와, 진짜 이거 똑똑한 거군요.
0: 네.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1: 우리도 졸리면 그냥 기절하는데 네. 얘는 일단 나를 찾아주세요라고.
0: 그러니까 청소만 나보다 나은 게 아니라 네. 모든 면에서 와. 스마트합니다.
1: 여러분, 이게 지금 거의 뭐 130, 누적하면 130만 대가 넘은 정말 최고의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 물청소 그 로봇 청소기의 뭐 최고봉 중에 하나인데, 그죠? 에브리봇, 이게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신형 에브리봇 3 스핀 슬림. 그 이유는 패드가 3개가 달려있어 스핀이 되는 거기 때문에 3 스핀 그리고 슬림형입니다. 요게 헬스코리아 출시 기념으로 가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할인된 가격 플러스 어마어마한 상품까지 나오는 기회니까요. 가격이랑 상품 한 번만 더 소개해 주세요.
0: 저희 진짜 요 가격도 네. 잠깐입니다.
1: 얼마 안 갈 것 같아요.
0: 네.
1: 출시값입니다.
0: 정말
1: 출시가.
0: 다른 사이트 찾아보세요. 아마존도 그렇고.
1: 찾아보세요.
0: 100불에서 120불 이상 가격 차이 난다는 거.
1: 네네.
0: 지금 329불.
1: 329불.
0: 여기에 그 걸레가 기본으로 이제 두 세트가 가요. 그러니까 여섯 장이 가는데
1: 네.
0: 이거보다 더 많은 두 배예요. 12장들입니다.
1: 그러니까요. 원래 6장 나오는 건데. 네,
0: 그 총 18장. 이걸 헷갈려 하시는데 총 18장을 가져갈 와.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요거는 짧을 거라는 거.
1: 맞습니다. 네. 여러분 그 만나서 곳이 바로 헬스코리아. 헬스코리아고요. 전화번호는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요거 매장 가시면은 보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매장 청소도 매장
0: 청소를 선물이 들립니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가끔 외출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시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십니다.
1: 네. 이거는 그 계시는 일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편해지시고.
0: 그럼요. 그리고 바닥은 바닥대로 너무 깨끗하고
1: 깨끗해지고.
0: 저희 미디어 팀 헬스코리아 미디어 팀 네네네. 사무실도 얘가 다 담당하고
1: 아, 그래요?
0: 있어요. 와, 네. 역시. 정말 속 시원한 물걸레 청소를 원하신다면 네. 내 힘 하나도 안 드리고
1: 네.
0: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버튼 하나나
1: 리모컨 한
0: 번만 누르시면 그냥 모든 게 끝납니다.
1: 여러분 더 이상 가사 노동으로 허리나 무릎 아파하지 마세요. 에브리봇 3 스핀 슬림 여러분께 120불 150불 할인에 329불에 헬스코리아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장 안내 한 번만 부탁드리고
0: 네, 저희 네.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그 1층 입구 오른쪽에 있고요.
1: 네.
0: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1: 네.
0: 한남체인을 등지고 이제 주차장에서 오른쪽 바라보시면 그
1: 코코호두
0: 맞아요. 거기랑 강남스테이션 그 사이에 있고
1: 예.
0: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인데 그 아리랑마켓몰 바로 옆에 있는
1: 네네네.
0: 플라자예요.
1: 임방앗
0: 네. 임방앗간 떡집 바로요. 네. 그러니까 가세요. 가시면 뭐 얘는 그냥 이제 뭐 열일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보실 수 있고
1: 네.
0: 그리고 마사지 체어 또 체험하시고
1: 그렇죠.
0: 그러면서요. 진짜 에브리봇 뚜리스핀 슬림이 일을 잘하고 있나 수시로 이렇게 시간 보시면서 체크하시고
1: 네. 네. 요새처럼 진짜 AI며 첨단 기기가 생활에 좀 밀접한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현대 문화 기술 요거를 정말로 우리 생활에서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리봇 3 스핀 슬림 지금 320분에 만나시는 헬스코리아 말씀드렸고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그거를 넘어서는 또 다른 즐거움을 같이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0: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훈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헬스코리아 우리 김원정 쇼호스트님과 함께 어마어마한 우리 기술의 최고봉이었죠. 에브리버 3 스핀슬림을 만나봤고요. 지금은 또 다른 우리 김원정 선수님께서 만에 하나 불이 났을 때 내가 들고 뛰어가는 것 중에 넘버원, 부동의 넘버원. 불 나면 내가 이것만은 꼭 챙겨가리라.
1: 사장님이 이거 자꾸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왜요? 저 너무 좋던데.
1: 아니, 왜 더 좋은, 더 좋은 건 아니지만 많은 다양한 제품을 소개해야지 누리아이 막 이러시면.
0: 아니, 근데 누리아이는 정말로 되게 가져가기도 편하지만 네. 일단
1: 있어야 돼요.
0: 있어야 돼. 불 나면
1: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0: 네, 눈 아프잖아요. 불의 연기에 눈 아프잖아요. 그거 눈 시리고 할 때 해야지 우리.
1: 아니. 네. 눈이 건강할 때는 진짜 그 소중함을 몰라요.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왜 공기 마시는 그쵸, 걸 그쵸, 당연하게 그쵸, 생각하고 그쵸. 숨 쉬는 거에 대해서 네. 그냥 우리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0: 당연하게 느끼는, 거죠.
1: 당연하게 느끼는 것 중에 네. 하나가 눈 건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모든 건강이 잃고 난고 좀 뭔가 이상신호가 올 때 소중함을 그렇죠. 안다 그러지만 저는 네. 그중에서도 눈이 정말 여러분들 진짜 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0: 끔찍해요.
1: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0: 제가 생각해본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진짜 저는 약간 상상을 잘하는 친구라 네네. 온갖 저는 밤에 막 좀비가 오면 어떡하냐 고민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인데 제가 눈을 잃었을 때 해봤어요. 진짜로. 네. 와 근데 이거는
1: 그렇죠.
0: 많은 걸 청각도 생각해봤고 후각도 생각해봤고 미각도 다 해봤거든요. 시각은 답이 없더라고요.
1: 답이 없어요. 진짜. 그리고 한번 진짜 문제가 생기면 돌이키기 힘든 곳이 왜냐면 우리 유일하게 또 노출된 장기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뭐 지금 시력 이게 안 보이고 뭐 시력을 잃고 이런 정도만 얘기하시는데 네. 그거 말고도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눈에 생각해보세요. 작은 속눈썹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
0: 맞아,
1: 난리 나잖아요.
0: 맞아, 맞아. 풀어줘,
1: 풀어줘. 네, 그리고 그거 나올 때까지 네. 뭘 모든 게 스탑이에요.
0: 눈물 흘리고 막.
1: 맞아요. 근데 이런 이제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눈도
0: 네.
1: 이상이 생길 때 그게 바로 안구 건조증이에요.
0: 안구 건조증.
1: 그러니까 모든 게 뭐 피부도 건조해지면 문제가 네. 생긴다고 유수분 그렇죠.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0: 네.
1: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상태는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0: 네.
1: 근데 요게 수분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이 있겠죠.
0: 그렇겠죠.
1: 근데 예전에는 이제 노화로 인해서
0: 네.
1: 그러니까 노안이 오면서 그런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이 받아들였는데
0: 네네네.
1: 현대인의 삶은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우리가 진짜 멀리 바라보고 초원을 뭐 이게 그 자연적인 생활을 할 때는 그랬잖아요.
0: 맞아요.
1: 왜 몽골에 사는 사람이 눈이 제일 좋다 그런
0: 저
1: 것처럼. 저
0: 하늘 끝에 있는 것도 보고. 네.
1: 근데 요즘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바로 코앞에서 모든 걸 그냥 계속 바라보고 있고
0: 그쵸.
1: 노출이 돼 있는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눈이 촉촉할 틈이 없는 거야.
0: 그러네요.
1: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눈에 무리가 빨리 오는 경우가 많고
0: 네.
1: 20대, 30대 안과를 찾으시는 분이 그렇게 많대요.
0: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1: 노화가 먼저 시작이 됐다라고 벌써 얘기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심각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다 눈에 한 번씩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증상들 겪으신 분들 많을 텐데 이게 또 안구건조증 증상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워낙 네.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0: 네.
1: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거는 이제 따끔따끔하고 시리고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아침에 막 눈꺼풀이 너무 무겁고 또 눈꽃 같은 거 막 나와가지고 여기 막 들러붙는다 그러죠. 그리고 뭐 뭐가 이렇게 실타래 같은 것도 나오고 그리고 눈을 감았을 때도 막 모래알이 굴러가는 것 같고 이런 증상들 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눈에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면 이게 처음에 그러다가 또 한참 안 그러다가 또 그러다가 하다가 이 시기가 이제 빈번해지는 거죠.
0: 네네네.
1: 근데 딱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잡으시는 게 가장 손쉽게 뭐든지 병은 키우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 엄살을 떨어서라도 좀 빨리 뭔가를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 초기 단계에서 누리아이만 잘 사용해 주시면
0: 네.
1: 눈의 노화도 늦출 수 있고 이제 막 그냥 방치해 두면 각막염, 결막염 여기다 뭐 백내장까지로
0: 네.
1: 빨리 발전하겠죠. 근데 그거를 늦출 수도 있고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0: 네네.
1: 그 유일한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 기기로 승인을 받은 것이 그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요게 누리아이예요.
0: 아니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누리아이에서 저희는 초창기 때 만났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시중에 많이 있는 그 눈 마사지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온열기도 있고 그냥 눈에 대면 따뜻해지거나 이렇게 눌러주는 것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냥 그 정도 식의 수준이겠다 생각했는데 이거는 그냥 정말로 식약처에서 안구건조증을 치료하는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기계더라고요.
1: 임상실험 결과가 있고
0: 식약처 한번 봐도 쉽지 않고 얼마나 어려운데
1: 주변에 사용하는 것들은
0: 네.
1: 정말 주의해야 돼요. 내가 화장품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이크림이 제일 비싸요. 눈 주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 주위는 피해서 뭘 하라고 꼭.
0: 어, 그렇죠.
1: 말, 뭐 바를 때도 네. 그렇고 눈은 정말 중요하다. 이게 밖으로 노출이
0: 돼 있잖아요. 절대
1: 몸
0: 이상 손해보다 눈 비비지 말라고
1: 그렇죠,
0: 그러잖아요.
1: 그렇죠. 네. 그만큼 눈은 한번 손상이 되면 네네. 정말 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관리 잘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것도 정말 까다롭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임상시험 결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성, 유효성 다 입증이 됐고 그리고 요거는 진동 모드 네. 그리고 공기압 모드 그리고 온열 모드 그러니까 마사지 기법으로 치료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만날 수 있는 눈 마사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0: 맞아요.
1: 그건 얘기하신 것처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냥 꾹꾹 눌러주는 그것만으로도 좀 시원하다라고 느끼세요.
0: 근데 그게 위험한 것 같아요. 눈을 그냥 네. 직접 누르면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1: 그래도 뭐 이제 그것도 뭐 그 주변을 좀 눌러주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순간적으로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거보다 안구건조증을 체계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요 누리아이를 사용하시게 되면 네. 진동요법 요거는 15가지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안구건조증을 치료하는 가장 적합한 네. 모드가 15가지로 진행이 되고 여기에 공기압도 5가지 모드 그러니까 네. 그냥 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가장 적합하게 네. 체계적으로 들어가요. 거기다 온열도 가장 적합한 온도가 요 세 가지 치료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눈 주변을 풀어주고 또 눈물샘이나 이런 지방샘이라고 하는 마이봉샘 있어요. 여기서 네. 이제 잘 나와야 되잖아요. 배출이 잘 되게끔 진동도 해주면서 그리고 이제 관 같은 게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특히 네. 지방샘, 마이봉샘에서 나오는 그 관은 이제 지방이 나오다가 굳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아. 피지같이 딱딱해지거나 이럴 때 따뜻한 온열로 녹여줍니다.
0: 아,
1: 녹여서 공기압으로 또 쫙쫙 눌러서 빼주는 거죠. 그리고 진동으로 또 이렇게 주변을 순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0: 네.
1: 이 우리가 그 마사지 체어를 사용하는 이유도
0: 네.
1: 이 순환이 잘 되고 신진대사가
0: 그렇죠.
1: 원활해지고 네네. 뭔가 이렇게 잘 돌아가게 몸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네네.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이게 치료요법의 하나라고 마사지도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0: 네.
1: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온 치료요법이다라고 하는데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주변을 풀어주면서 이런 마사지 요법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체계적인 그 프로그램을 갖춘 누리아이를 사용해야만 제대로
0: 그렇죠.
1: 된다라는 거.
0: 근데 혹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와 그러면 이게 치료기기면 뭐 1시간 2시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15분인가요?
1: 자동 프로그램 15분.
0: 15분.
1: 그러니까 15분 동안 그냥 맡기시면 돼요.
0: 그냥 잠깐 아침에 일어나셔서.
1: 사용도 너무 간단해요. 네. 버튼 하나 딱 누르시면 됩니다.
0: 그냥 착용하시고
1: 네.
0: 버튼을 딱 누르시면 15분간 지금 말씀하신 그 기능들이 알아서 샥샥샥 녹였다가 눌렀다가 진동했다가 따뜻하게 이게 촥 15분간 눈을 정말 편안하고 시원하게 저는 이거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시기를 권장해드리고 싶은데
1: 네네.
0: 만약에 내가 아침에 너무 막 정신없이 바쁘고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하셔도 좋아요. 저는 이제 저 아이들은 제 애는 아이들이야 나 하나밖에 없는데 큰일 났어 제 아이는
1: 숨겨놓은 아이
0: 그러니까 제가 애들이 애들 방송 듣는 분이 야 너 숨겨놓은 애들이 몇 명이냐 근데 아이 한 명입니다 그 아이가
1: 네.
0: 저는 와이프도 아이들이 같아서 그래요
1: 네.
0: 네. 아유, 참. 밤에 자기 전에 하는 걸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이가 지금 10살짜리인데도 하루 종일 뭐 책을 보든 스마트폰을 보든 태블릿 보고 컴퓨터 보니까 아이가 눈이 벌써부터 힘들어요. 제가 봐도 어려워.
1: 그쵸.
0: 근데 그거 한번 해주면 자기도 알아 편안하다는 걸요. 아침에는 솔직히 좀 일어나서 힘드니까 저녁 때 주무시는 한번은 좋고 아니면 시간이 되시면 아침에 저는 할 때 눈이 좀
1: 심하신
0: 밝아지니까.
1: 분은 아침 저녁으로.
0: 아, 시간 되시고 심하신
1: 네네.
0: 분은 그러면 좋겠지만
1: 맞아요.
0: 아침에 할 때 그 눈이 정말 환해지는 느낌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뭐 밤에 환해지는 건 뭐 잘 거니까 근데 사람이 눈을 잘 안 감고 깜빡이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신 안구건조증도 생기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잘 때는 어차피 전 눈을 감을 거니까 좀 그런데 아침에 떴을 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시는 거는 참 좋은데 이 리뷰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게 많던 것 중에 제가 하나 딱 와닿던 게 우리 어르신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성경책 읽는 분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1: 네네.
0: 아니 이분 어르신들. 어머니를 위해서 따님이 사주셨는데
1: 너무 좋아하시죠.
0: 손수건을 더 이상 안 쓰시고 누리아이 한번 쓰신 다음부터는 손수건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그리고 인공 눈물 그렇게 넣으신 그거 되게 안 좋다고.
1: 근데 인공 눈물이 뭐 급할 때는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0: 네네네.
1: 이것도 자꾸 사용을 하면 이게 양도 더 늘어나고 얘기하신 것처럼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0: 네네네.
1: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0: 그렇죠,
1: 뭐든지.
0: 그렇죠. 맞아요.
1: 그러면 누리아이를 사용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눈물샘 같은 것도 막 자극을 하고 네. 또 우리가 건조증 증상 중에 하나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눈물이 밖으로 줄줄 흐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뭐 울 일이 생겨서 우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1: 눈물이 나와서 슬퍼요. 이유 없이 눈물이 그냥 계속 줄줄. 그래서 손수건은 꼭 갖고 다녀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나이 들수록
0: 네.
1: 왜냐면 이제 노화로 인해서 안구건조증 증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원인이 밖으로 줄줄줄 흐르는 게 이제 눈물샘에서 이제 눈물이 나오잖아요.
0: 네.
1: 물 성분이 나온 다음에 기름샘에서 그 마이봉샘에서 적정량의 기름이 나와서 코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0: 오.
1: 눈에 얘가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0: 아.
1: 코팅을 한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름막으로.
0: 신기하다.
1: 근데
0: 네.
1: 이 코팅이 안 되고 기름샘에서 안 나오면 코팅이 안 되겠죠.
0: 그렇죠.
1: 그럼 물이 여기에 눈물, 있지 눈만. 못하고 그냥 밖으로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0: 오.
1: 눈 표면은 더 드라이한 거죠.
0: 그렇죠.
1: 거기에 물이 없으니까
0: 나가버리니까.
1: 없고 그냥 나가버리니까 눈물샘에서 아무리 밖으로 배출을
0: 오.
1: 해도 밖으로 흘러버리니까 눈 자체에는
0: 촉촉한 게 아예 없어지는
1: 없는 거예요. 이런 아. 상태에서 그냥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뭐 미세먼지 같은 거 하나만 들어와도
0: 네네네.
1: 눈은 상처가 나는
0: 그러네요,
1: 거죠.
0: 진짜.
1: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눈물이 밖으로 줄줄줄줄 흐를 때도 요 누리아이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럴 때도 그 따뜻한 온열 기능 같은 거 한 번 더 하세요. 여기 이제 자동 프로그램이 15분이지만
0: 네.
1: 수동으로 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0: 아, 원하시는 분은
1: 네, 거기 이제 사용법도 너무 간단해요. 한글로도 다 써 있기 때문에 진동 마사지, 뭐 온열 마사지,
0: 네.
1: 공기압 마사지가 있으면 그 버튼만 누르시면 그게 15분 동안 그냥 갑니다. 근데 온열을 한 번 더 사용하시는 걸 좀 권해요.
0: 네.
1: 그러니까 심하신 경우에는 자동 프로그램 한 번 사용하시고 온열 기능만 한 번 더 하셔도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고 나서 더 빨리 좋아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눈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 눈이 뻑뻑하고 내가 좀 아 이제 조금씩 노화가 시작되는 것 같다 눈에
0: 네.
1: 그런 분들은 무조건 누리아이는 가서 일단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 사용을 하셔도 눈이 개운해지는 게 좀 느껴져요.
0: 맞아요,
1: 정말로
0: 맞아요. 네.
1: 순환이 이렇게 되고
0: 네.
1: 흐름이 좋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0: 요거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 여러 가지 직무 일에 시달리는 우리 아버지들 또는 뭐 직장 상사나 거래처 분들한테 선물용으로 너무 좋고요. 또 젊은 아이들도 함께 쓸 수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구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 가격을 좀 알려주세요.
1: 저희 100불 할인 행사 계속해서 요건 유지하고
0: 요거
1: 있어요.
0: 안 해주시지 않았는데 아직
1: 네,
0: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1: 요거,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0: 요즘 가정의 달 안 해준다 했는데 계속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물류비 때문에 막 망설이시는데 누리아이는 이제 워낙 꾸준히 사랑을 받는 제품이고
0: 네네.
1: 여러분들 필요한 제품이니까 또 불경기 때 올리기가 그래서 저희가
0: 요건
1: 유지하고 있는 가격이 399불
0: 네.
1: 여기에 눈 건강 이거는 먹는 영양제
0: 네네.
1: 중에선 최고예요.
0: 네.
1: 그 먹는 영양제 또 다 챙겨 드시잖아요.
0: 드시죠,
1: 그
0: 예.
1: 중에서도 천호앤케어 이름도 눈 건강이잖아요.
0: 네.
1: 요거 이제 한 달치가 70불이에요.
0: 그거 주시나요?
1: 네, 30일치 70불 한 박스 정품 그냥 드립니다.
0: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헬스코리아 무료 배송해 주실 거고요.
1: 네.
0: 1년 워런티까지
1: 1년 워런티 챙겨 드리고.
0: 누리아이 와를 나의 소중한 눈 또 우리 가족의 소중한 눈 우리 거래처 우리 상사분의 소중한 우리 부모님 소중한 눈을 지켜주시는 누리아이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213-385-1005번 213-385-1005번으로 지금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리아이를 저는 아까 잠자기 전이나 아침에라도 하면 좋다고 했는데
1: 네.
0: 사실 뭐 저는 아시다 뭐 웬만한 대국민이 아실 만큼 저는 디바를 사랑하잖아요.
1: 근데 이제 후니님을 아시는 분은
0: 네.
1: 이제 디바를 떠올리시죠.
0: 제 와이프도 인정한 여자친구 디바 근데 그 디바 말고 이제 그라비티라는 또 어마어마하게 또 아주 그냥 갓성비라고 하는 우리 암마사지처가 있는데 저희가 소개 드릴 거예요. 마사지처에 앉아서 누리아이를 할 때 그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마사지 아무리 줘도 눈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얼굴을 눌러줄 수는 없어요.
1: 그쵸.
0: 아직까지는 뭐 언젠가 헬스코리아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랬을 때 몸을 촥 그라비티에 몸을 촥 맡겼을 때 내 눈은 딴 거 하지 마시고 딱 15분 모드 해서 눈 안구 건조증 치료하는 걸 쫙 한번 하시면 야 그거 받으면 몸도 개운 눈도 개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라비티 지금 뭐 이제 그라비티 모르신 분 없잖아요. 사실 헬스코리아에 정말
1: 헬스코리아를
0: 최고,
1: 아시는 분은
0: 네, 모르시는
1: 분 아시죠. 그리고 마사지 체어 좀 아시는 분들은
0: 네.
1: 그라비티는 뭐 그리고 좀 전에 이제 후니님이 얘기하신 진짜 그만한 힐링이 없어요.
0: 없죠.
1: 나를 치유하는 시간
0: 아.
1: 그 시간을 저는 이제 매일
0: 저도 매일 이게
1: 매일.
0: 점점 필요성
1: 저보다 좀
0: 느껴요.
1: 업그레이드된 디바에서
0: 아이,
1: 알고
0: 그,
1: 계시고 저는 이제
0: 제 체형에 맞는 게 저는 디바라서 한 거고
1: 저는 하지만 그라비티도 웬만한 체형은 다 커버를 해요.
0: 근데 저는 네. 왜 처음부터 그 디바라는
1: 근데 제가 볼 때 후니님은 네. 그 기존에 마사지를 갖고 계셨잖아요. 그쵸. 그랬다가 이제
0: 나는 고가 좀 잘못해 사가지고 그냥 네. 되지도 않던
1: 이제
0: 거.
1: 좀 이거 더 최고로 원하시는
0: 업그레이드를 원했었죠.
1: 그리고 이제 마사지 맛도 아시고 네네네. 워낙 마사지를 잘 받으시던 분이니까 그런 분한테는 디바가 맞아요. 근데 이제 마사지가 처음 선택하시는
0: 입문하시고.
1: 분들 입문하시고 좀 부담 없이 하지만 성능은
0: 최고로
1: 좀 최고로. 그러니까 가성비가 을 넘어서 가성비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네. 가성비 갑이라는 그 수식어가 그 그라비티를 항상 따라올 정도로 디바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진짜 후회 없다. 그리고 그 후회를 하시죠. 이제 디바도 그렇지만 빨리 선택을 안 했을까? 왜 이제까지 내가 마사지 치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0: 그렇죠.
1: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0: 진짜 우리 김원정 선생님께서 항상 늘 하실 말씀이 마사지 치료를 만나는 그러니까 그라비티나 디바를 만나기 전과 후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마사지 치어 그라비티나 디바를 써보기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은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한 번만 써보신 분은 분명히 감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가서 체험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1: 맞아요.
0: 아 진짜 편하구나 정말 좋구나 그러면서 한번 놀라시고 또 가격 보시면 또 한번 놀라시고 이게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하지만 제가 집에 마사지 치어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제가 재벌인 줄 압니다. 무슨 요새 뭐래 금수저라고 그러는데 아유 무슨 금수저지 흙도 못 퍼먹는 수저도 없는데 나는 손으로 흙을 퍼먹었는데 근데 우리 집에 있다고 하면 놀래요. 근데 가격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초월합니다. 효능만 봤을 때는 너무너무 대단한데 가격은 너무 착해요. 그리고 또 오늘 선물도 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그라비티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 그라비티 아까 말씀하셨죠. 7가지 정도의 그 마사지 치어가 헬스코리아에 쫙 있잖아요. 그래서
1: 네, 저 7가지 모델. 네,
0: 가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고 내 몸에 맞는 거, 또 우리 집에 맞는 거, 인테리어도 맞는 거, 요걸 고민하시면 되는데 저는 디바가 딱 처음 했을 때 그냥 딱이었기 때문에 디바를 선택한 거고 우리 언정 씨라든가 다른 분들은 딱 했을 때 그라비티 하면 또 그라비티 가시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그라비티가
1: 그라비티
0: 좋다.
1: 그라비티 터보도 있고.
0: 네. 그라비티 좋다. 터보가 좋다. 뭐 카이로스가 좋다. 디바 좋다. 말씀을 하면 못 드리겠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르시기 때문에
1: 그쵸.
0: 가셔서 체험을 해보시고 내 몸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라비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문용으로 가장 최고의 효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 그라비티를 사시면 또 선물을 또 지금 주시는 거죠?
1: 저희
0: 아직까지는?
1: 이지바이크
0: 아직까지 주시는 거죠? 네.
1: 이지바이크 드리고 48개월 무이자 할부 행사
0: 48개월 무이자도 계속 갑니다. 저희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1: 그래서 94불 플러스 택스고요.
0: 그러니까 월 94불 플러스 택스 여러분.
1: 여러분 요즘 식사 한 끼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4인 가족이면
0: 3인 가족도요. 그리고요 이게 여러분 리스 가격이 아니라는 거. 월 94불 플러스 택스 48개월 할부 하셨을
1: 언제
0: 때
1: 언제 끝나는지 몰랐다 막 이렇게.
0: 맞아요. 끝나고 나면 여러분 거예요. 네. 이게 그라비티가
1: 여기다 이지바이크는 운동도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데 네. 이지바이크 한 대 들여놓으시면 사실 이제 게을러서 우리가 잘 안 하게 되잖아요.
0: 근데
1: 이제 핑계 될 것도 없고 있으면 보면 하게 되는 게 또
0: 발만 탁
1: 발만 얹으면 돼요. 그럼 이제 하체 근력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하체 근력이 튼튼해야 여러분들 장수하십니다.
0: 맞습니다.
1: 근데 이제
0: 무조건
1: 보고 뭐 어르신들도 많이 사용하지만 요즘은 그 자택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데스크에 앉아서 활동하시는 분들 많죠. 앉아 있다 보면 또 이게 몇 시간 그냥 가요.
0: 맞아요.
1: 그 작업하시면서 그냥 이거 밑에서 돌려놓고 그냥 발만 얹고 운동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시간 절약 면에서도 그렇고
0: 네.
1: 이거 한 대 있으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0: 네.
1: 이게 저희 베스트셀러죠.
0: 그렇죠. 베스트셀러죠. 자체로서. 네.
1: 그래서 가격도 너무 착해요. 249불인데 250불이죠. 근데 요거 그냥 네? 무료로
0: 선물로.
1: 드리면서 저희 뭐 무료 배송은 기본이고요.
0: 네.
1: 타주까지 무료 배송입니다.
0: 네네.
1: 여기에 이제 또 헬스코리아에서 마사지 체어를 사야 되는 이유에 요게 또 굉장히
0: 최고의 신뢰와 믿음으로 19년간 함께했던 헬스코리아가 주는
1: 그래서 AS. 근데 풀 워런티 자신 있으니까 네. 저희 자체 브랜드잖아요. 3년 드리면서 그 이후에도 저희는 파트값 정도 나가는 거기 때문에
0: 네네네.
1: 정말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마사지 체어 AS 일단 연결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0: 맞아요.
1: 되고 나서도 그 비용이 너무
0: 그쵸.
1: 어마무시하게 청구가 되니까
0: 네.
1: 차라리 갈아타야겠다 이러면서 오신 분들도 많을 정도예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한번 선택하시면 10년 이상 사용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뭐 마사지가 내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러면 얘가 골칫덩어리고 부피도 웬만큼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0: 그렇죠.
1: 바라만 보고 있어도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0: 네.
1: 그렇다고 이걸 처리하기도 곤란하고
0: 쉽지도 않고요. 사실은 미국에서.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따져보신다면 마사지 체어는
0: 네.
1: 어디다?
0: 헬스 코리아.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헬스 코리아 여러분 마사지 의자를 예전 것들을 체험해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헬스 코리아 헬스코리아 이게 제가 생각하는 헬스코리아 마사지 체어들의 정말 장점이 많지만 장점 중에 하나가 다리 쪽이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는 거거든요. 다른 유사 제품들을 보면 다리는 조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적당히 눌러주고 허리나 이제 상체 쪽에 집중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헬스코리아에 있는 여러 제품들은 다리가 일단 기가 막혀요. 네. 종아리고 이걸 꽉꽉 잡아주고 발바닥까지 해주니까 와,
1: 발바닥 뭐 발끝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0: 와이프도 안 해주는 발바닥 발끝을 해주거든요. 이거를
1: 열자리도 꼭꼭꼭 눌러주면 얼마나 시원한데요. 그러니까
0: 발이 시원하면 진짜 몸이 시원해요.
1: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쫙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사지 체어가 집에 있어서 이게 매일 받으면 혈색이 좋아요.
0: 맞아요.
1: 일단.
0: 진짜로 안 좋아질 수가 좋아요. 없어요.
1: 그러니까 후니님 보고 아유 저는 금수저다 이러는 게 이게 벌써 이렇게 사람이 발색이 좋고 밝으면 이건 또 뭐 돈도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복도 들어오고.
0: 그것만 아직 아닌데 네, 들어오겠죠 뭐 그거는. 근데 진짜로 마사지
1: 그러니까
0: 여러분 받으면 정말 사람이 건강해요.
1: 네. 네, 느끼셔야죠.
0: 맞습니다. 이 종아리랑 허벅지 이런 것들을 허벅지나 종아리랑 이 발바닥 이거를 정말 꾹꾹 눌러주고 롤링을 해주는 이 기분이요. 이건 정말 체험을 해보셔야만 아세요.
1: 근데 저희가 사실 마사지 체어 이제 출시하기 전에 발 마사지기부터 시작을
0: 초청기
1: 했잖아요.
0: 초청기 때 그거 알아요. 그것도 샀었어요. 저.
1: 그래서 그쵸. 그래서 네. 그 발지압사 이름도 막 여러분들이 지어주셨어요. 발지압사 너무 이제 지압하듯이 잘한다고 해서 발지압사 1, 발지압사 2 챔피언
0: 아,
1: 그리고
0: 챔피언.
1: 이제 지금 얘기하신 건 최신 이지 FM.
0: 이지 FM.
1: 이지 그렇게 쉽게 하면서 요거는 운동까지 시켜주잖아요. 까치발 운동. 그래서 발목 강화 운동까지 시켜주는 그런 버전이 이제 최신 이지 FM인데 이거 사랑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캐스코리아는 진짜 이렇게 하반신 하체 다리 쪽에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있으시네요.
1: 발에 진심이시다. 우리가 회의할 때도 사장님 참 발에 진심이다. 근데 발 건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제2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0: 맞습니다.
1: 건강을 관리하신다면 발을 여러분들이 또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기술이 마사지 체어에 그대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가격에 그런 마사지 체어 모델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0: 좋습니다. 야,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해 주는 가격 우리 정말 최고 그래비티 여러분 입문하시는 분들 또는 내 체형에 체험을 해보시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놓칠 수 없는 가격 무이자 48개월 가능하시고요. 월 94불 플러스 텍스 정말 커피값에 여러분이 함께할 수 있는 우리 그래비티 오늘 꼭 놓치지 마시고 주말에 시간 나실 때 한번 가셔서 체험해 보시고요. 언제든 가셔도 정말 부담 없이 편안하게 앉아서 체험을 해보실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헬스코리아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번호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한 번만 더 매장 안내해 주시면
1: 네, 저희
0: 좋을 것 같아요.
1: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1층 그 오른쪽 입구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팍은 한남체인 몰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요.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거기 북창동순도 보이는 그 라인에 있어요. 인방앗간 떡집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가셔서 마사지 체어도 그렇고 뭐 또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0: 그렇죠.
1: 이런 거 다 확인해보세요.
0: 누리아이도 해보시고 에브리버 스피트리 스피, 스피슬림이 돌아다니는 것도 한번 보시고요.
1: 그렇죠. 얼마나 청소를 잘하나.
0: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저한테 쪽지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훈이라고 적어놓으셔가지고요. 네, 우리 이훈님께 이거는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은 누굽니까? 이훈은 왜 제 이름을 이훈이라고 적어주신 거예요?
1: 한우님.
0: 우리 헬스 아메리카노 할 거고 당연히.
1: 한우님. 네.
0: 네. 이훈님이라고 적혀있는 쪽지를 참 재밌네요. 네.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 헬스코리아 우리 박원정 네, 김원정 쇼호스트입니다.
1: 뒤끝이 있으시구나.
0: 뒤끝이 있죠. 네, 함께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희 뭐 우리 청취자분들께 항상 좋은 프로모션 주셔서 감사한데 혹시 마지막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헬스코리아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건강만 생각하고 있는 곳입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잖아요.
0: 그럼요.
1: 중요하고. 생각하신다면 헬스코리아 매장 방문하시거나 또 이렇게 좀 상담을 해보세요. 자주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 잠시 후는 전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만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오늘 훈훈한 카페 2부는요 하루에 듣는 문학, 이번 주말의 작품은요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입니다. 제목은 굉장히 단순하죠.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근데 끝까지 듣고 나면 좀 굉장히 무서운 제목인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외딴 섬에 초대되었던 열 사람, 그리고 하나씩 사라지는 사람들. 이 작품은요 단순히 범인을 맞히는 추리소설이 아니라 고립, 그리고 죄책감, 공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특이하게도 추리소설의 정말 뭐랄까 교과서 같은 제품, 그런 걸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 문학은 추리소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작가를 좀 소개를 해볼게요. 아가사 크리스티, 추리소설의 여왕, 그냥 약이 아니라 독까지 엄청난 지식을 익히셨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 속에 살인의 방식이나 세부 묘사가 매우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 그 속마음의 허점, 거짓말, 그리고 숨겨져 있던 죄책감들을 아주 그냥 글로 끄집어내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 작가죠. 그 작가의 여러 많은, 정말 수많은 작품 중에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 장점이 가장 극적으로 폭발하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이 작품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흥미진진합니다. 주요 등장인물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10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저스티스 워그레이브라는 판사, 차갑고 논리적인 은퇴한 판사이고요. 베라 클레이손이라는 젊고 똑똑하지만 바다와 한 아이의 죽음에 얽힌 불안한 기억을 안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필립 롬바드라는 군인 출신으로 아주 대담하면서 냉소적인 인물이 있고요. 에밀리 브렌트라는 독실하고 도덕적인 척 하지만 아주 차가운 인물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로는요, 닥터 암스트롱, 신뢰감을 주는 듯 하면서도 뭔가 불안한 과거를 숨기고 있고요. 블로어,

라는 전직 경찰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직 경찰답게 뭔가 계산적이고 의심이 많습니다. 또 다른 맥아더 장군은요, 전쟁 시절의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토니 마스턴이라는 젊고 가볍고 철없어 보이지만 그만큼 위험 신호를 가장 쉽게 일찍 무시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저스 부부, 특히 집사 부부는 불길한 저택의 공기를 처음부터 무섭고 무겁고 진하게 만드는 이런 존재죠. 자, 요렇게 인물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많죠? 들으시면서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이름들은 왜 이렇게 어려워 할 수 있는데, 천천히 저와 함께 마음 가볍게 들으시면 그냥 머릿속으로 싹 그림이 넘어갈 겁니다. 자, 시작할게요. 1부, 외딴 섬에 도착한 10명, 그리고 시작된 첫 번째 죽음입니다. 자, 이야기는요, 각기 다른 이유로 한 외딴 섬에 초대된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장소는 솔저 아일랜드. 이름부터 뭔가 불안하죠. 뭐 하와이도 아니고요, 제주도도 아닙니다. 타일랜드도 아니고요, 소울저 아일랜드, 그린 아일랜드도 아니고. 자, 실제로 이 섬은 바다로 완전히 둘러싸인 폐쇄된 공간입니다. 도착한 그들이 도착한 저택은요, 아주 호화롭고요, 준비도 잘 되어 있는데, 막상 본인들을 초대한 주인 UN 오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름도 뭔가 좀 이상하죠, 오원. 네. 자, 초반에 중요한 장면이, 처음에는 그 10명 모인 사람들이 서로 다들 가볍게 살핀다는 점입니다. 그 판사는, 전직 판사는 사람들을 관찰을 하고 유심히, 베라는 어딘가 자꾸 불안해하고 있고요, 룸바드라는 남자는 여유 있는 척합니다. 겉으로 예의 바르고 평범한 분위기지만 크리스티는 아주 조금씩 독자에게 신호를 줍니다. 잘 봐봐, 독자들 잘 봐. 우리 크리스티 작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봐요, 요 사람들 모아놨죠? 뭔가 숨기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 그죠? 뭔가 불편한 느껴지죠? 요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해요. 그러면서 이 소설의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가 드디어 나옵니다. 갑자기 레코드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오죠. 그러면서 방 안에 열 사람 모두를 하나하나 고발을 합니다. 당신은 과거의 사람을 죽였다, 또는 당신은 누군가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라는 등등의 목소리가 레코드를 통해서 나오죠. 이 레코드 장면에 전체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뭐 저녁 식사를 초대한 10명이 있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수상하다, 뭐지, 이 정도였는데, 이제부터는 뭔가 이 사람들이 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 뭐지? 뭔가 어떤 정의가 실현이 되는 뭐 심판의 자리인가? 이렇게 막 무겁게 이상하게 바뀌죠. 근데 이때 좀 특이한 게요, 그 인물들 하나하나가 반응이 다들 좀 이상해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훈이가 거기 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레코드에서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죽음에 책임이 있어요, 너는 누구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황당하겠죠. 뭐야,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억울하잖아, 당황하잖아요. 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러고 말 텐데, 여기 있는 10명 캐릭터들은 전부 다 굉장히 예민하고 관시성 반응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는 화를 내고요, 방어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시선을 피하고 말을 돌리고요. 그때 우리 읽고 있는 독자는 어떻게 됩니까? 알죠? 아, 여기 요 사람들 뭔가 있구나, 이거 뭔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또는 이 소설 내에서 사회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뭔가 떳떳하지 못한 속에 숨기는 게 있구나, 이게 딱 보여지죠. 자, 그날 밤 여러분, 드디어 첫 번째 죽음이 벌어집니다. 토니 마스턴이요, 토니 마스턴은 이 인물이 술을 마시다가 그대로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이게 너무 갑작스러워요. 그냥 훅훅 가는 거죠. 여기서 독자들은 갑자기 충격을 받죠. 뭐 아무런 얘기 없이 갑자기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아, 그때 우리는 느낍니다. 정말 하나씩 사람을 죽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구나. 이때 나오는 방 안에 있는 동요, 병정 노래, 작은 병정 노래, Ten Little Soldiers라는 노래가 나오고요. 그 노래에 가사가 나오고요.
사람이 죽을 때마다 그 병정들 장식도 하나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꼬마 병정 장식 장면이 계속 독자의 시선을 잡아두게 되는 장치가 되죠. 요 노래는 제가 끝에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용이 좀 기니까. 자, 첫 번째 죽음이 발생했죠. 첫 번째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섬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그때 공포를 느낍니다. 야, 이거 진짜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어? 지금 날씨도 너무 안 좋아서 배가 오지도 않고 아무도 나갈 수도 없고 이미 섬은 고립되어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다? 누가 저 사람을 죽였는지 저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몰라요. 범인을 몰라. 그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섬 안을 샅샅이 뒤져보죠. 혹시 누가 있을까? 혹시 누가 이상한 정체를 숨긴 누군가 숨어서 우리를 해치려는 게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섬을 훑어도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죠? 범인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이라는 거죠. 모여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 범인은 있다. 그죠? 이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죠. 조금 전까지는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하면서 아 그냥 이런 사람인가 보다, 아 그러세요? 아 전 판사세요? 아 경찰이셨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감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무서우니까. 그렇다고 누구랑 단둘이 있는 것도 무섭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못 믿으니까. 이런 심리 변화들이 그리고 아무도 없어 이 책에 진짜 숨어있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어떻게 뭐 잔인하게 죽이고 뭐 이런 것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이런 심리적인 이런 게임이 굉장히 사실 우리에게 더 사실적이고 무서울 수 있거든요. 자, 일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외딴 섬에 초대된 열 사람이 있었죠. 처음엔 자기들이 거기 왜 모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택에 초대를 받아서 갑니다. 저는 그것도 좀 웃겨요.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은데 이게 책 소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건지 몰라도 왜 가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소설이나 영화 보면 막 이상한 초대장을 받아. 그리고 뭐 이상한 데로 오래. 그러면 주인공이나 그 등장인물들은 또 가요 거기를.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고 왜 가는지도 몰라. 근데 가. 가면 무슨 일 있어요? 꼭 누군가 뭐 다치거나 죽거나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 가끔 가다 보면 거기서 뭐 1등에서 상품 받는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가면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 왜 가는 겁니까? 저 같으면 안 갑니다. 절대.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겠고 이상한 데로 오라면 안 가죠. 무시하지. 이거 뭐야? 스팸이네? 피싱이야? 그리고 버릴 요새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요새 저희한테 이런 게 뭐 카톡이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오거나 이메일이 오거나 집안에 메일로 초청장이 왔다. 그럼 저희는 거의 많은 분들이 저처럼 뭐야 이거 스팸 정크네? 피싱이네? 사기네? 이러고 그냥 무시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소설은 모입니다. 10명이 모여서 저택 가서 같이 저녁을 먹고 얘기를 해요. 서로 왜 모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러면서 레코드에서 소리가 나오 음성이 나오는데 너희들은 누군가를 죽인 건데 문제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고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다가 첫 번째 죽음을 겪게 되면서 그때부터 자기들의 과거를 뭔가가 생각이 들고 내가 설마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건가? 그러면서 단순한 미스터리를 넘어선 그런 캐릭터들만의 죄책감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공포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불신 불안감 이게 철저하게 고립된 섬에서 갇혀있는 공간에서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네. 이쯤에서 잠시 저희가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노래를 좀 틀어드릴게요. 가사에 보면 그 거친 생각과 그 불안한 눈빛과 그 불안한 눈빛 그 거친 생각 이 안에 있는 캐릭터들이 느끼는 거 아닐까요? 어거지죠? 임재범의 너를 위해 잠깐 들으시고 전할 말씀 듣고 저는 2부에서 마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실은 이쯤에서 전하는 말씀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임재범의 너를 위해 들으셨고요. 이 노래를 틀은 이유는 뭐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래 중간에 가사가 이 캐릭터들과 좀 맞지 않나 싶어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뭐 어거지긴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 10명이 갇혀있는 데서 이제 막 불안하고 무섭잖아요. 그때의 감정이죠. 내 같은 생각과 그죠?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누군진 모르지만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네, 아무튼 재밌을 것 같아서 노래 추천해드렸습니다. 임재범의 너를 위해였고요. 아,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그 앞에 설명드리다가 제가 그 꼬마 병정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소설을 보신 분이나 또는 영화로 보신 분들은 이 장면이 굉장히 남으실 거고 이 소설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

0: 병정이 벌통을 가지고 놀았네. 하나가 벌에 쏘였네. 그리고 다섯이 남았네. 다섯 꼬마 병정이 법률 공부를 했네. 하나가 법정에 갔네. 그리고 네 명이 남았네. 네 꼬마 병정 바다 향해 나갔네. 훈제 청어가 잡아먹었네. 그리고 세 명이 남았네. 세 꼬마 병정이 동물원 산책 갔네. 큰 곰이 잡아갔네. 그리고 두 명이 남았네. 두 꼬마 병정이 볕을 쬐고 있네. 하나가 홀랑 탔네. 그리고 하나가 남았네. 한 꼬마 병정이 외롭게 남았다네. 그가 가서 목을 맸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네. 섬뜩하죠. 이 노래가 꼬마 병정 10개의 꼬마 병정이 있으면서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한국말로 드시면 좀 생뚱맞죠. 뭐야 몇 꼬마인데 뭐 바다에 나갔네. 뭐가 청어에 잡아먹었네. 뭐 불에 탄. 그러니까 왜 그리고 또 식사하러 갔다 9이 남았는지 그 벌통을 가지러 갈 때 5이 남았는지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역 작가의 엄청난 힘입니다. 이 크리스티가 쓴 원래 원본 영어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 little soldier boys went out to dine. One choked his little shell, one choked his little self, and then there were 9. 잘 들어보세요. 다음과 9 little soldiers boys sat up very late. One overslept himself, and then there were 8. 8 little soldier boys traveling in divan. One said he'd stay there, and then there were 7. 자, 이게 뭐냐면 끝에 음률이 탁탁탁 맞게 쓴 거예요. 10 little soldier boys went out to dine. 식사하죠. dine 하러 갔다. One choked his little self. There were 9. 9이 남았네. dine, 9. 그 다음은 9 little soldier boys sat up very late. 늦게까지 앉았다는 거죠. very late. 그 다음에는 and there are 8. very late, 8. 음률을 맞췄죠. 그 다음 8 little soldier traveled to Devon. 그리고는 one said he stayed there and there were 7. Devon 7. 이런 식으로 끝자리 음률을 다 맞추는 거예요. 7 little soldier boy chopping up sticks. One chopped himself in half and then there were 6. Sticks, 6. 그 다음에 6 little soldier boy playing with a hive. 벌꿀이죠. 꿀통. Hive. A bumblebee strung up and there were 5. Hive and 5. 5 little soldier boys going in for law. 법이죠. 법정. For law. One got in church and then there were 4. For log 4. Then 4 little soldier boy going out to sea. 바다에 간 건데. Red herring swallow 1 and then there were 3. See 3.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음률이. 3 little soldier boy walking in the zoo. 동물원에 간 거죠. Zoo를 갔는데. A big bear hugged 1 and then there were 2. Zoo하고 2하고. 2 little soldier boy sitting in the sun. 태양의 밖에서 볕을 쐬고 있는 거죠. 1 got frizzled up and then there was 1. Sun 하고 one 마지막 거 one little soldier boy left all alone. He went and hanged himself and then there were none. Alone, none. 혼자 남았다. 아무도 없다. 이게 음률이요 원본을 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쓰지? 저는 여기서 되게 소름을 쫙 머리 번쩍. 근데 그러자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열 꼬마 병정이 식사하러 나갔네. 하나가 살에 들렸네. 그리고 9이 남았네. 아홉 꼬마 병정이 밤이 늦도록 앉았네. 하나가 늦잠을 잤네. 그리고 8이 남았네. 이렇게밖에 번역이 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어는 음률을 탁탁 뭐 soldier, don, don, don, one, 뭐 six, six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잠시 들어왔고 잠깐 지금 어쨌든 잠깐 전화 말씀 듣고 와야 되니까 전화 말씀 듣고 와서 우리 남은 소설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1: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0: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문학은 아주 유명한 추리소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입니다. 자, 조금 전까지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게 이제 10명의 그 고립된 인원들이 이제 서로가 의심을 하면서 한 명이 죽음을 맞이했죠. 그리고 서로 막 어떻게 되지 어떡하지 막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거기서 넘어가 볼게요. 자, 남은 사람들은 이제는 누가 우리를 속이고 여길 데려왔을까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음이 나은가? 범인이 저 사람 아니야? 쟤 아니야? 쟤 수상한데 저거? 응?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더 이상은 왜 여기 와 있는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 작품은 추리소설인과 동시에 아주 강한 심리 스틸러가 됩니다. 자, 중요한 장면 하나가요. 남은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범인을 찾으려고 하지만 공포가 점점 논리를 이겨버리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거죠. 처음에는 다들 뭐 집안을 조사하고 섬 곳곳하게 막 누가 있는지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뒤져보고 서로서로가 알리바이를 따져봅니다. 이때 뭐 했습니까? 당신 언제 뭐 했어요? 어디 갔었어요? 서로 알리바이. 왜? 서로 못 믿으니까. 근데 사람이 하나 둘 더 죽어가면서 점점 저 사람이 사라지잖아요. 이성은 잃고 공포가 커집니다. 누군가 함께 있어도 무섭고요. 왜? 이 사람이 범인일지 모르니까. 혼자 있어도 무섭소. 왜? 누가 나를 해코지할 수 있으니까. 잘 수가 없어요. 잠이 아무리 졸려도 잘 수가 없습니다. 이 베라 클레이손의 심리 변화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베라라는 인물이 처음에는 비교적 침착하고 어떻게 보면 독자들이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가장 예민하게 무너져버리는 캐릭터입니다. 바다에 대한 기억, 시릴이라는 아이의 죽음, 자신이 정말 그거에 대한 아무 잘못이 없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자꾸 되살아나는 그런 캐릭터죠. 이 작품이 단순한 퍼즐을 딱 맞추는 게 아니라 범인이 사람들을 죽이기 전에 이미 각자만의 죄책감이 그들을 안에서부터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어렵죠. 네. 아무튼 또 다른 캐릭터인 메가다 장군, 이 장군의 체념도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사실 이 캐릭터는 오래전 전쟁하던 중에 한 부하를 사실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런 과거를 안고 있는데 이분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 점점 올 것이 왔다, 그래 어차피 나한테도 이런 일이 올 줄 알았어 라는 사람처럼 변합니다. 반대로 에밀리 브렌트는요 끝까지 자기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아니다, 내가 생각해서 나는 절대 죄가 없어. 내가 생각한 나의 도덕은 옳았어. 그 차감 때문에 한 젊은 여성이 몰락했다는 사실을 외면합니다. 이런 대비, 캐릭터들의 대비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작품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너무 자세한 디테일한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이미 뭐 소설을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는 영화로서 접하신 분도 많으실 텐데 아직 이거를 정확하게 소설이나 영화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 중간중간에 그 캐릭터들의 어떤 완벽한 심리적 변화라든가 어떤 죽음을 어떻게 이거를 다 설명해드리면 너무 재미없으실까봐. 이게 사실 추리소설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말씀드리면 물론 뭐 결론을 말씀드리는 순간 스포일러가 오픈되는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의 내용을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면 아이 자체 작품을 안 보시게 될까봐 제가 좀 많이 스킵했습니다. 이번 일부러 좀 많이 넘겼어요.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장면들이 캐릭터가 서로를 전혀 절대 믿지 못하는 순간들이 계속 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안에서 어쨌든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왜? 일단 나는 아니니까, 나는 범인이 아니니까 너도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끼리 동맹해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 이런 동맹을 맺은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총을 챙기죠. 누군가는 내가 공격당하기 전에는 일단 살아남아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추리소설들을 보다 보면 보통 이런 때 어떤 이제 탐정이라는 또 하나의 또 이 특이한 존재가 중간에 나오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들 아는 탐정이 누가 있을까요? 뭐 셜록 홈즈라든가 만화 같은 경우는 뭐 소년 탐정 김정일이라든가 이런 친구분들이 나와서 뭔가 질서를 회복하고 정리를 막 해줄 것 같은데
이 소설에서는 그런 장면은 끝내 오지 않습니다. 점점 혼돈으로만 가죠. 아까 노래 제가 알려드렸던 그 병정 장식 있죠. Ten Little Soldier. 그 병정 장식이 점점 하나씩 줄어드는 걸 보는 순간이 아주 이 소설과 영화의 그 핵심적인 묘미죠. 사실은 그냥 그 장면으로 생각하면 별거 아닌 장치인 것 같은데 그 효과가 엄청납니다. 식탁 위 그 벽난로 위 장식 하나가 병정 하나가 사라질 때마다 남은 살아있는 사람 수가 줄고 있다는 걸 누구나 알게 되는 거니까요. 이 반복적인 모습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또는 소설을 영화로 접하시는 우리 시청자에게도 시계 초처럼 초침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걸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잔인하게 알려주는 장치가 되죠. 마침내 제목 그대로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 작품이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끝나면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공포물이죠. 뭐 그냥 스릴러 공포물로 끝났을 텐데 마지막에 진실이 드러나면서 조금 더 섬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거를 설계를 하고 이 모든 거를 행동을 취했던 사람 누굴까요? 이 책을 보시고 이 영화를 보셨던 분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근데 영화를 못 보시거나 소설을 접하지 않으셨던 분은 사실 여기서부터 완벽한 스포일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만 들어보시고 만에 하나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재밌겠는데 후니가 추천하는 정말 고전적인 이런 추리물이다 나 볼래 내가 꼭 봐야겠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기서부터는 죄송하지만 듣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스포일러가 조금씩 있긴 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제가 이제 범인과 스포일러를 다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게 알면 알수록 나한테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한 5분 10분 동안은 좀 함께 안 해주시고 잠깐 뭐 화장실 가서 세수하시거나 좀 더 간식을 드시거나 뭐 다른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께 경고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일러입니다. 자, 이 모든 걸 설계한 사람 그 단 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아까 우리 10명의 캐릭터를 말씀을 드렸죠. 등장인물 그 중에 하나죠. 누구였을까요? 그는 바로 전직 판사였던 워그레이브 판사였습니다. 그는 평생 법을 다루면서 법의 손길을 교묘히 피해나간 죄인들을 증오를 했고 스스로 판사이지만 나아가 더 정의의 집행자가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 워그레이브가 결국에는 판사로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판결문을 내릴 때 이게 사람이 죄를 지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데 본인이 봤을 때 그렇지 못하고 교만에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내 스스로 어떤 법의 테두리가 아닌 또 다른 의미로서의 집행을 하겠다 정의 실현하겠다 라고 해서 워그레이브 판사가 모든 걸 계획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떠한 미치광이의 그런 광기일 수도 있는데 이분은 동기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광기에 있는 미치광이가 아니라 자기 나름의 질서와 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justice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심판하려는 이런 욕망 법을 넘어선 본인이 법정 최고인 판사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넘어선 사적인 처벌 죄인을 어떻게든 끝까지 응징해야겠다는 그런 쾌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캐릭터가 바로 이 캐릭터죠. 그래서 이 작품을 쭉 같이 읽다 보면 제가 스포일러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단순히 그래서 결론은 누구야? 누가 이 짓을 한 거야? 라는 범인을 찍어줘야 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누군가 제3자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까지 남길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은 아까 많은 캐릭터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베라라는 캐릭터가 있었죠. 그 캐릭터도 결국 이제 끝까지 살아남을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극도의 공포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이 범인 누군지 이제 알지만 그 범인이 만들어 놓은 심리적인 덫 속에서 결국
스스로 무너집니다. 스스로. 네, 그래서 단순히 칼, 뭐 독 이런 걸로만 사람을 죽이는 소설이 아니라 마음속의 공포, 마음속에 있는 죄, 자기를 쥐어 감는 그런 사슬, 스스로 가져 있는 그런 사슬의 공포와 그런 두려움만으로도 사람을 정말 벼랑 끝까지 몰아갈 수 있다는 걸 심리적인 걸 보여주는 그런 소설인 거죠. 아, 근데 이 소설이 진짜로 그 책으로 읽어보시면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네, 굉장히 영화로 봐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이거는 꼭 제가 한번 추천을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비록 스포일러를 해서 범인이 누군지 밝혔지만 뭐 범인이 누군지 알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 엊그제 만든 작품도 아니고 지금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나와 있는 작품이니까 많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다시 보시고 뭐 영화로도 접하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소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는요, 뭐랄까요, 서로를 의심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이성을 잃고 판단력을 잃고 인간이 죄책감과 공포에 쌓였을 때의 그런 심리적인 모습, 결국엔 범인의 의도대로 스스로 무너져가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 소설이 사건 자체의 그런 것보다도 어떠한 사건이 사람 심리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지켜보게 만드는 아주 흡입력이 강한 그런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딱 한 줄 정리 요약. 외딴 섬에서 한 명씩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거 너무 이상한가요? 동시에 각자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숨겨진 죄 그리고 본인이 느끼는 공포가 서로를 무너뜨리는 그런 심리적 소설이다 라고 아마 쉽게 표현하면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소설이 원래 영국에서 발간이 됐었는데 여러분 이게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뭐 그래도 저희는 또 라디오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편하게 공감하는 거니까 알려는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래 그 텐 리들 솔저라고 아까 병정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 기가 막힌 그 음률 맞추는 단어 거의 뭐 요새 말로 랩이죠. 랩 뒤에 라임을 착착착착 맞추는. 근데 그 텐 리들 솔저가 원래 그리고 이 원 제목도 이 소설 제목도 지금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 제목도 원래는 텐 리들 니거스였어요. 텐 리들 니거스. 그러니까 10명의 흑인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텐 리들 니거스였다가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원제가 그렇습니다. 찾아보시면 책 표지도 찍혀 나와요. 이미지가 텐 리들 니거스에서 아가타 크리스티라고 찍혀 있는데 그게 텐 리들 인디언스로 바뀌었어요. 그게 아마 동료 그 텐 리들 인디언 원 리들 투 리들 트리 리들 인디언스 그 노래 제목에 맞췄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인종 차별적인 오해가 있어서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다시 가장 알려진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말로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영어로 미국판 버전입니다. 이거는 And then there were none. 이게 미국판 제목이고요. 요새 나오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목은 책 제목이 Ten Little Niggers예요. 첫 원판 영국에서 나온 건 1939년. 그러니까 지금 벌써 근 100년은 좀 안 돼. 90년? 8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때는 1949년 영국 출판본에는요 Ten Little Niggers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저게 Ten Little Indians로 바뀌었다가 미국판 버전으로 And then there were none 이라고 영문이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And then there were none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제 그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아가타 크리스티의 정말 유명한 1930년도의 작품이긴 합니다만 정말 고전 중에 최고의 고전 문학으로 뽑히는 우리 추리소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And then there were none 이라는 작품을 같이 한번 아주 가볍게 짚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아까 노래를 제가 정했던 것처럼 마지막 여러분께 들리는 곡도 이번 소설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분위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왠지 이 노래가 여러분들 들으시면은 오 역시 훈이는 음악 선곡이 탁월하구나라고 느끼시면 좋겠네요. 네,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저희
입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추리소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 가지 독특한 소설들을 좀 많이 여러분과 공개를 하고 싶고 같이 공유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게 어떤 고전 문학이 될 수도 있고요, 현대 문학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한국 문학이 될 수도 있고, 뭐 해외 문학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추리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가 되면은 SF 소설이나 아니면 판타지 소설 쪽도 여러분과 함께 편안하게 그냥 가볍게 뭐 길게 얘기 안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겉돌기식으로만 한번 쓱 해보면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곡을 들어보시고 이런 소설이 있었구나, 이런 영화가 있었구나 싶어서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3인가 2인가 3인가 4인가가 그 해리포터 시리즈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SF 같은 소설도 워낙에 많은 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도, 얘기가 길어서 저도 아마 좀 시리즈로 나눠야겠지만 그런 것도 좀 나눠서 여러분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좀 시간이 흐르면서 고민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추리소설을 해봤는데 다음에는 하여튼 제가 여러가지 다양한 장르를 준비하려고 하고, 더운 여름에는 남량특집으로 좀 무서운 소설도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고, 근데 뭐 무서운 거 해봤자 제가 겁이 많아서 너무 무서운 건 못하고요, 적당히 조금 흥미진진한 내용을 한번 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저희 댓글이나 뭐 카톡방이나 저희 또 유튜브 댓글 이런 데 남겨주시면 적극 반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 곡 저희가 들으시면서 혼이 함께 했던 훈훈한 카페는 이만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했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 소설에 딱 맞는 노래. 왜 아무도 없을까요?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죠? 물어봐야죠. 거기 누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거기 누가 없어? 한영의 누가 없어 마지막 곡 들으시면서 저는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건강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위크엔드 수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 토요일 아침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잘들 보내셨죠? 불꽃놀이도 보시고 가족들과 맛있는 바비큐도 드시고 혹시 여행 다녀오신 분 계실까요? 손 들어보세요. 안 보이지만 아니면 나는 그냥 집에서 푹 쉬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불꽃놀이 그 폭죽 소리가 엄청 시끄러울 줄 알고 진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뭐 견딜만 하더라고요. 12시인가 그때쯤 되니까 딱 그만들 하시긴 하더라고요. 저는 연휴 때 저희 가족들과 많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것도 오랜만에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 데 가서 같이 밥 먹고 쇼핑하고 바다도 가고 그렇게 평범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조금 더 즐겁게 보냈던 그런 소확행? 네, 그런 거였습니다. 별 특별할 거 없는 일들이었지만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아니 근데 올해 독립기념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 그럼 내년에는 일요일일까요? 그럼 우리 월요일까지 쉬는 거예요? 전 연휴 지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또 놀 생각하고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금요일부터 쉬는 게 좋으세요? 월요일날 쉬는 게 좋으세요? 저는 월요일날 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월요일날 쉬면 그 주 한 주 진짜 금방 가거든요. 아 벌써부터 또 놀 생각하니까 좋긴 좋네요. 여러분들 어떤 주말 보내시는지 어떤 연휴를 보내셨는지 살짝 궁금한데요.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프로그램들 쫙 있는 곳에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도 있습니다. 아 근데 대본에는 아직 토요일 수다로 되어 있기는 해요. 저희 IT팀에 제가 수정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해주셨어요. 곧 해주시겠죠 뭐. 암튼 거기 들어오시면은요 카카오톡 참여하기 있거든요. 우리 거기서 토크토크 하는 거 어떨까요? 자 오늘 어쨌든 좋은 음악도 준비했고요.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퀴즈도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입니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는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일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브랜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에서요 위크엔드 수다 도움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시작하겠습니다.

AM 1650 라디오 서울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요 지금 문득 생각이 나서 우리 패밀리들이랑 같이 수다수다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일요일날 그러니까 연휴 마지막 날이죠? 그날 날씨는 좋고 집에서 있기가 조금 무료하기도 해서 3시쯤에 저희 동네 그 골프장을 갔거든요. 요즘 골프 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저는 진짜 골린이거든요. 저는 몇 년째 골린인지 몰라요. 저는 그냥 계속 골린이에요. 아무튼 동네 골프장이니까 그냥 슬슬 가서 그 사람들도 좀 보고 그 동네 골프장이 좀 재밌어요. 그 동네 주민분들이 많이 오시고 거기 샌드위치 바나 뭐 이렇게 맥주 한잔 하고 이런 굉장히 캐주얼한 그런 골프장이어서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냥 슬렁슬렁 치우고 와야겠다. 그냥 연습하는 것보다 그냥 레인지 가서 연습하는 것보다 그래도 재밌으니까 치고 와야겠다 하고 갔어요. 그 골프장이 나인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섯 명이 치는 건데 예전에도 제가 혼자 갔을 때도 동네 골프장이고 시간도 오후고 하니까 다섯 명이 다 안 채워지고요. 그날은 세 명이 그냥 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독립기념일 연휴였고 하니까 뭐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그러고 갔는데 그날 월드컵 경기도 있고요. 골프장인데도 거기가 약간 동네 그런 파크처럼 한쪽에 맥주 부스 같은 것도 있고 사람들 막 핫도그랑 이런 거 먹고 굉장히 너무 막 재밌게 자유롭게 그렇게 일요일 오후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하면 오늘 혼자 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약간 살짝 기대를 하고 이제 체크인하러 갔거든요. 가서 플레이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섯 명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커플하고 전가 나인홀이니까 다섯 명이 치니까 그저 그렇게 되나? 하여튼 뭐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티박스로 갔거든요. 어머 그랬는데 엄마야 진짜 왜 그런 분들 있죠? 전형적인 미국 중년 아저씨들. 작년까지는 아니고 중년인데 키 크고 어깨 딱 벌어지고 그냥 티셔츠에 반바지 입고 와서 골프채 그냥 살살만 돌리는데도 막 휙휙 소리 나고 그런 네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순간 어머 어떡하지? 그냥 집에 갈까? 어머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그냥 같이 쳐야 되나? 저 사람들 뭐 또 볼 거야? 아유 그냥 뻔뻔하게 하자. 하여튼 막 이러다가 뭐 어차피 나인홀이고 혼자 카트 끌고 가는 건데 뭐 어때? 그리고 이제 막 호기 있게 하이 이러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아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조인하는 로빈입니다. 인사도 하고 그랬더니 그 왜 아시죠? 그 외국분들 나이스하고 목소리 크시고 엄청 크게 웃으시고 막 하이 하이 나이스 투 미트 유 그러고 Let's just enjoy the golf today. 뭐 이러고 인사말 해주시고 자 그렇게 첫 티샷을 합니다. 로빈이 골린이 로빈이 첫 티샷 빵! 이게 웬일인지 몰라요. 제가 드라이버 진짜 못 치거든요. 진짜 매번 왜 뽕샷이라고 하잖아요. 위로만 뽕 뜨는 제가 진짜 그 뽕샷 전문가예요. 근데 그날은 진짜 뻥 나가는 거 진짜 쭉 과장 조금 많이 해서 거의 그린 앞까지 그러니까 첫 홀 분위기가 되게 좋게 나갔어요. 뭐야 오늘 왜 이러지? 오늘 괜찮아? 오늘 좀 잘 되려나? 이제 스스로도 조금 만족하잖아요. 골프 치시는 분들도 아시잖아요. 그쵸? 그랬는데 아 뭐 아닌 게 아니라 두 번째 홀부터 완전 제 원래 실력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치기가 싫은 거예요. 잘 쳐도 생각해보세요. 남자 외국 남자들 4명하고 치는데 잘 쳐도 계속 칠까 말까 하는데 계속 못 치고 있으니까 집에 간다고 그럴까? 머리 아프다고 할까? 더위 먹었다고 할까? 막 이제 그러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계속 이제 가기는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좀 풀이 죽어있는 것 같으니까 저쪽 팀에서들 저한테 이제 말이라도 걸어야 되겠다 싶었는지 그중 한 명이 제 쪽으로 이제 걸어오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다닥 카트 끌고 다른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얼굴을 좀 웃고 막 공차는 척하고 제발 나한테 아무 말도 시키지 마 이렇게 복화술로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 명이 뭔가 저한테 말을 시키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어떻게 걸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게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괜히 티셔츠 예쁘네 막 이런 어색한 농담하면서 오늘 날씨 참 좋지 이런 말을 하는데 그분들 진짜 너무 착하신 분들이었어요. 엄청 친절하시고 힘들 텐데 자기네들이 카트 끌어줄까 뭐 이러고 제 공도 막 그들이 다 어디 있다 얘기해주고 그날 3시에 치러 나갔으니까 해가 조금 너무 세서 제가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고 또왜 그거 있죠. 별당아씨 같은 마스크 얼굴 다 가리는 거 있잖아요. 하얀 색깔 그런 마스크까지 하고 완전 무장하고 나갔거든요. 그분들이 봤을 때 제가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조그만 동양 아줌마가 저러려면 진짜 골프 왜 치러 나오냐 이렇게 쉽게 얼굴 다 가리고 첫홀 조금 치는가 싶었더니 그다음부터 조금 또 헤매고 있고 한 8홀쯤 도니까 힘든지 다리 풀려갖고 자꾸 휘청거리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공을 치기만 하면 별로 잘친 것도 아닌데 무조건 나이샷 해주고 그게 재밌었나 봐요 또. 근데요 나이가 드니까 좀 좋긴 좋던데요. 좀 뻔뻔해진다고 해야 하나요? 용기가 좀 많아졌다고 해야 하나? 어찌어찌 이제 나인홀 잘 돌고 재밌는 오후 한때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다들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아줌마는 용감하다.

0: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0: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0: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2: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0: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2: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0: 올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2: 김수정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행복한 수다, 유쾌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진짜 너무 재밌게 여러분들하고 수다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수다 같아요. 필 받은 김에요. 간단한 넌센스 퀴즈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넌센스 퀴즈나 아재 개그는 딱 답을 들었을 때는 어떨 땐 좀 화나잖아요. 아우 진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막 화나고 좀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왜 우리 사골 유머라 그러죠? 계속 우려나면서 나중에 생각하면 또 그게 또 그렇게 재밌어요. 웃기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내드릴 테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냥 제 질문 딱 듣고 아 이건가? 그냥 맞춰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 벌써 웃겨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 하나, 둘, 셋.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열바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열바다. 이거 말 되죠? 웃기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가 뭘까요? 하나, 둘, 셋, 땡! 정답은 썰렁해. 썰렁해. 이게 진짜 좀 썰렁하긴 하다, 그죠? 이게 좀 혼자 하려니까 이게 썰렁한 거예요. 둘이 같이 하면은, 둘이나 셋이나 좀 이렇게 같이 하면 조금 재밌는데. 자, 다음! 왕이 넘어지면. 왕이 넘어지면.

센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최저임금. 아, 요거는 조금 별로네요. 어쨌든 요거 잘 기억하셔서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열바다.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는 썰렁해. 왕이 넘어지면 킹콩.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최저임금. 자, 다음은요. 심리 퀴즈입니다. 이 심리 퀴즈가요, 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요것도 또 되게 웃기고, 맞는 것 같아. 맞아. 나 원래 이랬던 것 같아. 맞아. 아, 너 원래 이랬던 것 같아. 막 그렇게 맞아 퀴즈가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이 휴가지를 갔습니다. 휴가지에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으로 알아보는 심리 퀴즈입니다. 자, 여러분, 호텔 체크인도 끝났고 이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방 안에 커튼을 활짝 연다. 두 번째, 침대에 벌렁 눕는다. 세 번째, 화장실을 확인한다. 네 번째, 방 안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본다. 다시, 휴가지를 갔어요. 휴가지 도착해서 호텔 체크인을 했고 호텔 방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행동입니다. 호텔 방 안에 커튼을 활짝 연다. 침대에 벌렁 눕는다. 화장실을 확인한다. 방 안에 냉장고를 열어본다. 자, 여러분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심리 퀴즈는요, 맞고 틀리는 게 없는 거잖아요. 딱 생각해서, 여러분이 생각해보셔서, 아, 내가 휴가지 갔어, 호텔방 들어갔어, 이 네 가지 중에 나는 무엇을 했나 먼저 생각해보시면 돼요. 자, 결과 말씀드릴게요. 방 안의 커튼부터 활짝 연다, 이걸 선택하신 분들은요,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여행을 가서는요, 계획보다 즉흥적인 즐거움을 더 좋아하는 그런 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침대에 벌렁 눕는다. 말 그대로 요즘 많이 지쳐있는 당신, 휴식이 필요한 분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그런가요? 해설이 이렇게 나왔어요. 화장실을 본다. 꼼꼼하고 현실적인 성격입니다. 무엇이든 먼저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이거 뽑았거든요. 저는 이상하게 어디 가든지 화장실부터 봐요. 뭐 식당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그냥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마음이 좀 놓이는 스타일. 그렇게 제가 뭐 꼼꼼하고 현실적이지는 않는데 하여튼 화장실부터 저는 본단 말이죠. 저와 같은 분 계시죠? 방 안에 냉장고를 열어본다. 역시 먹는 게 남는 거지. 여행 와서도 결국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모든 것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지난주에 불꽃놀이들 많이 했잖아요. 그때 얼마나들 샀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들도 그게 남았는지 아직까지 불꽃놀이들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불꽃놀이 할 때 가장 나를 먼저 사로잡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퀴즈입니다. 첫 번째, 화려한 색깔. 두 번째, 펑 하고 터지는 소리. 세 번째, 함께 보고 있는 사람. 네 번째, 하늘 전체의 분위기. 요거 조금 애매하죠? 불꽃놀이 할 때 가장 먼저 나를 사로잡는 것. 첫 번째, 화려한 색깔. 두 번째, 펑 하고 터지는 소리. 세 번째, 함께 보고 있는 사람들. 네 번째, 하늘 전체의 분위기. 자, 다 고르셨나요? 메모지 막 적으시면서 아, 1번이 뭐랬지, 2번이 뭐랬지 막 그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화려한 색깔이 불꽃놀이 할 때 나를 가장 먼저 사로잡는다. 이거를 선택하신 분들은요. 역시나 감성이 풍부하고 작은 행복도 잘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화려한 색깔을 뽑으신 분들 역시나
감성이

수고하고요. 작은 행복도 잘 발견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두 번째, 펑 하고 터지는 소리가 불꽃놀이 할 때 가장 먼저 나를 사로잡는다를 뽑으신 분들은요. 행동력이 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스타일.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그런 타입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 이거를 선택하신 분들은요. 역시나 인간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추억도 사람과 함께일 때 더 오래 기억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늘 전체의 분위기를 고르신 분들은요. 여유롭게 큰 그림을 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분위기를 잘 읽고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전체, 하늘 전체의 분위기를 보시는 분들, 불꽃놀이 할 때 하늘 전체의 분위기를 가장 먼저 나를 사로잡는다. 이거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여유롭게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들. 분위기를 잘 읽고 주변 사람들도 편안하게 만드는 매력의 소유자입니다. 오, 심리 테스트 오랜만에 했는데요. 역시 재밌는데요? 네. 심리 테스트 넌센스 퀴즈 함께 해봤습니다.

0: 행복한 수다, 유쾌한 수다. 토요일 아침 9시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위크엔드 수다 도움 주시고 계십니다. 여름 한가운데 주말 아침. 오늘은 진짜 수다수다 재미난 심리 퀴즈 수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저는 조금 재밌어요. 자, 여러분. 요즘 며칠 좀 후덥지근하잖아요. 이럴 때는 뭐다? 그렇죠.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고를 수 있대요. 가장 먼저 손이 가는 아이스크림의 종류는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바닐라. 두 번째, 초콜릿. 세 번째, 딸기. 네 번째,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갔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딱 하나만 고를 수 있대요. 바닐라, 초콜릿, 딸기, 민트 초코. 하나, 둘, 셋. 땡! 땡 소리에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자, 결과 알려드릴게요. 바닐라를 선택하신 분,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입입니다. 새로운 것보다요,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요, 주변 분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초콜릿을 선택하셨나요? 열정적이고 감정 표현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잘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딸기를 선택하셨어요?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이시네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요.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그런 매력의 소유자입니다. 민트초코, 요거 조금 호불호가 갈려요. 민트초코, 아주 개성이 강하신 분이군요.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걸 즐기고 자기만의 취향이 아주 확실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민트초코가 맞아요. 호불호가 엄청 갈립니다. 그런데 그 민트 맛에 살짝 쌉싸름한 그런 초콜릿이 씹히는 거 맛있잖아요. 네, 저는 민초입니다. 자, 하나 더요. 이제 진짜 마지막. 아쉽다고요? 그러니까요. 자, 길을 가다가요. 10달러를 주었어요. 길을 걷다가 막 가고 있는데 10달러짜리 지폐를 발견했습니다. 와, 이거 그냥 지나치기 어렵죠? 그냥 지나치실 분 계실까요? 진짜요?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길을 걷다가 10달러 지폐를 발견했을 때 드는 생각. 아싸! 오늘 운 좋다! 두 번째. 어머머, 어떻게 하면 좋아? 주인이 찾고 있을 텐데. 분명히 돈 다 세놨다가 10달러 없어진 거 알아챌 텐데. 어떡하지? 세 번째. 어머머, 꽁돈 생겼는데 뭐 사 먹지? 자, 고르셨나요? 첫 번째, 오늘 운이 좋구나. 두 번째, 어머 어떡해, 주인이 찾고 있을 텐데. 세 번째, 꽁돈 생겼는데 뭐 사먹자. 자, 다 고르셨어요? 결과 알려드릴게요. 오늘 운이 정말 좋구나, 이거 고르신 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입니다. 작은 행운에도 행복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주인이 찾고 있을 텐데 어떡하지? 안타까움에 이걸 선택하시는 분. 책임감이 강하고 배려심이 많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스타일. 와, 꽁돈 생겼는데 뭐 사 먹을까? 현실적이고 현재를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어떤 거 고르셨어요? 저는 1번이요. 와, 오늘 운 좋다.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고요. 소확행 자꾸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 진짜 하나만 더 할게요. 다음은 언제 먹어도 맛있는 라면. 자다가도 바로 일어나서 먹어도 맛있는 라면. 실연 당하고 와서 막 훌쩍훌쩍 울다가 먹어도 맛있는 라면. 끓이는 순서로 알아보는 심리 퀴즈입니다. 이거 진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은 라면 끓일 때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시나요? 1번 물부터 올린다. 2번 스프부터 뜯어 놓는다. 3번 면부터 꺼내 놓는다. 4번 계란이나 뭐 파, 햄 같은 재료부터 준비한다. 라면 끓이는 거 상상해보세요. 물부터 올린다. 스프를 먼저 뜯어 놓는다. 면부터 꺼내 놓는다. 계란이나 파, 뭐 햄 이런 부재료부터 준비한다. 어떤 거를 선택하셨습니까? 결과 알려드릴까요? 물부터 올린다. 근데 이거는 라면을 끓이려고 하면 일단 다 물부터 올리지 않나요? 물이 끓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부터 올린다. 어쨌든 선택하신 분 성격이 현실적이고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일단 시작하고 보자. 모아님은도 인생의 모토인 타입입니다. 스프부터 뜯어 놓는다. 계획형입니다. 미리 준비해 두어야 마음이 편한 스타일. 아, 이것도 약간 말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러지 않을까요? 물 올리고 스프부터 뜯어 놓고. 아, 그 다음에 면 꺼내야 되는군요. 네, 그 다음은 면을 꺼낸다. 성격이 아주 급한 편입니다. 빨리 드시고 싶은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다음에 계란이나 파, 뭐 햄 이런 거를 준비해 놓는다. 완벽주의 성향이 있습니다. 평범한 라면도 그냥 라면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라면 겉포장지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끓이고 싶으신 분? 아마 그런가 봐요. 아니, 라면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요.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 한다고 밀가루를 끊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사무실에 남자 직원분들이 많거든요. 그날따라 근데 제가 다이어트 완전 초예민 아주 끝판왕 상태였던 것 같은데요. 엄청 이제 날이 서 있었단 말이죠. 뾰족하게. 근데 남자 직원분들이 이제 우르르 담배 피러들 바깥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몇 분 후에들 이제 다 같이 또 우르르 들어오는데 짜장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짜장면 냄새가. 그래갖고 제가 날도 서 있는 데다가 아니 뭐 치사하게 자기네들끼리 담배 피러 나간다 그러더니 나 왕따 시키고 자기네들끼리 짜장면 먹고 왔냐고. 아, 금세도 드시고 오셨네요? 막 이러면서 좀 막 꽈댔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왜 일하다가 봉창 두들기냐고, 아직 점심시간도 아닌데 무슨 짜장면을 먹고 오냐고 자기네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아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기는데요. 그 담배 냄새가 저는 짜장면 냄새로 났던 거예요. 이 밀가루 금단 현상으로 그 담배 냄새가 짜장면 냄새로 제가 맡았던 거죠. 와 진짜 엄청 민망했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죠? 왜 담배 냄새가 짜장면 냄새로 났었을까요? 아무튼 그랬답니다.
1: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2: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1: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2: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야.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1: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2: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부스도 12도라 딱 좋아.
1: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2: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1: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3: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4: 원호의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3: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4: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의 골프.
3: 지금 원호의 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의 골프.com.
5: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6: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면서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걱정도 은근히 됩니다. 살모넬라 기운하면 달걀을 쉽게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사실 달걀 자체보다 이 껍데기를 만진 손과 조리 도구 때문에 균이 옮아갈 수가 있습니다. 껍데기에 남아있던 살모넬라 균이 손이나 집게, 도마 등을 통해서 다른 음식으로 옮겨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냉면이나 샐러드처럼 다시 가열하지 않고 먹는 음식은 특히 여기에 꼭 달걀이 곁들여지잖아요. 조리하면서 균이 옮겨갈 찬스가 높아집니다. 살모넬라 균은 사람과 가축, 가금류의 장에 또 자연 환경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히 달걀 분변 등에 의해서 달걀 껍데기 표면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껍데기에 균이 묻었다고 꼭 식중독에 걸리는 것은 아니죠. 문제는 앞서도 잠깐 언급했듯 달걀을 깨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균이 다른 음식으로 옮겨갈 때 더 커집니다. 달걀을 깬 그릇이나 칼, 도마를 씻지 않고 다른 음식에 사용하는 경우 남은 달걀물을 다시 쓰거나 상온에 오래 두는 행위도 또 달걀물이 묻었던 집게를 씻지 않고 이 조리가 다 끝난 음식을 덜어낸다면서 사용하는 경우 교차 오염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달걀은 구입할 때부터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텐데요. 껍데기에 금이 가거나 내용물이 새어나온 제품은 피하고 계시죠? 네, 구입한 달걀 곧바로 냉장고 저 안쪽에 별도 용기로 보관해서 다른 식재료와는 되도록 닿지 않게 합니다. 껍데기가 지저분하다고 한꺼번에 물로 씻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 달걀 껍데기 표면에는요 세균과 수분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물로 씻으면 이 막이 손상될 수 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여름철 달걀 식중독은 반숙만 피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달걀을 깬 손과 달걀물이 묻은 집게, 도마, 또 실온에 오래 둔 지단까지 살모넬라 균이 옮겨갈 경로는 곳곳에 있습니다.
5: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유쾌한 수다, 행복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켓 세일 정보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한국마트 아니고요. 랄프마켓입니다. 랄프마켓에는 어떤 세일 아이템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메일박스 통 열면은 그 쿠폰이랑 마켓 세일 그런 플라이어들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랄프 뽑아왔습니다. 그냥 왠지 제일 친근해서요. 이번 주 세일은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랄프스 리워드 카드를 사용하시면은 할인 받을 수 있는 품목들이 많으니까 그 카드 꼭 챙겨가시기 바래요. 저는 그 예전에 키텍으로 된 그런 랄프 마켓 회원권 카드였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 낡아가지고 다시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그거 이제 안 바꿔준대요. 그래서 제 전화기 디지털 월렛에다가 랄프 마켓 코드 다운받아서 넣어놓고 가서 그걸로 이제 결제할 때마다 넣으니까 그것도 되더라고요. 먼저 90% 살코기 그라운드 비프 16온스 한 팩이 7.99불 햄버거 패리 만들어도 좋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밑볼이나 아니면 볶음밥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약간 양념 고추장 이런 거 할 때 그런 비프니까요. 그런 거 할 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요. 냉동실에 조금씩 소분해 놓았다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뼈 없는 닭가슴살과 닭다리살도 아주 저렴한데요. 파운드당 2.99불. 닭요리는 뭐 진짜 활용도 많잖아요. 닭가슴살과 닭다리살 파운드당 2.99불. 요것도 사놓으신 다음에 조금 손질해서 냉동실에 닭다리면 닭다리, 가슴이면 가슴, 아니면 닭가슴살, 닭다리살, 요거는 닭볶음탕, 요거는 뭐 치킨 샌드위치 요런 식으로 조금씩 소분해서 얼려 놓으시면은 후다닥 요리하실 때 아주 기묘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일 코너, 여름이면 빠질 수 없는 딸기. 요새 딸기 아주 실하더라고요. 알도 굵고요. 향기도 너무 좋고요. 2파운드 한 팩이 4.99불. 딸기 좀 이렇게 세일할 때 몇 팩 사놓으셨다가 좀 씻어서 냉동실에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소분해 놓으셨다가 아침에 간단하게 뭐 그릭 요구르트에 토핑으로 드셔도 좋고 딸기 주스 만들어서 드셔도 좋고 딸기가 비타민C가 그렇게 많대잖아요.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씨 없는 포도 레드, 그린, 블랙 모두 파운드당 1.99불. 포도 냉동실에 얼렸다가 드셔보셨어요? 진짜 맛있거든요. 포도를 냉동실에 꽝꽝 얼렸다가 음료수 같은 거 드실 때 얼음 대신에 요 포도 얼린 거를 딱 넣어서 드시면은 얘가 얼음 작용도 하고 포도의 그 달콤한 맛도 올라오고 요거 아주 괜찮은 팁입니다. 샐러드 요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랄프 카드 있으시면 그 상호 이름이 테일러 팜스인데요. 그 테일러 팜스 샐러드 키트 세 봉지에 12불. 와, 이 가격 진짜요? 세 봉지에 12불? 와, 이거 진짜 굉장한데요? 다음은 음료 코너. 이번 주는 믹스 앤 매치. Buy 3, get 3입니다. 이거 저 너무 좋아해요, 이런 거. 믹스 앤 매치. 세 개 사면 세 개 공짜 주는 거. 좋아요. 신나요? 코카콜라, 펩시, 닥터페퍼, 파워에이드, 립튼티, 그 다음에 비타민 워터, 그 다음에 오 스타벅스, 프라파치노까지 여러 그 브랜드를 섞어서 3개 사면 3개 무료. 이게 지금 방송으로 들으시니까 너무 빨리 제가 말을 하는데요. 그 매장에 가서 보시면은 써있죠. 믹스 앤 매치, buy 3, get 3. 코카콜라, 펩시, 닥터페퍼, 파워에이드, 립튼티, 비타민 워터, 스타벅스, 프라파치노 요런 브랜드들 섞어가지고 3개 사면은 그럼 6개 다 먹는 거 아니에요? 3개의 얘네들 사고 또 3개의 얘네들 사고 이거 아주 좋습니다. 필요한 음료들 서로 섞어서 살 수가 있고요. 시원하게 여름에 냉장고에 좀 이런 음료수들을 좀 차 있으면은 너무 목마르고 이럴 때 또 물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갈증 해소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높여줄 것 같습니다. 과자 즐겨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과자 그냥 평범하게 자주 즐겨 드실 만한 그런 삼총사 도리토스, 레이스 포테이토칩,
토스티토스 등 네 봉지의 10불. 요것도 좀 사놓으셨다가 요새 우리 아이들 방학 중이라 집에 있거나 아니면 학원 가더라도 잠깐 다녀오거나 그럴 때 약간 스낵으로 그렇게 싸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다음 이거 정말 최고, 최고 중에 최고. 하겐다즈 믹스앤매치 바이 원 겟 원. 하겐다즈가요 믹스앤매치로 바이 원 겟 원입니다. 아이스크림 통에 들어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바로 돼 있는 거 하나, 요렇게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는요, 토마스 잉글리시 머핀. 요거 제가 상호를 불러서 그러는데 매장 가서 보시면은 아 이거 그러실 거예요. 토마스 잉글리시 머핀. 요것도 하나 사면 하나 무료.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커피 그린 마운틴, 그리고 맥카페 K컵 캡슐 커피 10개 드리가 6불 99입니다. 맥카페 K컵 캡슐 커피 10개 드리 6불 99. 와, 진짜 랄프 칭찬 많이 해줘야겠어요. 세일 진짜 좋은 거 너무 많이 하는데요? 오늘 랄프마켓 소개해드린 세일 아이템,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베스트는요, 닭 가슴살과 닭다리살 파운드당 2불 99, 씨 없는 포도 파운드당 1불 99, 딸기 2파운드 4불 99, 샐러드 키트 3개에 12불, 음료수 3개 사면 3개 무료,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하나 사면 하나 무료, 도리토스 뭐 레이스 이런 과자 네 봉지 10불. 랄프 마켓 아주 칭찬하겠어요. 토닥토닥토닥.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랄프 마켓 주간 세일 정보였습니다.

유쾌한 수다, 행복한 수다, 로빈과 함께하는 위크엔드 수다. 함께 듣는 명언입니다. 소소한 일상 속 행복 명언 7가지.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큰 행운보다는 날마다 일어나는 소소한 편안함과 기쁨에서 행복은 더 많이 찾을 수 있다. 벤자민 프랭클린.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에밀 쿠에. 희망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당신이 희망을 버린다. 조지 와인버그.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 누구도 나의 허락 없이 나를 상처 줄 수 없다. 간디.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하다. 에이브라함 링컨.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라. 미래를 꿈꾸지 마라. 온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석가모니. 명언을 조금 모아봤어요. 함께 같이 나누면서 듣고 조금 생각하고, 또 이 명언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약간 의지도 되고 어떤 다짐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로빈이 새로 마련한 코너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명언 나누면서요, 지난 시간들 너무 그런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또 이런 명언 들으면서 힘도 얻고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시 그렇게 되새김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명언 모음을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음악 듣고 하다 보니까요, 어느새 진짜 한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이번 주 많이 무더웠는데 다음 주도 무덥다죠? 여름이니까 더운 게 맞긴 맞아요. 그래도 더위랑 너무 정면 승부는 하지 마시고요. 삶 속에서 시원한 나만의 도피처 하나 정도는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 우리 프로그램들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강병선 원장님의 건강 칼럼 있죠?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1부, 2부, 훈훈한 카페 1부, 2부, 히스토리, 꿈꾸는 다락방, 머니토크, 5시 위크엔드 뉴스포커스,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 YTN 토요일 뉴스, 시네마 천국 1부, 2부, 라디오 X파일, 인터뷰, 다이제스트.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함께 풍성하고 유익한 그런 주말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가 재미있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가 아닌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서 위크엔드 수다 찾으시고 채팅방 꼭 친구 추가해 주시게요.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도움 주시는 분들 한 번 더 감사 인사 드려야죠.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에서 위크엔드 수다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뉴하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새로운 금요일 뉴스 특보 국민일보 윤예설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 네.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명당 당원들과 만나 본격적으로 이렇게 뉴스를 전해주기로 하셨잖아요. 네. 청취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금요일 브리핑 맡게 되자마자 저한테 엄청 중요한 임무가 하나 주어졌는데요.
3: 임무요? 어떤 네. 임무?
4: 지금이 바로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3: 맞아요. 와, 우리 PD님 지금 막 울어요. 밤잠 못 자요, 지금.
4: 네, 그래서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요. 02로 시작하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온다. 그럼 일단 받아서 뭐라고 하셔야 된다?
3: 장성철의 뉴스 명당. 자, 버스 안에서 듣고 계시는 버스 기사님들 그리고 승객 여러분들 다 함께 외쳐주세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정답.
4: 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뉴스 명당 딱 네 글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시원한 커피 쿠폰도 양손 가득 들고 대기 중이니까요. 샵 0945로 응원 문자 팍팍 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드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윤 기자님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게요. 어떤 소식이죠?
4: 네, 첫 번째 뉴스 민주당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입니다.
3: 네.
4: 네, 민주당이 어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를 했는데요. 오는 10월 2일 중수청 공소청 새롭게 출범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에서 이제 수사권 조정해야 되고 수사기관 간의 견제 체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은 법을 어제 발의한 겁니다.
3: 검찰의 이제 보안수사권을 없앤다는 건데 그럼 대신 어떤 제도가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4: 네, 이제 핵심은 보안수사권은 없애되 보안수사 요구권은 강화한다는 겁니다.
3: 네.
4: 네,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보안수사권을 없애는 거고요. 그래서 검찰은 앞으로 직접 보안수사 할 수 없고 이제 경찰에다가 보안수사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경찰에 대해서 좀 견제 장치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제 검찰의 요구 따라야 하고요.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보안수사 마쳐야 합니다. 또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 이행하지 않거나 또 부실하게 수사했다 이렇게 판단되면 공소청장이 수사관 교체 요구하거나 다른 경찰서나 중수청에 사건 맡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그러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통제는 오히려 강화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4: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요거 이번 개정안 핵심 설명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어제 했는데요.
3: 네.
4: 또 이제 지금 송치가 안 되는 사건은 고소인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고발인도 좀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경찰이 이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을 하더라도 이런 사건 기록이나 모든 증거들 공소청으로 보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 통해서 공소청이 기록 검토하고 다시 한번 재수사 요구할 수 있게 이런 장치도 좀 마련해 두었습니다.
3: 최근 장윤기 사건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뭐 지적이 좀 있었잖아요. 민주당은 어떻게 피해가겠다라는 건가요?
4: 네, 아무래도 이 사건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게 그 당론이나 뭐 이제 정부 안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도 좀 갈등이 있었어요.
3: 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은 검찰에 그래도 예전처럼 직접 보안수사 맡길 필요는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찰 수사가 잘 이루어지는지 요걸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법 발의했다고 설명을 좀 했고요.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 수사가 부족하니까 다시 확인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했는데 만약에 경찰이 또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도 바꿀 수 있고요.
3: 네.
4: 또 경찰이 연루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3: 네.
4: 공정한 수사 어렵다
3: 네.
4: 이렇게 판단이 되면 또 다른 경찰청이나 뭐 중수청에 맡길 수 있도록 그래서 네. 경찰 수사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자신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3: 담당 수사관을 바꿨는데 그 수사관이 전임 수사관 하던 대로 아 이건 뭐 그냥 마찬가지인데요 이러면은 또 바꿔요?
4: 또 바
3: 그럼 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4: 네.
3: 그러면은 피해자 구제라는 검찰 개혁이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죽 답답했으면 민주당 의원 나리들 정말 잘 좀 검토해 보세요, 논의해 보세요 이랬겠냐고요. 참 이거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4: 네.
3: 두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4: 네, 두 번째 뉴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현직 대통령도 수사는 가능하다입니다.
3: 와, 이거 작년까지만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에 출석만 해도 표정이 어땠네, 졸았네, 어쨌네 그래도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징역 7년 확정됐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저 시사 방송을 몇 군데 다녔는데 거기서 아이템으로 안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월이 지났구나 그런 생각 드는데 어쨌든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네요.
4: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공수처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관저에 들어갔다가
3: 맞아요.
4: 네, 경호처가 막으면서 한 차례 무산됐던 일 다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대법원은 이 사건을 가지고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동원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3: 네.
4: 이게 윤 전 대통령 사건 가운데 처음 나온 확정 판결이라서 좀 의미가 있고요.
3: 네.
4: 또 대법원이 대통령도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도 처음으로 제시를 해서 좀 눈길을 끈 뉴스였었습니다.
3: 이제 기결수 됐다 막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4: 네.
3: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애초에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해왔죠. 지금도 막 계속 주장하는 것 같아요.
4: 네, 네. 어제도 재판이 끝나고 또 그런 입장을 또 냈더라고요.
3: 네.
4: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제 현직 대통령 재판도 못 받는데 수사기관이 강제로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는 게 말이 되냐 계속 이런 주장을 해왔었는데 대법원은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재직 중에 이제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재판에 넘길 수는 없지만 수사 자체까지는 막을 수 없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필요한 증거 확보하거나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한 수사 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3: 네.
4: 또 공수처가 다른 혐의 수사하다가 내란 혐의 같이 새로운 또 혐의 발견했다면 그 부분까지 이어서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3: 네. 네,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이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은 끝났지만 다른 재판은 계속되는 거죠?
4: 네, 이번에 확정된 건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중 하나인데요. 윤 전 대통령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일반 이적 혐의, 뭐 정치자금법 위반 7건 재판 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좀 의미 있는 첫 확정 판결이긴 하지만 아직도 사법 절차 상당 기간 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4: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X파일 터뜨리셨었잖아요.
3: 네?
4: 소장님.
3: 네?
4: 이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3: 그 X파일 때문에 저 죽을 뻔했어요. 왜 또 기억을 또 되살리게 하세요.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께 사죄하고 반성하면서 사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변호인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막 네. 어제 보니까 김계리 변호사는 욕설도 하더라고요.
4: 네.
3: 그런 모습은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뉴스는 국민들이 굉장히 주목할 뉴스 같아요.
4: 네, 세 번째 뉴스는 국회 축구협회 청문회 추진 정몽규 홍명보 증인 검토입니다.
3: 오, 결국 국회에 나가는 건가요?
4: 네, 일단 홍명보 감독은 네. 국회 나오겠다 입장 어제 밝혔고요.
3: 네.
4: 네 지금 저도 명당에서도 우리가 꾸준히 축협 이야기 전해드렸었잖아요.
3: 맞아요.
4: 이제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좀 시작이 된 겁니다.
3: 네.
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가 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오는 22일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추진한다고 밝혔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정몽구 축협회장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은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3: 네.
4: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등은 이제 참고인으로 부름을 당한 검토 중입니다.
3: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걸까요?
4: 이게 저도 월드컵 보면서 너무 속상했던
3: 맞아요.
4: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요. 홍명보 선임 감독 선임 과정 계속 이슈가 됐었잖아요.
3: 그렇죠.
4: 불공정했었다. 그리고 또 앞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 논란까지 해가지고 협회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운영 전반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 네.
4: 그런데 이제 아직도 국민의힘이 상임위에는 좀 복귀하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3: 네.
4: 민주당이랑 뭐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 단체 같이 청문회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축구협회 운영 전반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분위기 같아요.
4: 네, 월드컵 부진 이번에 좀 크게 예방주사 맞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감독 선임 시스템 그리고 협회 내 이해관계 전반 손봐야 된다 이런 네. 목소리 보도도 굉장히 많고 국회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홍명보 감독은 국회 출석하겠다 입장 밝혔고요. 22일 날 누가 출석할지 또 어떤 발언이 나와서 어떤 사실관계 드러날지 또 주목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3: 근데 홍명보 감독이 나올까요? 나온다고 해놓고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측도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민주당 내 충돌이 또 심화되고 있다고요?
4: 네, 마지막 뉴스. 민주당 전당대회 선호투표제 놓고 친명, 친청, 정면 충돌입니다.
3: 어우, 당대표 선출 그 선거 룰 가지고 갈등이 정말 상당하더라고요.
4: 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겁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이른바 전준위가 선호투표제 도입한다고 수요일 날 밝혔는데
3: 예,
4: 이게 이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당원당규 위반 아니냐 네. 이렇게 좀 의심을 하면서 이제 이슈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반대 의견을 내면서 오. 좀 강하게 부딪히는 모양이고요.
3: 네.
4: 이제 특정 후보한테 불리한 룰이다 이러면서 반대 입장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이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4: 그러니까 이게 선호투표제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오늘 방송에서도 좀 계속 핫토픽이 될 예정이라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3: 좋아요.
4: 네, 우리가 투표를 이제 한 번만 하는데
3: 네.
4: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1, 2, 3순위를 모두 적어서 내는 방식이에요.
3: 1번 뭐 예를 들면 송영길, 2번 김민석, 3번 정청래 이렇게.
4: 네, 그런 식으로 1, 2, 3순위를 다 적어서 내면 이제 1순위를 먼저 과반을 득표를 하지 못해서 1순위를 아무도 득표를 하지 못하면
3: 네.
4: 내가 찍었던 표가 버려지는 게 아니라 미리 찍어놓은 2순위 후보에게 내 표가 같이 가는 겁니다.
3: 네.
4: 그래서 사실상 지금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이렇게 3파전이잖아요.
3: 네.
4: 그래서 정청래 대표 측은 이제 송영길 후보가 탈락하면 그 표 김민석 총리한테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2대 1 구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되게 불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3: 네.
4: 그리고 또 이제 당원 단계에 이제 뭐 이게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3: 네.
4: 근데 전준이 어제 선호투표제 다시 한번 검토했는데 문제 없다 결론을 내렸고 이제 다시 한번 또 갈등이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3: 그러면 뭐 전당대회 8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룰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해서 결정 못 내리면 안 되잖아요.
4: 네.
3: 언제 결정돼요?
4: 일단은 데드라인은 뭐 오늘이라고 얘기를
3: 오늘이에요?
4: 했습니다. 그래서 곧 아침에 있을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의결을 할 예정이고요.
3: 네.
4: 이때도 또 의결이 안 되면 표결로 또 넘어갈 수 있다고
3: 표결로?
4: 해요. 네, 네.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근데 지금 현재 최고위원 구성을 보면 친청계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라서 이게 또 부결이 되면 또 전준이가 다시 의결을 올리고 다시 최고위 논의하고
3: 네.
4: 또 이게 약간 좀 공회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3: 네, 참 이게 전당대회가요. 결국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측에서 사활을 걸고 전당대회 임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4: 네.
3: 다음 주 금요일에 뵐게요.
4: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3: 국민일보 윤예설 기자셨습니다.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3: 입니다. 네, 날로 격화되는 민주당 당권 싸움. 이번엔 선호투표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발칵 뒤집힌 친청계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룰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님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6: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3: 아유, 감사합니다. 나와주셔가지고요. 의원님.
6: 네.
3: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전반적으로
6: 네.
3: 어떻게 느끼세요? 아름다운 경선이 될 것 같다. 사생 결단식에 정말 혈투가 벌어질 것 같다. 어떻게 보세요?
6: 제 입장에서 나쁘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3: 아이, 나쁘게
6: 아쉽죠. 아쉽죠. 많이
3: 직설적으로
6: 아쉽고.
3: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6: 네, 아쉽고 지금의 갈등과 분열 양상이 더 고착화되거나 더 깊어진다면
3: 네.
6: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3: 네.
6: 이겨도 이긴 것 같지가 않고 승자도 반쪽의 승자. 그러니까 어떻게 수습하겠습니까?
3: 그렇죠.
6: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많은 방송계 패널 분들이 방송 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레임덕이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하기 힘들다. 지난 1년 동안에 정청래 대표가 그 당대표직 수행하면서 했던 뭐 메시지 행동들을 봐라. 이러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동의하세요?
6: 반청 패널 분들만 나오신 모양인데요. 저는 꼭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당원과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같을 건데 방식에 있어서 집중을 선택할 거냐 균형을 선택할 거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온전히 패널들의 몫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3: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패널 평론가 생활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메시지나 행동들은 정청래 대표는 X,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 돼야 돼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6: 네.
3: 의원님은 그렇게 안 느끼세요?
6: 그러지 않고요.
3: 아니에요?
6: 대통령께서 당의 일에 관여하거나 또는 관여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많은 큰일이 나죠. 그런데 이제 여러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저런 표현을 하셨을 수는 있지만 저는 관여라고 생각지는 않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 네. 그 뭐 지난 일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셨잖아요.
6: 네.
3: 그때 이제 우리 윤건영 의원님하고 좀 상의하셨나요? 윤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는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면 어떤 메시지 내야 되나 상의하셨어요?
6: 대통령께 문 전 대통령께서 저하고 상의했다라기보다도 제가 가서 이런저런 의견을 여쭙고 했던 거고요. 저는 전현직 대통령이 만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3: 근데 전당대회 전에 만나니까 저희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하잖아요.
6: 일반적으로 만나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정 운영은 이어달리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에게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을 알려주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 풀코스를 뛰어보신 분이니까 풀코스가 어디가 오르막 내리막이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거를 들은 현직 대통령은 훨씬 더 잘 마라톤을 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처럼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당이 다소 분열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두 분이 만나셨다는 것은 그나마 당의 통합과 단합을 이야기하고 반전의 계기를 좀 만들진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3: 두 분 만남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 간에 좀 갈등이 약간 좀 자제하게 됐다라고 평가도 하시죠?
6: 그렇죠. 중요한 건 당의 성공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통합과 단합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돼야 돼 라는 것들을 좀 깨우치진 않았나 싶어요.
3: 그럼 윤건영 의원님이 가셔야 됩니다라고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6: 아닙니다. 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당연히 가자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3: 네. 가라고 하셨어요?
6: 저요?
3: 네.
6: 저는 거기서 뭐 제 참모의 의견이 뭘 중요하겠습니까?
3: 아니 중요하죠. 의원님이야 측근 중에 측근이시잖아요. 의원님이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괜히 이용당합니다. 막 이렇게 하시면 안 가셨겠죠.
6: 그럴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대통령 레벨에서는 뭐 당연히 소위 말하는 후배 대통령이 있잖아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이 뵙자고 하는데 안 갈 이유가 없죠.
3: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 룰 때문에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6: 네네.
3: 어느 게 맞아요?
6: 맞는 게 있겠습니까? 게임의 룰이.
3: 아니 근데 지금 막 서로 대립이 심하잖아요. 뭐 결선 투표, 선호 투표.
6: 맞습니다. 선호 투표제만 예를 들어도 이제 전준위에서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전준위에서는 결선 투표제에 속해 있는 거다. 예, 선호 투표제가 그렇게 당은 당규상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선호 투표제가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결선 투표제하고 선호 투표제는 완전히 다른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의 제도를 가지고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3: 의원님 개인적인 판단은 어떠세요?
6: 저는 이건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헌 당규에 대한 정확한 해석, 권위 있는 해석을 통해서 정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석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전준희가 최고위로 공을 넘겼잖아요. 그러면 최고위가 책임을 가지고 정리해주면 좋습니다. 가급적 이게 게임의 룰과 관련된 거니 모든 후보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해주면 좋겠으나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3: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선호 투표제도 뭐 결선 투표제의 하나의 방식이니까 이거 뭐 선호 투표제 해도 괜찮은 거야? 아니면은 아니지 이거는 결선 투표라고 가야지.
6: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도에 따른 유불리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은 당규에 규정돼 있는 대로. 해석을 충실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 원론에 충실하면 된다. 근데 그 해석은
3: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6: 그 해석에 대한 문제를 물으시면 저는 네. 당헌 당규를 제대로 공부하고 학습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3: 아, 왜 공부하고 나오셨어야죠.
6: 비전문가죠.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의 법률국이라든지 네. 네. 그 부분만 전문적으로 파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네.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3: 그 의원님이 보시기에 그럼 어느 쪽이 조금 더 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6: 아니요. 그건 서 있는 곳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유불리가 뭐 이쪽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저쪽은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것 같아요. 네. 그 자체를 뭐라고 타박하기는 네.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3: 아니 근데 계속 이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결론 안 나버리면 전당대회 준비 좀 차질이 생기잖아요.
6: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호 투표제든 결선 투표제든 또는 뭐 순회 경선 일정이든 국민들이 볼 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네. 뭐 후보와 캠프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후보의 태도를 저는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사안을 대하는 태도 좀 그래서 좀 넓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후보들이 이건 특정 후보를 생각하는 네, 게 네. 아니라 모든 후보들이 이런 문제들은 넓게 대하는 그 태도를 보여줄 때 국민들로부터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 전준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6: 그건 당연한 거죠.
3: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고민정 의원 하고 좀 친하신 걸로 알려져 있고 친문계 예,
6: 저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0: 가서 도와주시거나
1: 이게 참 묘한 건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 당 당헌 당규에 현역 의원들이 대놓고 운동하기는 안 되게 돼
0: 근데
1: 있거든요.
0: 대놓고 운동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1: 대놓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 형식과 내용이 괴리되어 있는 건데 네. 예, 저도 적절한 선에서 네. 네.
0: 아, 도와주시긴 하시는 거죠? 그러면.
1: 마음이 가야죠.
0: 네. 네. 아니, 중앙일보 언론부도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분류가 되어 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시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어준 씨를 찾아간 뭐 우리 김민석 후보 그 방송 좀 보셨어요?
1: 짤로만 봤어요. 짤로만? 쇼츠로만. 네. 요즘 쇼츠가 대세여서.
0: 맞아요. 그 쇼츠라도 이렇게 보면은 예. 중요한 부분 다 이렇게 예. 따서 보여주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어떠셨어요? 좀 조마조마하게 보셨어요? 아니면 와 김어준 씨가 야 저렇게까지 하다니 좀 눈치 좀 보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1: 저는 뭐 일부 언론에서는 야, 김어준 씨가 바뀐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0: 네, 쫄았다 막 네.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1: 저는 예를 들어 제가 장성철 진행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당대의 가장 큰 스피커라고 일컬어지는 김민석 전 총리가 출연하겠다.
0: 네.
1: 당연히 오케이 네. 오셔라라고 하겠죠. 그리고 그가 들어가 있는 논란이 되는 영상을 입수했다. 당연히 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건 뭐 저는 김어준 씨가 유튜브를 매개로 한 방송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 행위 자체는 가지고 뭐라고 판단하는 건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재밌게 봤어요.
0: 네.
1: 묘한 재밌었어요. 긴장감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뭐 질문도 잘하고 답변도 네. 제가 볼 때 적절하게 잘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네. 긴장감이 느껴지는 그런 인터뷰였다라고.
0: 근데 김민석 후보에게 뭐 분산 투자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 비상겸 당일을 뭐 했어? 감기약 뭐 먹었어? 성분 얘기해봐. 막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한참 당하던 때였잖아요. 근데 그 논란을 일거에 정리를 해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민석 후보 좀 편을 들어준 거 아닌가.
1: 제가 역으로 여쭤볼게요. 장설정 진행자께서는 그런 기회가 오면 인터뷰 안 하시고 영상을 안 드실까요?
0: 하겠죠.
1: 당연히 들죠.
0: 근데 그 김어준 씨가 했기 때문에 그동안 김어준 씨가 김민석 후보 예. 총리 시절에 상당히 좀 반감이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왔잖아요.
1: 개인적 선호와 방송인으로서의 태도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해요.
0: 네.
1: 방송인으로서의 방송을 진행하는 건 전 별개라고 생각해서 네. 그걸 섞어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개인적 선호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런데 네. 방송 그 자체를 가지고 네. 이렇다 저렇다라고 네. 재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네. 그 비상기업 당일날 김민석 총리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들은 막 이슈를 시키려고 하고 또 어떤 정치인들은 덮으려고 하잖아요. 그 뜻대로 안 됩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거야말로 국민들이 판단하고 당원들이 판단하는 거라 네.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한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그냥 뭐 이것도 이제 뭐 지나간 얘기가 되겠지만 이성윤 최고위원이 감기약 성분 밝혀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좀 적절했다고 보세요.
1: 저는 여러 방송 나와서 이야기하는데요. 남의 허물이 본인의 장점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네. 선거에서. 네. 남의 허물은 허물일 뿐이에요.
0: 네.
1: 그걸 본인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네거티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실 텐데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1: 그런 선언을 이번에 출마하시는 네 분 후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의자로 비교하고 싶은데요.
0: 네.
1: 이번에 출마하시는 분이 네 분이세요.
0: 네.
1: 의자에 다리 하나가 빠지면 제대로 못 앉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 당의 튼튼한 기둥이라고 생각하자. 네. 이분들이 다 있고 올바르게 제대로 활동하실 때 우리 당이 더 튼튼해지고 강해지는 거지. 한쪽 의자가 빠질 때 즉 저 후보가 없어져야지 내가 강해진다라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어요.
0: 이제 언급하시기가 조금 좀 곤란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이제 평론가는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가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를 지탱하는 주요한 뭐 버팀목이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슬쩍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 좀 메시지를 자제하고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럼 정청래 대표에게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러한 분석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거는 평론의 영역인데요.
0: 네.
1: 저 같은 선수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0: 아유 얘기해 주세요.
1: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은 방송이고 개인적 네. 선호는 선호일 것이고
0: 네.
1: 그리고 또 애시당초부터 유시민 작가와 김어준 씨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0: 있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그럼 저랑 인식이 완전히 다르신데요?
0: 그 부분은 토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1: 그럼 지금 그거 가지고 토론해요?
0: 네.
1: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어제 정청래 TV 유튜브 채널 뭐 개소를 했고 뭐 11일 날 뭐 출마 선언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출마 선언하는 게 좀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과 갈등이 불거지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난장판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안 네. 하고 백의종군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0: 지금 안 하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1: 불가능해요?
0: 네. 네. 아니, 지금까지 그런 길을 보면
1: 아니, 극적으로 내가 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나가면
0: 그렇죠. 정치는 상상력이 기본이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네.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출마할 것 같고요.
1: 네.
0: 이재명 대통령 순방을 마치고 나서 적절한 시점 직후를 택하든지 뭐 그러지 않을까? 왜냐하면 순방이라는 게 본인한테는 하나의 당의 명분으로 지금 작용하는 것 같으니까요.
1: 네.
0: 뭐 그 이후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슈를 좀 넘겨서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형식은 기본적으로 윤 의원님은 그 길이 맞다고 보세요?
0: 많이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건 국민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1: 맞아요.
0: 법이잖아요.
1: 네.
0: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꽤 많은 공론을 모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최근에 경찰발 이슈가 또 터지면서
1: 맞습니다.
0: 여론들이 막 어지럽죠. 좀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첫 번째 중심은 검찰개혁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두 번째 중심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이 두 가지 원칙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되는데
1: 네.
0: 그런 선에서 저는 민주당이 안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떨까요? 믿고 맡겨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찬성하시는
0: 전 개인적으로는 보안수사권을 완전 폐지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예상됩니다.
1: 네,
0: 충분히.
1: 그렇죠.
0: 그렇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검찰개혁을 해보자라는
1: 네.
0: 것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보안수사 요구권 정도로 해서 앞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조치를 해나간다면
1: 네.
0: 해볼 수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1: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민주당 의원님들 모인 곳에서 의원 나리들 이거 좀 제대로 좀 논의하고 숙의 좀 해달라라고 현재의 민주당 내 논의 상황에 대해서 약간 좀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신 것 같다.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부담이 좀 안 되세요?
0: 부담스럽죠. 해당 주무부처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고 그런데
1: 네.
0: 또 의원들이 고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법을 다루는데 이 법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구현되고 발현될 것인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법
1: 네.
0: 하나하나가 그렇기
1: 네.
0: 때문에 가벼이 다루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나름 고민을 신중하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답을 찾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결론을 내놓고 고민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은 무조건 폐지해야 되고 보안수사 요구권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보자. 이렇게 결론 내놓고 논의하시는 것이 아닌가.
0: 그러진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앞서 말씀 두 가지. 검찰개혁 포기하지 않고 완수하겠다.
1: 네.
0: 두 번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겠다. 이 두 가지가 결론 같아요. 나머지는 뭐 결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1: 네. 그 의총 이렇게 가보시면 그 비율로 따져보면 보안수사권은 완전히 폐지해야 돼. 아니야 그래도 보안수사권 조금이라도 좀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사안별로 조금이라도 뭐라도 좀 남겨놔야 되지
0: 그렇게
1: 않을까?
0: 그렇게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하질 않고요.
1: 네.
0: 의원님들도 다 고민들이 중첩되어 있는
1: 고민.
0: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자르듯이 야 50대 50이야 뭐 7대 3이야 8대 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아요.
1: 보안수사권에 대한 제도에 대한 고민이 더 크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제도를 변경을 했을 때 강성 지지층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이 무서워서 제대로 된 논의가 안 된다고 보세요?
0: 전자겠죠.
1: 그래요?
0: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들이 그래도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건데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렇다면 전당대회 전에 이게 결정 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후에 결정 날 것 같습니까?
0: 저는 가급적 빨리 총의를 모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 그래요?
0: 왜냐하면 10월 2일 중수청과 네. 공소청 출범이라는 D-Day가 정해져 있잖아요.
1: 네.
0: 그렇다면 최대한 시간을 좀 압축적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빨리 하는 게 맞아요.
1: 전당대 전에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0: 뭐 전당대 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해서 보안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10월 2일 날 전까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어요.
1: 네. 알겠습니다. 선관위 특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난 월요일에 2차 현장 조사 다녀오셨잖아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뭐 특이한 사안이나 새로 발견된 문제점 같은 게 있나요?
0: 중앙선관위하고 서울시 선관위를 갔는데 좀 황당했어요.
1: 왜요?
0: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 조사라는 건 현장에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중앙선관위를 간 이유는 상황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1: 그렇죠.
0: 걸 보러 간 거 아닙니까?
1: 그런데
0: 그렇죠. 상황실을 없애버렸어요.
1: 없애버렸어요? 예. 어머나.
0: 저희가 6월 8일 날 여야가 공이 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단 말입니다.
1: 그렇죠.
0: 그럼 국정조사가 시작된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런데 그 다음 날인 6월 9일과 10일 날 선관위를 해체했어요.
1: 그건
0: 말이 안 되잖아요.
1: 될 수가 있겠네요. 네.
0: 그리고 이건 선관위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인식을 좀 드러낸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기본적으로.
1: 네.
0: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고 서울시 갔을 때는 저는 잃어버린 5시간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송파 선관위가 일종의 SOS를 날린 게 오전 11시 한 반 어간이에요.
1: 네.
0: 근데 실제로 오후 한 5시까지 5시간 동안 서울시 선관위 아무것도 안 해요.
1: 안 합니까?
0: 송파구 선관위가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예컨대 투표용지에 뭐 일렬번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요구를 해요.
1: 네.
0: 전화만 받고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이러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1: 네.
0: 그러니까 서울시 선관위 상황 시스템도 완전히 무너졌던 것들을 확인했고요.
1: 네.
0: 앞으로 청문회가 두 번 남아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 좀 더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1: 뭐 국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법안 처리에 야당 협조도 좀 필요하잖아요.
0: 그런데
1: 지금 야당은 안 들어오고 있고 당대표는 지금 장애 집회하겠다고 그러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0: 답답하죠. 학생이 학교를 안 오고 네. 학교와 PC방에서 전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
1: 네.
0: 장동혁 대표는 밖에서 위문을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네.
0: 국회로 오시면 퇴진하라 퇴진하라 계속 그러니까
1: 네.
0: 밖으로 나가서는 오히려 이제 올림픽 공원 같은 데 가서 이제 막 응원받고 하니까
1: 네.
0: 마음의 위안을 좀 얻으시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시지 마셔라.
1: 네.
0: 국회로 빨리 오셔라. 네. 국회의원이 있을 때는 국회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1: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 중요한 질문인데요. 전화로 청취율 조사가 옵니다. 그럼
0: 네.
1: 의원님. 뭐를 즐겨 듣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0: YG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즐겨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답입니다.
1: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셨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국내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데뷔하자마자 주가가 두 자릿수 급등했습니다.
6: 인공지능 AI 열풍 속에서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먼저 SK하이닉스의 미국 증시 대비 시장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7: 네, SK하이닉스는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공모가를 주당 $149로 확정한 뒤 오늘 나스닥에서 첫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거래 시작과 동시에 주가가 $170까지 오르면서 공모가보다 14% 높은 수준에서 출발했습니다. 오후 들어 16% 가까이 치솟기도 했는데 첫날 거래는 $168.49로 공모가 대비 13%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수요 증가와 SK하이닉스가 이 분야에서 시장 선두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투자 분석 플랫폼 리플렉시티비티의 공동 창업자 주세페 세테는 이번 상장은 미국 투자자들이 AI 메모리 투자 테마에 가장 직접적인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대형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SK하이닉스가 나스닥 상장으로 미국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 반도체 기업 수준의 기업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오전 뉴욕 나스닥 본사에서는 상장 오프닝벨 행사도 열렸는데요. 행사에 참석한 광노정 SK하이닉스 최고 경영자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8: The United States is the epicenter of AI. The customers leading AI innovation are here. The partners building the ecosystem are here.
7: 이번 공모 규모는 약 265억 달러, 우리 돈 약 40조 원으로 외국 기업의 미 증시 공모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이며 미국 기업까지 포함해도 지난달 스페이스X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5: 네, 최근 AI 거품론도 나오고 있는데 SK그룹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을 자신하고 있다고요?
7: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뉴욕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산업은 과거처럼 공급 과잉과 부족이 반복되는 사이클 산업에서 벗어났다고 진단했습니다. 단순한 경기 순환 산업이 아니라 AI 시대를 맞아 구조적 성장 사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AI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최 회장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9: 여러분이 보시는 AI는 한 4살짜리, 5살짜리 어린애입니다. 성년이 된다는 건 거의 우리가 AGI에 간다는 얘기고 이 AGI에 간다는 얘기라고까지 갈 때까지는 예, 엄청난 양의 얘가 계속 학습을 해야 되고
7: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서도 HBM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공급 능력이 결코 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력 사업인 반도체 생산과 별개로 AI 데이터 센터와 AI 스타트업 등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미 증시 상장에 대해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꿈이 현실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AI 시대 핵심 반도체 기업으로서 미국 투자자들의 평가를 직접 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 또 막대한 투자에 걸맞은 수익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검증하려는 시장의 경계심도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5: 들으신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에 주식 예탁 증서 ADR을 상장하면서 40조 원에 달하는 투자 자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6: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AI 반도체 수요에 대비해 생산 능력을 늘리는 데 투입될 예정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10: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SK 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공모에 대규모 자금이 몰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상장을 위해 전체 주식의 2.5%인 1,779만 주를 새로 발행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 돈으로 40조 원가량을 조달하게 됐습니다. 공모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14일 자금이 들어오면 곧바로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섭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생산 공장과 청주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고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도입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었다는 고점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규모 투자입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꾸준히 늘 것으로 보고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을 선제적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11: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모았다는 점에서 투자라든지 연구개발 분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SK하이닉스가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경쟁력이 강화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10: 경쟁사들도 투자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용인에 이어 서남권에 반도체 공장 두 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론도 2035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과 기술 투자 규모를 우리 돈 375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부족에 따른 메모리 호황은 내년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 속에 올해 2분기 주요 메모리 3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75에서 80%에 달할 거란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은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승부수로 평가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5: 미국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종료를 선언한 직후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자금 조달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지 시간 10일 하메네이와 기타 정권 엘리트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면서 방대한 글로벌 자산 네트워크를 총괄해온 조력자 알리 안사리에 대해 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소위 최고 지도자는 정권이 무너지는 동안 숨어 있다며 그와 다른 정권 엘리트들을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이란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대화를 계속하겠지만 휴전은 끝났음을 이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6: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재개된 가운데 이란의 종전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미국에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갈리바프 의장이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전쟁 종식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이 분쟁이 이란의 항복으로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란의 경험은 험난한 길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엿새간 치러진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에 이어 후계자 모즈타바가 추모식을 개최한다고 이란 국영통신 IRNA가 보도했습니다. IRNA는 현재 시간 10일 저녁부터 사흘간 모즈타바가 이란 북당부 동시 마슈하드에 있는 이맘레자 영묘에서 부친인 하메네이의 추모 행사를 개최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대 다친 것으로 알려진 모즈타바는 보안을 이유로 단 한 번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번에 모즈타바가 추모식에 참석한다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추모 의식에 대미를 장식하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스페인 남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지금까지 12명이 숨지고 23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6: 지난달 무더위 속에 수천 명이 숨진 유럽에 올여름 들어 3차 폭염이 시작되면서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2: 산 맹선을 따라 거센 불길이 무섭게 번져나갑니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40도를 넘어서는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발생해 3,200헥타르 이상의 면적을 순식간에 태웠습니다. 3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는데 영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여러 명은 휴가를 갔다가 천변을 당했습니다. 1,000명 넘게 대피하는 과정에서 부상자도 잇따랐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고온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이어지면서 이달 들어 첫 8일 동안 7,800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월, 6월에 이어 3차 폭염이 유럽을 강타해 프랑스 파리는 37도, 프랑스 중서부는 4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영국 런던도 다시 35도까지 올랐는데 런던 지하철 노선의 60%가 에어컨이 없어 열차 내부 온도가 한때 40도에 달했습니다.
13: It was just so overwhelming. I was almost passing out, recovering from cancer treatment. So it's making the whole experience just that much worse when it's this hot.
12: 영국과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유로스타는 여행 자제를 권고하면서 이번 주말로 예약한 여정을 무료로 변경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뜨거운 6월을 보낸 서유럽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더위와 관련한 사망자가 4,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4: 전문가들은 북아프리카에서 유입된 뜨거운 공기가 북상해 유럽을 감싸면서 향후 몇 주간 유럽의 치명적인 더위가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0: 장맛비가 그치자마자 영남에는 폭염경보가, 서울과 경기 남부 등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이중고기압으로 인한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1: 지난 9일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에 시간당 83.5mm의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한 비였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긴급 재난문자 21건이 발송됐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난 8일 이후 충청권 누적 강수량은 200mm를 넘었습니다. 비구름대가 서울로 북상하며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큰 힘을 쓰지 못하고 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서해상으로 들어온 새로운 비구름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상보다 강해 주로 북한 지역에 많은 비를 쏟아내고 수도권으로는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장맛비가 사흘 만에 일단락된 겁니다. 비가 내린 중부지방과 달리 영남과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졌고 경북 포항과 경주, 제주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중부지방도 비가 그치자마자 바로 더위가 심해집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는 열돔 현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돼 체감 온도는 더 높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장마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2: 정체 전선에 의한 비가 당분간 소강 상태를 보인다고 해서 장마철이 끝난 것은 아니고 다음 주 이후 북쪽 찬 공기와 열대 저압부의 변화에 따라서 기압계는 다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1: 내륙에는 국지적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정체 전선이 남하해 오는 15일과 16일쯤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0: 집중호우가 휩쓴 충청 지역에서 침수 현장마다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농경지와 농기계가 물에 잠기고 축대까지 무너진 곳에서는 피해가 너무 커 복구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3: 침수됐던 체육관 휴게실에서 쉴 새 없이 물을 퍼냅니다. 물에 젖은 가구와 체육용품도 하나씩 밖으로 꺼내 말립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운동장과 체육시설이 물에 잠긴 학교에서는 배수와 정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에 젖어 못 쓰게 된 물건이 많고 운동장에도 침수 흔적이 선명합니다.
4: 침수 피해를 입은 운동장입니다. 물이 빠져나가면서 인근에 있는 생활 쓰레기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 인조잔디도 곳곳이 들뜨고 뒤집혀 당장 체육 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5: 그리고 올해까지 네 차례 수해를 입었네요. 그래서 지금 운동장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빨리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3: 오이를 심기 위해 다져놨던 땅이 진흙탕으로 변했고 농기계에도 침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천 범람으로 주민들이 대피했던 청주 강내면에서는 농경지와 농기계 피해가 속출했지만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6: 홍수 피해가 나서 이제 작물을 심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이제 큰 피해를 입은 거죠. 그 기계 같은 거 피해도 심하고.
3: 바닥에 돌과 토사가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많은 비로 축대가 무너져 내리면서 정성껏 갖고 온 조경수 200여 그루가 쓸려 내려갔습니다. 축대 안쪽에는 주유소에 기름 저장 시설이 있어 기름 유출 등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7: 유실되다 보면 기름 탱크가 기름이 유출될까 봐 그게 큰 걱정입니다. 시라든가 정부에서 조금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선 집중호우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경사면에 있는 바위와 흙이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도로공사는 서울 방향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응급 복구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무너지고 잠긴 현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모든 국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올여름 들어 가장 많은 비로 침수부터 안타까운 인명사고까지 피해가 속출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인명피해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에서 의술을 펼쳤던 항일 독립운동가 이태준 열사의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몽골의 슈바헤처로 불린 열사의 숭고한 뜻을 한몽 황금 시대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8: 몽골 방문 첫날 한몽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미래를 논의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둘째 날엔 두 나라의 우호 역사를 되짚는 행보에 나섰습니다. 몽골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항일 독립운동가 이태준 열사의 기념관을 찾아 추모한 겁니다. 이사 출신인 이태준 열사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 1910년대 몽골로 건너가 몽골 국민을 치료하며 의술을 펼쳤습니다.
9: 몽골 국왕의 어의가 기록이 있나 보죠?
10: 지금 어의로는 알려져 있는데 조금 자료 조사를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 몽골에 온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을 대는 등 항일운동에도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습니다. 양국의 오랜 유대관계를 상징하는 이태준 열사의 활약상을 꼼꼼히 살펴본 이 대통령은 숭고한 뜻을 한몽 황금시대로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로 이어선 몽골의 현재를 살아가는 동포 80여 명을 만나 핵심 광물과 첨단 산업, 공급망으로 확대된 두 나라 협력은 동포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격려했습니다.
11: 앞으로 양국의 협력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몽골 동포 여러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8: 이 대통령은 몽골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과 정보수반인 총리도 각각 만나 정상회담 성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회와 정부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몽골 측 또한 한몽 황금 시대로의 발전을 기대한다며 화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몽골 최대 축제인 나담 축제 참석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울란바타르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0: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선호투표제 도입부 둘러싼 공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대리전 성격의 신경전이 최고조로 치달은 가운데 유럽 주자들은 앞다퉈 당 핵심 기반인 호남을 찾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12: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가 의제로 올라온 민주당 최고위. 친명계는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결정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시작부터 친청계를 정조준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고심 끝에 도입한 제도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13: 그래서 적법한 당원 당규 해석과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도입된 우리 당의 결선 투표 방식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 남긴 레거시입니다.
12: 반면 정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은 명백한 당원당규 위반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음험하게 당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해선 안 된다. 이 룰은 상황에 따라 골라 쓰는 게 아니다. 비판 수위도 남달랐습니다.
14: 일주일 남겨놓고 룰을 개정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르는 일입니다. 오류가 발견된 제도를 금가옥조처럼 지키려고 하는 저희가 궁금합니다.
12: 여기에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을 놓고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공방은 더 격해졌습니다. 최고위원 숫자 면에선 친청계 인사들이 4대 2 우위를 점한 가운데 연임 도전 의사가 있거나 국회의원이 된 평당 원목 최고위원은 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친명계의 주장까지 나온 겁니다.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서둘러 결론을 내겠다며 추가 논의를 예고했습니다. 대리전 성격의 공방이 오가는 사이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등 유력 당권주자들은 권리당원 30%가량이 몰린 호남을 찾았습니다. 특히 일주일 만에 다시 전북도당 행사에서 마주한 김민석, 정청래 두 주자는 미소로 인사 나눴지만 곧장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15: 근데 무슨 친척 뭐 이렇게 구분한 걸 봤는데 제가 그걸 보고 웃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자기 정치를 할 시간도 아니고.
16: 억울하게 공격받고 비판받은 적도 있습니다. 당대표로서 한마디 하지 않고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개혁의 결과물을 내왔습니다.
12: 정식 후보 등록도 전에 전당대회 룰 세팅부터 개파 간 유불리 공방이 팽팽하게 이어지면서 유력 당권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통합은 이미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그런가 하면 해당 행위자에 대한 엄중 징계를 강조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 안팎의 반발은 재발저린 격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해당 행위가 아닌 범죄 행위로 제명된 사람이라고 호칭하며 징계 정당성 부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7: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선 영구복당 금지가 필요하다며 으름장을 놨던 장동혁 대표가 나흘 만에 직접 부연 설명에 나섰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징계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었다면서도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거란 해석은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18: 한동훈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7: 어찌됐건 한 의원이 당선되지 않았느냐, 뺄셈의 정치를 멈추라는 당일각 요구에는 더 단호하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편을 향해 총을 난사해 적군이 이겼는데 그냥 넘어가자는 말과 같다며 다 품고 가자는 주장이야말로 궤변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18: 우리 편을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은 가장 큰 마이너스입니다. 그보다 더 뺄셈은 없습니다.
17: 또 대선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당원 주권 시대와 보수 재건을 위해선 일부 의원들이 사퇴하라 하더라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겠다고 답하며 사퇴서를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가 징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낼수록 당내 우려도 덩달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당대표 제도 무용론까지 거론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점식 원내대표와의 만찬 자리에서 지도부 변화와 쇄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오 시장은 1년의 징계 논란을 거론하며 당 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정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거로 전해집니다. 정 원내대표는 특별한 답변 대신 오 시장 말을 경청한 거로 알려졌는데 다음 주 월요일 여당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응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19: 의원총회가 열리면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논의뿐 아니라 본격화한 윤리위의 징계 심의에 대해서도 의원들 사이 갑론을박이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0: 국방부가 안규백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고 구금 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야당의 병적 공개 요구는 오해만 키울 뿐이라며 일축했는데 대신 퇴임하면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19: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공개된 대학 학적부를 보면 14개월 정상 복무해 1985년 1월 제대한 게 분명하고 3월 복학해 1학기 성적표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해 8월 방학 중 며칠간 추가 근무는 했지만 병적에 마치 22개월 복무한 것처럼 기재된 건 기록이 잘못됐단 겁니다.
20: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게 산입된 겁니다. 복무기간이 행정적 착오가 있었던 것이죠.
19: 당시 부대에서 추가 근무를 요구한 이유는 장관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복무 중 어머니가 부대 장병들에게 공짜 점심을 줬단 이유로 며칠 조사받은 건 맞지만 구금 처분을 받은 적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출근 일수가 모자라니 더 오라고 해서 방학 기간 응했을 뿐이라며 행정 오류의 피해자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20: 병적 기록상에는 실제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 볼 수 있습니다.
19: 기록이 잘못됐으면 왜 바로잡지 않느냐는 지적엔 장관 신분에서 압력을 넣는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퇴임 뒤에 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자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다같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바로 그 은혜, 그 공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다 그분이 십자가에다가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악함들을 다 거기에 달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에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동물의 피를 흘려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지에 대해서 계속 그림자를, 사인을, 표징을 계속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바로 이 동물들이 했던 동물들의 그 피로 잠시 동안 죄를 계속해서 씻어줬던 것에 대한 이제 마지막 결정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물이 되어서 그분이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육체는 무덤으로 들어가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저 하늘에서 영생을 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란 선물을 영원히 받게 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이 새로운 국면으로,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지만 죄성만은 남겨두셨다는 데 있습니다. 아쉽죠. 죄성까지도 예수님이 저기다 십자가 못 박았으면 우리가 죄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남은 삶을 정말 죄짓지 않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죄성만큼은,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것만큼은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더 주의 일을 강제적이 아니라 내 스스로 결정해서 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더 기쁜 뜻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내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갈 텐데. 바로 그 죄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 삶이 엉클어지고 죄 짓게 되고 유혹이 오면 쉽게 넘어지고, 이번 주간에 금식하면서도 또 죄 짓고,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에 내가 더 영적으로 얼럴트 되어서 살겠다 그렇게 다짐했는데도 또 한 주간에 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또 죄를 짓고.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 가지 죄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엉켰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일거에 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다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 현 위치가 발견이 되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바로 돌아가야 하는지 내가 가야 할 자리까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치기를,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갈 때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삶에 정말 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좀 전환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개발한 사형 틀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안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십자가라는 형틀이에요. 그래서 사실 십자가는요, 사람 죽이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정말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힘들게 사람이 죽어가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고안된 사형 도구였던 거죠. 그런데 그 사형 도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시면서부터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의 소울스가 됐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그것은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은 그 어떤 존재가 아닌 우리의 자랑이 되었고 또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최후의 만찬을, 성찬식을 마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결단의 기도를 하러 올라가십니다. 올라가는 과정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조금 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다시 한번 중요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과 나는 이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한 운명 공동체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이제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되면 너희는 죽게 돼 있어.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에게 붙어 있어야 돼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지? 무슨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하시지? 이게 지금 우리 삶과 무슨 관계가 있지? 아마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했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이 오늘 말씀하신 이 설교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나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가 된단 말인가? 아마 그들은 그 기간 동안은 이해하지 못했다가 성령께서 오시면서 성령께서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된 것이고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 것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 그러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보니까 아, 이제 그 공로가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 공로가 이제 한 몸인 내 것이구나. 와이프가 번 돈이 남편 돈입니까 아닙니까? 남편이 번 돈이 와이프 돈이니까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면 통장이 합쳐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요즘 젊은 부부들은 그렇게 안 하는 부부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저와 여러분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몸이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음을 가질 때 예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침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와 예수는 이제 하나가 되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침례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는데, 벌을 받았는데 내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를 맞았는데 내가 예수님 대신해서 병이 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제는 일심동체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신학적으로는 신비, 미스터리라고 부릅니다. 신비함.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을 신학에서는 신비, 미스터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신비는요, 세상 교육받은 사람, 세상의 지혜를 모든 것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 사람, 세상의 이치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세상의 철학을 자신의 삶의 철학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신비는, 이 놀라운 일들은 세상의 과학적인 방법과 도구로 증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차원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들이기에 이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이것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허술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네가 믿을 수 있니? 어떻게 네가 그것을 갖고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이 놀라운 신비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의 모든 공로를 우리가 다 갖게 됐다는 이 사실을 그 당시에 인문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 불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가락질 하기를, 저 어리석은 사람들을 봤나, 저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봤나. 그런데 이 일은 오늘날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저걸 어떻게 믿어? 야, 정신 차려. 지금 21세기에 사는 사람이 무슨 말,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십자가를 졌는데 왜 네 죄가 용서가 되니? 세상의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어떤 이 과학의 논리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그 신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 내가 배웠던 모든 세상적인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어요. 왜 배설물이 될까요? 진리 앞에서는, 진리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최고의 지식인 양, 이것을 가지면 가장 뛰어난 머리를 가졌고 이것을 가진 사람을, 최고 많이 배운 사람을 생각해서 나를 설득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이해시켜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초이해적인,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는 담을 수 없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경고하고 있죠. 자기가 당대의 모든 최고의 지식을 가져봤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십자가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버립니다. 그리고 충고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배운 사람이 와서 너에게 설득하더라도 그 꼬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저도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다. 저도 자기가 최고 똑똑한 줄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해석해낼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그야말로 돈 하는 세상입니다. 왜? 돈이 힘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돈이 있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돈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돈이 있는 사람이 오면 대접해주고, 돈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당당하고,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 가든지 주눅 들고, 어디 가든지 길을 못 피고, 어디 가든지 인정받지 못하고. 왜? 돈이 없어서. 그놈의 돈이 없어서.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돈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달라는 돈을 안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왜?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잘 들어보니까 한 70, 80%는 돈 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가진 미사 여구를 다 동원해서 결론은 돈 주세요. 돈이 있으면 돈.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 돈의 힘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돈보다 위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돈보다 더 크고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이 믿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일날도 수요 저녁에도 새벽 예배에도 또 우리가 목장 모임 할 때에도 또 제자 훈련을 할 때에도 그때는 믿음이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 왜 이렇게 제가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회개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입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나게 큰 능력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돈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힘입니다. 골리앗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처럼 돈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믿음이, 그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에 대한 증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에 대한 증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어깨를 펴고 사시면서 내가 당당히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CIA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밀 요원처럼 마치 다 숨기고 이렇게 있다가, 이것이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금 2밀리언짜리 집이 있어.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슨 대학을 나왔고 나는 이런 커리어가 있고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거를 보내줬어요. 버그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앱을 하나 만들었대요. 그 앱은 뭐냐면 하루에 다섯 번씩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생각할 수 있게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예, 그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다섯 번씩 다른 질문들이 오면서 계속해서 죽음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요. 이 버그웰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어디 세일즈맨이었는데 히말라야에 갔다가 그 사람들의 그 문화를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예, 그러다가 그 사람들 속담을 들었는데, 예, 그 속담이 뭐냐면 하루 다섯 번 죽음을 떠올려야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속담이 히말라야에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하루에 다섯 번씩 개인적으로 죽음을 떠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당장 오늘 죽으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든지 죽음은 무엇인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묵상을 막 하는 가운데 자기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진 것을 경험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습관적으로 하루에 한 서너 번씩 계속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생긴 거죠. 아, 나도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데 이걸 앱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앱을 만들어서 대박을 쳤답니다. 그 앱이 뭔지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죽음을 묵상해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능력이고 힘 대신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쓸데없는 것을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능력이고 힘이신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내 자리를 찾게 돼 있어요. 인생의 문제의 실타래 모든 것이 풀려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삶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사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 어떤 사건이나 어떤 감사하지 못할 어떤 목록들이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당장 그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깊은 우리의 중심에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래서 찬양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기 원하세요. 단지 우리가 노래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 찬양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The piece of art,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죄 많고 냄새나는 우리 옆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억울하게 하는데, 이웃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묵상하고 바라볼 때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지게 돼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를 구원케 했듯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듯이, 내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능력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목걸이 갖고 계신 분들, 자랑의 첫 걸음을 떼셨습니다. 십자가를 딱 영화를 보다가도, 어떤 무슨 인터뷰하는 사람을 보다가도 십자가 배지를 갖고 있거나 이 목걸이를 보면
저도 모르게 속으로 아, 저

0: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자기의 삶을 지금 간증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그리고 또 음악을 틀어주시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또 이 밤에 여러분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2000년 전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주님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찢어 죽이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피로, 그 고통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공로가 내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을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삶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침례교회는 5101번 왈루투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7-9425 949지역 857-942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에케부 결과로서 한면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 에케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로서 뭐뭐뭐뭐 하면, 그러니까 뭐뭐뭐뭐 하면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앞에 뭐 원인,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앞에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또 배운 게 원인이 있고, 그다음에 결과 전에 경과라는 게 있고, 중간 과정이죠. 그죠? 경과라는 게 중간에, 그리고 결론, 이게 나오잖아요. 결과로서가 되는 거죠. 오늘 에케브에서 무슨 결과를 이야기하냐, 제가 지금 원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인이 나와야 될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7장 12절부터 이번 주 본문은 11장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중간중간 잠깐잠깐 또 말씀을 볼 거예요. 자, 7장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 판단의 법도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주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아멘. 아, 또 저렇게, 네, 히브리어를 적었어요. 네, 저거 읽어라. 그러면 한참 헤매잖아요. 저도 헤매거든요. 모음이 있어야 외워. 읽어요, 또. 그런데 밑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그래도 살짝 저 위에 히브리어를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하야, 에케브, 티슈메온, 엣, 하미슈파팀, 하엘레, 슈마르템, 바, 아시템. 네. 앞에 이제 이렇게 슈마르템 하면 요거는 세 글씨라고 보면 돼요. 세 개. 우가 있고요. 그죠? 슈마르, 샤마르가 있고요. 또 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밑에 보면은 바, 아사, 템. 요렇게 보면 또 돼요. 자, 지금 네, 여기 나왔습니다. 오늘 1번이 원래가 우리 제가 할 때, 우리가 항상 할때 제목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바이트 하난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제목을 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2번으로 밀렸어요. 그죠? 왜 밀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걸 밀었냐 하면, 슈마르템하고 아시템, 저 위에 우 슈마르템, 바 아시템,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원인과 결과 얘기했잖아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적었습니다. 아, 슈마르는 샤마르에서 왔어요. 샤마르, 지키다. 샤마르와 아싸가 신명기에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켜 행하면, 지키고 행하면. 여러분들 이게 좀 다른 걸 느끼십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지키는 거나 행하는 거나 틀려요. 단어 자체가 틀려요. 네, 단어 자체가 틀려요. 그러면 이 샤마르,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싸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베하야를 이야기했죠. 베하야는 from 뭘까요? 하야예요. 하야 동사에서 온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단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캐뎀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거 있죠. 그것에 대해서 슈마르템, 샤마르템.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와, 생각 있죠, 우리 생각. 너희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 생각이 있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나? 영혼육이 있어요. 그쵸? 영은 완전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죠? 육은 세상의 세계예요. 혼은요, 중간이에요. 영과 육. 생각은 어느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 가운데에서 그 생각이 영의 영역에 속한 생각이고, 혼의 진짜 육에 속한 그 혼,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샤마르, 지킨다, 이거는요, 영의 세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키다, 그 지키는 건요,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지난주에 히트파일 동사 얘기했잖아요. 베에트 하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나의 기도? 나의 혼적인 기도? 육적인 기도? 아니, 영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여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자, 여기에서 샤마르, 지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무슨 말이냐 하면, 지킨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관찰하고 그 가운데에 들어가서, 그 다음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싸, 이거는 내가 육으로 행하는 단계예요. 우리는 막 영적으로 뭐, 아, 그러면 주님의 생각, 말씀 묵상하면서 막 주님은 이런 뜻일 거야, 네, 이거군요 라고 하고 진짜 바르게 깨달았어요. 내
육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진짜 바르게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 그냥 거기에서 딱 머물렀어요. 오늘 에케브는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계속 모세가 신명기에서 얘기 이번 에케브 요 본문을 쭉 읽으시면서 지켜 행하라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 언더라인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오늘 이번 주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신명기 끝머리까지 갈 때까지 한번 여러분들 그걸 언더라인 해보세요. 모세의 신학이 모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감찰하고 관찰해서 그 다음에 내가 내 몸으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아싸 하는 거예요. 나 아싸. 아싸. 자 아싸 해봐요. 아싸.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 내 생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그 뜻대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나세 베뉴시마. 뭐였어요? 행하고 듣는 거였어요. 순서가. 듣고 행하는 겁니까? 행하고 듣는 겁니까? 행하고 듣는 거예요.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벌써 이미 행하고 듣는다라는 거는요. 여기 샤마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먼저 감찰하고 관찰해서 그것이 내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는 거요. 뭘까요? 그러면 나세 베뉴시마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것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자, 베하야. 베하야는 뭐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언제? 케뎀.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베하야 하셨는데 케뎀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존재와 나의 부르심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 우리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내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배하야 그 존재를 세우신 거예요. 지금 그 모양이 내 자녀, 내 자녀, 내 자녀 지금 모양이 정말 아닌 것 같아. 야 아직도 멀었다. 저 뭐가 되려고 저러나. 왜 자식들한테 그런 소리 하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과정 중간중간을 보지 마세요. 우리는 과거와 중간을 봐요. 아유 옛날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이래. 근데 그 지금도 이런 것이 미래 어느 그 시점 저기 저기 거기를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부분 알 수 없어요.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떻게 해요? 네, 내가 뭉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음 없음이라니까요. 순종이에요. 자, 슈마르템, 아까 샤마르템, 그 다음 아시템, 템은 뭐냐면 너희들, 맴 하면 뭐예요? 복수잖아요. 그죠? 너희의 복수형, 너희, 지금 너희가 지키면,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들이 행하면 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하시겠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지키는 것. 지키는데 뭐예요?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게, 뭔가를 이렇게 막 하는 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거부터 해야 돼요. 생각 없이 말했네. 여러분들 그거 가능해요? 내 안에, 무의식 가운데 옛, 내 안에 이미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툭 나온 거예요. 그 시간에는 무심코 말했다고 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생각이 내 안에 있었던 걸까요? 없었던 걸까요?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말이 무심코 툭하니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은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키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그거를 지키고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미슈파팀, 하 미슈파팀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위에 판단의 법도, 법규예요. 하나님의 법, 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윤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자, 원인, 결과가 나오려면 그 하나님의 법규, 윤리, 법도 이것을 지키고 지킨다?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다음에 생각했으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는데 아 저를 용서하라 그래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라니? 용서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네, 하나님 그를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끝.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내 몸이 행해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아, 진짜 내가 뭘 했는데? 그런데 뭘 용서해야 돼요?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잖아요. 제가요, 죄송해요. 제가요, 당신을요, 시기하기도 하고요, 질투하기도 하고요,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요, 제가요, 용서할게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어, 그 사람이 뭐 했는데?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거 말해야 돼요. 그래서 구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이분이 더 열받았어요. 더 열받아가지고, 정말! 당신이 그랬단 말이야! 어, 용서 못해! 뭐 이랬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 자리에서 그냥, 나 용서해줘! 하나님이 용서, 야, 용서 빌라고 했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일단 한 발을 물러서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가는 거예요. 한번 했으니까 하나님 하기 싫은 거 했는데요. 저 사람이 그렇게 저렇게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저 했으니까 그만둘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싸예요. 우리 생각은요. 배하야 해 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배하야 해 놓으신 것. 거기에 합당한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요. 생각의 가치도 없어요. 나 중심의 생각. 내 가치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가치관 형성되어지는 가정에서 정말 학교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래서 형성되어진 가치관이 있잖아요.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걸로 생각하고 그걸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네, 다 깨져야 돼요. 내 세계관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나의 말도 바뀌어야 되고 나의 행동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에케부 2번 에케부 결과로서 네 에케부는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에케부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지금 좀 히브리어 보세요. 요드 요드예요 요드. 에케부 앞에 요드가 들어가서 야곱이 된 거예요. 그죠? 요드는 뭐죠? 손 손인데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손이 클까요, 작을까요? 어휴,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커가지고요. 그런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발뒤꿈치라고 해서 그래요.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 제가 뒤에 해놨죠.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 전 아유,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겸손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오만 교만을 가장한 겸손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요, 내 생각, 내 말을 하지 않는 자가 진짜 겸손한 자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 네네네, 오 맞습니다, 네 옳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깨달음과 그 뜻을 말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다 야곱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야곱은 가장 작은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자기 말을 하지 않는 자예요. 야곱과 반대되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쌍둥이 형제 에서입니다. 에서는요, 스스로 높이는 자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에서 부분에 아 저기 있잖아요. 어느 부분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식구들 다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잖아요. 고향으로 가면서 이것도 보내고 저것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형한테. 그럴 때 형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진 것 많다, 스스로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적은 자라고 얘기, 작은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요, 에서는 나는 스스로 높아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에서는 절대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작다, 적다. 다 싸웠어요. 큰 자와 작은 자가 싸웠어요. 누가 이길까요? 네, 세상적으로는 큰 자가 이기죠,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누가 이겨요? 작은 자가 이겨요. 주님은요, 우리 보고 작은 자라고 부르세요. 숫자적으로 적다라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작다라고 말하는 것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다음 에케보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볼게요. 네, 거기에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아주 재밌는 게 나와요. 읽어볼게요. 내가 들어가서 소유할 땅은 너희가 나온 채소밭에 물을 대듯 내 발로 물을 대거니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또 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니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이거 볼게요. 지금 모세가 누구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죠? 어느 백성들? 2세들에게. 1세는 지금 다 죽었어요. 남아있는 사람 누구?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그죠? 지금 현재. 그런데 그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디로 갈 거다?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다. 그런데 가서 그냥 개그로 살 거다? 아니고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소유할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갖게 될 그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은 무엇과 같지 않다? 이집트 땅. 이집트 땅이 어디죠? 우리가 말하는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그 소유할 땅, 그곳은 세상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누가 이들을 이끌고 갑니까?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이끌고 가지 않아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누구다? 예수아다. 자, 너희가 소유할 그 땅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4번이에요, 4번. 너희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12절에 볼게요.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땅, 땅.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열매를 내지 아니하며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끊어서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며 또 그것들을 너희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너희 눈 사이에 붙여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서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라. 또 너는 내 집에 문기둥과 내 문에 그것들을 기록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되어 땅 위에 있는 하늘에 아멘 아멘 아멘. 네, 지금 우리 아까 이번 주에 11장 25절까지 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오늘 7장 1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왔는데 9장 8장 9장은 이야기 안 했어요. 읽으면서 지금 여기 읽으면서 어느 부분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 생각나지 않으세요? 쉐마 이스라엘 그 부분에, 그죠? 앉았을 때든지 설 때든지. 네. 자, 9장에서는요, 요거 잠깐 이야기하면 우리 9장 10장 11장을 읽었기 때문에, 네, 9장에서는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보면 지키고 행하면이라는 말이 또 계속 나옵니다. 그 땅은 부족한 땅이 아니다. 그 땅에 가서 뭐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 거기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드글드글해.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연합하지 말고 그들을 다 없애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얘기가 9장에서 나와요. 10장에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또 뒷부분 읽었지만 10계명 두 돌판, 두 돌판 이야기가 또 10장에서 나옵니다. 지금 11장에 온 거예요. 11장에 와서 쉐마 6장, 신명기 6장 이야기가 다시 또 한 번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것으로 최종 목표, 아 들어왔어 할렐루야 끝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장에서는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16절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 뭐가 있을 거다? 속임수가. 11장 16절 보여주세요. 너희 마음이 속임수. 네,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 가운데에 너희를 돌이켜서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거고 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한다? 경배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고 거기에 그 다른 신에 경배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너희 어떻게 스스로 너희 스스로 그 땅에 들어가면 조심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세요. 자, 17절 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만약에 그 장면을 보신다면 진노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신다. 막 그 진노가 그냥 진노해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막 끌어올른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가, 그 질투가. 그렇기 때문에 너 스스로 조심해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스스로 멸망할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18절에 우리 쉐마에서 나온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말, 입에 말을 하려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마음,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손에 매래요. 손에 매면 여러분들 이렇게 발을 몰래면 굳이 눈이 발로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손은 환하게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얼굴 앞에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걸 좀 많이 하죠, 이렇게 많이 움직이죠. 손에 매라는 얘기는요, 너 눈앞에 맨날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메어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것이 너의 삶 가운데에, 이 손 가운데에, 너의 행동 가운데에 그 말씀으로 행하고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아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손에 메어서 그걸 보고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 눈 사이에, 미간에 붙여서. 이거는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머리잖아요, 머리 지금. 그리고요, 또 뭐 하나 있을까요? 눈이요, 내 눈이요, 보는데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본대로 행하잖아요. 본대로 배우잖아요. 여러분 어저녁에 뭘 보셨어요? 어제저녁에 뭘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셨어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꿈 가운데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생각과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고요,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본 것이 나오는 거예요. 본대로 행해요. 우리 아버지가 행하시니 내가 행한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행한 거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가 행하신 걸 보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눈 사이, 너희 눈 사이,
미간에 붙여서.

0: 이마에 표로 삼으라. 너의 생각과 너의 말과 너의 보는 것을. 그다음 우리 21절 볼게요. 19절, 20절 뭐 그렇고요. 21절에 자, 땅 위에 있는 하늘.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에케브의 결론이에요. 자, 하샤마임이 뭐예요? 하샤마임. 하늘이잖아요. 그 다음에 알 위에. 네.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 하레츠 땅. 자, 개역개정을 보니까 저 알을 뭘로 번역을 했느냐 하면 덮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땅을 덮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 땅 위에 하늘이 있어요. 맞죠? 하늘이 땅 아래에 있진 않잖아요. 근데 이 표현과 땅을 덮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 21절 다시 읽을게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되어 땅 위에 있는 하늘의 날들 같이 되리라. 덮었다. 여러분, 잠잘 때 이불 덮죠. 아, 잠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 네, 잠잘 때 이불 덮어요. 그죠? 덥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불과 내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 닿았어요.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내가 쳐내지 않는 이상. 그죠? 땅 위에 하늘. 하샤마임 알 하레츠. 이거는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덮으신 거예요. 이거 내 거다. 내 땅이다.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 가운데에 언제나라는 거예요. 그죠? 자녀들이 그냥 한 세대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오고 오는 세대. 그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하늘을 덮으셔서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요.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내려오신 이유는요. 이 땅이 하늘과 하나 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연합, 유나이티드. 네, 연합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진 것.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에, 에케브 가운데에, 그리고 이한주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케브가 결과라고 그랬어요. 무엇무엇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규례, 법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면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한 땅, 그리고 긍휼을 베풀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한 주간이 이번 한 주간이에요. 에케브, 야곱으로서, 네, 작은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내 말을 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 생각, 이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샤마르, 슈마르템, 아시템. 슈마르템, 샤마르와 아싸예요. 네, 템 빼버리고요. 그러면 원어로만 우리 머릿속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였죠? 샤마르, 아싸. 샤마르와 아싸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한 주간의 지침이 되어주시길 또 바랍니다.
1: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 통독 오전 11시, 목요 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 카운티 통일 광장 기도, 이스라엘과 열방 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밭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컴먼 월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영광선교회 임영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승리의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4: 미국에 왜 자살 테러단들이 안 없어지고 계속 지금도 노리고 있습니까? 왜 적들이 이렇게 많아집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있다 보면요, 지금 현실과 똑같아요. 나라 민족이 임금님이, 지금은 대통령이죠, 임금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딱 서면은 뭐가 다 불협화음들이 다 나중에 좋아 있게 돼버려. 왕서부터 대통령서부터 뭐가 삐딱하게 나가고 백성들이 막 엉뚱한 짓만 하면은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유혹하려고 수많은 마귀의 세력들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시각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다가옵니다. 말씀에 굳건히 서서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썩어버립니다. 우리는 흙덩어리로 지어진 사람들이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하면은 돌은 흙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은 뭡니까?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악마의 세력에 굴복하고 세상 아짝하고 음란과 방탕 속에 같이 침몰되는 옛사람을 오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유혹은 썩게 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그 신락 같은 믿음도 다 뺏어가 버립니다. 믿음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믿음이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무엇이 오는가? 불안과 초조와 슬픔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비관하게 되고 나중에 염세주의자가 되고 나중에는 자살 사건이 나는 거예요. 작년에 그 아리따운 배우들이 차례차례로 막 죽어갔어요. 왜 그들은 그랬는가 하고 여러분과 내가 비방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과 나도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똑같은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이 다 교인들이었다. 교회 다녔다. 교인과 신자와 다르고 신자와 성도가 다릅니다. 할렐루야. 교인 됐다고 해서 신자입니까? 아니죠. 신자가 다 성도입니까? 아니죠. 왜? 신자는 믿고 있으면 신자인데 성도는 뭐냐?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거룩할 성자. 할렐루야. 오늘 결심하시고 성도의 반열에 들어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유혹의 말씀에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 그랬어요.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얇아가지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 말씀이 자라질 못해. 그 유혹이 덮어가지고 유혹의 그늘에 깔려가지고 말씀이 만약 빛같이 온다 그러면 그 빛을 못 받아. 다 말라 죽구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열심히 읽고 유혹을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로, 세상 유혹에 빠지면 그동안에 쌓아놓은 공든탑이 다 무너집니다. 교회를 20년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50년을 다녔습니다. 심지어 내가 저 공원에 가보니까는 80이 다 된 노인네인데 75년 동안 다녔대. 75년 동안 다녔다고 자랑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세상 사람이야. 남미에 서 계시다 여기 오셔갖고 저 버거킹을 따내갖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갖고 나는 나라 돈 안 먹습니다. 그 부자예요. 그런데 보니까 나체들이 나와있는 잡지를 나한테 들고 왔어요. 그건 왜 들고 왔습니까? 아유, 목사도 이런 거 좀 봐야 돼요. 그 남의 나체 봐서 뭐합니까? 꼭 보면은 이상한 소리만 한다고 와서 평생 집사직분 줘도 안 받는다, 안수집사도 안 받는다, 장로직은 더 안 받는다 해서 75년 교회 다녔는데 평신도야 아직도. 그래서 내가 막 야단을 맞췄어요. 교회 직분은 감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혀 안 받는 거예요. 얘기해보니까 세상 사람이 천당 가봐야 알지 그게 있는지 알겠어? 너무너무 한심하고 70년 다녔는데 70년 넘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 믿고 뿌리 내린 게 아니야.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몇십 년 다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얼마나 고통받게 하는지 아내를 통해서 아내가 온갖 병이 다 들어가지고 가만히 누워있는 바람에 이분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벌써 오래됐어요. 앞치마 두르고 밥을 줘다가 아내 입에다 또 넣어줘야 되고 대소변 다 받아내야 되고 고통받아. 아이고 내래 이거 내 아내 때문에 나 죽겠어. 평안도 속으로 말년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텐데 왜 병마귀가 들어와서 이렇게 고달프게 하나. 여러분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같이 복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귀, 영화, 지혜, 명예, 권세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역사가들에 의해서 기록된 중에서 솔로몬과 같이 부귀와 누린 사람은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집 전체가 다 금으로 돼 있고 그릇마다 다 은이고 연못이 뭐냐 향수로 돼 있고 예? 전 세계 미녀들은 다 불러다 후궁 삼고 미녀들이 와가지고 아 춤 한번 추고 그 무슨 이상한 우상단지가 가서 어쨌든 여자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말년에 금은왕이 됐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솔로몬이 지옥 갔을까 천당 갔을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다윗이 나를 일생토록 변함없이 섬긴 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줬는데 또 네가 천번제를 지니면서 구했던 것을 내가 주었는데 네가 이렇게 나를 배신하니 너의 나라를 내가 쪼개겠다. 그렇지만 내가 다윗을 봐서 내 생애 속에는 안 하고 내 자손대 가서 하겠다 하더니 솔로몬이 죽고마자 아들대에 가서 두 쪽으로 갈라지는데 오히려 다른 지파는 다른 나라는 열 지파고 솔로몬의 아들이 받은 지파는 두 지파밖에 안 돼. 조그만 나라 하나 겨우 유지하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앞길과 여러분의 자손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잘 나가다가 말년에 솔로몬같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미국이 독립된 지 186년이 지나니까 학교에서 성경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기도를 내쫓아버렸습니다. 십계명을 다 돌판을 다 옮겨버렸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완전히 우상나라 잡탕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케네디 가가 어떻게 몰락된지 아시죠? 세상 사람은 유혹을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 그 유혹에 빠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바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걸 분별함으로 인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 뭐가 복 있는 사람이 악한 자의 꾀를 쫓지 말라. 쫓지 말 것, 서지 말 것, 그리고 앉지 말 것. 이 장소를 다 찾아내라 이거예요. 거저 유혹한다고 다 끌려다니고 다 따라다니고 안 된다고 말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뭡니까? 말씀이고 오늘날 샘을 파놓고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을 훈련시키라고 세우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교회를 오세요. 새벽 기도도 오고 또 수요 모임도 오고 구역 예배도 오고 자꾸 모이다 보면은 점점점 그 샘물을 끌어올리는 사람과 나무와 같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열매를 맺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뭐가 악인인가? 하나님을 버린 사람, 말씀을 버린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 악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는 훈련장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여러분이 귀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불과 130년밖에 안 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 와서 교회 부흥시켜보려고 애쓰고 자기 주머니를 다 털어서 교회 짓는데 바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는 그 사람들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미국의 선교 재벌 중에 여러분이 수차 들었던 록펠러 그렇죠? 이 사람은 98세까지 사는 동안에 엄청난 영과 육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 떠나시면서 유언이 무엇인가? 록펠러야, 나는 가난해서 너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수가 없구나. 그렇지만 이거 세 가지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첫째로 교회 꼭꼭 잘 나가라. 교회 예배 시간 빠지 말아라. 교회를 꼭꼭 잘 나가라.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 늘 일찍 가서 앞자리에 앉아라. 세 번째는 십일조는 작든지 많든지 간에 가감 없이 무조건 바쳐라. 세 가지만 네가 지킨다면 분명히 너는 축복을 받을 거다. 유언하시고 떠나셨대. 에이록페너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11조 생활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어머니가 1달러 준 다음에 거기서 타이스가 얼마니? 예, 텐센스입니다. 텐센스를 봉투에다 넣어서 바치게 가르쳤대. 오늘 여러분 나중에 록펠러가 이 가난하게 살던 록펠러가 엄청난 복을 받아가지고요. 너무 11조가 많아가지고요.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직원이 250명이었어요. 10분마다 쏟아지는 돈이 엄청났대요. 몇십만 불씩 막 쏟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적당할 때는 바치기 좋은데 제일 힘든 것이 뭐냐? 너무 어려울 때 못 바치. 아이고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11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당신 지금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입에다가 테이프 붙이고 계십니까? 식사를 하십니까? 아유 그거야 뭐야 사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다가는 테이프를 붙이고 당신은 잡수네. 그게 또 무슨 말입니까? 교회 생활이야 되든지 말든지 나는 살겠다. 이것이 바로 그 말이거든. 가장 어려울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신네 생활비가 얼마가 들어가? 예, 그래서 뭐 서울에서 하던 얘기죠. 아무리 줄 잡아도 100만 원은 가져야 삽니다. 생활에 10조라도 드리십시오. 100만 원이 꼭 당신네 집에 생활비 들어갔다면 10만 원은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아이고 그러면 빚을 더 지잖아요. 더 기왕에 빚진 거 가지고 10만 원 더 빚져서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 사람은 얼마 가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 또 힘드냐? 11조가 많아진다고요. 어머머머, 아이고 이 11조가 이렇게 많아지네. 아까워라. 그때쯤에서 하나님께서는 11조 아까워할 만큼 많아지면 이걸 아깝다고 못 바치는 사람에게서 수입을 줄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왜? 11조 안 내는 건 도둑이라고 그랬거든. 도둑이 될까 봐. 저기 충청남도 소망교회 갔어요. 감리교회인데 어떻게 날 불렀는데 빵꾸난 전대에다가 돈을 담지 마시오 하고 제목을 해놨어. 부흥회 하다가 3일째 되는 날에 꼭 11조 얘기하고 와요. 나흘째 되는 날은 사랑의 얘기하고 마치는데 그날이 바로 11조 얘기하는 날인데 왜 빵꾸난 11조 바치고 빵꾸난 복을 받느냐? 그걸 안 낸 거가 똑같아. 성경이 뭐라냐면 온전한 11조를 바쳐라. 말라기 3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시험해보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바치고 나서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너에게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마. 그래서 록펠러가 그렇게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받아갖고는 11조 계산하는 사람 한 250명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와나메카도 그랬고요. 와나메카는 아예 11조가 아니에요. 10의 9조를 바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그만 땅에서 태어난가 몰라도 소가지가 되게 나보틈도 좁으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큰 땅에 왔으므로 마음을 넓히시고 미국의 신앙의 선교 재벌들의 그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 대신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록펠러 재단이 생겨가지고 굉장했어요. 3대까지 내려왔습니다. 4대쯤 내려오니까 이게 어디서 온 복도 모르고 허랑방탕하게 시작을 하고 교회도 안 가고 엉망진창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거두다가 록펠러 재단이 일본 재단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끝났어요. 후손들에게 안전하소나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가르쳐라. 이 복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너도 록펠러 어머니께서 가르친 그대로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제일 먼저 출석해서 앞자리 앉고 10분의 1 온전히 바쳐라. 이걸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복이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유혹을 이긴다는 게 뭐예요? 목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거든. 적당히. 그래서 그날 소망교회 가서 막 뚫어진 돈에다 받지 말라고 떠들었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김용자라는 집사가 딱 나한테 오더니 한국에서는 허기하는 사람 없는데 날 콱 껴안더니 막 날 보고 오늘 설교하셨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내가 정신 차리게 돼서 고맙대. 그래요. 무슨 일이냐고. 그렇지 않아도요. 간밤에 내가 꿈을 꿨거든요. 무슨 꿈을 꿨냐고 그랬더니 돈전대를 꿈에 이렇게 차고 다니는데 술술 돈이 빠져나가더래. 그래서 이상하다고 보니까 구멍이 뚫려 있더래요. 아 그런 꿈을 꿨는데 내가 똑같은 설교를 한 거야 그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나들 자기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 농사를 또 크게 짓고 있고 또 공판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구멍가게 같은 거 시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현찰을 벌고 있고 농사에서는 농산물을 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11조 안 내는 거예요. 한쪽만 하고 있고 한쪽은 안 하고 있는데 꿈에 보니까 자기 돈전대 이렇게 묶고 다니고 있는데 술술 돈이 자꾸 빠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돈전대가 만약에 뚫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 돈을 먼저 넣어야 돼. 그 뚫어진 걸 막아야 돼. 안 막은 데다 뒤따 넣어서 뭐해? 그게 받쳐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걸 받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 돈 많이 생기니까 아이고 교회 뭐하러 가냐. 교회는 급한 때 가서 뭘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거지. 난 돈 많으니까 교회 갈 필요 없어. 그러더니만 어떤 일이 생기냐. 주일만 되면 어디 가나 노름 저기 골프 치러 가서 이제 폼 재고 앉아서 이러고. 그러더니만 몇 년 후에 보니까 쫄딱 다 날아가 버려.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것도 날리는 거야. 하나님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 백성이 아닐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뒀다가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 예수 중심으로 바로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교회 묶여야 됩니다. 교회 묶이는 것은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묶일 때 자유함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교회 안 가는 이유가 뭐냐? 내 마음대로 살려고 안 간대요. 하나님께서 지워주는 몽해가 있어요. 그는 나무 몽해요. 가벼운 몽해.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거기 말하고 있는 몽해가 뭡니까? 주일 지키고 십일조 내고 찬양 부르고 그런 것들이 다 그걸 몽해라고 하는데 그거는 가벼운 나무 몽해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 다음에 그 나무 몽해 메기 싫다고 교회 안 나와.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장사 더 해야지. 만나볼 친구도 많아. 나 딜도 하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 주일날 다 만나야 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디스커넥트 되는 그 순간에 누가 잡아가 이 사람을? 여러분 인간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고거 알아봅시다. 한번 따라해봐.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가 없다. 우리가 창조주입니까? 아니. 성령이 붙들리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붙잡아가? 영적인 고아. 영적인 고아는 누가 잡아가? 그 못된 깡패 같은 마귀가 잡아가. 잡아다가 뭘 시켜요? 마약 먹게 만들고 간음하게 만들고 노름장 가게 만들고 싸움하게 만들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어요. 이게 철몽해. 교회에서 지워주는 거는 나무몽해, 가벼운 몽해, 축복의 몽해. 할렐루야. 거기다가 축복만 잔뜩 싣고 주님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데 그냥 우린 폼만 짓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싫다고 도망간 사람들 다 망해. 미국이 지금 종교의 자유다 어쩌다 하면서 기독교 문화를 갖다 기독교를 전부 배척하니까는 사탄들이 들어가지고 10대 아이들의 인터넷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요 엉망진창이래. 애들이 이제 10대밖에 안 된 아이들끼리 말이죠. 음란 방탕한 얘기 뭐 마약 얘기 뭐 큰 변났습니다. 교회에 묶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오십시오 하는 날은 내 생각 버리고 좀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3년 4년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하나가 있었는데 2년을 우리 교회 나오고도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요 교회 나와도요 이 교회에 나와도 목사님이 이래저래 하지 마십시오. 난 자유롭게 나와서 자기 필요한 건 다 날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베일리까지 가가지고 그 아들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차 사고가 나가지고 어떻게 돼서 뭐 하루 종일 끌고 다니. 나를 하루 종일 내 차에다가 자기 식구 끌고 다니게 만들어 자기 위해서 봉사는 다 시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또 11조 좀 낸다고 내요. 근데 우리 교인도 아니고 이거는 자기는 자유함을 자유롭게 믿고 싶대. 그게 자유로운 겁니까 여러분? 부흥회가 이제 열리니까 우리를 다 같이 좀 더 참석 잘하고 또 부흥회 올 사람들을 좀 이렇게 미리 알아놓읍시다. 그러니까 부흥회 온다고요? 저는요 그러면 기도원 가서 혼자서 하나님하고 대면하다 오겠습니다. 따로따로 도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러면서 뭐라냐면 목사님 그 사람이 뭐냐면 저 상점을 이렇게 그 파는 그런 그 복덕방을 해요. 상가를 파는 100만 물짜리 막 200만 물짜리 막 다 되다가 이상하게 꼭 마지막 결산 보게쯤 되면 다른 사람이 딱 밟아버려서 한 푼도 못 보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속된 말로 재수가 없습니까?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몇 번은 내가 당했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교회 묶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교회 묶이지 않았다는 말은 한 식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손님이다 이 말이에요. 손님한테 그 집에서 있었던 재산 분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든지 크든지 간에 이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엄청난 보화를 갖고 계세요. 영육관에. 이 사람은 나의 영권을 알아가지고 임 목사가 기도하면 다 된다 이게. 자기가 소문 듣고 왔다 이게. 그래 놓고는 나 기도의 영권만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는 건 하나도 동조 안 해. 손님 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이 교회 문제는 내 문제다. 목사님이 만약에 밥을 굶다면 나도 굶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아주 내가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내가 당하는 거나 같다. 이 사람이 식구예요. 할렐루야. 한 식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권 주십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사람이 2년간 우리에게 나오는데요 꼭 자기 필요한 것만 골라다가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교회 행사가 있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쏙 피해요. 아이, 전 바빠서요. 그거는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저한테 묻지도 마세요. 그리고 도망가요. 그러고 자기 기도 제목은 시시콜콜이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전화로다가 막 똑바로 얘기해 줬어요. 당신은 예수님의 지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님 몸이에요. 예수님의 지체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야 돼요. 교회 온 날 첫날부터 오자마자 화장실 청소하고 안내 보고 교회 오려는 거 다 도맡아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지체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오려운 일 있으면 싹 피하고 나한테 이익될 것 같으면 싹 붙었다가 딱 피하고 이 사람은 지체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야단쳐요. 교회가 활딱 뒤집어지면서 부흥됩니다. 내가 더 많이 깨졌어요. 미국 와가지고 서울에 있을 때는 우리 교인들이 배를 다루다가 배물을 갖다 잘라놓고 내가 이사 간다 그러면 온 교인이 다 덤벼들어갖고 이삿짐 다 나눠가지고 내가 공주같이 대접을 받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썰렁한 게 하나님께서 날 보냈으니까 할 수 없다고 있었는데 또 내가 돕게 된 게 언제냐 저기 매사추세츠주에 내가 부흥회 해달라서 갔더니 한 200명이 아픈 사람들 오라고 광고를 해가지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아 최수도 목사가 말이죠 혼자서 밥을 줘갖고는 반찬 갖다 놓고 다 먹이고 왔는데 이건 또 뭐냐 목사가 이제 반찬 해가지고 밥을 줘다가 먹인 그 다음에 또 들으니까 200명의 또 거리에 있는 사람들 놓고 그 미국 남편까지 동원해갖고 음식을 서양 음식도 아니고 한국 음식도 아닌 걸 해가지고 밥을 줘갖고 거기다 고기 넣고 또 끓여갖고 이걸 돌려주면서 복음 전파하고 있더라고. 하하 이거 내가 너무나 자고했구나. 잘 오긴 잘 왔다 내가. 나 공주병 붙을 뻔했구나. 그리고서는 내가 이제는 부엌에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의 양식 먹이면 됐지. 무슨 육의 양식까지 내가 걱정하냐 하다가 5년 전부터 내가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하고 이제 음식을 해오는 거야. 할렐루야죠. 최수도 목사 때문에 내가 깨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할 때 뭡니까? 서로 도와주고 먹이고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묶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까? 교회 와서 내가 청소를 할까? 내가 교회에 음식을 나눌까? 뭘 할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앞에 거금이 생겼다면 어떤 사람이 라로가 맞으니까 300만 불 맞았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것은 맞은 겁니다 하고 미국 교회에다 바쳐서 미국 교회가 너무너무 재정난으로 어려워서 막 거길 단도 안

0: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우리의 소중한 삶과 이별을 함께 준비하는 임종교육 전문 상담사 조마리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자녀들, 손자, 손녀들, 또 내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주님의 축복 속에서 건강과 편안함이 충만하시도록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이태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 중에 그 패키지에 그 와인을 시식하는 와인 테이스트 하는 그런 곳으로 이제 초대돼서 함께 이제 갔었는데요. 그 와인 테이스트 하는데 딱 들어가니까는요, 굉장히 큰 벽에 아이비 잎새 그거를 엄청 멋있게 그림을 딱 그려놓고 거기에 이제 글귀가 이렇게 두 줄로 세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태리 말 모르니까 이제 또 요즘에는 또 AI가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AI로 사진을 쿵 찍어서 한국말로 이제 트랜스퍼를 했더니요. 맨 첫 구절에는 당신이 당신의 인생의 길을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그냥 마셔라 이렇게 돼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당신의 의사가 당신의 말하기를 와인, 술은 당신에게 술을 먹는다는 것은 원수입니다. 적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는 뜻이겠죠? Doctor say, if I drink, then it's enemy. 이렇게 이제 거기 써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걸 딱 보니까 너무 재밌는 이야기더라고요. 이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듯이 의사 선생님이 술은 너에게 원수다. 그러니까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유머러스하게 위트 있게 이제 그 와인 테이스트장 벽화에 이제 그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술을 잘 그러니까 전혀 못 마시는데 왜냐면 이제 술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요. 조금만 마시면 이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제 원래 체질적으로 술을 마시지는 않지만 마지막 그 문구 센텐스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감추고 있다, 이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참 유머로 이제 그렇게 써놨는데요. 제가 이제 저도 모르지만 그림이 굉장히 예쁘고 그 글씨체가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싹 찍고 AI로 번역을 해봤더니 이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더니 그 외국 친구가 미국 친구가 아 뭔데 그렇게 너 혼자 웃냐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줬었던 그 위트 있는 그 와인 테이스트장에서 그렇게 위트 있는 그런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참 살다 보면 이제 뭐 크리스찬 분들은 뭐 술 안 마시지만은 또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또 실수도 하게 되고 또 이제 뭐 와인 한 잔씩은 괜찮아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씩 가끔 드시는 분도 있지만은요 이제 결국은

0: 술은 좋지가 않죠. 이제 칼로리도 많기 때문에 이제 살도 찌고 또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될 그런 사항이겠죠.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임종 교육 그 상담사 자격증을 이제 작년에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요즘 최근에 와서는 이제 많은 외국 분들 교회에 가서 우리의 삶과 죽음과 슬픔에 대한 이런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살아가는 것만 열심히 살아봤지 우리가 마지막 이렇게 준비하는 거를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되게 좋았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순서대로 이제 미링 날짜 잡아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이런 죽음 준비라는 것이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 어떤 좋은 보물 같은 이런 상품을 우리가 구입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서 참 용기도 필요하고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들어있는 이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의미 있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과연 이 마지막 내 마지막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은 정말 부모님들의 이런 어려운 고민들, 또 우리가 마지막 이런 장례 순서라든가 마지막 그날이 왔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부담 주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한인분들이 아니,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자식들 길러주고 교육시켜주고 다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데, 과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거는 당연히 우리 자녀들의 몫이지 하고 자녀들이 할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많은 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정신적인 부담 또 경제적인 부담을 주기 싫기 때문에 알아서 이제 스스로 이제 아버지께서 가장이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아버지들께서 이제 가족묘지를 준비하고 또 장례 서비스 준비하고 그러니까 장례 서비스는요, 장례보험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조금 더 장례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준비를 당연하게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모든 부모님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정말 요즘 먹고 살기 힘들고 폐임은 많이 있고 정말 돈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하고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 분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자식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이제 다른 주에 살거나 또 한국에 살거나 그래서 혼자 뭐 저도 물론 혼자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 아이들은 어차피 다 결혼하고 따로 떨어져서 자기네들 각자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어머니 혼자 사신다든지 아버님 혼자 사신다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 두 분이서만 단촐하게 이제 살아가시다가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겪어야 될 그날, 그 시간이 왔을 때 이런 묘지 준비라든가 또 이런 그 납골당이라든가 또 장례식을 어떠한 방법으로 나는 장례식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지 이제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어야지만 주변에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이제 잘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이제 그 남동생이 이제 타주에 계시고 또 누님 한 분이 이제 그 LA에 계시는데요. 정말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그 날짜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혼자서 외롭게 살고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도 운명을 다 하셨는데도 이제 주변에서는 그걸 모르고 계셨더랬어요. 그래서 이제 순경이 오고 또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이제 부패가 되니까 이제 굉장히 힘들죠, 마지막이. 근데 이분이 공부도 되게 많이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뭐 학교도 막 이화여대 그 옛날에 그 60년대에 그렇게 학교에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제 홀로 계시다가 이렇게 마지막을 이제 굉장히 쓸쓸하게 준비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자녀분들이 없다, 혼자 계신다 그러면은 이렇게 거창한 장례식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장례식 해봐야 누구 올 사람도 없고 나 혼자인데 그게 장례식이 필요 없겠죠. 하지만 장례식 거대한 장례식은 필요 없다 하더라도 사람이 돌아가시면 즉시 장의사에다 연락을 해서 내가 죽고 나면 모든 법적인 장례 절차를 이 장의사에다가 아예 위임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인 서류 절차를 다 만들어 놓는 거죠. 사실 혼자 사시면서 가장 그 고민, 혼자 사시는 분들의 고민이 내가 이렇게 혼자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면 누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이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정말 걱정이 태산 같아서 잠도 못 주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그런데 이런 준비, 내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법적으로 책임질 필요도 없고 나의 모든 장례식과 장례 이런 경로를 다 장의사에다가 위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에 들어가는 비용은 장례보험 회사에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게 됐고요. 장의사에서는 그 장례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있어도 시스템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의사에서 그 돈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많은 대형 묘지 회사 측에서 묘지를 제외한 이런 인건비라든가 묘지 가격을 회사 자체에서 이제 그 파이낸스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수적인 물품을 이제 구입을 하시면 그 회사, 묘지 측 회사 자체에서 파이낸스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금을 그 묘지 회사에다가 내면 됐었는데요. 최근에 얼마 전부터 이 부수적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대형 회사에서 다 장례보험 회사로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장례보험 하면 보험을 나는 원하지 않아. 이러신 분 많죠. 장례보험, 뭐 생명보험, 건강보험. 뭐 주택보험, 뭐 많은 종류의 보험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주택보험 안 들을 거야. 뭐 물론 주택이 없으면 주택보험 당연히 필요 없으시죠. 그리고 자동차 보험, 또 자동차 보험을 내가 자동차가 없으면 뭐 버스 타고 걸어 다니시는 분이면 그 자동차 보험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내가 장의사에서 지출돼야 될 마지막 장례식 비용은 장의사에서 보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보험을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고 내가 먼 미래에 먼 훗날 내가 죽었을 때 이 장례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장례보험회사에다가 우리가 적립을 해놓고 조마리아가 어저께 죽었어. 그러면 조마리아가 장례보험 가입해놓은 그 돈을 그 A라는 장의사에서 장례식을 진행을 바로 하면서 동시에 내가 저축해놓은 이 장례식 보험금을 장의사에서 클레임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보험은 이제 돈으로 캐시 밸류가 있는 생명보험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장례보험도 최종 장례식에 들어갈 장례 비용을 돈으로 이제 타서 현금 자산의 가치가 있는 장례보험을 들 것인가.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요. 장례보험금과는 보험료 그 돈으로 받는 이런 그 금액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24시간 돌아가신 그 장소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직접 장례식을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보험을 가입을 해놓으시면 자녀분들이 장례보험을 클레임하거나 또 장의사에다 갖다 내야 되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전혀. 장례보험에 가입을 하셨다 하면 실질적으로 장례보험금만 잘 유지해서 끝내놓으시면은 먼 훗날 내가 돌아가셨을 때 모든 일을 모든 장례식을 순서대로 다 진행을 시켜주는 거죠.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장례식을 이제 치르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아이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그 시간에 장의사에 찢어가서 장례식 어떻게 해요? 뭐 화장을 할까요? 매장을 할까요? 또 의견도 다 충돌이 될 수도 있고 또 금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부담스럽기 때문에 화장을 그냥 간단하게 저렴하니까 화장을 할까? 이러면서 이제 화장으로 많이 이제 결정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매장 서비스 비용과 화장 서비스 비용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대형 그린힐스 뭐 이런 그 웨스트민스터 메모리얼 파 이런 데는 화장도 다 돈만 부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준비 없이 화장 장례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이후에는 화장이 훨씬 더 매장보다 저렴하거든요. 왜냐? 매장은 묘지도 있어야 되고 뭐 비석도 사야 되고 겉관도 사야 되고 땅 오프닝 클로징 이런 금액도 내야 되잖아요. 하지만 또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다 모신다. 그러면 또 이 납골당이 평균 뭐 한 18,000불 되거든요. 물론 저렴한 거는 이제 그린힐스를 예를 들면 뭐 저렴한 거는 납골당 한 칸에 두 부부가 사용하면서 4,300불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보통 한 유리로 된 한 칸에 뭐 25,000불, 뭐 45,000불 막 이렇습니다. 어떤 거는 정 가운데 눈높이에 정 가운데 있는 거는 80,000불짜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이게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가격도 어떻게 되는 건지 뭐 그 한 칸 차이에 뭐 수천 불씩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납골당을 구입을 하는 일도 그렇고 또 더욱이 매장을 하시는 분들은 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묘지를 구입하러 막 여기저기 막 묘지마다 이렇게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의견도 일치가 안 되고 또 결국은 뭐 한 열흘 이후 이상 기다리신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이제 그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의견이 다 달라서 화장하지 말라 그랬다. 그렇다면 갑자기 뭐 묘지를 사야 되겠다. 이래서 묘지를 이제 막 사러 다니고 또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뭐그 다음 날은 또 다른 묘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막 며칠을 이제 한세 군데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몸도 지치고 마음도 정신적으로 참 힘들고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해 놨을 걸 하고 많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는 그세 군데 묘지를 본 중에 한 군데를 결정을 하셨는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그냥 묘지 안 하기로 했다. 그냥 화장을 선택을 했는데 의견도 다르다 보니 우리가 가족들이 다 만나서 함께 장례식 하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냐 이래가지고 그냥 드레크리메이션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드레크리메이션은 한 3,000불이면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아가시면 화장해서 이제 애시를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뭐한 2,500불 하는 데도 있고 3,500불 하는 데도 있고 또 뿌리는 것도 따로 뿌리는 회사에다가 페이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냥 아이 그냥 화장해서 그냥 장례식 안 해도 돼. 뭐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실 때 우리가 옆에서 지켜드렸기 때문에 또 장의사에 가서 다시 한번 마지막 모습을 본다는 것도 이미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잘 해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해서 결정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묘지를 그분들하고 한세 군데를 봤었거든요. 이제 세 군데 묘지를 대형 묘지를 봤는데 사실 그 묘지 가격이 그린힐스 같은 데는 뭐한 2만 불 넘죠. 거의 3만 불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2014년도에 이제 9,000불이었었어요. 8,500불 이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평균 묘지 가격이 이제 3만 불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족 묘지, 이제 양쪽 옆에 의자가 이렇게 콘크리트로 된 대리석 의자가 있어요. 양쪽. 그리고 두 자리. 그게 이제 세미 프라이빗 묘지라고 부르는데요. 그 묘지를 이제 쭈루룩 같이 이제 한20 패밀리, 한20 패밀리 정도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거를 이제 한국 분들이 쭉 사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묘지 두 자리에 세미 프라이빗 가족 묘지죠. 준반 가족 묘지인데 보통 한 5만 불인데 이제 세일해서 뭐한 4만 5천 불이면 사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불과 10년 전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 4만 5천 불짜리가 거의 18만 불, 막 25만 불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야, 돈 없어서 어떻게 죽냐? 돈 없는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사요? 못 사죠. 뭐 물론 또 돈이 있어도 그런 데다가 돈 쓰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모든 결정을 다 미리미리 해야 되는 이유가 또 다른 그 이유라고 예를 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이 의견이 자녀들이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장례식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의견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불편한 관계가 되고 또 자녀분들 나름대로 이제 어떤 죄책감도 들고 죄의식도 들죠.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해서 이렇게 잘 모셨어야 됐는데 이제 우리가 너무 일하다 보면 너무 바쁘기도 하고 또 나이가 젊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거를 부모님이 계셨지만 그런 준비를 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참 마음이 무겁고 이제 그런 관계를 많이 뵀는데요. 사실 자녀들끼리도 이렇게 화합하고 이렇게 잘 그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으려면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이런 준비를 반드시 잘 해놓고 돌아가셔야지 아이들에게도 마음이 후회하지 않고 아이들에게도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껏 제가 일을 쭉 하면서 보아왔던 것은 이런 부모님들의 장례식을 통해서 많은 이런 부합 불협화음도 생기고 정말 용서해야지 되는데 용서하기 싫다 뭐 정말 갈라져가지고 서로 이제 이야기도 안 하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오히려 이제 잘 가난하고 여유가 없는 이런 자녀분일수록 정말 효자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그 효자들이 참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돈 앞에서는 자식들이 벌어놓은 돈도 아니고 부모님이 힘들게 벌어서 이렇게 해놓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안 쓰려고 정말 쓸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그 자녀도 있어가지고요. 참 제가 옆에서 이렇게 그런 거를 많이 보면서 조금 부모님들이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그것도 하나의 또 하나의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배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의미 있는 이런 삶을 잘 살아가려면 우리가 마지막 이런 삶과 죽음이 같이 함께 공존하는 삶 속에 이 죽음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 준비를 잘 해야지 우리의 삶이 마지막 잘 정리가 돼서 끝까지 삶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아주 소중한 그런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 스스로 되물어보고 또 이 순간을 더 진실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은 이런 마지막 이런 준비를 잘 해놓고 우리가 먼 미래에 노년의 생활을 걱정 근심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조금 제가 상세하게 어떤 준비 또 어떠한 우리 삶의 영역과 연결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전화번호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310-987-0736번입니다.
1: 지금까지 장례 설계사 조마려와 함께 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987-0736, 310지역 987-0736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시겠습니다.
2: 오늘도 비전 복음 방송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독 광부의 아메리칸 성공 이야기인 향기로운 나의 인생을 중심으로 마니복지재단과 한국학원 이사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박형만 장로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분에 넘치는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이가 될 사람이 예산고등학교를 나온 뒤 연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 로타리클럽 장학금을 받아 2000년 말 UCLA에 와서 1년 반 동안 회계를 공부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뒤 대형 회계법인인 PwC 코리아에서 일하면서 2006년에 동경 그리고 2007년과 2008년에는 런던에서 근무한 사실을 안 것입니다. 더구나 예사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과 윤봉길 의사의 고향이 아닌가요? 그만하면 캐더린에게는 분에 넘치는 남편감이라고 생각하고 집사람에게 이야기하였더니 혹시 사람보다는 재산에 탐을 낼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한번 미국에 올 수 있으면 만나고 싶다면서 캐더린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주면서 우선 통신으로 사귀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캐더린의 남편 이진백이었습니다. 전주 이씨 가문의 후예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홍성 삽교 출신으로 크리스천 가수 조영남 선생의 향후이지요. 우리 집안에서는 첫 크리스천이 되신 아버지께서는 서울 대한생명보험회사를 다니시면서 협성신학교 야간을 마치시고 고향에서 목회를 하신 뒤 몇 해 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도 신학 공부를 하라고 권하셨으나 적성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공인회계사가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내 최대 3일 회계법인에서 일하였고 현재는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델로리테 앤드 터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둘 다 대형 공인 회계사입니다. 그는 국내 최대 회계법인 PwC 코리아에서 일하였고 현재는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둔 델로리테 앤 터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둘 다 대형 회계법인입니다. 처음 캐더린과 이따금 전화도 하고 또 이메일로 사귀었지요. 목소리가 무척 밝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출장이 많고 또 바빠서 자주 전화를 못하고 주로 이메일로 소통하였는데 내 편에서 영어가 다소 서툴렀고 캐더린이 실력이 있어서 따라가는 편이었습니다. 아는 동생에게 내가 사귀고 있는 일을 이야기했더니 가서 만나보아야 한다고 말해 3박 4일 예정으로 로스앤젤레스에 오게 되었습니다. 2009년 3월 초 하루였습니다. 다음날 장인과 장모님도 만났습니다. 그 뒤 3개월에 한 번씩 캐더린을 만나러 왔습니다. 캐더린이 과거에 병이 걸려 고생한 것을 조금도 몰랐습니다. 아마도 그 무렵에는 회복되던 시절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전혀 아파서 고생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으니까요. 만난 지 1년 만에 약혼하고 8개월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캐더린을 만난 때부터 인간적으로 좋아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캐더린이 부유한 집안의 딸이기 때문에 좋아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평생 배필을 선택할 때 어떻게 재물에만 관심을 둘 수 있겠느냐고 그는 반문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그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고 또 저의 모자람을 그를 통해서 채워주시려고 만나게 해주시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의 만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지금까지 마니재단 대표 박형만 장로님의 칼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 향년 71세로 갑작스럽게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이 소식은 어제 의원실이 보도한 자료를 통해서 전날,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저녁에 갑작스럽게 별세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원실과 의료진의 발표에 따르면은요, 최근까지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등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대동맥 박리가 발생하면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일요일 방송 출연까지 예정돼 있었을 만큼 건강도 크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 워낙 최근까지 정계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정계와 외교관은 물론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고 또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그레이엄 의원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출신의 공화당 상원의원입니다. 정치 경력 초기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우군으로 돌아섰죠. 지난 2002년에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 상원에 입성하기 전에는 1994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제3선거구에서 연방 하원의원으로 선출이 됐었습니다. 특히 한국 내 주한미군 얘기, 북한 핵 문제 얘기할 때 그레이엄 의원 이름이 많이 나왔었을 겁니다. 여러 뉴스를 통해서. 그만큼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해온 미국 내 대표적인 안보 강경파입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세네카에 거주해 왔습니다. 네, 한편 비보가 전해진 후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자 위대한 상원의원이 세상을 떠났다면서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마치 가족의 일원 같았는데 그를 잃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면서 큰 충격과 슬픔을 나타냈고요. 조기를 개항하도록 지시하는 등 마지막 순간까지 두 사람이 매우 각별한 동맹이자 친구 관계인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란 전쟁이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미군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또 시작을 했고요. 이란은 앞서 자국 승인을 받지 않은 상선의 공격을 가한 데 이어서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발표했지만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개방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합동해상정보센터는 오만이 관할하는 남부 항로가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블룸버그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호르무즈 해협에는 선박 통항이 거의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잇따른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 및 이란 핵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의회 의장이자 핵심 협상 대표이죠. 갈리바프 의장은 일방적인 합의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이란산 원유 수출 정상화에서 기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서 또 유가가 영향을 받고 있죠. 한 중동 연구 책임자는 지난 몇 주 동안 상업용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안도감이 형성됐었지만 신뢰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유가는 브렌트유 그리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역시 3%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석유 시장은 반복되는 충돌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사실 현재의 유가 흐름은 실제 상황이나 지정학적 위험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문가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28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하던 중 이민 단속국에 구금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익이 들면서 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배우자 또 영주권 신청자까지 이민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메이카 국적의 데이턴 린지가 그 주인공입니다. 지난 2월 27일 자메이카 여행을 마치고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돌아오던 중 이민 당국에 구금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28년 넘게 합법적으로 거주해온 영주권자였습니다. 자, 이러자 린지의 아내 벤지 린지가 온라인 모금 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남편이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미국에서 오랜 기간 가정을 꾸리고 일해왔다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린지는 체포 전에 일리노이주 졸리엣의 월마트 물류센터에서 일했고 지역 식당에서 요리사로도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린지의 기록에 보면은 2014년 가정폭력 관련 경범죄 혐의가 있고요. 10년 전에 교통위반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자, 린지 가족은 이에 대해서 그에게 영장이 없고 중범죄 전과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연방이민법은 오래전부터 일부 형사유죄 판결이 있는 영주권자의 추방을 허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와 옹호단체들은 최근 단속 강도가 높아지면서 경범죄를 갖고 있는 영주권자, 또 시민권자의 배우자, 계류 중인 이민 신청자까지 구금다는 사례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대 대학원생이자 영주권자인 마후무드 칼릴, 작년에 학생 시위 참여와 관련해서 ICE에 구금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약 3개월 뒤에 연방법원 판단으로 석방이 됐었습니다. 또 미로케 있는 한 이슬람 단체 지도자인 살라도 30년 가까이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과거 영주권 신청 과정의 허위 진술 의혹으로 구금이 됐었습니다. 다행히도 풀려날 수는 있었고요. 네, 어쨌든 이 같은 사례들은 이 영주권자가 해외에 나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미국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뭐 과거 전력이라든가 또 미해결 이민 문제 등이 심사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올여름 유럽의 폭염 소식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해마다 폭염이 독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국적 고속철도 유로스타도 화씨로 125도에도 끄떡없는 새로운 열차를 들이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네덜란드 매체는요. 유로스타가 최근 발주한 최대 50편성의 신형 열차에 대해 내열 기준을 당초는 한 110도 정도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급인 125도까지 견디도록 높여달라라고 제작사에 요청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매진 계약에는 최종 발주를 확정하기 전까지 내열 성능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유로스타, 유럽 여행하시면서 타보셨겠지요? 영국 해협 해저 터널을 통해서 영국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등 서유럽 본토로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난해 약 20억 유로를 들여서 프랑스 철도 차량 업체인 알스톰의 신형 열차를 주문했는데요. 이번 사양 변경은 주로 냉방 장치에 쓰이는 소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유로스타 측은 신형 열차가 오는 2031년 운행을 시작해서 2060년대까지 적어도 30년 넘게 달릴 예정인 만큼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말 폭염이 열차 운행에 미치는 타격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유로스타 최고 경영자는 이번에 들이닥친 폭염으로 유로스타 열차 10대 가운데 한 대 꼴로 고장이 나서 지연을 겪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나 겪을 법한 더위에 우리는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서유럽 곳곳의 기온이 사실 100도 이상 치솟는 건 보통 일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냉방 고장 등으로 여러 열차가 중간에 멈춰서거나 운행이 취소됐고요. 또 벨기에에서는 냉방이 끊긴 채 멈춰선 열차 안에 승객들이 무려 2시간 넘게 갇히는 소동까지도 벌어졌습니다. 자, 이럴 때는 한국의 지하철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여행 정보 사이트인데요. 트립 어드바이저는 한국에서 관광객이 해야 할 단 한 가지 체험만 꼽는다면 지하철 타기라고 얘기하곤 했습니다. 네, 시원한 냉방은 물론이고 안전성 면에서도 한국 지하철 시스템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안전문 스크린 도어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서울 지하철이 승강장 안전문인 스크린 도어를 모든 역사 승강장에 전면 설치한 이후 사망사고는 지난해 0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사고 사망자는 안전문 설치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나뉘는데요. 이전인 2001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사망자가 연평균 37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설치한 이후 2010년부터 2024년은 연평균이 0.4명으로 급감했고요. 그러다 결국 지난해에는 사망사고가 0명에 도달했습니다. 네, 서울 지하철은 9호선과 우이 신설선을 포함해서 총 345개 역사의 스크린도어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설치 비율이 99%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같은 성과를 보는 또 뉴욕 시민들의 눈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사실 안전문이 없는 뉴욕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선로로 밀어떨어뜨리는 이른바 서브웨이 푸싱, 묻지마 밀치기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을 해볼까요? 이런 범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뉴욕 지하철의 경우 472개 역 전체에 스크린 도어가 아예 없습니다. 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2022년 파일럿 프로그램을 발표하긴 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표류 중이고요. 승강장이 오래되고 플랫폼이 좁아서 스크린도어 설치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다고 해도 전체 역의 한 27% 정도가 설치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뉴욕 지하철에서는 이 스크린도어가 없는 것을 이용한 밀치기 범죄가 종종 발생해서 이용객들의 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024년만 해도 뉴욕 맨해튼 첼시 지역의 한 지하철역에서 20대 남성이 30대 남성을 밀쳐서 선로로 떨어뜨린 사건이 발생했었죠. 다행히도 피해 남성은 사망하진 않았고요.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22년 1월에도 뉴욕 타임스퀘어 인근 지하철역에서 60대 남성이 아시아계 여성을 선로로 떠밀어서 결국 이 여성은 숨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범죄 우려 때문에 사실 뉴욕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고요. 그 승강장 벽에 바짝 붙어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SNS에 퍼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한국 스크린도어 시스템. 이건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현재 말레이시아, 중국, 브라질 등지에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교통안전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세계 최대 여행정보 사이트가 한국에서 지하철 타기를 꼭 해봐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죠. 네, 월드컵이 4강을 확정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하이라이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지난 주말 또 LPGA에서는 메이저 대회가 있었는데 유에라니 우승했습니다. 그런데 2회 연속 우승인 것입니다. 대단하죠. 프랑스의 에비앙 레뱅의 에비앙 리조트 골프클럽에서 열린 네 번째 메이저 대회 아몬디 에비앙 챔피언십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캐나다 브룩 핸더슨과 사실 누가 이길지 몰랐습니다. 결국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유에란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사실 브룩 핸더슨이 어제 이글을 두 개나 기록하면서 정말 많이 따라왔었는데요. 유에라는 3라운드에서 벌어놓은 타수 차로 그나마 18홀을 끝내고 동점을 기록을 했고 18번 홀에서 다시 치러진 연장전에서 바로 버디를 잡아서 파에 그친 핸더슨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자, 한국 선수가 한 시즌에 메이저 대회 2승 이상을 기록한 것 2019년에 고진영 선수입니다. 이후에 7년 만의 일이고요. 사실 뭐 박세리 선수 또 최근에 김효주 선수 굉장히 우승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한 시즌에 메이저 대회 2승 이상을 기록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고진영 선수가 유일했고 이번에 류혜란 선수가 그 기록을 다시 한번 세웠습니다. 자, 지난달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데 이어서 2주 만에 또 메이저 우승컵을 들어올린 유에란 선수. 이번에 140만 달러의 우승 상금을 받았고 지난 대회는 때 최다 상금이 걸려 있었거든요. 합쳐서 수백만 달러를 몇 주 만에 벌어들였습니다. 네, 운동선수들 네, 이 정도 하려면 사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을 했을 거고요. 그 과정이 고단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기는 참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또 보상받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요. 아직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더 많은 운동선수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보상받는 그날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어쩌면 축구선수들은 보상받을 기회가 더 열리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FIFA가 오는 2030년 월드컵부터는 본선 참가국을 64개국으로 늘리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소식과 함께 지난 주말에 펼쳐졌던 8강전 종합해드리겠습니다.
4: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8: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7: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8: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7: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8: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7: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9: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0: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1: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후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10: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9: 정말? 어떤 건데?
10: 융자나라, 캘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2: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3: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4: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5: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6: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났다.
17: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16: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17: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16: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17: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16: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17: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16: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오선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구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올해부터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된 월드컵이 다음 대회 2030년에는 64개국으로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현재도 내부에서 찬반 논란도 있고 이번 대회가 잘 끝나 봐야지 좀 더 정확한 분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미 다음 대회에 64개국 참여 방법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중국이 잠재적인 수혜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스위스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64개국 월드컵에 대해서 이번 북중미 대회가 끝나면 관련 위원회에서 확실히 검토하고 논의할 사안이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월드컵은 유럽과 남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대회여야 한다. 모든 국가가 월드컵 참가를 꿈꿀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전제를 했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 대표팀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고 계속 향상되고 있다면서 작은 국가들이 월드컵에 참가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이런 발전을 이어갈 동기를 잃게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아프리카 10개 팀 가운데 9개 팀이 토너먼트에 진출한 점을 확대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정말 64개국 체제가 도입된다면 FIFA 회원국의 4분의 1 이상이 본선 무대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경기 수도 128경기로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지난 대회 32개국 체제에서 치러졌던 64경기의 딱 2배가 될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참가국 확대 논의가 시작되면서 중국의 본선 진출 가능성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월드컵 본선에 출전한 것이 2002년 한일 대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아시아 출전권이 기존 4.5장에서 8.5장으로 늘어나면서 중국의 본선 진출 가능성 그만큼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예선전에서 아주 저조한 성적으로 탈락을 하고 말았죠. 자, 이 때문인지 일부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FIFA가 결국 중국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출전국 확대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64개국 월드컵 구상. 지난해 3월 우루과이 축구협회가 FIFA 평의회에서 처음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남미 축구연맹은 월드컵 개최 100주년을 맞는 오는 2030년 대회를 64개국 체제로 치르자며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고 하고요. 자, 오는 2030년 월드컵은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가 공동 개최합니다. 네, 아르헨티나가 스위스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3대1로 이겼습니다. 스위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후반까지도 1대1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는데 최종 공격수가 헐리우드 액션으로 옐로카드를 받았는데 전반전에 이미 옐로카드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동 퇴장이 됐습니다. 11대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0: 모로코를 꺾고 올라가 있는 프랑스, 그리고 벨기에를 꺾고 4강에 진출한 스페인,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이렇게 4개 나라가 결국은 승부를 다투게 됐는데요. 일단 오늘은 휴식일이라 축구 경기 없고요. 내일 정오에 델러스 스테디움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이 맞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정오에 애틀랜타 스테디움에서는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 4강전이 펼쳐집니다. 어느 경기든 결승전과 다름없는 명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흥미진진합니다.
1: 미군 중부 사령부는 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위협하는 이란을 상대로 추가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중부 사령부는 어제 SNS를 통해서 동부 시간으로 오후 5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원과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추가적인 공습을 시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중부 사령부는 이어서 군 통수권자가 이란 병력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공습을 지시했다라고 밝혀서 이번 공습이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임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을 문제 삼아서 이란을 공습해 왔으며 이란도 중동 지역 미군 기지를 겨냥한 공격으로 맞섰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어제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한다라고 밝히기도 해서 이 지역의 군사적인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최측근 인사가 호르무즈 해협은 원자폭탄 수십 개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란 관연통신에 따르면 최고 지도자의 군사고문인 모센 레자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의 전략적 해협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수십 개의 원자폭탄보다 더 중요하며 이란은 이를 지켜낼 것이다 라고 말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사령관 출신인 레자이는 1978년 이란 남부에서 벌어진 미국 석유회사 경영진 암살 사건을 주도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초강경 인사로 평가됩니다. 그런 인사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했다라는 점에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 의해서 통제되고 소위 통행료를 영구적으로 부과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면 이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사실상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0: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도 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액이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6, 7, 8.

0: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0: 23388-5600 23388-5600
1: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0: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 융자나라 좋은 나라.
0: 융자라면 콜미
1: 23388-5600 23388-5600
2: 융자 나왔어요.
3: 우와 빠르네.
4: 스메키 한의원의 강원장입니다. 뻣뻣한 근육의 경직과 경련,
5: 다리에 힘이 없어 걷기 힘든 증상,
4: 자주 넘어지는 두려운 증상,
5: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발성장애,
4: 음식을 못 삼키는 삼킴의 장애,
5: 못 참는 소변장애,
4: 빙빙 도는 이석증,
5: 소리나는 이명증과 안 들리는 청력 저하,
4: 어려운 병만 전문 취급하는 스메키 한의원 23388-5300 388-5300번입니다.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8: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9: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0: 건강하세요.
8: 센터 메디컬 그룹.
11: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2: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네, 오늘 한국 관련 뉴스는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달 지방선거 재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김하수 전 경북 청도군수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한국 시간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도읍의 한 야산에서 수색작업을 벌이던 소방관계자가 김 전 군수를 발견했습니다. 재임 기간 인사 관련 비위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중이었고요. 또 최근에는 인사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측근이 숨지는 일도 있었고요. 일부 관련자는 이미 구속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네, 김하수 전 군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했었는데 무소속 박권현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네, 자택에서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고 수색 도중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8살 딸을 차량에 태운 채 경찰과 1시간가량이나 대치하며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40대 여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응급 입원 조치됐습니다. 경기 이천 경찰서는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응급 입원 조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아니 엄마라고 해야 되겠네요. 엄마로서 이게 할 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8살 난 자신의 딸을 차량에 태운 채 운전을 했고 경찰의 정차 요구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막아서는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응급 입원 조치 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다친 것 같죠? 딸은 어떤지 무사해야 될 텐데요. 앞서서 A씨는 남편과 말다툼한 뒤 딸을 데리고 차량을 몰고 나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사고가 우려된다라는 신고를 경찰에 한 것입니다.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발견해서 정찰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앞뒤를 막은 순찰차를 여러 차례 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서 약 1시간 동안이나 대치를 이어갔고 결국 하차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은 이 차량의 유리창을 직접 경찰이 깨고 검거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감정 폭발로 인한 사고인 듯한데요. 본인도 본인이지만 딸이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할 정도의 감정 폭발이 무엇일까요? 또 무엇이 되었던 간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동해 북방 한계선 NLL이라고 하죠. 이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 중 실종됐던 해군 병사가 있었는데요.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서 해군은 실종 병사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발견 당시 해당 병사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체육복 차림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에 대해서 민간 경찰과 군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실종 병사는 고성군 거진읍 동쪽 50여 킬로미터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호위함 승조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날에 내부를 순찰하던 당직자에게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고요. 오전 8시에 예정된 당직 근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실종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후에 해경과 함께 함정 10여 척과 항공기 여러 대를 동원해서 수색 작업을 이어왔고요. 이 NLL은 북한 측하고 가까운 곳이니까요. 이 점도 고려해서 북한 측도 수신할 수 있는 국제 상선 공통망 등을 통해서 관련 사실을 결국 북한 측에도 이런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쨌든 자살일지 타살일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 이런 환경에서의 이런 사건, 뭐 흔치는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경찰청은요. 지난 7일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1건에 걸쳐 총 9,700만 원을 경찰관들에게 지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이 경찰 특별성과 포상금이 시행됐다고 하는데요. 올해만 벌써 6번째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최대 3천만 원까지 포상이 가능한 경찰 특별성과 포상금. 사실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늘 박봉에 시달리면서 그래서 어떤 외부의 유혹도 많고요. 뭐 밤샘 수사는 기본이고 잠복 근무까지 참 열악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상금이 조금 동기부여도 되고 위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 받은 사람들은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있는 3명이라고 하는데요. 달러 강제 매각서를 유포한 혐의로 5명을 송치한 경찰들이고 포상금 1,5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수사팀이 초기 피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거의 없었고 또 허위정보 유포 사건과 관련한 유사 판례나 참고 사례가 많지 않아서 꽤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을 담당했던 한 경위는 그동안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게시자를 특정하는 데 집중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허위 게시물의 생성과 확산 과정을 역추적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를 확보할 수 있었고 결국 피의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격려로도 화제로 모은 바 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 관련 허위 조작 정보 대응 성과를 보고받은 뒤 경찰 정말 수고 많았네. 피자라도 좀 보내야 되지 않아? 라고 칭찬을 했고요. 정말 대통령 명의 피자가 바로 그날 오후 사무실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관들은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이런 피자를 받으면서 피자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이렇게 기억해주고 직접 뭔가 수고했다라는 느낌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었을 때 정말 힘이 나는 것 같다. 기억에 오래 남을 사건이었다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한동안 푸바오 아리에서 빠졌던 분들 분명히 이거 미국에서도 계실 텐데요. 에버랜드에서 나고 자랐던 하지만 중국으로 반환이 됐던 그 푸바오. 하지만 또 다른 판다로 또 지금 판다 아리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3일에 태어난 아기 판다의 이름을 에버랜드가 일반 시민들에게 공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아기 판다는 엄마 아이바오와 아빠 러바오 사이에서 태어난 암컷 자이언트 판다입니다. 네,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었던 지난 2020년에 태어난 푸바오와 2023년 태어난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 후이바오의 동생이라고 하네요. 한국에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네 번째 판다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진행한 건강검진에서 몸무게 약 1.4kg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유, 1.4kg의 아기 판다. 상상하니까 그냥 웃음이 나오네요. 출생 당시는 171g이라고 하니까 판다가 크면은 체격이 꽤 큰데 어릴 때는 정말 아주 조그맣군요. 그죠? 어쨌든 한 달여 만에 8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아기 판다는 엄마와 떨어져서 혼자 잠을 자는 등 성장 과정에 맞춰서 독립훈련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이언트 판다는 일반적으로 150에서 200g 수준의 미숙아 상태로 태어나서 초기 생존율이 꽤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 아기 판다 역시 출생 당시 몸무게 171g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건강 상태가 안정권에 접어든 시점에 비로소 이름을 짓는 것이 관례라고 하네요. 지금 1.4kg으로 건강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이름 지어진 것들이요. 꽤 의미가 있었더라고요. 푸바오는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루이바오는 슬기로운 보물. 후이바오는 빛나는 보물이라는데 이번에 아기 판다의 끝은 바오가 되겠죠. 무슨 바오, 어떤 보물이 될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 누구도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운동도요, 똑같은 운동을 하다 보면 좀 지루해지죠. 우리 몸도 사실은 자극이 줄어들면서 운동 효과와 지속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40-50대 이후에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 글쎄요, 트레이드밀을 통해서 운동을 접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왕이면 무조건 오래 걷는 것보다 변연 걷기 운동 어떨까 싶네요. 이 지방 연소 효율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워킹입니다. 네, 말 그대로 오르막과 평지를 번갈아 걷는 방식인데요. 1, 2분간 오르막을 걸은 뒤에 평지를 걷는 동작을 반복하면 심박수 변화가 커져서 지방 연소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간헐적 빠른 걷기도 좋다고 하네요. 3분 정도는 빠르게 걷고 3분 정도는 보통 속도로 걷는 인터벌 방식이죠. 무엇보다 심폐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중 걷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중, 체중의 10% 이하 정도의 무게를 더해서 걷는 운동이죠. 한 140파운드 기준으로 할 때는 14파운드, 그러니까 7파운드짜리 덤벨을 양쪽 손에 들고 걷는 거. 아, 꽤 무거울 것 같네요. 어쨌든 부하가 증가되니까 심박수가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올라가고요. 에너지 소비량도 그만큼 증가합니다. 자, 이번에는 경사 걷기. 네, 트레드밀에서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때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 하이 니 파워 워킹, 그러니까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면서 팔을 크게 흔들어 걷는 운동. 한국말로는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네요. 하이 니 파워 워킹,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이 운동은 특히 코어 안전성과 하체 근력을 함께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심박수를 빠르게 높여서 운동 강도를 극대화할 수 있겠죠. 네, 말씀드린 모든 것들, 시간 조정이나 경사 난이도 조정 등등 트레드밀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말 트레드밀에서 꼭 한번 해볼 만합니다. 변형 걷기 운동으로 짧은 시간 내에 좀 더 많은 칼로리 소모, 또 여러분의 심폐 근력을 강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213-388-7979, 213-388-7979.
0: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1250만불, 1250만불.
5: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주 7일 24시간
6: 33782-8600, 33782-8600.
4: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8: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7: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리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8: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9: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0: 작년 노벨 화학상 공동 수상자인 오마르 야기 유시 버클리 교수가 미국을 떠나 중국 칭화대에서 인공지능 기반 소재 연구소를 이끕니다. 미국의 과학 연구비 삭감 시도와 중국의 해외 과학 인재 유치 경쟁이 맞물린 가운데 노벨상까지 수상한 세계적 석학의 중국행이 과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칭화대가 새로 만드는 AI 연구소는 신소재 설계와 합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야기 교수의 이번 중국행은 AI와 소재 과학을 결합해 기존 시행착오 중심의 소재 개발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또 미국 과학계의 환경 변화도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학술지 네이처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학 연구비 삭감을 시도하고 국제 연구 협력을 제한하는 가운데 중국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미국 연구재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야기 교수도 최근 사이언티픽 아메리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과학계 상황에 대해 연구비 삭감과 과학기관 지원 감소를 이유로 그다지 고무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연구자들이 AI 혁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미국 첨단 연구 시스템의 생존 문제라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최근 수년 동안 연구개발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전체 연구 지출은 1조 300억 달러, 미국의 1조 1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스페인 남쪽 끝에 있는 지브롤터는 스페인이 아니고 영국 땅입니다. 대서양과 지중해를 잇는 지브롤터 해협을 끼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바다 건너 아프리카 모로코까지 거리는 9마일에 불과합니다. 18세기 초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한 영국이 스페인으로부터 빼앗아 점령한 것을 계기로 영국의 해외 영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BBC 방송에 따르면 스페인과 영국령 지브롤터를 가르는 국경 울타리가 오는 15일 철거되고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스페인 국민이 지브롤터에 가려면 여권을 들고 국경 검문소에 가서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이후 한동안 유럽과 관계가 소원했던 영국이 다시 친유럽 노선으로 회귀하려는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지브롤터는 주민이 약 4만 명이고 영어가 공용어로 쓰입니다. 영국 정부에서 파견한 총독이 명목상 국가 원수처럼 행세하지만 실은 의회에서 선출한 수석 장관이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등 고도의 자치권을 누립니다. 크게 발달한 해운업과 관광산업 덕분에 주민 1인당 GDP는 약 10만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지브롤터와 접한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은 스페인에서도 경제가 가장 낙후한 곳으로 꼽힙니다. 남부 안달루시아의 실업률은 무려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스페인 국민 약 1만 5천 명이 이 지브롤터로 출퇴근을 하는 실정입니다. 날마다 긴 줄을 서서 출입국 심사를 기다려야 했던 이들에게 국경 개방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국경이 사라지고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되면 더 많은 스페인 국민이 지브롤터에서 직장을 얻고 물건을 팔며 침체한 지역 경제에도 생기가 돌 전망입니다.
1: 마이크 왈주 주 유엔 미국 대사는 어제 쿠바 정권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왈주 대사는 어제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쿠바 내 미군기지 주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라면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왈츠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본토의 앞마당인 쿠바에 정보기관을 비롯해 신호정보 수집을 위한 거점을 두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들은 베네수엘라에는 더는 남아있지 않고 중미 지역에서도 사라졌지만 현재는 쿠바에서 미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쿠바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경제 봉쇄를 포함한 제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쿠바 정권은 계속 미국의 적들과 손을 잡은 채 미국 본토에서 100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적대적인 작전 활동과 미국 내 위험한 세력을 지원함으로써 미국의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쿠바 정권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연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SNS 계정을 통해서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사망자 수가 4,49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날 발표보다 157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부상자는 16,740명, 구조된 인원은 6,46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여진 공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쇄 강진 후 여진만 1,200회 이상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토요일 밤에는 라구아디아주에서 규모 3.6의 여진이 또 발생해서 광범위한 지역에서 흔들림을 겪었습니다. 이 라구아디아주는 이번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한편 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 등 약 6만 5천 명이 복구 및 의료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계속되는 여진과 건물 붕괴 위험으로 인해서 구조작업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0: 7월 13일 오늘은 1985년 7월 13일 오늘 런던 웸블리 경기장 그리고 미국 필라델피아 존 F. 케네디 경기장에서 라이브 에이드 공연이 동시에 열립니다. 당시 이디오피아의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때였는데요. 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 공연이었습니다. 또 미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위성 중계를 통해서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1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이 무대를 봤고요. 당시 모금액이 1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네, 노래로 밥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의 굶주린 몸을 위해서 16시간 동안 계속 노래한 그리고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보탠 사람들 덕분에 어쩌면 밥 이상의 더 많은 것들이 생겨난 그날이었고요. 어느 나라 사람을 떠나서 세계인 아니 지구인이라는 의미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And the truth, you know love is all we need. 모닝리포트는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그 프렌드 보험 하늘리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만나보세요. 곳곳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LA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비큐 쿠레톤 플라자 3층 산바비큐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2: So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4: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5: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4: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5: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4: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5: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4: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7: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8: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7: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9: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0: 엄마 집밥이 최고지.
9: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0: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9: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0: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1: 밥 한 그릇 더요.
12: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1: 웨스턴 도마 칼국수.
12: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1: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2: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16년 7월 13일 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란 남부와 남동부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 요충지들을 겨냥해 대규모 추가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란도 즉각 반격하면서 미국이 수개월간 외교적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YTN 연결해서 오늘 첫 소식 좀 더 자세하게 이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4: 네, 미군은 오늘 새벽에도 이란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 동부 시각으로 12일 오후 5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이란의 공격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공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해안감시 레이더와 지대함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고속정들을 집중적으로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의 이번 공격은 최근 일주일 새 벌써 네 번째입니다. 미군의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으로 이란 남부 해안 도시들과 핵심 도서 지역에서 연쇄적인 폭발음이 들렸다고 이란 국영TV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현지 시간 오늘 새벽 호르무즈 해협의 관문인 반다르 아바스와 게슘섬, 상업용 원전이 위치한 부쉐르, 호르무즈 해협의 출구이자 핵심 군사 요충지인 자스크와 시리크 일대에서 강한 폭발음이 연쇄적으로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미군의 공습에 대응해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며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요르단과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등 5개국의 미군 기지와 군사시설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아랍에미리트도 공격을 받아 방공망이 가동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공격 대상이 걸프국을 넘어 중동 전체로 확대될 위험이 커졌다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이 국가들은 보안 위협 수준을 최고 등급으로 격상하고 주민들에게 외출을 삼가고 안전한 곳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걸프 국가 전역에 영공이 통제되고 민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어제는 대규모 우회 운항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언론을 통해 미국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오늘 새벽 성명을 통해 이번 미국의 공격이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외교적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공습이 서아시아 지역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몇 달 동안 기울인 모든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야만적인 공격은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하는 과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해상 운송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양국 간 군사 충돌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미국과 이란 모두 외교 채널은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전면전 재개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잔디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팍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 해협을 지킬 것이며 아마도 통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가 될 것이라며 어쩌면 우리는 이를 해협의 수호천사라고 부를지도 모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에도 이란과 최종 종전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대가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이 이어지자 미국이 대규모 보복 공습에 나섰고 이에 이란도 미군 기지가 있는 걸프 지역 국가들을 잇따라 타격하면서 중동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란 외무부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양해각서에 대한 미국의 자의적인 해석을 강하게 배격하며 주변국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영토를 제공할 경우 예외 없이 보복 타격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양해각서 5조 해석 논란과 관련해 명시된 조문에 반하는 해석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에 대한 합리적 의심과 절대적 불신을 바탕으로 미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극도로 정밀하게 작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 조항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종전 양해각서 제5조를 통해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인정했다는 그동안의 논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란은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자국이 정한 항로를 벗어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했고 이는 미국과의 무력 충돌 재발로 이어졌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자신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과거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안보를 해치는 데 악용됐던 사실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페르시아만 최대 해안선 보유국이자 연안국으로서 안보와 국익 그리고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해협을 관리할 마땅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가이 대변인은 최근 역내 해상 안보가 위태로워진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란이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오만과 투명하게 협의하며 조항 내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음에도 미국이 역내 국가들을 선동해 기만적인 우회 경로를 조성함으로써 MOU를 위반하고 긴장을 다시 고조시켰다는 것입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또 최근 역내 미군기지 공습과 관련한 주변국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은 역내 어떤 국가도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의 방어적 타격은 오직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지와 시설, 진지에만 국한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변국들을 향해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데 자국의 영토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할 선린 우호 및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촉구하며 이란을 공격하는 데 이용되는 어떠한 국가의 영토나 지역도 필연적으로 이란의 보복 조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스토크 미사일 15기와 패트리엇 미사일 20기를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란전 이전 수준으로 미사일 재고를 복구하는 데 최소 3년이 걸린다는 게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추산입니다. 미국은 주요 무기 자국 인도분을 늘리기 위해서 패트리엇 미사일이 필요한 국가들이 현지에서 직접 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중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패트리엇 미사일 우크라이나 생산 허가를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CNN은 해당 국가들이 실제 패트리엇 미사일을 생산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합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패트리엇 생산 라인 공사를 시작한 독일의 경우에도 여전히 4년이 지났음에도 무기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소속 연구원 마이클 오웰은 미국의 대중, 대북 억제 능력은 아직 손상되지 않았다면서도 어느 시점이 되면 억지력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공방이 격화하면서 국제유가가 4%대로 급등했습니다. 블룸버그 단말기에 따르면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3.24가 오른 배럴당 $79.25,

0: 인더분 서부 텍사스산 선물은 74.5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들어 원유는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 양해각서 합의로 공급 확대 기대가 커지면서 나타났던 하락분 일부를 되돌린 것입니다. 유가 급등은 미국이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표적 수십 곳을 공습하고 이란이 이에 맞서 요르단, 카타르 등 미 동맹국을 겨냥해 보복 공격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상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덩달아 4% 넘게 급등하면서 세계 경제에 다시 먹구름을 키우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는 떨어지고 있고 나의 지지율도 함께 오르고 있다. 황당한 주장을 폈습니다. YTN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밤 자신의 SNS에 지지율 59%, 기름값은 내려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버지니아주 자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돌아온 뒤였습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59%에 달한다는 의미이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이코노미스트 등이 집계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4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정평가가 59%를 기록했습니다. 기름값이 내려가고 있다는 주장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이란과의 교전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는 4%가 넘게 올라 배럴당 80달러대까지 육박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주춤했던 국제 유가가 호르무즈 상황이 악화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합의를 마쳤는데 이란이 갑자기 선박을 공격했다며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2: We had a deal with them yesterday. They were giving up everything. And then all of a sudden, two hours after that, they hit a ship with a drone. And I said, these people,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em.
1: 하지만 이딴 말실수와 오락가락 태도에 정작 트럼프의 정신 건강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즈 백악관 담당 기자는 트럼프의 건강 상태는 알 수 없는 블랙박스와 같다며 갈수록 관련 정보를 덜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자신의 건강은 문제가 없다면서 형편없는 보도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농작물 생산비가 상승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금 슈퍼 엘니뇨 현상까지 겹쳐서 세계 식량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폭염과 홍수 등을 일으키는 엘니뇨 현상은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져 기상 패턴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엘니뇨 현상은 이미 시작됐고 태평양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섭씨 2도 이상 높은 슈퍼 엘니뇨로 발전할 가능성이 63%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올해 슈퍼 엘니뇨가 세계 식량 가격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고 이 현상은 2028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에 따르면 올해 슈퍼 엘니뇨로 전 세계 식량 가격이 15.8%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작물별로 파종과 재배, 수확 시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식량 가격 인상 현상은 2028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세계 최대 쌀 생산국 인도는 이미 엘니뇨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24일에 발생한 베네수엘라 연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즈 국회의장은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사망자 수가 4,49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부상자와 구조된 인원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물적 피해도 큽니다. 모두 856개 건물이 파손됐고 이 중 190채가 완파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거된 건물 잔해 규모만 6,7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여진 공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쇄 지진 후 여진만 1,222회나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규모 3.6의 지진이 라가우라이주 니이콰타에서 북서쪽으로 5km 떨어진 지점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라과이라주는 이번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인데 또 여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 등 약 6만 5천 명이 복구 및 의료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계속되는 여진과 기반시설 붕괴로 인해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3: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6: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7: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6: 센터 메디컬 그룹.
8: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9: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8: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9: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0: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자, 이번 주도 덥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습도를 동반한 이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당국이 푹푹 빠지는 폭염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산지와 사막 지역에는 기습적인 뇌우 가능성도 예보됐습니다. 어제 흐린 하늘 보였었죠. 그래서 더위가 좀 한풀 꺾이나? 네, 웬걸요. 경고였습니다. 이번 주 덥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중반까지 기온이 계속 올라서 수요일쯤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으로 샌프란시스코밸리 지역에 이 수요일 낮 최고 기온은 110도까지 치솟는 등 많은 지역이 100도를 넘어서고 일부 내륙 지역 역시 110도 웃돌 전망입니다. 여기에 몬순 기류가 들어오면서 습도까지 높아져서 체감 더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아열대성 수분도 유입되면서 산간지역 그리고 사막지대를 중심으로 소나기 그리고 번개를 동반한 뇌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안가 역시 주 중반 낮 최고 기온은 뭐 90도 정도 될 것이고 밤에도 열대야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극심한 더위와 높은 습도로 온열질환 위험이 큰 만큼 야외활동은 가급적 이른 아침에 끝마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은 목요일부터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금요일쯤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한번 살펴볼까요? LA 지역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1도, 밤 최저 67도.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 낮 최고 기온 85도, 밤 최저 67도로 역시 예상되고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수요일 날 역시 더위가 절정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LA는 수요일 낮 최고 90도, 오렌지 카운티는 수요일 낮 최고 94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밸리 지역은 오늘 낮 최고 기온 90도, 밤 최저 68도, 그리고 수요일 더위가 피크를 볼 것으로 보이는 수요일에는 우들랜드 힐즈나 이런 밸리 지역 낮 최고 98도, 밤 최저 72도 일단은 예보되고 있는데 경고하고 있죠. 110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 폐지를 전격 추진하면서 수십만 명의 이민자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고 뉴욕타임즈 등이 보도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 10일 고용주들에게 공지를 보내 임시보호신분을 통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해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 허가가 앞으로 수준에 만료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들을 고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IT 출신의 임시보호신분 수혜자들의 취업 허가는 오는 24일 만료됩니다. 또 이디오피아, 미얀마,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예멘 출신의 임시보호신분 수혜자들의 취업 허가는 17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 내 임시보호를 받고 있는 수혜자는 IT 출신 약 33만 명, 시리아 출신 약 6,100명에 이릅니다. 문제는 행정부가 최근까지 취업허가 연장 시한을 계속 변경하면서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당초 만료일을 7월 1일로 정했다가 지난주 1일 7월 1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어서 10일 당일이 되자 다시 연장 조치를 발표했는데 일부 기업들은 연장 사실 통보받기 전에 이미 임시 보호받는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운영 어덜트 데이케어 업계 일부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메디케이드 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CBS 뉴스가 뉴욕 지역 한인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들의 메디케이드 사기 사건을 집중 보도한 후 한 고발 전문 유명 유튜버가 폭력 영상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금 뒷돈을 주고 있습니까? 뉴욕시 10억 달러대 사기극 폭로. 이런 제목으로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고발 전문 유튜버 닉 셜리가 올린 53분 분량의 이 유튜브 영상은 뉴욕 한인 밀집지 플러싱 지역의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들을 메디케이드 사기 온상으로 정조준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한글 간판과 내부의 한국어 안내문, 한인들만 이용한다는 직원들의 발언 등을 여과 없이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버는 영상 썸네일에 한인 데이케어 직원을 한인 사기꾼으로 지칭하는가 하면 코리안 마피아 등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해 정부 지원금을 회원들에게 뒷돈 형태로 지급하고 정부 예산을 허위, 과다 청구하고 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닉 셜리는 영상에서 할머니를 등록시키고 싶다며 한 한인 데이케어 시설을 방문해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묻자 업체 관계자는 강력 부인합니다. 이어 닉 셜리는 공개된 정부 데이터라면서 2024년 메디케이드 청구액은 1,290만 달러, 청구 인원은 7,800만 달러.

0: 면서 가입자를 빼가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리베이트 제공을 거부해 왔기 때문에 회원들이 이탈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한 한인 데이케어 업체가 다른 한인 데이케어 업체를 고발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이 같은 폭란은 지난 6월 뉴욕 플러싱의 대형 시설 해피라이프 로열 데이케어가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이어 터진 것으로 앞서 CBS 뉴스도 플러싱 반경 1마일 안에 전미 최고 밀도인 64곳의 데이케어가 몰려있고 청구 인원은 6년 새 390%나 급증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 중인 이 USC 캠퍼스 인근에서 심야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5명이 다치고 용의자 1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10시 15분 USC 유니버시티 파크 캠퍼스 인근 애덤스 블루버드와 플라워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사고는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 1명을 체포했고 현재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4명이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안정적인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 2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 외에 추가 공범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며 범행 동기, 피해자와 용의자 간의 관계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치안 불안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난 주말 8가에 위치한 한인 식당에 2인조 절도범이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일입니다. 10일 새벽 5시 48분 팔가와 뉴햄프셔 인근에 위치한 꼬꼬닥 치킨에 2인조 절도범이 문을 부수고 침입했습니다. 범인들은 출입문을 강제로 열면서 보안 알람이 울렸지만 업소 안을 뒤진 뒤에 금고 안에 있던 잔돈을 챙겨서 유유히 달아났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도둑이 자주 들어 금고를 때려 부수지 말고 잔돈을 가져가라는 마음으로 아예 금고 문을 열어두고 퇴근한다며 이 정도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어제 일요일 오후 롱비치에서 근무 중이 아닌 비번 경찰관을 상대로 한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이 총격을 가하며 대응했습니다. 롱비치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 오후 1시 반쯤 빅스비 로드와 오렌지 에비뉴 인근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남성 2명으로 구성된 강도 일당이 비번 경찰관에게 접근했으며 한 명이 총기로 추정되는 무기로 위협하는 사이 다른 한 명이 소지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피해를 입은 경찰관은 부상을 입지 않았으며 그 자리에서 강도단을 향해 매장에 들어와 기물을 부수기 시작하자 점원은 신속히 탈출해 화를 면했습니다. 이후 남성은 매장 문을 잠그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특수기동대를 투입해 대치하며 설득에 나섰고 안전을 위해 인근 하버 블러바드 도로를 통제하고 주변 상가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지루한 대치 끝에 경찰은 오후 3시 45분쯤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자해로 입은 부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치료를 마치는 대로 중범죄 기물 파손과 공무집행 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될 예정입니다. 지난 토요일 바먼팅턴 비치에서 오토바이가 아마존 배송 트럭 후면을 추돌해 2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헌팅턴 비치 경찰국에 따르면 사고는 저녁 8시 반쯤 비치 블러바드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몰던 22세 코스타메사 주민 남성이 주행 중 제어력을 잃고 앞서가던 아마존 배송 트럭 뒷부분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도로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소했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트럭을 운전하던 27세 남성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트럭 운전자의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스트 홀리우드의 한 번화가 교차로에서 한 남성이 자율주행 차량인 웨이모를 무참히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반쯤 선셋 블러바드와 에지몬트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깨진 웨이모 차량의 앞유리에 누워있다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남성은

0: 지나가는 차량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자율주행차 지붕에 설치된 내부장치를 뜯어내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현장에서 해당 남성을 즉시 체포해 구금했습니다. 경찰과 웨이모 측은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전역으로 운행을 확대한 웨이모 자율주행차는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적과 함께 기습적인 기물 파손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여드레 동안 불길이 잡히지 않았던 보일 하이츠 대형 냉동창고 화재 현장 인근에서 침수 사고까지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화재가 발생했던 리니지 로지스틱스 냉동창고에서 불과 1마일 떨어진 도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물이 흘러넘쳤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 보도블록이 파손되고 일대 통행이 통제됐으며 로스앤젤레스 수도전력청 등 관계당국은 정확한 침수 원인과 화재 복구 작업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침수는 화재 이후 악취와 쥐떼 창궐 등 2차 피해로 주민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시작된 화재로 축구장 넓이의 냉동창고가 완파되면서 수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음식물이 부패했고 아직도 약 320만 파운드의 폐기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창고 업체 측은 주민 설명회에서 사과의 뜻을 밝히며 시 당국이 정한 시한 내에 복구 작업을 마치겠다고 약속했지만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지난 주말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 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잭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1: LA 카운티 북쪽 컨 카운티 플레이저 파크 인근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해 발렌지아를 비롯한 LA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어제 오전 3시 30분 플레이저 파크 남동쪽 약 1마일 지점에서 지진은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오전 11시 이 지역에서 규모 2.9의 여진이 한 차례 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번 지진과 여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업체 플록세이프티를 둘러싼 사생활 침해 논란이 확산되면서 LA경찰국이 플록카메라 사용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플록이 수집한 차량 정보가 이민세관국 등 연방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입니다. LAPD는 플록이 운영하는 차량 번호판 감시카메라 사용 중단을 지난 11일 토요일 발표했습니다. LAPD 정보기술 책임자 딘 지알라마스는 수집된 데이터 소유권과 관리 방식, 이후 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데이터 보호와 사생활, 정보 공유 문제에 대한 계약상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 플록 사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록은 LA 시내 138개 기둥형 카메라를 운영하며 도난 차량이나 수배자가 등록된 차량을 추적하는 데 활용돼 왔었습니다. LAPD는 플록 외에도 여러 업체의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경찰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를 포함해 총 1,900여 대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유 케어 클리닉이 오는 토요일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LA 한인타운 본관 주차장에서 새 학기 책가방 무료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져온 이번 행사에서는 LA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책가방 520여 개와 학용품, 다양한 선물을 무료로 배부합니다. 이웃케어 환자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 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행사 참여는 사전 등록 페이지로 예약할 수 있으며 당일 선착순 현장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번 행사는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마크 곤잘레스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베이비 투 베이비, 그리고 LA 카운티 사회복지국, 정신건강국 등 여러 단체와 독지가들의 기부 그리고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한미연합회가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페퍼다인 대학에서 2026 전미 대학 리더십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980년 시작된 전미 대학 리더십 컨퍼런스는 미국 내 대표적인 한인 대학생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씨앗을 심다라는 주제로 전국에서 선발된 18명의 한인 대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남가주의 한 우주에너지 스타트업이 지구의 어두운 지역으로 햇빛을 반사하는 우주 거울 위성 시험 운행 비행을 승인받았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최근 허선의 본사를 둔 리플렉트 오비탈사에 반사경을 탑재한 시험용 위선 에어랜들 1호의 발사 및 통신 라이선스를 발급했습니다. 이 위성은 고성능 방막 반사경을 이용해 밤 시간대 지정된 지상 표적으로 햇빛을 반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번 승인을 두고 천문학자와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강한 반사광이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고 생태계의 생체 리듬을 깨뜨릴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기술 혁신과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해 단기 시험 운행을 최종 허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 기술이 태양광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난 대응과 농업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플렉트 오비탈은 올해 말까지 보름달 밝기의 위성 두 대를 시작으로 오는 2035년까지 수만 대 위성을 쏘아올려 밤에도 낮처럼 빛을 공급하겠다는 장기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휩싸인 한국의 중앙일보가 사주 일가의 경영권을 넘기기 위해 복수의 잠재 인수자와 매각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이 공식 개시 뒤에 경영권 매각은 물론 신문 발행 규모 축소와 급여 삭감, 자회사 지분 및 부동산 매각 등 고강도 구조 조정 절차에 본격 돌입합니다.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한국중앙일보의 주채권은행, 하나은행 등 금융채권자들은 1차 협의회를 열고 서면 결의를 통해 중앙일보의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채권 행사는 일단 3개월간 유예되지만 중앙일보는 외부 회계법인의 엄격한 실사를 받고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단은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공동실사를 진행하며 회사의 정확한 자산가치가 얼마인지, 빚은 실제로 얼마가 되는지, 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지 등의 회생 가능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헌팅턴 라이브러리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꽃이자 희귀식물 시체꽃 이 두 송이가 동시에 개화를 시작했다라고 헌팅턴 라이브러리 측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공식 명칭인 타이탄 아룸인 이 시체꽃은 개화할 때 고기 썩는 듯한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것으로 유명하죠. 네. 이번 개화는 키가 큰 시체꽃 오드리세우스가 먼저 시작했고 발육 과정 이상으로 형태가 조금 다른 작은 크기의 시체꽃 오도라도 곧따라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도서관 측은 두 송이가 동시에 피어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광경이라며 이번 쌍둥이 개화 소식에 많은 관람객들이 헌팅턴 라이브러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까지 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생중계도 헌팅턴 라이브러리 측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체꽃이 꽃을 피는 그 모습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시체꽃이 개화하면서 화제가 되는 이유, 이 냄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다시 안 맡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얼마 정도 지나면 거의 꽃 폈는데 또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희한한 시체꽃입니다. 헌팅턴 라이브러리 저희와 가깝잖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4: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5: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4: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5: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4: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5: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4: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7: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8: 엄마 집밥이 최고지.
7: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8: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7: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8: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7: 밥 한 그릇 더요.
9: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7: 웨스턴 도마 칼국수.
9: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7: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9: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0: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11: 213-381-2424 213-381-2424

0: 모닝뉴스 함께하겠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 전 대표 출마로 당권 레이스는 5파전, 민주당 당권 레이스는 5파전 구도로 치러지게 됐는데 개파 갈등 속 룰 세팅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YTN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8.17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원을 하늘처럼 섬기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약속했습니다.
2: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믿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합니다.
1: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강조했고 자신은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다며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향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출마 선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건 이재명이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후사를 실천해온 저 정청래입니다.
1: 정 전 대표의 연임 도전 공식화로 민주당 당권 레이스는 이미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김보미 등 4명 주자를 더해 5파전 구도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출마 선언 이후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김민석 전 총리는 이기는 민주당을 강조하며 당대표 교체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지방선거 지휘를 제대로 못해 생긴 아쉬움을 2년 뒤 총선에서 남겨선 안 된다며 당대표를 교체하지 못하면 당과 정부, 대한민국이 함께 흔들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국회 세미나에 참석하며 외교 안보 전문성 행보를 이어갔고 고민정 의원은 교육 관련 토론회에서 당심을 파고들었습니다. 후보들의 젠걸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전당대회 규칙 확정은 선호투표제와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을 둘러싼 개파 갈등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논의를 이어온 당 지도부는 좀 더 수기를 거치자며 최종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3: 민주당 전당대 후보 등록은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공식 일정 시작을 코앞에 두고 룰 세팅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둘러싼 공방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가세했습니다.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테러 자작극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범보수 진영의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4: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사실상 공개 저격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을 당사로 먼저 모은 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는 안철수 의원의 최근 법적 증언에 힘을 실으면서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5: 계엄을 자신의 정치적 분치를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신의 분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해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4: 안철수 의원이 한 의원 복당 반대를 외칠 정도로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당사자도 아닌 이 대표가 참전한 배경으로는 최근 정의한 전 부산시장 후보 테러 자작극을 둘러싼 논란이 거론됩니다. 한 의원은 최근 정 후보 사건에 대한 개혁신당 인지 시점을 두고 이 대표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 의원 공격을 받은 두 사람이 일종의 공동전선을 구축한 모양새인데 한 의원 측은 일단 추가 맞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론 차기 당권을 포석에 두고 한 의원을 견제하는 거란 볼멘소리도 적잖습니다. 정의한 자작극 사태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사이 신경전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개혁신당은 박형준 전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측이 정 후보에게 단일화를 빌미로 부당 거래를 제시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띄우고 있고
6: 19일에 잠적하게 된 계기가 17일에 그런 사전 조율을 하는 그게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파악했었기 때문에
4: 국민의힘은 궁지에 몰린 개혁신당이 물귀신 작전을 편다고 발끈했습니다.
7: 국민의힘과 야합 가능성을 운운하기 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8: 장동혁 대표 거친 논쟁이 공전하는 가운데 개혁파 성향 보수 진영 주자들이 벌써 주도권 경쟁에 나섰던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자성과 보수 재건을 위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채 개파 간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명 씨의 여론조사 관련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입니다.
9: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라 제20대 대선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의 여론조사를 14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10: 김건희는 처음부터 피고인 명태균을 직접 만나 협의하고 피고인 윤석열에게 피고인 명태균과 협의 내용을 전달하거나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명태균과 의사연락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9: 그러면서 14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2,792만여 원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얻은 재산상 이익으로 산정하고 그 절반인 1,396만여 원의 추징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권 인사 연결, 대선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해주기도 했다고 밝혔는데 그 보답으로 윤 전 대통령이 사후에 명 씨가 부탁한 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정치 불신을 가중해 민주정치의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해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명 씨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표본값을 부풀려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만들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1: 명 씨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명 씨 관련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내려지는 가운데 유무죄 판단이 어떻게 나뉠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한 여고생이 살해됐습니다. 살인자는 살해 용의자는 체포되긴 했는데 이 여고생의 입었던 옷, 신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도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집안이 형사 집안입니다. 딱 한국스럽죠. 모두 다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YTN입니다.
12: 장윤기에게 습격을 당할 당시 피해자는 스웨터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소중한 딸의 마지막 유품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13: 아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은 부모의 동의도 없이 폐기되었고 운동화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12: 옷은 혈흔 분석을 위해 조각난 채 폐기됐고 운동화는 병원 이송 과정에서 사라진 겁니다. 여기에 가해자의 차량과 블랙박스, 케이블 타이 등 경찰이 놓친 증거품은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부실 수사 배경으로 장윤기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모두 경찰이란 사실이 지목되자 유족은 조직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했느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13: 만약 피해자가 경찰 가족의 딸이고 가해자가 평범한 시민의 아들이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수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12: 검찰은 경찰이 초기에 빠뜨린 장윤기의 차량 감식 영상과 성인 용품에 대한 과학수사 보고서를 다음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지휘선에 있던 광산서 전 형사과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경찰관은 모두 4명. 광산서를 넘어 광주경찰청까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장윤기의 혐의 결정 과정에 누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가 관건입니다.
14: 공유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만약 적극적인 지시를 한 사람이 있다면 법적인 책임을 좀 피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12: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사건을 광수대가 아닌 광산서에 배당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15: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16: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15: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16: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15: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8: We will fight for you.
1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5: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19: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15: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19: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15: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9: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15: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19: 213-427-5500, 427-5500.
20: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21: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0: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21: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20: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2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0: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0: 모닝뉴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코리아 타운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만성기침은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불임, 두통, 중풍,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와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징 진료 중 하나입니다. 호흡기 하면은 위로는 기관지에서 아래로는 폐에 이릅니다. 우리가 공기 속에서 흡입한 입자들은 폐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1차적으로 코나 입에서 걸러주고 그 다음 기관지에서 잡아두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누구나 소량의 점액이 기관지 세포에서 생성되고 이 점액은 기도를 촉촉하게 해주는데 매일 점액이 끊임없이 만들어져도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들 경우에는 그것이 축적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루 내내 자연적으로 조금씩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침을 하는 것은 바로 기도에 쌓인 이물질을 없애려는 인체의 생리적 반응이자 수단입니다. 우리가 감기나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그것이 어떠한 감염이든 기관지에 있는 세포 속에서는 감염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평소보다 더 많은 점액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기침을 해서 점액, 바로 이 이물질을 뱉어내게 됩니다. 그 뱉어내는 것을 민간에서는 가래라고 하고 한방에서는 담이라고 하는데 환자는 이물질에 대한 과잉 반응으로 담이 많아지게 됩니다. 담 색깔이 흰색일 때는 단순한 자극을 의미하고 노란색 혹은 녹색은 감염을 암시하고 붉은색은 말할 것도 없이 혈액이 담에 섞여 있기 때문에 위험한 신호입니다. 동양의학은 폐주 추치, 폐주 출기, 내쉬는 숨은 폐가 주관하고 선주 나치, 신주 납기, 들숨은 신장이 주관합니다. 우리 몸에서 기의 근본은 신장이 되기 때문에 신장을 보하고 임상에서 비장이 약하여 담이 축적되는 환자분들은 담을 없애고 기도를 이완시키면서 치료를 합니다. 환자마다 병리 발병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원인 치료를 해야만 많은 병들이 재발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안녕하세요. 타임 1, 2, 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3: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 2, 3.
4: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5: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4: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5: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4: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5: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4: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6: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7: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8: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소식입니다. 이란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란 남부와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 요충지들을 겨냥해 대규모 추가 공습을 또 단행했습니다. 이란도 즉각 반박하면서 미국이 수개월간 외교적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YTN 연결해 보겠습니다.
4: 네, 미군은 오늘 새벽에도 이란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 동부 시각으로 12일 오후 5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이란의 공격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공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해안감시 레이더와 지대함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고속정들을 집중적으로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의 이번 공격은 최근 일주일 새 벌써 네 번째입니다. 미군의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으로 이란 남부 해안 도시들과 핵심 도서 지역에서 연쇄적인 폭발음이 들렸다고 이란 국영TV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현지 시간 오늘 새벽 호르무즈 해협의 관문인 반다르 아바스와 게슘섬, 상업용 원전이 위치한 부쉐르, 호르무즈 해협의 출구이자 핵심 군사 요충지인 자스크와 시리크 일대에서 강한 폭발음이 연쇄적으로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미군의 공습에 대응해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며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요르단과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등 5개국의 미군 기지와 군사시설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아랍에미리트도 공격을 받아 방공망이 가동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공격 대상이 걸프국을 넘어 중동 전체로 확대될 위험이 커졌다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이 국가들은 보안 위협 수준을 최고 등급으로 격상하고 주민들에게 외출을 삼가고 안전한 곳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걸프 국가 전역에 영공이 통제되고 민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어제는 대규모 우회 운항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언론을 통해 미국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오늘 새벽 성명을 통해 이번 미국의 공격이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외교적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공습이 서아시아 지역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몇 달 동안 기울인 모든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야만적인 공격은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하는 과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해상 운송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양국 간 군사 충돌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미국과 이란 모두 외교 채널은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전면전 재개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잔디입니다.
3: 속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선박에 대해 봉쇄를 재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희한하죠? 선박에 선적된 화물 20%를 미국이 받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에 있건 없건 개방돼 있다며 우리는 이란 봉쇄를 재개하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해제했던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한다는 것인데 이는 이란의 자금줄을 철저히 옥죄겠다는 취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다른 국가의 민간 선박에 대해서 통행료를 받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은 지금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 불릴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이 지역의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서 선적된 모든 화물의 20%를 보상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련 절차와 구성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면서 안전을 보장하는 비용을 통행료 성격으로 징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건 이란이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통행료를 무조건 받겠다. 어느 나라가 받느냐, 이것만 다른 상황이죠. 이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뉴스와의 오늘 새벽 인터뷰에서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무상으로 해협을 지켰지만 이제는 해협을 지키고 그 대가로 엄청난 돈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호르무즈 해협 MOU 양해각서에 대한 미국의 자의적 해석을 강하게 배격하며 주변국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영토를 제공할 경우 예외 없이 보복 타격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양해각서 5조 해석 논란과 관련해 명시된 조문에 반하는 해석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에 대한 합리적 의심과 절대적 불신을 바탕으로 미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극도로 정밀하게 작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 조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종전 양해각서 제5조를 통해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인정했다는 그동안의 논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란은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자국이 정한 항로를 벗어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했고 이는 미국과 무력 충돌 재발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이 휴전 이후 최고조에 달하면서 전쟁 초기부터 지적됐던 미국의 무기 재고 부족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군의 주요 무기 비축량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하는 계획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이란발 무기 재고 부족 사태가 현실화하면 미국의 북중 대응 태세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미군의 무기 재고 문제는 이란 전쟁 발발로 꾸준히 제기됐던 사안이라고 CNN이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핵심 무기 보충에 나서긴 했지만 속도는 느린 편입니다. 현 회계연도 기준 무기 납품 일정에 따르면 국방부는 매달 신형 토마호크 미사일 15기와 패트리엇 미사일 20기를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란전 이전 수준으로 미사일 재고를 복구하는 데 최소 3년이 걸린다는 게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추산입니다. 특히 미국이 핵심 군사자산을 빠른 속도로 소모할 경우 중국과 분쟁 시나리오는 물론 북한과 전쟁 가능성을 대비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소속 마이클 오헨너는 대중, 대북 억제 능력은 아직 손상되지 않았다면서도 어느 시점이 되면 억지력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 적의 심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4%대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은 지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거래일 대비 4.26% 오른 배럴당 $79.25,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4.34%가 오른 $74.5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일 배럴당 $76.01였던 브렌트유는 사흘 만에 $3 넘게 뛰었습니다. 국제 금값은 하락했습니다. 현물 금은 온수당 4,056.47달러로 1.54%, 은은 2.78% 하락하는 $58.20를 기록했습니다. 달러화 가치는 다시 상승했습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101.10으로 0.14% 올랐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주식시장에도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폭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개장한 뉴욕 증시 역시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상황이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도 이렇게 급등하면서 세계 경제에 다시 먹구름이 끼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가솔린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나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정반대된 주장을 펼쳐서 여러 가지 논란을 또 키우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밤 자신의 SNS에 지지율 59%, 기름값은 내려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버지니아주 자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돌아온 뒤였습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59%에 달한다는 의미이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이코노미스트 등이 집계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4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정평가가 59%를 기록했습니다. 기름값이 내려가고 있다는 주장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이란과의 교전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는 4%가 넘게 올라 배럴당 $80대까지 육박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주춤했던 국제 유가가 호르무즈 상황이 악화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합의를 마쳤는데 이란이 갑자기 선박을 공격했다며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6: We had a deal with them yesterday. They were giving up everything. And then all of a sudden, two hours after that, they hit a ship with a drone. And I said, these people,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em.
5: 하지만 이딴 말실수와 오락가락 태도에 정작 트럼프의 정신 건강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즈 백악관 담당 기자는 트럼프의 건강 상태는 알 수 없는 블랙박스와 같다며 갈수록 관련 정보를 덜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자신의 건강은 문제가 없다면서 형편없는 보도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자, 이제 세계 경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는 식량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농작물 생산비가 상승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슈퍼 엘니뇨 현상까지 겹쳐 세계 식량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폭염과 홍수를 일으키는 엘니뇨는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져 기상 패턴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열대 태평양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섭씨 2도 이상 높은 슈퍼 엘니뇨로 발전할 가능성이 63%에 달한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세계 곳곳에서 기상 이변 현상은 계속 벌어지고 있죠. 이 소식 잠시 뒤에 리포트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로 가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연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즈 국회의장은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사망자 수가 4,49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부상자 16,740명, 구조된 인원 6,462명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모두 856개 건물이 파손됐고 이 중 190채가 완파됐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까지 수거된 건물 잔해 규모 6,700톤에 이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여진 공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쇄 지진 후 여진만 1,222회나 발생한 상태입니다. 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 등 약 6만 5천 명이 복구 및 의료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계속되는 여진과 기반시설 붕괴로 인해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7: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0: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9: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0: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9: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1: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2: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1: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2: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1: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2: 차원이 다른 아주 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 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1: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
1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도 덥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습도를 동반한 더위가 찾아오면서 폭염이 아니라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이 푹푹 빠지는 이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산지와 사막 지역에는 기습적인 뇌우 가능성도 예보된 상태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중반까지 기온이 계속 올라서 수요일쯤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으로 샌페르난도 밸리 지역에 이 수요일 폭염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보되는 수요일 낮 최고 기온이 110도까지 치솟는 등 많은 지역이 100도를 넘어서고 일부 내륙 지역 110도를 웃돌 전망입니다. 여기에 몬순 기류가 들어오면서 습도까지 높아져 체감 더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과 사막지대를 중심으로 소나기와 번개를 동반한 뇌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안가 역시 주 중반 낮 기온이 섭씨 30도 그러니까 80도를 넘어서고 밤에도 열대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극심한 더위, 높은 습도로 온열 질환 위험이 큰 만큼 야외 활동은 가급적 이른 아침에 끝마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번 폭염은 목요일부터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금요일쯤 평년 기온, LA 지역 같은 경우에는 80도 초중반대의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각 지역별 오늘 그리고 수요일 기온 보겠습니다. LA 지역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1도, 밤 최저 67도,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낮 최고 9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오늘 낮 최고 기온 85도, 밤 최저 67도 보일 것으로 예보되고 있고요. 더위가 절정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 수요일에는 94도까지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낮 최고 기온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우드랜드 힐즈 지역, 밸리 지역 가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90도, 밤 최저 68도, 그리고 수요일 낮 최고 기온 10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예상이잖아요. 그런데 110도까지 오를 것 같다라는 예보가 나온 만큼 그때 되면 낮 최고 기온이 또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위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 로컬 뉴스 전해드리기 전에 뉴욕, 뉴저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이 한인 운영 어덜트 데이케어 업계의 일부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메디케이드 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 유튜버가 폭로 영상을 공개한 건데요. 자신의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직접 폭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킥백 줍니까? 혹시 뒷돈 줍니까? 뉴욕시 10억 달러대 사기극 폭로, 이런 제목으로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고발 전문 유튜버 닉 셜리가 53분 분량의 유튜브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 한인 밀집 지역 플러싱 지역의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들을 메디케이드 사기 온상으로 정조준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한글 간판의 내부의 한국어 안내문, 한인들만 이용한다는 직원들의 발언 등을 여과 없이 노출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영상 썸네일에 한인 데이케어 직원을 한인 사기꾼으로 지칭하는가 하면 코리안 마피아 등 자극적 표현을 동원해 정부 지원금을 회원들에게 뒷돈 형태로 지급하고 정부 예산을 허위, 과다 청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닉 셜리는 할머니를 등록시키고 싶다며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묻자 업체 관계자는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또 신생업체의 과다 청구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설립 2년 차인 한 한인 데이케어 시설은 지난 한해 760만 달러를 청구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제작진이 청구 금액에 대해서 묻자 업체 측은 알 필요 없다, 나가라! 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제보를 한 업체도 역시 한인 데이케어 업체였습니다. 한 한인 데이케어 관계자는 1년 새 회원 수가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경쟁 업체들이 회원들에게 현금 리베이트를 주면서 가입자를 빼가고 있다라고 사실상 폭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업계 전반에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을 사실상 인정한 듯한 인상을 주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폭로는 지난 2월 뉴욕 플러싱의 대형 시설 해피라이프 로열 데이케어가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이어 터진 것으로 플러싱 반경 1마일 안에 전미 최고 밀도인 64곳의 데이케어가 몰려 있으며 청구 인원이 6년 새 390%나 급증했다라고 CBS 뉴스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 부당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일부의 일탈로 한인사회 전체가 사기 집단으로 낙인 찍힐 것을 우려하며 향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USC 캠퍼스 인근에서 심야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5명이 다치고 용의자 1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10시경 USC 유니버시티 파크 캠퍼스 인근 애덤스 블루버드와 플라워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 1명을 체포했고 현재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 4명이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다른 2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밖에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어제 일요일 오후 롱비치에서 근무 중이 아닌 비번 경찰관을 상대로 한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이 총격을 가하며 대응했습니다. 롱비치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 오후 1시 반쯤 빅스비 로드와 오렌지 에비뉴 인근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남성 2명으로 구성된 강도 일당이 비번 경찰관에게 접근했으며 한 명이 총기로 추정되는 무기로 위협하는 사이 다른 한 명이 소지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피해를 입은 경찰관은 부상을 입지 않았으며 그 자리에서 강도단을 향해 권총수 발을 발사했습니다. 총격을 받은 용의자 2명은 현장에서 곧바로 도주했으며 이들이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과학수사대와 형사들은 사건 현장을 통제하고 증거 수집에 나섰으며 피해 경찰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흰색 SUV 차량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롱비치 경찰국은 이번 강도 사건과 함께 경찰관 총격 대응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인상착의를 특정하는 한편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플러턴의 한 담배 전문점에 손도끼를 든 남성이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대치극을 벌이다 수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0: 방송과 공무집행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될 예정입니다. 지난 토요일 밤 헌팅턴 비치에서 오토바이가 아마존 배송 트럭 후면을 추돌해 2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헌팅턴 비치 경찰국에 따르면 사고는 저녁 8시 반쯤 비치 블러바드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몰던 22세 코스타메사 주민 남성이 주행 중 제어력을 잃고 앞서가던 아마존 배송 트럭 뒷부분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도로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소했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트럭을 운전하던 27세 남성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트럭 운전자의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스트 홀리우드의 한 번화가 교차로에서 한 남성이 자율주행 차량인 웨이모를 무참히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반쯤 선셋 블러바드와 에지몬트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깨진 웨이모 차량의 앞유리에 누워있다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남성은 지나가는 차량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자율주행 차 지붕에 설치된 내부장치를 뜯어내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현장에서 해당 남성을 즉시 체포해 구금했습니다. 경찰과 웨이모 측은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전역으로 운행을 확대한 웨이모 자율주행차는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적과 함께 기습적인 기물 파손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여드레 동안 불길이 잡히지 않았던 보일 하이츠 대형 냉동창고 화재 현장 인근에서 침수 사고까지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화재가 발생했던 리니지 로지스틱스 냉동창고에서 불과 1마일 떨어진 도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물이 흘러넘쳤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 보도블록이 파손되고 일대 통행이 통제됐으며 로스앤젤레스 수도전력청 등 관계당국은 정확한 침수 원인과 화재 복구 작업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침수는 화재 이후 악취와 쥐떼 창궐 등 2차 피해로 주민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시작된 화재로 축구장 넓이의 냉동창고가 완파되면서 수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음식물이 부패했고 아직도 약 320만 파운드의 폐기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창고 업체 측은 주민 설명회에서 사과의 뜻을 밝히며 시 당국이 정한 시한 내에 복구 작업을 마치겠다고 약속했지만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지난 주말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 사회 1등 신문 미주 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챗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1: LA 카운티 북쪽 컨 카운티 프레이저 파크 인근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해 LA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어제 오전 3시 30분 프레이저 파크 남동쪽 약 1마일 지점에서 지진은 발생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오전 11시에 어제 오전 11시 규모 2.9의 여진이 한 차례 또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지진과 여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업체 플록세이프티를 둘러싼 사생활 침해 논란이 확산되면서 LA 경찰국이 플록 카메라 사용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플록이 수집한 차량 정보가 이민세관국 등 각종 연방기관과 공유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입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LAPD는 플록이 운영하는 차량 번호판 감시 카메라 사용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이 오는 토요일 1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LA 한인타운 본관 주차장에서 새학기 책가방 무료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져온 이번 행사에서는 LA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책가방 520여 개와 학용품, 다양한 선물을 무료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 정보도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마크 곤잘레스 주 하원 의원, 베이비 투 베이비, 그리고 LA 카운티 사회복지국과 정신건강국 등 여러 단체와 독지가들의 기부 그리고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2: 213-381-2424 213-381-2424
3: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4: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오픈 기념 특가.
3: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4: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3: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3호관광 2026년 여름 크루즈 특선.
7: 대자연의 향연,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알래스카 크루즈 1349불부터
3: 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떠나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북대서양 크루즈 11일, 8월 21일 출발, 항공 포함 3799불
7: 인기 휴양지로만 떠나는 서지중해 크루즈,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몰타 10월 14일 출발, 항공 포함 2799불
3: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7: 3호 베테랑 가이드가 직접 모십니다.
3: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7: 213-427-5500, 427-5500.
8: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9: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8: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9: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8: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9: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8: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0: 모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강경파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지난 주말 별세했습니다. 향년 71세입니다. 그레이엄 의원 사무실은 어제 성명을 통해 그레이엄 의원이 지난 11일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숨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응급구조 당국은 그레이엄 의원 자택에서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한 뒤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의 사인은 심장마비로 전해졌습니다. 1955년생인 그레이엄 의원은 1994년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2002년 연방 상원의원 당선 후 20년 넘게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대표해온 공화당 중진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자 의회 소통 창구였던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우크라이나 방문 직후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전면전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장악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모습. 귀국 직후 숨진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의 마지막 활동으로 기록됐습니다. 향년 71세, 사인은 심장마비의 일종인 급성 대동맥 박리였습니다. 백악관에 조기 개항을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측근 의원의 갑작스런 죽음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 On the call, he told me, Kristen, he said, "You know, I feel good, but I'm tired."
1: 공화당 내 대표적 매파로 외교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그레이엄 의원, 미 의회 내 전쟁 반대 여론을 잠재우던 거물 정치인의 사망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상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 In Israel, it's grief. In Iran, it's celebration because Lindsey. Never confuse good and evil.
1: 그레이엄 의원의 부재로 트럼프의 의회 장악력이 약해지고 중동 전쟁에 대한 여론 방어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다만 고인의 마지막 역점 사업이었던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제재 법안은 초당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0: 점점 더 많은 주정부들이 폐쇄된 유전과 가스 시추공을 청정에너지 용도로 더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전했습니다. 텍사스와 뉴멕시코는 지난해, 엘라바마는 올해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방치된 유정 폐쇄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석유와 가스 회사들이 정화 비용을 납세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데다 충분한 조치가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정부들은 비용이 많이 들고 오염을 유발하는 이 난제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려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유정 용도 변경에서 지하에너지 저장과 열 발전은 가장 실현할 수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몇 개 유정은 지열 발전에 적합하고 일부 유정은 탄소 포집과 저장 용도로 탐색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아르빈드 벤카트 주 하원 의원은 우리가 폐유정, 폐가스정을 지열과 같은 청정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엄청난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전국에 400만 개의 방치된 유정과 가스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이 핵심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려면 향후 25년간 23조 6천억 달러를 투자해야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평균으로 9,400억 달러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컨설팅 업체 파르테노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현재 중국에 의존하는 인프라, 연구, 소프트웨어, 제조업 및 공급망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려면 2050년까지 13조 7천억 달러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유로존은 9조 1천억 달러, 영국은 8천억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미국 정부와 기업만 보면 중국과 디커플링을 위해서 연간 5,5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빅테크들이 지난해 AI 데이터 구축, 데이터 센터 구축에 투자한 6천억 달러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유럽연합에 필요한 투자 규모는 매년 연간 예산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르테노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은 일반적으로 서방 경쟁사 대비 100%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페르소는 중국 의존도를 전면적으로 낮추는 것은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국과 부분적인 디커플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들은 잠재적인 급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신중히 골라 자금을 투입해야 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이크 왈츠 주 유엔 미국 대사가 쿠바 정권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왈츠 대사는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쿠바 내 미군 기지 주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쿠바 정권은 자국민들에게만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AI 열풍 이면에는 올해에만 수백억 달러를 빚을 끌어다 쓰는 빅테크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막대한 부채 위에서 지어지는 이 거대한 AI 제국을 향해 시장의 경고등 결국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YTN입니다.
4: 세계 최대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이 최근 37조 원 규모 회사채를 찍어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대규모 빚내기입니다. 투자자들 반응은 싸늘했고 불과 석 달 전보다 청약 경쟁률이 반토막 났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서버의 수명은 고작 3년 안팎입니다. 게다가 막대한 열을 식힐 냉각 장치와 전력망 구축 비용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현금만으로는 이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겁니다. 결국 올해 빅테크 6곳이 발행한 채권만 274조 원으로 미국 전체 채권 시장의 15%를 집어삼켰습니다. 무리한 AI 인프라 투자는 부메랑이 됐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던 오라클은 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해 신용 등급이 정크본드 직전까지 떨어졌습니다.
5: Well, I suppose a bubble is not really a binary affair. It's a question of are there degrees of exuberance in this sector? And I'd say the answer to that is absolutely yes.
4: 전문가들은 AI가 가져다주는 실적 깜짝 쇼는 막바지에 달했다고 경고합니다. 눈높이가 한껏 높아진 시장은 이제 빌린 돈을 갚을 진짜 수익 능력을 묻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각자 도생도 치열해 메타는 비싼 외부 칩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당장 9월부터 자체 AI 칩 양산에 돌입하며 비용 절감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6: It's about being really driven by where the value sits, where the organizational change can exist and making difficult decisions to invest in the right areas and being able to really target value opportunities that you can deliver change from.
4: 과거 인터넷 혁명 당시 수많은 통신망 기업들이 빚더미에 앉으며 쓰러졌고 그 인프라 위에서 지금의 거대 IT 기업들이 탄생했습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빅테크 기업들 역시 냉혹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압도적인 현금 창출력을 증명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자, 전 세계적으로 한쪽에서는 폭염, 한쪽에서는 물폭탄을 맞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시작되는 바닷물 온도의 변화, 지구 반대편의 기후를 뒤흔드는 엘니뇨의 나비 효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쪽 대륙은 최악의 물바다로, 다른 한쪽은 바짝 타들어가는 기상이변의 양극화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4: 무서운 기세로 불어난 흙탕물이 마을을 사정없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반대편 대륙에선 쩍쩍 갈라진 땅 위로 절망에 빠진 농부들의 깊은 한숨만이 남았습니다. 적도 태평양의 수온이 오르는 엘니뇨가 지구촌을 극단적인 두 얼굴의 재난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인도와 서태평양 일대는 비가 오지 않아 대형 산불과 흉작 공포에 시달리는데 남미와 동아프리카 등지에는 평년을 웃도는 물폭탄이 쏟아집니다.
7: And there is a remarkable agreement between forecast models that this will be a strong El Niño. More, this strong El Niño will develop rapidly over the coming months.
4: 이번 엘니뇨가 특히 두려운 건 이미 펄펄 끓고 있는 지구 온난화와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금의 지구를 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비유합니다. 온난화라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엘니뇨가 한 번 더 위로 점프하며 재난의 강도를 폭발적으로 키운다는 겁니다.
8: But on top of that, we have the warming as a result of climate change, and that is also going to supercharge the flood events and the drought events this year as well.
4: 가장 큰 비극은 이 기상 이변이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식량 위기로 번진다는 점입니다. 수입처를 바꿀 수 있는 부자 나라와 달리 자체 농업에 의존하는 빈곤국 주민들에게 풍작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엔 엘니뇨가 끝나면 기온도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이젠 한 번 치솟은 온도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의 주기를 넘어선 기후의 역습 앞에서 전 지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9: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0: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9: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9: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1: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3: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3: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3: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5: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0: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자, 이제 4강으로 좁혀졌습니다.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요. 피파 랭킹 1위부터 4위가 4강에 올랐습니다. 1, 2, 3, 4위가 4강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뭐 지난 8강전에서 아쉬운 경기들도 좀 있었고, 네, 아 저것도 VAR 한번 보지 막 이렇게 생각됐던 아쉬운 장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계 랭킹 1, 2, 3, 4위는요. 1위 프랑스, 2위 아르헨티나, 3위 스페인, 4위 잉글랜드입니다. 내일 프랑스와 스페인, 그리고 모레 수요일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경기로 준결승은 압축됐습니다. 또 이 피파 랭킹 1위부터 4위 팀 모두 다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팀이어서 정말 명승부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Y10입니다.
16: 먼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프랑스와 스페인이 맞붙습니다.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 불린 만큼 빅매치인데요. 2018 러시아 월드컵 우승, 2022 카타르 월드컵 준우승에 이어 세 대회 연속 결승 진출에 도전하는 프랑스. 이번 대회 6경기를 모두 이긴 것은 물론 16득점, 2실점이라는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음바페를 필두로 우스만 덴벨레, 마이클 올리세로 구성된 공격진은 이번 대회 최강으로 평가받죠. 이에 맞서는 스페인은 2010 남아공 월드컵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우승에 도전합니다. 최근 A매치 36경기 무패, 이번 대회 6경기에서 11득점 1실점으로 말 그대로 무적함대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로드리와 페드리, 다니 올모로 구성된 중원은 모든 팀 가운데 최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손꼽히는 앙숙,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가 맞붙습니다. 두 나라는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을 계기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는데요. 4년 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8강에서 그 유명한 신의 손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의 에이스였던 마라도나는 잉글랜드 골키퍼와 공중볼을 경합하다가 손으로 공을 쳐서 골을 만들면서 신의 손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죠. 잉글랜드는 1966년 자국대회 우승 이후 60년 동안 월드컵 결승 무대를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핵심 선수는 해리 케인과 주드 벨링엄인데요. 둘은 이번 대회 각각 6골을 뽑아내며 든든한 쌍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역시 선수 면면이 화려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6경기 13득점 6실점으로 빈틈을 노출했는데요. 8강전에선 노르웨이의 혼란을 경기 내내 걸어잠그며 4강에 올랐습니다.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인 잉글랜드, 4강전에선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는 월드컵 2연패를 노립니다. 이번 대회 6경기 17득점으로 4강팀 중 가장 많은 골을 뽑아냈는데 최근 3경기에서는 5골이나 내주면서 수비 빈틈을 자주 드러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단연 리오넬 메시인데요. 황혼기에도 믿기 힘든 활약을 펼치며 이번 대회 8골 2개의 도움, 음바페와 득점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과연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를 상대로 화력을 뽐낼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네 팀을 두고 해외 베팅 사이트에서도 우승 확률을 엇비슷하게 예상할 정도로 이번 4강전 전망은 안개 속입니다. 어느 팀이 이겨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역대급 대진표. 누가 상대를 꺾고 축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지 축구 팬들의 설렘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0: 경기는 화요일과 수요일에 펼쳐집니다. 화요일 LA 시간으로 12시 정오에 프랑스와 스페인, 그리고 수요일 역시 정오에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 간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화요일날 축구 팬들은, 스포츠 팬들은 굉장히 좋아요. 피파 월드컵 4강전 보고 저녁엔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올스타전 소식은 잠시 뒤에 시간이 허락하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형과 유혜란 선수가 나란히 미국 PGA 투어에서 동반 우승했습니다. 김주영은 PGA 투어와 DP 월드 투어가 함께 주관한 제네시스 스코틀랜드 오픈에서 17언 언더파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2023년 10월 이후 33개월 만에 통산 4승째입니다. 유혜란 선수는 LPGA 투어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연장 승부 끝에 캐나다 핸더슨을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유혜란은 2주 전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우승에 이어서 2회 연속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자, 올스타전 소식 뭐 전해드릴 시간이 짧게 전해드리자면 이 올스타전,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내일 펼쳐집니다. 그런데 간판 스타가 많이 빠져요. 필라델피아 시티즌스 뱅크파크에서 열리는 올스타전 대결에 오타니 선수, 그리고 야마모토, 에런 저지, 미저로우스키 이런 선수들 볼 수 없습니다. 모두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한인 선수들 이름, 한국 선수들 이름 얘기한 지 오래됐네요. 뭐 이정우 선수 잘하고 있지만 다른 김혜성, 김하성 전부 다 부진합니다. 2026년 7월 13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 남들이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라고 말할 때 진짜 기회가 찾아옵니다. 빠른 정보가 곧 당신의 자산이 됩니다. 지난해에만 무려 624명이 샬롬센터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이번 샬롬센터 내 집 마련 정보 박람회에서 저소득 프로그램 16만 1000불에 위시 그랜트 3만 불을 더해 최대 23만 불까지 다운 페이먼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첫 주택 구입자에게 3만 5천 불을 지원하는 그린라인 홈 프로그램과 은행 제공 무료 그랜트 정보를 드립니다. 역발상의 지혜로 내 집 마련에 도전할 기회. 7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LA 미주 평안교회에서 열리는 주택박람회 예약은 213-380-3700 www.shalomcenter.net입니다.
0: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톤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스탠톤 아울렛에서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달러짜리 오픈박스를 999달러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달러짜리가 998달러, 삼성 비스포크 포도어 대형 냉장고 3,499달러짜리를 오픈 특가 1,877달러, 김채, 풀무원, 김치 냉장고를 오픈 기념 특가로 세일합니다.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 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잔치의 티켓을 드립니다.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1: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한국 양복 반값 세일, 한벌 159불, 1399불짜리 마크 발렌테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 외 모든 양복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0: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25 4000번 657325 4000번입니다.
2: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3: 타는 모든 남성.

0: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렌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공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공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4: We're back with a Fox News alert. According to preliminary findings from the DC Medical Examiner, South Carolina Senator Lindsey Graham died from aortic dissection due to.
3: 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강경 보수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지난 토요일 갑작스럽게 별세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이 별세 소식으로 가장 충격을 받은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공화당 소속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기는 합니다만은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러시아에게 매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워싱턴 정가에서 최대 우군을 잃게 됐다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그는 생전 인터뷰에서 나는 로널드 레이건식 공화당원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통 보수주의의 영웅으로 불리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서구 동맹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서 구소련을 무너뜨린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레이엄 의원이 쓰러지기 몇 분 전에 통화했다라며 그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병을 앓았던 것 같다. 심장마비였다. 나의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그를 잃게 되어서 너무나 슬프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오늘 성조기를 조기로 개양하라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레이엄 의원의 이 갑작스러운 사망을 계기로 그의 사망 원인, 이 대동맥 박리, 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맥 박리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대동맥 박리란 쉽게 말해서 심장에서 혈액을 운반하는 주요 동맥이 박리, 즉 파열, 찢어지는 질환입니다. 대동맥은 내막, 중막, 외막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가장 안쪽의 내막이 찢어지면 그 틈으로 혈액이 유입되면서 혈액이 대동맥 벽의 중막을 파고들면서 이 혈관을 두 층으로 갈라놓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액의 흐름이 방해받거나 대동맥이 파열될 위험이 급속하게 커지게 되는데 이때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매우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주요 원인은 혈관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압력과 혈관 노화입니다. 일단 고혈압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인데 급성 대동맥 박리 환자의 약 80%가 평소에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혈관 벽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서 내막이 찢어지기 쉬운 환경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혈관 노화도 큰 요인인데요.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벽이 약해지게 되면서 같은 고혈압이라 하더라도 대동맥 박리가 발생할 위험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 외에 태어나기를 혈관이 좀 약하게 태어난 소위 유전적 요인도 있고 외상에 의한 증상 또는 염증성 질환 등도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예방하느냐? 그 예방법과 관련해서 사실 대동맥 박리만을 선택적으로 예방하는 특정한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저한 혈압관리가 당연히 가장 중요한데요. 정기적인 혈압체크와 필요시 약물 복용을 통해서라도 항상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에서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초음파나 CT 등 정기검진을 통해서 대동맥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없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 외에 금연, 또 건강한 식단관리, 또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체중조절 등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 갑작스럽게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가슴 통증이나 또는 등 쪽에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라면 즉시 911을 불러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대동맥 박리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지체 없이 911을 불러야 한다라고 전문의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미국 정치권이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의 연방의원들이 사실 너무 고령화가 돼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원보다 상원의 고령화가 심한데 이 때문에 미국 상원을 두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요양원이다라는 비아냥거리는 농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70대는 오히려 젊은 층, 상원에는 80대인 의원들이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70대, 80대. 사실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현역으로 더 이상 일하기 어려운 나이입니다만은 상원을 비롯해서 연방의회로 가면 이 노익장을 과시하는 이들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주말 향년 71세로 사망한 그레이엄 의원이 상원의원 중에는 그래도 특별히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많은 축에 들어있던 의원은 아닙니다. 상원에서 그레이엄 의원과 동갑이거나 나이가 더 많은 의원은 3분의 1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레이엄 의원이 70대 현직 의원으로 있다가 돌연 세상을 떠나면서 이 고령 의원들이 업무 수행에 충분한 체력과 정신력을 과연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원 임시의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의 척 그레슬리 의원은 놀라지 마십시오. 92살입니다. 상원의장이면 대통령 유고 시에 부통령과 하원의장에 이어서 권력 승계 서열 3위인 자리인데 오히려 대통령보다 나이가 10살 넘게 더 많습니다. 또한 강성 진보의 아이콘인 이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84세입니다. 상원의 80대 의원은 7명이고요. 하원과 상원을 합치면 거의 4분의 1이 70대 이상입니다. 연방 의원들이 70대, 80대에도 현역을 유지하면서 일반 근로자들의 현실과는 너무 괴리감이 크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평균적인 근로자들의 은퇴 연령이 남성은 64세, 여성은 62세가 현실입니다. 뭐 평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인들은 60대 초반이면 은퇴를 하게 되는데 나라를 책임진다는 또 이 지역을 책임진다라는 의원들이 너무 고령화된 것 아니냐라는 반발이 이제부터 또다시 제기될 전망입니다. 한편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던 람 임마뉴엘 의원은 미국의 연방 의원들이 75세가 되면 워싱턴 DC를 떠나야 한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제 임마뉴엘의 그 주장이 다시금 소환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올해 84세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널 의원. 이 사람은 최근에 뉴스에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뚜렷한 이유, 공개적인 설명도 없이 지금 병원에 두 달째 입원해 있습니다. 네,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4강전을 앞둔 역사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번 월드컵 8강전에서 스위스를 3-1로 꺾고 잉글랜드와의 4강전을 앞두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 감독에게 기자들이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르헨티나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구는 그저 축구일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저 축구이니까 더 이상의 의미는 부여하지 말아달라라는 뜻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대결에는 축구 이상의 역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역사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9세기 초 영국은 당시 스페인 식민지였던 아르헨티나 지역을 두 차례 침공한 바 있습니다. 영국군은 1806년과 1807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공격해서 한때 도시를 점령하기도 했습니다마는 현지 주민과 민병대의 저항에 밀려서 철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 역사에 있어서 외세에 맞선 저항 그리고 그 저항으로 인한 승리의 기억으로 남았고 이후 두 나라 사이에 형성된 아주 복잡한 역사적인 관계의 배경 그 시작이 됐습니다. 양국 간 축구장에서 가장 강렬한 충돌은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나왔습니다. 양 팀의 8강전에서 아르헨티나의 주장 안토니오 라틴이라는 선수는 서독 출신 심판의 퇴장 명령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당시 심판과 라틴 선수 사이에는 그런데 언어 장벽이 있었고 그래서 서로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라틴 선수는 퇴장당하는 이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며 통역을 요구한 채 10분간 경기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10분의 항의 라고 불리우는 이 사건은 월드컵 역사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심판 판정을 선수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무슨 방법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FIFA가 고민한 끝에 옐로 카드 그리고 레드 카드가 그 때문에 그 이후에 바로 생겨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근대로 오면 지난 1982년에는 두 나라가 일명 포클랜드 전쟁으로 군사적 충돌도 벌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이때 두 나라의 라이벌 관계는 정점을 찍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의 주장 디에고 마라도라는 잉글랜드와의 8강전을 앞두고 이 경기는 절대 질 수 없는 경기다라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4년 전 포클랜드 전쟁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던 상황에서 이 경기는 단순한 승부 이상의 의미가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경기에서는 역시 세계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경기 중에 마라도나 선수는 자기 진영에서 공을 잡은 뒤에 잉글랜드 골문을 향해서 무려 68m를 질주했습니다. 그는 잉글랜드 선수 5명을 일일이 다 제끼고 마지막 골키퍼까지 만나자 골키퍼까지 제껴버렸습니다. 그리고 11초 만에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골은 축구 역사상 최고로 평가받는 FIFA 선정 세기의 골로 기록됐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1966년의 그 10분간의 항의 이것을 시작으로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의 기억 그리고 1986년 마라도나의 세기의 골 등은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축구 대결을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선 역사적인 대결로 볼 수밖에 없는 상징들입니다. 아르헨티나의 감독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축구는 그저 축구일 뿐입니다 라고 표현했지만 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있어서 이번 준결승은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가 걸린 역사적인 90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모레 수요일 LA 시간으로 낮 12시에 열립니다. And they mean business. The whistle goes. Argentina are the Chiefs in Kansas City tonight.

여름 휴가철 인기 여행지인 베트남에서 올해부터 전자담배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여행객들이 아직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1월부터 전자담배와 가열담배 소지와 사용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최대 약 200달러 벌금이 부과되고 제품은 압수, 폐기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를 소지만 하고 있어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공항과 세관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이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입니다.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초과하거나 용량이 더 큰 제품은 반입이 아예 제한됩니다.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붙일 수 없고 기내에서도 머리 위 선반이 아닌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앞주머니 등에 보관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출국 전 항공사와 공항 또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국가별 반입 규정과 세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불필요한 압수나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한인 운영 어덜트 데이케어 업계의 일부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메디케이드 사기를 벌이고 있다라는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금 뒷돈을 주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닉 셜리가 올린 53분짜리 분량의 유튜브 영상이 뉴욕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 지역의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들을 메디케이드 사기의 온상으로 정조준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으로 인해서 뉴욕뿐만이 아니라 LA를 비롯한 미 전국의 한인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한글 간판과 내부의 한국어 안내문 그리고 한인들만 이용한다라는 직원들의 발언 등을 여과 없이 노출하고 있습니다. 닉 셜리는 정부 데이터를 보면 메디케이드 청구액이 1290만 달러, 청구 인원은 7,899명으로 나와 있다라며 이 건물에서 7,899명이 실제로 이용 가능하냐라고 질문하자 업체 측은 갑자기 경찰에 신고한다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생업체의 과다청구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설립 2년 차인 한 한인 데이케어 시설은 지난 한 해에만 760만 달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작진이 청구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묻자 업체 측은 알 필요 없다라며 취재진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닉 셜리는 이번 영상 소개 글에서 제작진이 플러싱에서 어덜트 데이케어와 홈케어 프로그램을 추적한 결과 무려 1억 9천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사기 의혹을 확인했다라며 납세자의 세금이 한인 노인들의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는 동시에 일부 운영자들은 회원 모집을 위해서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영상이 확산되자 연방정부 측에서는 뉴욕뿐만이 아니라 LA 등 대도시의 한인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북쪽 컨 카운티의 프레이저 팍 인근에서 어제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해서 발렌시아를 비롯한 LA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도 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지질 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어제 새벽 3시 30분 컨 카운티의 프레이저 팍 남동쪽 약 1마일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도 즉시 작동했습니다. 이어서 오전 11시쯤 같은 지역에서 규모 2.9의 여진도 한 차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지진과 여진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LA 한인타운 8가에 위치한 한인 식당에 2인조 절도범이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업주 주부권 씨가 SNS에 공개한 상황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새벽 5시 48분 8가와 뉴햄프셔 인근에 위치한 꼬꼬닥 치킨 구 만남의 광장에 2인조 절도범이 문을 부수고 침입했습니다. 이 범인들은 출입문을 강제로 열면서 보안 알람이 울리기도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업소 안을 뒤진 뒤에 금고에 있던 잔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주부관 대표는 도둑이 하도 자주 들어서 금고를 때려 부시지 말고 그저 잔돈만 가져가라라는 마음으로 아예 금고 문을 열어두고 퇴근한다라며 이 정도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연방 상하원을 초당적으로 통과한 대규모 주택공급 촉진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없이도 지난 토요일 자동으로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수년간 주택시장을 압박해온 주택공급 부족, 높은 주거비, 또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초당적인 주택 정책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단기간에 집값을 급격히 낮추지는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특히 첫 주택 구매자와 중산층 가구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최근 몇 년간 심각한 공급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뉴욕과 워싱턴 등 이 대도시 지역에서는 신규 주택 건설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중산층조차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주택 공급의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방 차원의 불필요한 건축 규제의 완화, 또 주택개발 승인 절차의 간소화, 환경 검토 과정 개선, 또 지방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노력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새로운 주택 프로젝트가 각종 허가와 환경 심사 과정에서 수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이런 절차적인 장벽을 낮춰서 건설 속도를 높이겠다. 라는 취지입니다. 고질적인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번 법안은
주택시장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휩싸인 한국의 중앙일보가 사주 일가의 경영권을 넘기기 위해서 복수의 잠재적인 인수자와 매각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워크아웃이 공식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영권 매각은 물론 신문 발행 규모 축소, 급여 삭감, 자회사 지분 및 부동산 매각 등 고강도의 구조조정 절차가 본격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기관들의 채권 행사는 일단 3개월간 유예되지만 중앙일보는 외부 회계법인의 엄격한 실사를 받고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단은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공동 실사를 진행하며 회사의 정확한 자산가치가 얼마인지 또 빚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또 기업으로서 존속할 수는 있는 것인지 등 이 기업 회생 가능성에 대한 엄밀하고 철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중앙일보는 비용 절감 방안으로 신규 채용의 중단, 임원들의 급여 일부 반납, 일부 임원의 퇴임, 또 신문 발행 규모 축소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회사 지분 매각과 충남 태안군 토지 등 부동산 매각 등으로 총 664억 원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4: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5: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6: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7: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6: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0: 아니면 좀더 시간을 많이 갖고 할수 있는 것이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60일 이내에 배당 선출을 해야 하면 사실상 현재의 그 인물들, 현재의 그 카르텔을 혁신할 시간 없이 그냥 빨리 선거를 해야 하니까 사실상 정몽규 회장 측근이 또 당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것부터 연장시켜 놓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 지난주 출범한 K축구혁신위원회가 일주일 만에 두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에서 혁신위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제도부터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협회장 자리가 공석일 경우 60일 이내에 차기 협회장을 뽑아야 하는 대한체육회 규정부터 연장할 계획입니다.
2: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내일부터 규정 개정 절차를 밟아 이달 내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이 사임서를 제출한 건 지난 6일. 기존 규정대로라면 오는 9월 초까지 차기 회장 선출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혁신위가 이를 연장하면서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도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박 위원장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팬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쨌든 회장 선거에 대한 불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회장이 나온다면
1: 박 위원장은 이밖에 차기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서도 축구협회 안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시스템 마련 등에 대해서는 혁신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혁신위는 다음 회의부터 선거인단 확대 등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0: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맞아서 고객이 크게 몰릴 것으로 기대했던 미국 호텔의 객실 판매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드컵을 맞아서 미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비싼 요금을 받는 호텔 대신에 에어비앤비를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월드컵 대회 조별 리그 기간 동안에 경기가 치루어졌던 미국 내각 도시에서 에어비앤비 예약량이 1년 전에 비해 12% 증가했다라고 집계했습니다. 숫자로는 약 5만 2천 건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월드컵 기간 동안에 관광객들이 높은 숙박료를 지불하고 호텔에 머물러서 이 호텔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존의 전망이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월드컵 경기가 열린 도시 인근 호텔이 작년 6월 대비 객실 요금을 평균 20% 인상했지만 팬들은 호텔을 외면하고 에어비앤비 등을 선택하면서 호텔 실적이 크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가격 급등 등의 여파로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 18 프로 이 시리즈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아이폰 18 프로 맥스의 부품 원가는 전작인 아이폰 17 프로 맥스보다 약 300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운터포인트는 원가 상승의 배경으로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글로벌 메모리 공급 부족을 지목했습니다. 지난해 아이폰 17 프로의 가격은 1,099달러, 또 프로 맥스의 가격은 1,199달러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에 나오는 아이폰 18 프로와 18 프로 맥스의 시작 가격은 지난번 17 모델보다 각각 200달러 정도 오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지하철 스크린도어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글로벌 교통안전의 모범 사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평균 37명의 목숨을 앗아가던 이 한국의 지하철 승강장이 스크린도어 설치 이후 사실상 사망사고 없는 안전한 공간으로 바뀌면서 뉴욕을 비롯한 세계 주요 도시들이 이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사고 사망자는 스크린도어 설치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나뉩니다. 한국의 경우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이전인 2000년대 초반에는 사망자가 연

평균 31.1명에 달했습니다만은 2010년 그 이후에는 0.4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아예 지하철 사망 사고가 없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지하철은 스크린도어 설치율이 99%에 달하고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그런데 승객을 선로로 밀어서 떨어뜨리는 이른바 서베이 푸싱 범죄가 잇따르면서 한국의 스크린도어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욕의 언론들은 뉴욕 지하철 밀치기 사건 이후 한국의 스크린도어가 해외 교통 시스템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지난 2024년에 맨하탄 첼시 지역의 한 지하철역에서 20대 남성이 40대 남성을 갑자기 밀쳐 선로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에는 뉴욕 타임스퀘어 인근 지하철역에서 60대 남성이 한 아시아계 여성을 선로로 떠밀어서 역시 또 숨지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뉴욕의 언론들은 한국에서 관광객이 해야 할단한 가지 체험 중에 하나로 지하철 이용해보기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지하철 스크린도어는 말레이시아, 중국, 브라질 등지에 수출도 하고 있고 국제 교통 안전에 커다란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0: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 누구도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운동도요, 똑같은 운동을 하다 보면 좀 지루해지죠. 우리 몸도 사실은 자극이 줄어들면서 운동 효과와 지속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4, 50대 이후에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 글쎄요, 트레이드밀을 통해서 운동을 접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왕이면 무조건 오래 걷는 것보다 변형 걷기 운동 어떨까 싶네요. 이 지방 연소 효율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워킹입니다. 네, 말 그대로 오르막과 평지를 번갈아 걷는 방식인데요. 1, 2분간 오르막을 걸은 뒤에 평지를 걷는 동작을 반복하면 심박수 변화가 커져서 지방 연소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간헐적 빠른 걷기도 좋다고 하네요. 3분 정도는 빠르게 걷고 3분 정도는 보통 속도로 걷는 인터벌 방식이죠. 무엇보다 심폐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중 걷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중. 체중의 10% 이하 정도의 무게를 더해서 걷는 운동이죠. 한 140파운드 기준으로 할 때는 14파운드, 그러니까 7파운드짜리 덤벨을 양쪽 손에 들고 걷는 것. 아, 꽤 무거울 것 같네요. 어쨌든 부하가 증가되니까 심박수가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올라가고요. 에너지 소비량도 그만큼 증가합니다. 자, 이번에는 경사 걷기. 네, 트레이드밀에서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때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 하이 니 파워 워킹, 그러니까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면서 팔을 크게 흔들어 걷는 운동. 한국말로는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네요. 하이 니 파워 워킹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이 운동은 특히 코어 안전성과 하체 근력을 함께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심박수를 빠르게 높여서 운동 강도를 극대화할 수 있겠죠. 네, 말씀드린 모든 것들, 시간 조정이나 경사 난이도 조정 등등 트레이드밀로 손쉽게 할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말 트레이드밀에서 꼭 한번 해볼 만합니다. 변형 걷기 운동으로 짧은 시간 내에 좀더 많은 칼로리 소모, 또 여러분의 심폐 근력을 강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 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7: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6: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7: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6: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7: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8: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9: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0: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2: 213-383-3838 2133833838.
13: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4: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5: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6: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오젬픽과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작용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비만 치료제 복용 후에 나타나는 피부와 모발, 심지어 손톱까지 변형되는 부작용이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약물 자체보다는 급격한 체중 감량에 따른 현상일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야후 헬스는 이 피부과 전문의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변화의 상당수가 약물의 직접적인 작용이라기보다는 살이 빠르게 빠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결과로 봐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의 피부과 게리 골드버그 박사도 이런 변화가 식습관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식욕을 억제해서 음식 섭취량이 줄면서 피부와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단백질, 비타민 그리고 기타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은 피부 및 지방뿐만이 아니라 피부를 탄탄하게 유지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얼굴 지방이 줄면 이목구비가 꺼져 보이고 콜라겐이 감소하면 피부가 처지거나 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골드버그 박사는 빠른 체중 감량은 얼굴 볼륨 감소, 즉 오젬픽 페이스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피부 처짐, 건조, 주름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얼굴뿐 아니라 목과 엉덩이 등 다른 부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빠른 체중 감량으로 인해서 즉 오젬픽 같은 비만 치료제를 먹어서 너무 급격하게 체중이 감소하게 되면 얼굴이 처져 보인다라고 해서 오젬픽 페이스라는 신조어도 나왔습니다. 골드버그 박사는 이어서 호르몬과 이 대사 변화는 모발과 손톱처럼 이 빠르게 자라는 조직에도 영향을 미쳐서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빠지게 되고 손톱이 약해지며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탈모 역시 대부분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골드버그 박사는 진단했습니다. 골드버그 박사는 급격한 체중 감량은 휴지기의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몸이 받은 충격으로 모낭이 성장기를 멈추고 휴지기로 들어가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치료하지 않아도 대체로 수개월에서 길면 1년 정도 지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런 변화,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중을 일주일에 약 0.5kg 내지 많아야 맥시멈 1kg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감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중범 기록 없고 28년 영주권자도 구금되는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28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하던 중 이민단속국에 구금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중범 혐의도 또 중범 기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익이 들어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영주권 신청자까지 이민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자메이카 국적의 데이턴 린지는 지난 2월 27일 자메이카 여행을 마치고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돌아오던 중 이민당국에 구금되었습니다. 린지는 미국에서 28년 넘게 합법적으로 거주해온 영주권자입니다. 린지의 아내 벤지 린지는 온라인 모금 페이지와 이 SNS를 통해서 남편이 영주권을 28년 동안 갖고 있던 사람이며 미국에서 오랜 기간 가정을 꾸리고 일해왔다. 그리고 중범 기록도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6년이 넘었고 5명의 자녀와 7명의 손주를 두고 있습니다. 린지는 체포 전 일리노이주 월마트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린지의 기록에는 2014년 가정폭력 관련 경범죄 혐의 하나와 약 10년 전 교통위반 티켓 기록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해 중범죄 기록도 없는데 경범 기록 하나와 교통위반 티켓 하나가 전부인 린지의 구금 사태는 영주권자들에게 큰 충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린지는 현재 켄터키주 홉킨스 카운티 구치소에 있는 아이스 구금 센터에 수감되어 있으며 이달 말에 이민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아이스는 최근 단기간에 대규모 체포 작전을 벌이고 있고 이민 구금 시설 수용 인원도 대폭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이민법은 오래전부터 일부 형사 유죄 판결이 있는 영주권자의 추방을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들은 최근에 단속 강도가 높아지면서 영주권자 그리고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 계류 중인 이민 신청자까지 구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비슷한 사례 또 있습니다. 시카고의 한 남성은 30년 가까이 영주권을 보유해왔지만 과거 영주권 신청 과정에 허위 진술 의혹으로 구금됐다가 겨우 풀려났습니다. 이 같은 최근의 사례는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을 한 뒤에 미국에 재입국할 때 형사범죄가 아니라 중범죄가 아니어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0: 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상황이 격화되자 국제 유가도 덩달아 4% 늦게 급등 넘게 급등하면서 세계 경제에 다시 먹구름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유가가 4% 넘게 올랐다. 사실상 폭등 상황이죠. 상황이 이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름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나의 지지율도 오르고 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YTN의 보도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밤 자신의 SNS에 지지율 59%, 기름값은 내려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버지니아주 자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돌아온 뒤였습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59%에 달한다는 의미이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이코노미스트 등이 집계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4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정평가가 59%를 기록했습니다. 기름값이 내려가고 있다는 주장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이란과의 교전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는 4%가 넘게 올라 배럴당 $80대까지 육박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주춤했던 국제 유가가 호르무즈 상황이 악화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합의를 마쳤는데 이란이 갑자기 선박을 공격했다며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2: We had a deal with them yesterday. They were giving up everything. And then all of a sudden, 2 hours after that, they hit a ship with a drone. And I said, these people,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em.
1: 하지만 이딴 말실수와 오락가락 태도에 정작 트럼프의 정신 건강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즈 백악관 담당 기자는 트럼프의 건강 상태는 알 수 없는 블랙박스와 같다며 갈수록 관련 정보를 덜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자신의 건강은 문제가 없다면서 형편없는 보도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네, 방금 전에 한 9시 40분쯤에 혹시 살짝 흔들리는 지진, 진동 감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6분 전인 9시 40분 캘리포니아 시티에서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시티라는 곳이 어디냐면 LA에서 북쪽으로 한 1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4.1 정도의 그 강도, 물론 크다면 크고 뭐 적다면 적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진동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때문에 LA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샌버나디로 등지에서도 순간적으로 이 진동을 감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시어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4: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3: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4: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 799불.
3: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4: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3: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4: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5: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7: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6: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7: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6: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7: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8: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9: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8: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9: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8: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213-383-8899 213-383-8899
1: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프렌드보험.
1: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3: 한편 기록적인 폭염이 유럽 전역을 강타하면서 유통업계의 기존 상식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온의 상승이 곧 의류 판매 증가, 즉 시원한 의류의 판매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공식이 무너지고 외출 자제로 인한 소비 감소와 매장 운영 차질이라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는 유럽의 폭염으로 인해서 일부 매장의 영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단축했습니다. 유니클로는 기능성 의류 등 소위 시원한 여름 상품 판매 확대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기록적인 고온으로 소비자들이 아예 외출을 하지 않으면서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유니클로 측은 유럽의 냉방 시스템은 이 정도의 폭염을 고려해서 설계되지 않았고 매장의 내부가 극도로 더운 상황에 놓였다라며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매장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니클로의 경쟁사인 H&M 역시 더운 날씨가 장기화되는 추세를 반영해서 미리 계획했던 마케팅의 일정을 아예 캔슬해버렸다라고 발표했습니다.
4: 네, 유럽이 이렇게 폭염으로 힘든 상황을 낳고 있는 가운데 LA도 사실 이번 주에 폭염이 예보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도 지금 엄청 찌는 듯한 소위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며칠째 한국은 전국이 펄펄 끓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덥다는 대구는 아침부터 34도, 그냥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34도가 벌써 되어 있는 그런 더위를 겪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5: 대구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네, 김군우 기자, 곧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이 되는데 지금 날씨는 좀 어떻습니까?
6: 네, 오전 11시를 넘으면서 정말 폭염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름이 햇볕을 좀 가려주더라도 이 습도가 워낙 높은 데다가 이 공기 자체가 뜨거워져 있어서 좀처럼 더위가 가시지 않는 그런 날씨인데요. 제가 이 자리에 15분 정도 서 있었는데 지금 등줄기에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더운 날씨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온도가 27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고 오늘도 오전 8시쯤 이미 기온이 30도를 넘기면서 일찌감치 더위가 시작됐는데요. 정오쯤에는 기온이 무려 37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보돼 있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더위는 경주와 포항, 경산 등 경북 지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는 경산과 포항에 사상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일 경우나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는 날이 하루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집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폭염 중대경보가 다시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더위에 온열질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경북 예천에서는 80대 남성이 전동차를 타다가 온열질환으로 병원에 옮겨졌고 대구에서도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온열질환자 4명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지하철들은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하거나 대비...
7: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8: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7: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9: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0: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9: 장례비는요?
10: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9: 그래서 다들 한국장에서 한국장에서 하는군요.
10: 한국장에서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1: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2: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11: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2: 용자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3: 99세까지 팔팔하게 H마트 무더운 7월 맛있는 혜택이 가득.
14: 고소하고 담백한 통통배 우나기, 매콤 쫄깃한 통통배 쭈꾸미로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13: 입맛까지 시원한 여름 별미,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칠갑농산 콩국수, 모밀소바까지 더위를 잊게 해줄 시원한 한 그릇을 만나보세요.
14: 혜택 브라보콘 바닐라, 딸기 계획팩, 도쿄 바나나 케이크, 백도, 참외 수박까지 달콤한 여름 디저트도 즐기세요.
1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6: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7: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8: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어토라이즈 유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분이 멀리 대학을 가는데 아직 크레딧 카드가 없을 경우 부모님들은 자신의 카드에 자제분의 이름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카드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자제분은 authorized 유저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형제나 부모, 친한 친구가 크레딧이 좋지 않을 경우 크레딧을 조인하여 카드도 쓰며 크레딧도 쌓아줄 목적으로 authorized 유저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크레딧 빌드업에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조인해준 카드 오너의 잘못으로 크레딧이 나빠져 기록이 조인을 받은 분의 크레딧에 나온다면 이는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크레딧 회사에 연락하셔서 본인은 단지 authorized 유저라 하시면 나쁜 기록을 지워줍니다. 좋은 크레딧을 가진 분의 authorized 유저가 되시면 빠른 시일 내에 크레딧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19: 융자회계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LA에 살면서 갑자기 더워지고 갑자기 습도까지 좀 높아지는 그런 날씨가 되면 왠지 그 지진이 날 것 같은 아무런 근거 없는 그런 느낌을 가졌었던 적이 많이 있는데 사실 꽤 여러 번 그런 느낌이 맞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딱 그런 날씨였 그런 날씨이고요. 지금부터 20분 전에 LA 북쪽 캘리포니아 시티에서 4.1도의 지진이 났네요. 다행히 아직 뭐 별 피해 보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좋은 하루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토리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송봉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침을 따뜻하게 열어가는 굿모닝 차차차. 미역탱자 인사 올립니다. 우리 탱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인터넷이나 SNS를 보면요, 참 세상에 똑똑하고 진짜 잘났다 이런 분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인생은 이 나이에 이걸 이루어야 행복합니다, 이런 정답들이 넘쳐나죠. 가끔 그런 걸 들으다 보면 어라, 나만 뒤처지나, 내가 지금 맞게 살고 있나, 덜컥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께서 이런 기막힌 말을 남기셨더라고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신발이 다른 사람에게는 발을 조이는 고통이 될 수 있다. 인생에는 모든 경우에 다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레시피란 없다. 아무리 명품 구두라도요, 내 발에 안 맞으면 10분만 걸어도 물집이 잡히고 피나고 아프잖아요.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직업,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라이프스타일이 정작 나한테는 숨막히는 그런 구두가 될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누군가의 선곡 공식을 억지로 내 삶에 끼워 맞추려고 발버둥 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발 사이즈도 다르고 걸어온 길도 다르고 가고 싶은 목적지도 다 다른 세상의 only you. 소중한 존재들이니까요. 중요한 건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가 전해놓은 유행이 아니라 진짜 어우 편하다 라고 느끼는 것. 오늘 아침엔요, 남의 신발 슬쩍 훔쳐보면서 부러워하기보다 내 발을 가만히 내려다 봐주면서 아유 고생했어, 조금 삐딱하면 어떻고 남들보다 조금 느리게 걸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면 그게 가장 멋진 나만의 길 아니겠습니까? 남의 정답에 흔들리지 말고 오롯이 우리만의 하루를 만들어가길 응원하면서 이한철의 노래로 출발! 슈퍼스타!

0: 이한철의 슈퍼스타 들으셨습니다. 주말에 어떤 일들 보내셨나요? 저는 어제 용문고등학교 동문회에 김장식 오빠께서 팔순, 그냥 팔순이 아니야. 요즘은 청춘 팔순입니다. 과학자의 말에 따르면 우리 실제 나이가요. 실제 나이 곱하기 0.7을 해야 옛날에 그 나이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팔순이시면 0.7을 하면 78, 응? 77, 49, 78, 56. 56세라는 거죠. 옛날의 나이로 치면.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다 100세 시대 이래서 그냥 팔순이면 아유 옛날에는 아버님 막 이러는데 요즘은 팔순도 청년입니다. 어찌나 꼿꼿하시고 후배들에게 많은 축하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축하를 받기까지는 많은 또 배품이 있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밥값도 팍 내시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 행복 요건에는 그렇게 베풀어라라는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주말에 나는 진짜 집 좀 청소해야지 했는데 집안이 이게 뭐야? 그냥 봄은 엄두가 안 내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일본의 한 뇌과학 연구팀이 아주 위로가 되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정리하지 못하고 미루는 건 결코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뇌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해서 잠시 과부하가 걸린 이른바 선택 마비 상태에 빠진 거라고 합니다. 마치 엉켜버린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처럼 뇌의 신호들이 서로 엉켜서 어서부터 손대야 될지 몰라서 몸이 굳어버리는 거죠. 저도 이상하게요. 책상에 그때그때 안 치우면 이게 쌓이다 보면요 엄두가 안 나요. 근데 뇌과학자들이 제안하는 해결책은 의외로 아주 소박합니다. 바로 90초의 기적이에요. 거창하게 그냥 온 집안을 뒤집을 게 아니라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딱 세 가지 물건만 제자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단 90초면 충분한 일이죠. 그러면 우리 뇌가요 거창한 대공사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이 성공의 반복을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싱크대에 컵 하나 넣기, 그리고 책상 위 고지서 한 장 치우기, 이런 사소한 행동이 뇌에게 끝맺음의 기쁨을 가르쳐준대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라는 두려움이 드는 분은 그렇게 딱 한 군데 평평한 공간을 골라서 식탁 위든 화장대 위든 그 한 곳만 가볍게 비워내는 겁니다. 하얀 여백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우리 마음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내 삶에 그냥 하루아침에 다 뜯어고치고 그냥 다 뒤집어서 이럴 생각하지 말고 첫걸음부터 그 막막함과 불안감이 사라지게끔 세 가지만 치우면서 점점 작은 성공을 통해서 그러면 마음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고요. 애쓰지 않아도 몸이 가볍게 움직여주고 일의 능률과 삶의 활력이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자, 우리 뇌에도요 이렇게 위로가 필요해요. 아유 잘했어. 성공했구나. 이런 성취를 느끼면 뇌가 그래 나 잘하는 건구나 이러고 열심히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뉴스에요. 4살짜리 꼬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콩코드에 살고 있는 4살짜리 꼬마 로만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로망에게는 아주 특별한 매일 아침의 습관이 있대요. 눈 뜨자마자 문 앞으로 달려가서 길을 지나가는 이웃들에게 온 힘을 다해서 손을 흔들면서 하이 하고 인사를 건넸던 거죠. 이 로망에게는 남모를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부모님이 헤어지면서 아빠는 멀리 플로리다로 떠났고 또 할머니, 할아버님도 멀리 사셔서 마음 한구석이 조금 쓸쓸했거든요. 그 쓸쓸한 마음을 오히려 일어나자마자 그냥 집 앞에 나가서 하이 하이 하고 인사하기 시작했더니 이 작은 인사의 씨앗들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건너편에 살던 웨이드 할아버지가 먼저 마음을 열고 로만에게 다가왔고 뒤이어서 다른 이웃들도 하나 둘 로만의 손인사에 응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만이 학교에서 축구 경기가 있거나 농구 경기는 물론이고 유치원 오픈하우스까지 찾아와서 응원을 해주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만으로 인해서 마을이 굉장히 화기애애해졌다. 삭막했던 온 동네를 꼬마의 작은 손 인사가 따뜻한 공동체로 엮어냈다라고 해서 이 뉴스까지 떴네요. 세상에. 아, 세상이 다 이 아이 같은 마음이라면 얼마나 멋진 곳이 될까. 저도 어렸을 때요. 칭찬받는 거에 제가 묘한 쾌감을 느꼈나 봐요. 제가 소프라노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어른들이 아우 이쁘다 네 집 자식이요 뭐 이러고 칭찬을 하면 그게 그렇게 좋아서요. 저도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골목길에 나와서 누구 지나가기만 해봐라 인사해야지 그랬던 저의 모습을 로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네요. 오늘 방송국에 출근하면서도요. 문을 이렇게 여는데 그 건물 안쪽에서 커다란 쓰레기통과 그 청소 도구를 갖고 나오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몇 초만 기다려줘서 그분이 지나갈 때까지 있었더니 세상에 그분이 너무 환한 미소로 응답을 해주는데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엘리베이터 탈 때도 그렇고요. 마주치는 우리 이웃들에게 먼저 하이 하고 인사해 보세요. 가끔은 생무시를 당하면서 겸연쩍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 하고 인사하는 여러분의 마음이요. 여러분에게 좋은 건강까지 선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면서 굿모닝 차차차 오늘은 오늘은 우리 훈이 씨가 수상의 편도염으로 아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부에 게스트분도 취소가 돼서 오늘은 정말 널널해서 여러분들과 좀 소통도 하면서 신청곡도 받고 그러고 싶습니다. 주말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주말 얘기도 해주시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오늘 유튜브가 다운이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10분이 지금 현재 계시는군요. 그래도 어떻게 알아가지고 우리 탱자분들이 막 들어오셨어요. 다정 탱자님도 들어오셨고 우리 참 화기애애하게 오늘 굿모닝 차차차 함께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진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1: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2: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1: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2: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1: 구치로 사우스 벌먼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4: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5: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6: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6: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7: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8: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9: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0: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2: 213-383-3838 213-383-3838.
13: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4: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13: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4: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13: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14: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13: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14: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0: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춤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르헨티나의 탱고. 그런데 이 슬픈 춤의 나라가 월드컵만 열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로 변합니다. 축구 때문에 울고, 축구 때문에 웃고, 축구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오늘 탱자 뮤직 극장. 탱고와 축구, 그리고 작은 거인 메시. 아르헨티나 축구 중심에는 키 170cm도 채 되지 않은 작은 남자. 하지만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 리오넬 메시가 있습니다. 남미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큰 나라, 수도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탱고의 고향, 세계적인 소고기와 와인의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축구를 종교처럼 사랑하는 나라. 사실 메시는 어릴 때 성장 호르몬 결핍증을 앓았습니다.
1: 아, 얘는 축구는 잘하지만 너무 작아.
0: 많은 팀들이 외면했죠. 하지만 이 작은 소년은 축구의 신이

0: 바로 여러분도 메시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안 된다고 해도 작다고 무시당해도 끝까지 자기 길을 걸어가 결국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 어쩌면 우리 이민자들의 얘기도 메시의 얘기와 닮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월드컵 4강에 오른 아르헨티나. 근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이 나라는 세계 최고의 선수 메시를 데리고도 우승은커녕 축구협회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아니 넌 나 어디 간 거야? 어? 축구에 쓰라고 했더니 누가 다 먹었어? 어? 돈이 없어 선수들은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보안요원 월급도 못 줄 정도로 빚더미 앉으면서 세계 최고의 축구 국가가 사실은 가장 엉망인 축구협회 중 하나였던 겁니다. 메시가 아무리 잘해도 한 사람의 천재가 조직의 무능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대표팀은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선수들은 지쳐갔고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메시는 결국 말합니다.
1: 나 국가대표 안 해. 이제 끝이야.
0: 축구의 신이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곡은 라 콤파르시타. 원래 작곡가는 우루과이 사람이라고 그러더군요.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어떤 가수가 불러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곡 라 콤파르시타. 메시 선수가 나 선수 안 해, 대표 선수 안 해, 어? 이게 협회냐, 축구협회냐 그렇게 선언하자 대통령도 시민들도 어린아이들도 말했습니다. 메시 떠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메시가 아니라 축구협회였다는 걸. 하루 만에 폭파 협박까지 들어오고 축협 지도부가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0: 밖에서 욕만 하는 건 쉽습니다. 밖에서 비판하기보다 안에서 바꾸겠습니다. 메시 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남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아르헨티나는 10년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유소년 시스템 개편, 재정 정상화, 전문 경영인 영입, 감독에게 긴 시간과 신뢰를 부여해주고 하나의 축구 철학을 정립했죠. 그래서 이후 2021년 코파 아메리카 우승, 그리고 월드컵 우승, 지금 또 월드컵 4강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린 안 돼. 이 조직은 끝났어. 어? 하고 떠나는 길.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하며 남아서 바꾸는 길. 메시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단지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를 바꾼 리더가 됐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가정도, 교회도, 단체도, 한인사회도 문제가 있다고 포기하는 사람보다 조금씩이라도 바꾸려는 애쓰는 사람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닐까요? 부패는 천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기와 개혁은 결국 부패를 이깁니다.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비상 상황의 산불 얘기가 갑자기 저게 스위치를 잘못 눌러서 세상에 이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송봉우 선배님께서 이런 흐린 날씨 옛날에 지진 경험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캘리포니아 시리즈죠. 저쪽 모아베를 지나서 가면 캘리포니아 시리가 있는데 거기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마다나의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들으셨습니다. 아, 4강이 이제 시작이 되지요. 드디어 그래서 프랑스, 스페인, 내일입니다. 달레스에서 낮 12시에 붙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요일 날은 바로 아틀란타에서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가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이제 4강 시작되면서 월드컵도 이제 끝나가면서 여러분 잘 즐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0: 모르겠네요. 이 FIFA의 지아니 인판티노 회장이 인터뷰를 막 했어요. 그리고 밝힌 내용이 이번에 사상 최초로 48개국 체제로 확대돼서 정말 그랬잖아요. 근데 벌써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64개국 확대한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야 이거 장사 좀 되는데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에서 중간에 광고 타임도 옛날과 달리 좀 있고 또 결승에는 해프타임 때 우리 BTS도 해프타임 공연을 한다고 그러죠. 해프타임 쇼도 있고 하는 아유 축구가 이게 파퓰러하지 못한 이유가 이게 광고가 안 들어와요. 야구처럼 뭐 매해 뭐 9회 뭐 이렇게 쭉쭉 가야 되는데 광고도 해야 되는데 축구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완하는 느낌입니다. 아, 왜 64개로 확장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아마 빠르면 100주년 기념대회인 2030년 월드컵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과 남미만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전 세계 축제여야 되는데 그래서 작은 국가들도 월드컵 무대에 설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계속 축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48개국 포맷이 100% 엄청난 성공이다 라고 자평을 하면서 아프리카 팀들도 대거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등 모두가 참 즐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64개국 체제가 된다면 4개 팀씩 총 16개 조가 짜이게 되고요. 깔끔하게 각 조의 1, 2위가 32강 토너먼트로 바로 직행하는 구조가 돼서 현재 좀 복잡한 그런 조 3위의 와일드카드 계산은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그러면 경기 수가 무려 128경기로 늘어나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 과부하와 무리한 경기 일정에 대한 각국 리그 및 선수협회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늘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그냥 내가 저기 100불을 걸어서 어우 100불을 그냥 날리기도 하고 또 돈을 땄다 재미로 즐기면서 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돈을 조금 걸으면 더 재밌게 이 경기를 즐길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호날두 선수가 우리 축구의 전설 포르투갈의 우리 호날두 선수가 경기 끝나고 얼굴을 감싸주며 걸어갔잖아요. 근데 이 장면 하나에도 수백만 달러의 거금이 왔다 갔다 하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요즘 미국에서는 아주 핫한 예측시장이라는 스포츠 예측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날 과연 호날두가 경기에서 눈물을 흘릴 것인가 안 흘릴 것인가 이거를 두고 수백만 달러 규모의 판돈을 걸린 내기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자마자 팬들과 배팅 참여자들이 화면을 초고화질로 확대하고 이건 땀이다 아니다 눈물이다 이러면서 밤샘 토론을 벌렸다고 합니다. 결국 사이트 측에서 눈물샘은 안 터졌지만 울음을 참는 과정이니 울었다고 봐야 되나 이런 전문가의 견해까지 나오면서 결국은 울었다라고 최종 판결을 하면서 거액의 주인들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작 확증 사진은 공개를 안 해서 패배한 쪽에서는 이거 저기 FIFA 회장이 결정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난리가 또 났다고 그러네요. 스포츠 감동도 좋지만 이렇게 땀방울 하나 눈물 한 방울에 돈을 거는 세상. 세상은 넓고 별별 내기가 잘 있죠. 저희 아버님도 워낙 내기를 좋아하셔서 커트하면 야 내기 아까 저도 그 피를 이어받아서 뭐 내기하자. 예를 들어서 친구랑 이렇게 있다가 야 지금 몇 시일 것 같아 내기하자 몇 시 이러면 그 지금이 몇 시일 것 같아요. 저는 10시 몇 시일 것 같아요 여러분. 10시 35분 살짝 봤어요 지금. 막 그런 식으로 해서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거죠. 내기 좋아하면 안 돼 진짜. 근데 이번에 그런 내기들을 하면서 어떠셨나요? 그렇게 돈 많이 잃지 않으시고 재미있게 건강하게 잘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자,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은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거만가.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내기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2부에 함께하는 우리 후니탱자와 함께 굿모닝 차차차 시간이 마치면 이렇게 저희가 트는 게 있는데 그게 자동으로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자동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선배님 그러길래 제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내기할까? 5불 내기 했는데 제가 졌거든요. 5불 줄 테니 후니탱자 빨리 완쾌하셔서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세요. 잠시 전날 말씀드리고 곧 찾아뵐게요.
1: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3: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4: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5: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4: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5: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6: 99세까지 팔팔하게.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213-383-8899 213-383-8899
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2: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재용 변호사 그룹 금강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브라이언주 이용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영화 좋아하십니까?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지난 주말에 개봉이 됐고요. 또 아이언맨이 등장한 그 옛날 만화 첫 페이지가 억션에서 300몇만 달러가 넘는, 그래서 기네스북 기록을 세웠다고 그래요. 옛날 진짜 너덜너덜하게 봤던 그 만화책을 저는 어느 때 또 열어봤냐면요, 뭔가 먹을 게 생기면 기쁨이 두 배로 되기 위해서 먹는 기쁨 플러스 눈이 즐겁고 기분 좋은, 읽고 읽었던 그 만화책을 또 펴서 먹을 때만 또 봐요 만화책을. 그리고 다 먹고 어느 책도 없고 그랬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 너덜너덜한 만화책을 갖고 있다면 그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그 만화책 아이언맨이 나왔던 게 그렇게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300만 달러가 넘네요. 조지 루카스 박물관이 오픈을 합니다. 바로 엑스포지션, 저쪽 그 흑인과 또 우리 라티노 친구들이 많이 사는 그 사우스 LA에 지금 현재 건립 중인데요. 루카스 뮤지엄 오브 나래티브 아트라는 이름으로 문을 9월 22일에 연다고 합니다. 이게요, 뮤지엄이 우주선처럼 생겼어요. 이걸 짓는데 10억 달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제 그 우주선에 관한 그런 기밀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일반인들 볼 수 있는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정말 우주선, 우주인이 있을까? 실제로 그런 걸 다룬 영화들도 많기 때문에, 영화가 현실화가 되는 일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점점 힘들어지는 이 인류에게 뭔가 한 줄 그래도 도움을 주는 그런 착한 외계인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이 루카스 뮤지엄은 중국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마옌송이 디자인했는데요. 마치 거대한 우주선이 내려앉은 듯한 독특한 유선형 외관을 자랑합니다. 이게 면적만 30만 평방피트라고 그래요. 이 박물관의 유치는 바로 엑스포지션, 그 자연사 박물관도 있고, 한 그곳에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집코드가 90037인데 이 집코드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사실 빈곤선 아래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대요. 지난 8년 동안 먼지를 마시면서 공사 과정을 지켜본 이 이웃들을 위해서 박물관 측이 아주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다고 그러는군요. 매년 갱신 가능한 연간 무료 패스도 발급해주고요. 또 얼리 프리뷰도 권한을 주고, 또 여기가 아주 조경이 멋있대요. 그래서 별로 공원이 없는 LA의 이 녹지 공원이 돼서 주민들의 앞마당으로 온전히 개방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인타운에도 붉은 악마가 모였던 야 이러면서 윌셔 잔디광장이 이제는 또 개발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뭉쳐가지고 응원했던 이 잔디광장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마음이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돈 많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기부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맨날 뭐 개발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녹지 공원으로 좀 사회 환원도 좀 하시는 그런 좋은 일이 한인타운에 좀 이루어지지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무튼 이 루카소 필름이 방대한 그 오리지널 아카이브라고 하면 그 이 물건들이지만 이 영화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필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예술품들이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카소 감독이 그렇게 개인 사세를 털어서 이런 멋진 그런 뮤지엄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참 기대가 됩니다. 근데 왜 뮤지엄 오브 나래티브 이러면 이게 스토리 뉴스 이야기로 전해주잖아요. 근데 너래티브라는 거는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을 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일어난 사건 그 자체, 예를 들어서 신데렐라가 구박을 받다가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
라는 스토리지만 너러티브는 그 사건을 어떻게 누구의 눈으로 어떤 분위기로 표현하는가 하는 서사 구조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그 신데렐라의 그 계모께서 아니 내가 그냥 시집을 왔는데 그래가지고 신데렐라까지 내가 세 명을 키우는데 아우 남편이 그냥 하고 저승으로 갔어. 졸지에 내가 독박 육아로 세 명을 키웠잖아. 근데 신데렐라 얘가 툭 하면 뭐 청소하다가 눈물 뚝뚝 흐르트리고 그러더니 어느 날 그냥 외박을 했어. 그러더니 밤에 그냥 호박 타고 나타나서 신발 한 짝은 잃어버리고 아우 내 팔자야. 이게 바로 스토리가 아닌 너래티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 메시지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냥 단순한 스토리가 아닌 그 안에 나의 서사, 나의 메시지와 나의 감동이 있지 않나. 여러분 한 편 한 편이요. 지금 내가 사는 게 힘들어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럴 때는 나는 영화 속의 비극의 주인공이야. 내 역할을 잘 수행해야지. 응? 그러다가 비극이 희극도 되고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준비한 노래는요. 이 빌보드가 또 뽑은 아주 세계에서 멋진 명작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곡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달리 파튼이에요. 이 달리 파튼의 생애와 그의 얘기가 내년 1월 달에 뉴욕에서 뮤지컬로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준비한 9to5도 아실 테고 사실 그 위트니 휴스턴이 부른 I will always love you라는 이 노래도 바로 달리 파튼이 만드신 노래예요. 싱어송 라이터십니다. 지금 현재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도 뮤지컬을 그렇게 또 하실 거라고 하니까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이 졸린이라는 곡은 예전에 막 결혼한 남편과 함께 어디 그 다이너를 갔나 그래요. 슈퍼마켓을 갔나? 근데 거기에 그 점원이 그 한 젊은 여자가 남편에게 플러팅을 하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하면서 막 그러는데 거기에 막 그 질투와 묘한 불안을 느끼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졸린, 너 예쁜 거 알겠는데 너 점구른 거 알겠는데 너 딴 데 가서 알아봐. 내 남자는 건드리지 말아줘.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달리 파튼이 바로 이 노래와 함께 I will always love you라는 곡을 하룻밤에 써내려갔다고 그러더군요. 자, 졸린. 졸린 분 안 계시죠? 한때 제 별명이 안 졸리니 졸리였는데 또 졸린이기도 합니다. 자, 졸린 마음을 걷어내버리면서 불안도 걷어내버리면서 당당하게 한번 들어보시죠. 달리 파튼의 졸린.

0: 달리 파트니 81살 시리네요. 81살 이 청춘의 브로드웨이에 도전장을 내민 달리 파튼을 응원하면서 우리도 청춘입니다. 달리 파튼의 명곡 졸린 차차차 1부 끝곡으로 들으시면서 이재영 변호사 그룹 금강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브라이언주 이용자 제공을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곧 찾아뵐게요. You decide to do
1: Jolene.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2: 원어웨이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1: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2: 한국 골프 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어웨이 골프.
1: 지금 원어웨이 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어웨이 골프.com.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7: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8: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7: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8: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9: 신용과 전통의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0: 3236600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1: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2: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11: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2: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11: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1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4: 213-388-7979 213-388-7979
13: 유니굿 프렌드 보험.
15: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14: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 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15: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14: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정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1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7: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7: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8: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씨 죽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9: 안녕하세요. 우미노씨 죽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요즘은 후코이단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소비자분들과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인 후코이단 순도와 황산기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후코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의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후코이단 순도나 황산기 수치가 높으면 좋은 후코이단이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세계 최대의 후코이단 연구센터인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후코이단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후코이단의 순도나 황산기가 아닌 바로 황산기와 후코스가 결합한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도나 황산기 값은 후코이단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후코이단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황산화 후코스의 함유량입니다. 단순 황산기 수치가 높은 식품을 찾으신다면 굳이 후코이단을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마늘을 드시는 게 쉽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후코이단이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조류에서 후코이단 고유의 황산화 후코스 절대값을 뽑아내는 것이 기술력이고 후코이단 효능의 열쇠인데요. 후코스가 가장 풍부한 오키나와산 모직구 후코이단, 양질의 황산기를 포함한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면역력 증강을 지원하는 버게스 공법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 이 세 가지 원료만을 사용해 만든 복합 후코이단일 때 비로소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 수치를 나타내며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NPO 후코이단 연구소의 근거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중에 보실 수 있는 후코이단 제품들 중 단연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866-566-9원9원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은 물론 풍부한 황산화 후코스를 경험하실 수 있는 무료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8: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입니다. Number 1 Korean Language
20: Radio Station.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장. 저는 오기 탱자, 탱자 한미옥입니다. 우리 탱자 여러분, 2부. 2부 훈이 씨가, 훈이 탱자가 오늘, 어? 그, 편도선에 염증이 생겨서요. 아, 싱글로. 제가 원래 싱글이기 때문에. 아, 싱글은 외로워. 아, 이번 생은 글렀다. 이러면서 매일 복권방만 기웃거리거나 운명탄만 하고 계시진 않나요? 최근 심리학계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을 발표했더라고요. 행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운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짜맞추느냐에 따라서 100%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그래요. 과학이 딱 보증하는 지속가능한 행복 습관 5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핵심만 쏙쏙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관계에 목숨을 걸어라. 무려 80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조사한 하버드 연구 결과인데요. 돈이나 명예보다 좋은 인간관계가 건강과 수명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혼자 외롭게 고립되어 지내는 건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담배를 무려 15개나 피우는 것만큼 몸에 해롭다고 합니다. 혼자 고독히 응? 담배 15개 피우는 것만큼 몸이 안 좋은데 거기다가 또 줄담배를 피우시면 이거 어떡해요 진짜. 그러니까 오늘 당장 아끼는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두 번째, 돈으로 시간을 사세요. 매일 바쁘다 바빠를 입에 달고 사는 시간 빈곤이 우리 마음을 제일 병들게 한다고 합니다. 가끔은 나를 위해서요. 아우 그냥 응? 가사도우미 서비스 뭐 청소시키지 뭐 응? 배달시켜 먹지 뭐 이렇게 내 자유시간을 사수하는 게 그 돈으로 명품 가방 사는 것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하네요. 세 번째, 맨날 편한 것만 찾지 말고 사서 고생도 좀 하라는 겁니다. 늘 익숙하고 편안한 것만 찾으면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기억이 통째로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흐릿하대요. 대신 새로운 여행을 떠나거나 낯선 분야를 배우는 그런 심리적인 풍요로움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아주 두툼하고 맛있어진다고 합니다. 너무 편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해야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고 그래요. 근데 한 주가 왜 이렇게 휙 지나가가지고 벌써 오늘 월요일. 왜 그렇죠? 저도 그냥 조금 더 다양하게 돌아다녀야겠어요. 네 번째, 지갑을 열어 남에게 베풀어라. 신기하게도 사람은 나를 위해 돈을 쓸 때보다 남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주거나 기부를 할 때 뇌의 행복 중추가 터진다고 합니다. 정 줄 사람이 없으시면 저 탱자에게 또 우리 훈이 탱자에게 커피 한 잔 보내주셔도 뇌 과학적으로 아주 행복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일주일에 딱 120분만 자연과 데이트해라. 주당 딱 2시간만 초록빛 자연 속에, 혹은 캘리포니아는 너무 좋잖아요. 조금만 가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사장을 걸으면, 그것도 맨발로 걸으면 그렇게 좋다고 그러죠. 그렇게 자연 속에 머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달아난대요. 하루에 겨우 20분 정도? 그렇지만 이게 큰 변화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피스 파기든 동네의 작은 산책로든 어디 가기 뭐하면 그냥 동네 주변이라도 걸으시면요 안 보인던 게 보이면서 또 새로운 만남도 가질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 한 주 이 다섯 가지 행복 처방전 마음에 꼭 품고 여러분 우리 한번 차차차 해보자고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이상하게 행복해집니다. 우리 한인 우리 같은 동포가 만드신 곡입니다. LA 탑밴드의 리더 오빠 점 기타리스트 박강서 씨가 작곡을 하고요. 또 우리 LA의 공연 문화를 30여 년 넘게 이어오신 이광진 대표가 작사를 한 곡. 아, 이 노래 들으면 어떻게 그냥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쫙 퍼졌어요. 어떤 노래인가 혹시 못 들으셨던 분은 귀를 쫑긋하고 마음의 힐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강서 작곡 이광진 작사의 젊은 날의 초상.

0: LA 탑밴드의 박강석 기타리스트 그분이 작곡하신 노래고요. 그리고 이광진, 에이콤의 이광진 대표가 작사하신 곡이에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그렇게 왜 기분이 좋아질까? 저도 LA 탑밴드의 일원입니다. 제가 키보드를 좀 하고요. 노래도 가끔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은 보이십니까? 이게 마라카스라고 그러죠? 라틴 동네 저쪽 중앙아메리카 등에서 야자 열매 안에 그 안을 속을 파고 잘 말린 그 씨앗이나 곡식을 넣어서 흔드는 그런 타악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엔세나다 거기 밑에 가면 어느 그 절벽 같은데요. 파도가 내려오면서 그 안에 그 조그만 구멍으로 물이 그냥 팍 폭포수처럼 퍼지는 그 동네에 갔더니 세상에 이거 사라고 그렇게 붙어가지고 막 그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마라카스를 하나에 5불 주고 샀어요. 근데 희한한 게요. 이 다 소리가 달라요. 봐요. 요거는 열매가 좀 굵은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또 열매가 좀 작은 게 들어가 있어서 더 이렇게 소리가 달라요. 그것처럼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도 이게 다르겠죠. 저마다의 그 개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분 한 분의 그 목소리가 바로 악기 아닙니까? 아우 난 노래 못해 이러지 마시고 나답게 부르는 게 가장 잘 부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타운에서도 많은 그런 문화적인 행사가 이루어져서 요즘 정신적으로 좀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LA에는 그래도 여기저기 가면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좋다 하고 타주에서 오신 분들이 참 부러워도 하는데요. 우리 LA 탑밴드도 바로 그런 재능 기부 이런 거를 많이 하면서 좋은 공연들을 앞으로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게 활동하시는 그런 모임이나 그런 밴드가 있으면 굿모닝 차차차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리고 또 행사 여러분 또 안 배우던 드럼을 내가 배워야지 이런 분을 뵀어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정신건강에 너무 좋다고 그러죠. 북을 치면 심장에도 좋고 그런 또 발표를 하시는 분들은 굿모닝 차차차를 통해서 소개도 해드리니까요. 카톡에 보면 그 오픈 채팅방에서 방찾기가 있어요. 거기에 굿모닝 차차차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현재 한 35분이 계셔서 좋은 정보도 나누고 그 안에서 많은 그런 이벤트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에 베풀어라. 나에게 쓰는 것도 좋지만 남을 위해 베풀 때 작은 거라도 진짜 행복을 느낀다라는 행복 요령 중에 한 가지. 맥켈리 스콧 하면 바로 누굴까요? 이분이 진짜 통 큰 그런 기부를 하시는 분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의 엑스와이프십니다. 이분이 이번에 또 미국의 비영리 단체 액티브 마인즈에 $2,000를 기부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네요. 원래 조건 없는 기부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통 큰 기부를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미국의 그 하이스쿨 학생 5명 중 1명꼴로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다라는 CDC의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온 직후에 이루어져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그런 중증 불안 증세가 많이 급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젠세대의 정신건강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맥켈리 스콧은 지금까지 2020년부터 약 260억 달러를 260억 달러를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전체 자기의 자산 중에 46%를 기부한 셈이에요. 전 남편 제프 베이조스가 평생 기부한 금액이 47억 달러라고 하니까 나는 260억 달러 빨리빨리 나눠줘야지 이러면서 막 그것도요. 보통 이런 거 주고서는 뭐 보고서 내라 뭐 그 영수증 제출해라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고 있는데 맥켄지 스콧 이 여사께서는 그 팀이 있다고 그래요. 컨설팅 팀이 있어서 자선 단체들을 이렇게 감시를 하면서 아, 여기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비밀리에 조사가 되는 이 결과를 통해서 모니터링한 결과 그래서 기부받을 단체는 자신들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00 송금했습니다. 대박! 로또 당첨과 같은 전화를 받게 되는 거죠. 신속하고 조용히 자산을 방출하겠다라고 이 스카 씨는 이렇게 사회 환원을 그냥 빨리빨리 하고 있네요. 요즘 젊은 그 갑부, 그러니까 뭐 진짜 갑부들의 그 젊은이들도 그런다고 그러죠. 우리한테 줄 생각하지 마시고 기부할 거 있으면 지금 빨리 하세요. 이런 움직임이 또 있다고 그래서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소외층에 대해서 그런 이런 나눔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내가 뭐 돈이 많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작은 것에서 뭐 건너편 어떤 꼬맹이 너무너무 이쁘게 커가는데 그 꼬맹이를 위해서 여름에 조그만한 뭐 스카프 한 장, 티셔츠 한 장 이렇게 선물하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나눔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인사 잘하고 또 안부를 묻는 것도 좋은 마음의 나눔이겠죠? 자,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우리 피문님께서 2천 아니면 2천만인가요 하셨는데 2천이라고 했어요. 제가 $2,000 아니겠죠. 당연히 $2,000,000를 액티브 마인드 젊은 티네이저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번에 기부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동안 한 거는 뭐 240 몇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멋진 여성입니다. 저도 엊그저께 복권을 샀습니다. 간밤에요. 꿈에 그냥 얼마나 이렇게 튼실튼실한 변들이 그리고 막 하늘을 나는 꿈도 꿔가지고 복권을 10불에서 20불어치 5천원 투자를 했는데 이거 당첨되면 저도 기부를 통크게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과 나눠가지면서 멋진 공연도 기획하고 크루즈도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잠시 전할 말씀 드리고 굿모닝 차차차 2부 곧 돌아옵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glendalekia.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7: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6: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7: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6: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8: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9: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8: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9: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0: 99세까지 팔팔하게.
0: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금강안경 검안과 성민산삼 한방병원 헬스코리아 소반식당 브라이언주 융자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차차차 게스트 우리 히카리 씨 어서 오세요.
11: 안녕하세요. 리얼터 히카리입니다.
0: 네, 우리 K-OMS의 해링턴 스퀘어를 홍보하고 계신 히카리 씨. 그동안 해링턴 스퀘어 네. 분양 설명회도 했었고.
11: 네네.
0: 네. 어땠어요?
11: 지난달 광고를 많이 했는데요. 네. LA하고 OC에서 네. 호텔에서 열렸는데 네. 총 300명 넘는 분들이 네. 오셔서 심도 있게 질문도 해주시고 네. 그 후에 이제 청약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0: 네. 저도 갔잖아요.
11: 네, 맞아요.
0: 한 분 한 분 도시락을 어쩜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시고 대박이었던 거는 한국 왕복 항공권을 복권을 추첨을 해주셔서
11: 타가신 분이 있었죠.
0: 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네. 정말 열정이 넘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물건인가 이렇게 보시면서
11: 맞아요.
0: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11: 네네.
0: 너무 다행이네요.
11: 네. 네. 저희가 네. 그날 못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자리도 한정돼 있었고 또 네. OC는 예약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마감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네. 뭔가 광고는 많이 봤는데 네. 질문을 못 하셨거나 네. 그 브로셔나 그 자세한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이 굉장히 네. 많으신데 네. 저희 LA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0: 네.
11: 어디냐면요.
0: 네.
11: 윌셔 플레이스하고 윌셔의 한국 교육문화원 건물 아시나요?
0: 아, 윌셔 플레이스랑 윌셔랑 있는 네. 거기 그쪽 모 신문사 있고 하는
11: 네, 네, 맞아요. 네. 거기 예. 건물 3층에 네. 이제 저희 홍보관이 있는데요.
0: 네.
11: 모형도 있고 거기 이제 실제 레이아웃을 눈으로 네. 확인하실 수 있는
0: 네.
11: 반 모형들도 있고
0: 네.
11: 브로셔도 받으실 수 있고
0: 네.
11: 1대1로 상담도 해드립니다.
0: 아, 문의 전화번호 드릴게요. 213-512-7018 213-512-7018입니다. 분양 설명회도 했고 이랬지만 다시 한번 나오신 거는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11: 네.
0: 오늘 그 과천 해링턴 네. 스퀘어 여기가 한국의 얼바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11: 네, 맞습니다. 네. 얼바인이라고 하면요.
0: 네.
11: 굉장히 쾌적하다는 느낌도 있으실 네. 거고 그 계획된 도시? 계획된 도시라는 이미지를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분들은
0: 네.
11: 가지고 계시죠.
0: 네, 녹지도 많고
11: 네.
0: 녹지가 전체의 85% 뭐 네. 그렇게 들었어요.
11: 네네네.
0: 네, 여기에 그 요지 그리고 어떤 곳인지 우리 히카리 씨가 좀 정리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11: 네, 과천이 이제 도시가 전던돼 있고 자연 환경이 좋고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한국에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11: 근데 이제 왜 어떤 면에서 한국의 얼바인이라고 하냐면요.
0: 네.
11: 과천은 쉽게 말하면 강남과 접근성이 좋은 이제 자족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제가 그래서 자족 도시 그래서 여쭤봤더니 좋은 대답을 해주셨는데
11: 네.
0: 자체 내에서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시.
11: 네. 네. 먼저 강남과의 거리는요. 20분.
0: 강남하고 20분.
11: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새로운 도시다 보니까
0: 네.
11: 500병상 규모의 아주대학교 종합병원도 들어올 예정으로 돼 있고요.
0: 네, 그 굉장히 중요하죠, 병원이.
11: 네. 네. 그리고 이제 자연은 어떤 것이 있냐면
0: 네.
11: 관악산과 그리고 네. 청계산 네. 이 안쪽에 있어서 굉장히 그 자연이 풍부한 곳입니다.
0: 아, 정말 그러니까 서울하고도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11: 네.
0: 그러면서 자연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녹지가 많아서 너무 좋은 공기가 좋다는 게 그게 첫째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11: 그렇죠.
0: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고 여기에 뭐 과학타운도 있고 또 그 지하철도 들어와 있고
11: 네.
0: 네.
11: 이제 과천은 지식정보타운 중심으로
0: 네.
11: 첨단산업, IT,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0: 네.
11: 거기에 이제 정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거주하는 큰 도시로 선장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정말 강남의 접근성, 자연환경 그리고 미래의 개발 가치를 동시에 갖춘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민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네요. 그죠?
11: 네.
0: 네. 그리고 미국 생활에 익숙하신 분들은 답답한 주거 환경을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는 위치니 뭐니 다 좋은데 해링턴 스퀘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왜 해링턴 스퀘어 과천인가를 설명을 네. 해주세요.
11: 네,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지금 한국과 미국 동시에 분양이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로
0: 네.
11: 미국 견민분들께

0: 한국에 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미국에서 상담을 시작해서 한국 내에서 필요한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릴
1: 네.
0: 수 있습니다.
1: 아, 한국에 자회사가 또 이렇게 있어서
0: 네.
1: KOX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상담하고 또 한국 일은 또 다른 회사와 해야 되면 이게 복잡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부동산을 사고 싶어도 중간에서 누가 책임지고 도와주는 부분에 있어서 불안함이 있어서 망설이시는 분이 많습니다. K-Home Realty에서는 한국에서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미국 상담은 여기서 홍보관에서 주로 해드리고 한국 현지 업무는 또 한국 지사에서 도와드립니다. 또 자체적으로 세무사, 법무사, 행정사 네트워크도 갖춰 있어서 미국에서 한국 부동산을 구입하실 때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를 저희가 또 조언을 해드립니다. 원스톱 서비스라고 할수 있죠.
1: 그러니까 단순히 분양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미국 교민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수속을 다 같이 도와준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네. 뭐한 회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는 시스템이 참 중요한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1대1 VIP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미국 거주자가 한국 부동산을 구입할 때 필요한 절차까지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213-512-7018, 213-512-7018 히카리 씨에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함께 하실 에이전트 분들도 연락을 뭐 여러분이 각각의 또 에이전트 분들이 계시잖아요.
0: 네네, 연락을 주시면 저희와 함께 조인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홍보관이 윌셔 플레이스하고 윌셔 길에 3층 한국교육문화원 310호에 있습니다. 모형도 구경하시고 실제 이제 모형을 보시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호수가 어느 방향인지 어떤 뷰가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좀더 그 실감이 나실 거예요.
1: 아, 좋습니다.
0: 네.
1: 자,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는 프로젝트인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장을 해주시겠어요?
0: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혁신 건설과 대산 산업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이 신뢰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혁신의 해링턴 브랜드는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브랜드인데요. 그리고 선도의 랜드마크 4개 블록 정도 되는 거대한 트리플
1: 스트리트
0: 스트리트의 건설을 한 대산 산업도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름 얻는 개발 상품이 아니라 브랜드와 산업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프로젝트입니다.
1: 그러니까 교민들이 한국 현지 사정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가 시행하고 시공에 참여하는지 어떤 브랜드인지 어떤 회사가 책임지고 진행하는지 이거를 꼭 보셔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0: 네.
1: 의미에서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브랜드 신뢰도의 그 입지까지 함께 모두 볼수 있는 상품이네요. 그죠?
0: 네,
1: 네.
0: 맞습니다.
1: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해링턴 스퀘어 과천의 핵심 장점은 뭐라고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히카리 씨.
0: 네, 핵심 장점은 크게 5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초역세권 입지입니다.
1: 초역세권.
0: 네, 과천 정보타운 역과 직접 연결된 예정으로
1: 어머, 네.
0: 내년 그러니까 2017년에 개통 예정으로 이미 계획이 잡혀 있고요.
1: 네.
0: 한국 부동산에서 역세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그쵸.
0: 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지하철 접근성, 자산 가치에 큰 영향을 줍니다. 네, 그런데 그냥 역에서 가까운 것과 단지에서 지하로 직접 연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1: 비안 맞고 바로 지하철을 탄다는 게 어메이징합니다. 이건 너무 좋다.
0: 네, 그거를 술세권이라고도 하는데요.
1: 실세권?
0: 술세권?
1: 실세권이라고 그래요?
0: 슬리퍼를 신고 이제 지하철역을 가고 그 한국에서 유행하는 또 부동산 영어 중에 영어 중에 하나는

0: 인데요.
1: 네, 슬리퍼를 신고 그냥 갈 수 있다.
0: 네, 그래서 야. 목적지까지 지하철을 네. 탈 수 있는 초역세권이라고 네. 할 수 네. 있습니다.
1: 어머,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추운 날 밖에 나가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장점이네요. 그죠?
0: 네, 특히 간남으로 출근하시는 직장분들에게는 네. 이런 직접 연결 역세권 네. 굉장한 프리미엄으로 영향이 줄 것입니다.
1: 네.
0: 한국은 미국과 달리 대중교통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1: 네.
0: 차를 가지고 있어도 출퇴근은 지하철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 그렇죠.
0: 그래서 지하철 입근 그 접근성은 이제 임대료 임대 수익과? 수요에 네. 또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1: 네. 우리 미국에서는 특히 LA는 차가 필수지만 한국은 지하철이 있어서 계속 이게 그 어떤 집을 살 때 네. 투자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차를 이용하지 않고 또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역세권은 네. 최우선순위라고도 할 수 있죠. 집을 찾을 때.
1: 네. 그래서 여기에서 몇 분 거리냐. 어? 이게 부동산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0: 네.
1: 네. 와,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과천 정보타운과 지하를 직접 연결 예정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 있네요. 이게 2027년 내년에 개통이 된다고요?
0: 네, 내년이에요. 네. 그래서 얼마 안 남았고 저희 네. 이제 오피스텔은 네. 2029년 완공 예정이니까 이미 네. 완공될 때는 연결이 돼 있는 상태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 타면 강남에 20분?
0: 네,
1: 걸린다는
0: 맞습니다.
1: 겁니까?
0: 네. 그러면 제가 예전에 서울에 살 때 간북 그 완심리라는 곳에 살았는데요. 네. 강남까지 가려면 40분이 걸렸어요. 거기가 아, 서울인데도.
1: 네.
0: 그렇다면 이제
1: 2호선? 2호선 타고 뺑 돌아가야 되고 막 그러면 오래 걸리죠.
0: 그렇죠.
1: 중간에 뭐 갈아타기도 하지만.
0: 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이제 그런 면에서 서울 안에 있는 것보다 또 강남에 네. 접근성이 좋다는 프리미엄이 네. 있습니다.
1: 우리 히카리 씨는 언제부터 한국에 사셨어요?
0: 제가 있었을 때가 한 10년 전쯤이네요.
1: 그래요.
0: 네.
1: 그 사이 한국말도 이렇게 배우시고
0: 그러게요.
1: 이렇게 한인분들하고 같이 있는 게 좋으십니까? 어떠십니까?
0: 네, 아무래도 한인타운에서 또 네. 이렇게 한 교민분들하고 네. 비즈니스 하게 되니까
1: 네.
0: 최근에 안 갔던 서울도 가게 되고
1: 네.
0: 또 분양이 많이 나면 또 네. 한국에 갈 일이 생기겠죠.
1: 어, 대단하십니다.
0: 만약에 야, 네. 그 청약을 하시고 나서도 네. 서울에 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네. 그 거기서 모델룸을 또 구경하실 수도 있고요.
1: 있고.
0: 현장에.
1: 네. 네.
0: 또 가시는 길을 이제 네. 라이드를 그 네. 저기 저거 뭐죠? RNG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1: 네.
0: 한번 홍보관에 오셔서 디테일 네. 자세한 내용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K홈스 과천 네. 해링턴 스퀘어 바로 연락 주세요. 213-512-7018 213-512-7018 히카리 씨한테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도 해드립니다.
0: 네.
1: 자, 그런데 이 구조가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구조라면서요?
0: 네, 미국 교민분들이 좋아할 만한 구조라는 게 방이 세 개고 화장실 두 개 타입으로 미국 콘도하고 거의 3베드 2베스 그 네.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1: 네.
0: 그리고 한국 오피스텔에서 지금까지 되게 작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네, 많을 텐데요. 네. 이 옆이 해링턴 과천 스퀘어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네. 높은 층과 탁 트인 개방감이 있는 구조로 이제 고풍격의 마감재로 마감이 되었어요.
1: 고급스럽게.
0: 네, 그리고 네. 가전 제품은 풀옵션으로 네.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몸만 들어오면 되시죠.
1: 아, 그리고 이게 발코니가 각 방마다 다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바닥 난방이 시공이 된다는.
0: 맞아요. 이제 아파트에서는 난방이 있는 게 당연했는데 네. 오피스텔에는 원래는 없었는데 네. 이번 해링턴 스퀘어 과천에는 네. 바닥 난방이 들어가고
1: 네.
0: 그리고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이제 제공이 됩니다.
1: 아, 그리고 이 편의시설, 하이엔드 편의시설과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어요.
0: 네, 맞습니다. 건물 내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골프 많이 하시죠? 스크린 골프장.
1: 네.
0: 그리고 호텔식 콘시어지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1: 네, 비서 서비스.
0: 네, 비서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리고 헬스 세차. 그리고 애완동물 많이 키우실 텐데요. 네. 애완동물 서비스 그리고 청소 서비스. 정말 사시는데 필요한 서비스는 다 건물 내에서 해결된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1: 그리고 보통 관리비가 얼마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관리비.
0: 네, 관리비는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네. 여기서는 한 200불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 네.
0: 만약에 임대를 주실 경우에는 한국은 네. 관리비를 임대인이 네. 내는 구조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여기 HOA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1: 네.
0: 그래서 부담이 덜어나는 점도 네. 좋습니다.
1: 내가 한국에 방문할 때는 직접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비워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임대 운영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요?
0: 네. 그렇죠.
1: 주변에 IT 회사들이
0: 네.
1: 많고
0: 네.
1: 네.
0: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네. 자산을 두고 싶으신 분들께는 네. 임대를 돌리면서 또 엑스트라로 네. 인감을 창출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네. 선택지가 될 수 있겠네요.
1: 네. 근데 이게 오피스텔, 왜 오피스텔로 봐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0: 오피스텔.
1: 네.
0: 네. 또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1: 네.
0: 물론 한국에서는 아파트 선호도가 여전히 높죠.
1: 네.
0: 하지만 지금 투자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1: 네.
0: 아파트는 실제로 2년을 거주해야 되는 규제가 있고
1: 네.
0: 구입 조건이나 대출 또는 세금 등에 되게 복잡한
1: 네.
0: 그 이자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1: 네.
0: 반면 고주형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유연합니다. 해링턴 스퀘어 과천처럼 입지가 좋고 또 구조도 좋고 관리 시스템이 갖춰진 오피스텔은 아파트 구입이 어려운 외국인 분들 아니면은 미국 교민 분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네. 동시에 분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 네.
0: 한국에서 인기 있는 84 타입 모델, 84 모델 네. 이제 발코니 포함해서 34평형은 지금 4대 1의 경쟁이. 네.
1: 근데 이걸 미주 분량으로 빼뒀기 때문에 미주에는 영향이 없어서 좀 서둘러서 결정하시면 인기 있는 모델도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0: 네, 청약한 네. 순위로 이제 동호수를 이제 지정해드리고 있습니다.
1: 지금 환율이 좋잖아요.
0: 맞아요, 1,500 네. 넘었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1: 네, 이때 진짜 너무 좋은 투자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은퇴하고 가야지 하고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임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미국에 거주하시면서 사실 한국 부동산을 매일 관리 하실 수도 없고 가서 중간에 보실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1: 네.
0: 한국은 이제 전문 임대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1: 네.
0: 미국의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해주는 또 다른 컴퍼니 같은 개념인데요.
1: 네.
0: 세입자운데 그리고 월세 수금 그리고 시설 관리도 다
1: 네.
0: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네. 스마트 홈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1: 네.
0: 미국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사용량 확인 그리고 보안 체크 각종 기능을 원격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와, 해링턴 스퀘어 과천 강남 접근성이 좋고 거기 지식 정보 타운이 있고 전문적 소유가 있고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무엇보다 거기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까지 있고 또 커뮤니티와 호텔식 서비스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임대 수요가 높고 임대료도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0: 네, 맞습니다. 그쵸?
1: 자, 오늘 내용 더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1대1 VIP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거주자가 한국 부동산을 구입할 때 필요한 절차까지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213-512-7018, 512-7018. 213-512-7018 히카리 씨에게 전화를 주셔서 우선 상담부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동시 분양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고요. K홈스 리얼티가 한국 자회사와 함께 미국 상담부터 한국의 현지 수속까지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자체 세무사, 법무사, 행정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행정 문제나 계약과 등기 절차까지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213-512-7018 512-7018 히카리 씨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하실 에이전트 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도 연락 주세요. 홍보도 전부 무료로 해드린다고 그러는군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에 아는 네. 사람이 없거나 서류를 잘 모르면 혼자 진행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0: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분양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 거주자 입장으로 네. 필요한 전체 과정을 원스톱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구입 가능 여부 네. 그리고 송금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계약 절차 등기 그리고 네. 구입하시고 나서 임대 관리까지 네. 단계별로 네. 이제 안내를 드립니다.
1: 아,
0: 홍보관에 오셔서
1: 네.
0: 그 개개인마다 이제 상황이 다르실 텐데요. 한국에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1: 네.
0: 그리고 이번이 처음 구입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1: 네.
0: 개개인의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네. 다 상담을 해드립니다. 한번 네. 아직까지는 그 실제로 어느 동호수를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매물이지 그리고 네. 과천이 어떤 곳이지 궁금하시면
1: 네.
0: 실제로 오셔서 저희와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정리하자면 해링턴 스퀘어 과천은 단순히 한국이 집 하나 사는 개념이 아니라 한국 방문 시의 거점이 될 수 있고 또 임대 수익형 자산 그리고 장기적인 미래 가치까지 함께 볼 수 있는 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0: 네, 네. 맞습니다.
1: 자, 과천이라는 입지, 또 해링턴 브랜드, 효성건설과 대상산업이 함께하는 신뢰도까지 한국과 미국 동시분양이라는 그 접근성까지 고려하면 미주 교민분들께 충분히 소개해드릴 만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튜브에 가시면 해링턴 스퀘어 과천 검색하시면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왜 요즘 과천이 주목받는지 그리고 왜 해링턴 스퀘어 과천이 많은 관심을 받는지 오늘 이해가 잘 됐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히카리 씨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이 곡은요. 우리 히카리 씨가 노래방 가시면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네, 이 노래가 왜 좋아요?
0: 그러게요. 이제 저도 서른이 중반이 됐는데
1: 네.
0: 가사가 와닿더라.
1: 아, 그래요.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야. 그렇죠?
0: 그렇죠? 네. 또 좋은 만남이 또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1: 네.
0: 네, 인사드립니다.
1: K홈스의 우리 히카리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오늘 굿모닝 차차차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요. 너무 정답이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하나씩 풀어가는 게 우리 인생. 아우, 알 수 없다가도 알다가도 모르다가도 그런 왔다 갔다 재미있는 오늘 하루. 네, 여러분 좋은 하루 잘 오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차차차 미옥 탱자였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 뵐게요. 내일 10시에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구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0: 화요일엔 두고가 2배 큰 사이즈라는군.
1: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구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0: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2: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5: 센터메디컬 그룹.
7: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8: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7: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8: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9: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0: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0: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0: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4: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5: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4: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5: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4: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8: 수영도?
2: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0: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2: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1: 선택하세요 품질을,
1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1: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셸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1: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1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13: 73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11: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4: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5: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6: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5: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6: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7: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8: 오늘은 이제 뜸의 장점과 뜸맛이란 무엇인가, 또 뜸이 왜 이렇게 치료가 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뜸쑥이라 하면 살갗에 불을 살짝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뜨겁기만 할 터인데도 뜸맛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처음에는요, 뜨겁게 느끼지만 뜸뜨고 몸이 상쾌해진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뜸뜰 때 아, 시원하다, 아, 뜸맛이 이렇구나 라고 말씀드립니다. 뜸자리에 붙여놓은 뜸쓱이 타들어가서 피부에 닿는 순간 열감을 위주로 한 자극이기 때문입니다. 불임으로 그저 뜨겁기만 할 것 같지만 그 외에는 침 놓는 것처럼 찌르는 듯한 예리한 뜨거움이 생깁니다. 꾹 누르는 아픔과 흡사한 느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으로 찌르는 것 같기도 하며 혹은 한순간 섬뜩한 냉감이 흡사한 그러한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뜸을 뜨는 순간은 뜨거움을 참고 뜨게 되지만 뜸이 끝나고 나면 몸 전체가 가벼워진 듯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독특한 열감은 뜸자리에 지극히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간과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운으로 몸 전체에 한 바퀴를 돌려주는 그러한 느낌이 바로 뜸맛입니다. 침맛과 다른 점은 뜸을 뜨고 나면 대개 몸이 온온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뜸자리 주위를 보면 불그스럽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흉터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침과 뜸맛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침은 금속이기 때문에 안 맞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지만 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을 따갑게 맞는 것과 같이 뜸은 뜨겁게 느끼지만 침과 틀리게 뜸은 왠지 뜨고 나면 다시 생각나는 그러한 시원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적구가 진짜 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집적 살갗에 그러한 자극을 줘야만 우리는 이를테면 우리가 올림픽에서 우리가 양궁을 쏠 때 10점 만점에 10점을 얻으려면 바로 경혈 포인트에 뜨거운 맛을 따끔하게 받는 것이 바로 뜸맛이고 그래야만 집적구에 좋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17: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강병선 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
1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2: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일간지 중앙일보가 공식적인 기업 구조 개선 작업, 즉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포함한 금융채권자들은 한국 시간으로 11일차 협의회를 열고 서면 결의를 통해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채권 행사는 3개월간 유예되지만 중앙일보는 외부 회계법인의 엄격한 실사를 받으며 고강도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중앙일보의 재무 상황은 심각합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부채 총액은 약 4,870억 원으로 자본 총액의 거의 5배에 달합니다. 채권단은 계열사에 빌려준 자금의 회수 가능성과 JTBC 및 콘텐트리 중앙 등에 제공한 수 100억 원 규모의 채무 보증 부담도 실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중앙일보 측이 채권단에 제시한 자구 계획에는 신문 발행 규모 축소와 임원 급여 반납, 그리고 부동산 및 자회사 지분 매각이 포함됐으며 총 664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홍석현 회장 일가가 100% 보유한 지주사를 통해 중앙일보 지분 64.7%를 쥐고 있는 사주 일가는 복수의 잠재 인수자와 경영권 매각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3개월 안에 경영 정상화 계획이 확정되지 않거나 이행되지 못할 경우 채권단은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채권 회수에 나설 수 있으며 중앙일보는 법정관리라는 더 강도 높은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0: 한국의 중앙그룹 채권 투자 피해자 286명이 공동 변호인단을 꾸리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변호인단은 지난 9일 피해자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으로는 검사 출신으로 금융감독원장을 역임한 이복현 변호사가 선임됐으며 총 8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공동변호인단이 대응을 이끌게 됩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피해 채권액은 300억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부채 비율이 2600%를 넘고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회사가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기 닷새 전까지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팔았다며 이를 채권 사기로 규정했습니다. 피해자 상당수는 병원비와 생활비 마련 또는 노후 자금을 목적으로 투자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70대 퇴직자는 희소암 투병 중인 배우자의 치료비에 보태려고 퇴직금으로 JTBC 채권을 샀다가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대기업과 금융회사는 큰 이익을 취한 반면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대거 전가됐다며 만기 연장 돌려막기 금융사기 성격을 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채권을 판매하고 중개한 투자일임사와 증권사 전반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8가에 위치한 식당 꼬꼬닥 치킨에 지난 토요일 새벽 2명의 절도범이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업주 주부권 씨가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범인들은 출입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보안 알람이 울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업소안을 뒤진 뒤 금고 안에 잔돈을 챙겨 달아놨습니다. 주 대표는 도둑이 자주 들어 아예 금고 문을 열어두고 퇴근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고를 부수지 말고 잔돈을 가져가라는 뜻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치안 불안에 더해 경기 침체도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 대표는 지난해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이 한창이던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 요식업 경기는 2024년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고 지난해 초 산불과 이민 단속에 이어 올해는 전쟁 여파까지 겹치면서 손님이 크게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22: 사실상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던 JTBC가 올해 2월 93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들은 오늘 JTBC가 재무 위기를 알고도 회사채를 발행한 것은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는 지난해 말 기준 실질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1,354억 원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음에도 회사채 발행을 주관한 신한투자증권은 원리금 상환이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변호인단에 참여한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중앙그룹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도 내비쳤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50명 피해 금액은 325억 원에 달합니다. YTN 보도입니다.
1: 206억 원의 차입금을 갚지 못해 부도를 낸 JTBC가 올해 초 사실상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알고도 93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원금 상실 위기에 놓인 채권 피해자들은 JTBC를 비롯해 신한투자증권 등 회사채 발행과 판매에 관여한 모든 금융기관들에 대해 엄정한 검사를 촉구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23: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들은 JTBC가 올해 2월 사실상 완전 자본 잠식 상태를 알고도 93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한 것은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의 지난해 말 자본 총계는 190억 원이지만 자본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 1544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1354억 원으로 사실상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독특한 금융상품으로 돈을 빌리는 채권이지만 만기가 길어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을 받아 재무구조가 튼튼해 보이는 착시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회사채 발행을 주관한 신한투자금융은 불과 4개월 뒤에 JTBC가 차입금 206억 원을 갚지 못해 부도를 낼 정도로 재무 상황이 최악이었음에도 오히려 원리금 상환 무난이란 평가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 핵심은 금융 전문가인 신한투자증권이 공시자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했었던 JTBC의 부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23: 채권 피해자들은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해 서로 채권을 발행해 돌려막기를 하는 동안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 한양증권 그리고 신용평가사 등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중앙그룹 경영진에 대해선 신문과 방송을 소유한 언론기업이란 점을 믿고 투자한 만큼 조속히 재원 방안을 마련해 원금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5: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대형그룹이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하고 4개월 만에 회생신청을 했는데 경영진이 이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요? 신한이 배포한 IR 자료 그리고 주관사에서 말한 상황이 무난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3: 피해자 변호인단에 참여한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중앙그룹의 이전 회사채 발행 과정에도 의문이 많다며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6: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걸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 다른 절차를 염두에 두고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
23: 변호인단이 현재까지 파악한 채권 피해자들은 250명, 피해 금액은 325억 원이지만 접수가 계속 늘고 있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7: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24: 배달 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7: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4: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25: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6: LA 경찰국이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업체 플록 세이프티의 카메라 사용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플록은 LA 시내 138개의 기둥형 카메라를 운영하며 도난 차량이나 수배 차량을 추적하는 데 활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플록이 수집한 차량 정보가 이민세관 단속국 등 연방기관과 공유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사용 중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LA 경찰국 정보기술 책임자인 지알라마스는 데이터 소유권과 관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계약상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 플록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LA 경찰국 감찰관실의 감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감찰관실은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강력한 감독 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으며 일부 서비스에 공식 계약 자체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감찰관실은 또 새 계약은 비용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 경찰국은 플록 외에도 경찰 차량 등에 설치된 카메라를 포함해 총 1,900여대의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플록을 둘러싼 논란은 이민 단속을 강화해온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뉴욕 플러싱 지역, 어덜트 데이케어 업계를 겨냥한 메디케이드 사기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소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고발 전문 유튜버 닉셜리가 53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하며 플러싱 데이케어 시설들이 정부 지원금을 허위과다 청구하고 회원들에게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영상에서 닉셜리는 한 시설의 2024년 메디케이드 청구 인원이 7,899명으로 기록돼 있다며 실제 이용이 가능한 수치인지 추궁했고 업체 측은 답변을 거부한 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설립 2년 차인 또 다른 시설은 2025년 한 해에만 760만 달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평균 이용자가 241명으로 전국 평균의 약 5배에 달한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취재에 비교적 협조적이었던 한 관계자는 경쟁 업체들이 현금 리베이트로 회원을 빼가고 있으며 이런 관행이 플러싱 대부분의 데이케어에 만연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은 데이케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메흐멧 오즈 청장이 닉 셜리와 함께 방문한 플러싱의 한 아파트에는 의료기기 업체 세 곳이 등록돼 있었지만 판매 물품은 전혀 없었고 오즈 청장은 이를 명백한 유령업체의 신호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폭로는 지난 2월 플러싱의 해피라이프 로열 데이케어가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이어나온 것으로 CBS 뉴스도 플러싱 반경 1마일 안에 전국 최고 밀도인 64곳의 데이케어가 밀집해 있으며 청구 인원이 6년 새 390% 급증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의혹이 비현실적인 등록 인원과 답변 회피 등 정황 증거에 기반한 것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USC 캠퍼스 인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5명이 다치고 용의자 1명이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토요일 밤늦게 USC 유니버시티 파크 캠퍼스 인근 애덤스 블러바드와 플라워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자 4명이 흉기에 찔렸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2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 1명을 붙잡았으며 추가 공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현장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범행 동기와 피해자 및 용의자 간 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USC 주변에서는 올해 들어 흉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며 지난 3월에도 캠퍼스 북쪽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여성 용의자가 체포된 바 있습니다. USC 경찰국은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야간에는 가급적 혼자 이동하지 말고 캠퍼스 안전 호송 서비스와 비상 연락망을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면서 오늘 한국 정부와 업계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과 다음 달 원유 도입 물량을 필요량의 100% 이상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얀보항과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항 등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공급망도 가동 중이며 정부는 1억 배럴 이상의 비축 원유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협 안쪽에 남아있는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정부와 업계는 당장 원유 수급 차질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긴장의 끈은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면서 정부와 업계의 긴장감도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1,800원대까지 내려온 국내 석유 가격을 비롯해 나프타 등 원가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이번 달과 다음 달까지 원유 도입 물량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8: 원유는 7월, 8월 이미 필요로 한 양의 100% 이상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나프타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양을 확보함으로써
2: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과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항 등 우회 공급망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 역시 이미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가 이뤄졌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된 뒤에도 추가로 들어올 물량이 많지 않아 당장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정부가 1억 배럴 이상의 비축 원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역시 이란 전쟁 초기만큼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9: 감사하게도 그냥 대체 수입선들을 많이들 확보했기 때문에 석유가 꼭 뭐 중동에서만 나는 건 아니고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뭐 지난번처럼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 다만 해협 안쪽에 남아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은 여전히 긴장을 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부 공격을 받았던 HMM 소속의 남우호가 이제 수리를 마치고 해협 통항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통항 가능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정부는 일단 해운업계와 실시간 소통 체계를 구축해 중동 정세와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10: 라디오서울1650.com와 빠르네.
11: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0: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서울1650.com.
11: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0: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2: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1: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3: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1: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26: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4: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2: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4: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10: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에서 열린 살사 축제 현장에 총격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총격은 지난 금요일 저녁 라틴 문화 축제가 한창이던 도중 벌어졌으며 토론토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달 말 몬트리올에서도 총격으로 2명이 숨졌고 올해 2월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소도시에서 총기 난사로 교직원 1명과 11살에서 13살 사이 어린이 5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총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캐나다 내 공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칠레에서도 어제 축제 현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습니다. 사고는 비냐델마르시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차량 한 대가 인파를 덮치면서 일어났습니다. 조사 결과 운전자는 칠레 해군 소속 하사로 비번 중에 개인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음주 여부와 운전 미숙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돼 안정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 미국에서 28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해온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공항에서 체포돼 추방 절차에 회부됐습니다. 자메이카 국적의 영주권자 데이턴 안드레 린지는 지난 2월 28일 자메이카 휴가를 마치고 시카고 오웨어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가 연방 세관국경보호국의 2차 심사를 받았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린지의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상태였고 과거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며 입국 과정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가정폭력과 스토킹 아동학대 관련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가 발부됐습니다. 린지의 아내 벤지 린지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 교통위반과 경범죄는 모두 10년 이상 전의 일이며 최근에도 영주권을 정상적으로 갱신했다고 끝썼습니다. 이민법은 영주권자라도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이민단속 기조 속에서 발생했으며 이민 변호사들은 영주권자의 공항 구금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해외여행 전 과거 범죄 기록과 체포 이력, 그리고 영주권 카드 유효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오래전의 경범죄나 유죄 판결도 이민법상 추방 사유가 될 수 있어 관련 전력이 있다면 출국 전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트럼프 행정부가 메릴랜드주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목요일 저녁 성명을 통해 메릴랜드주와 앤소니 브라운주 법무장관을 피고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문제 삼은 것은 웨스 무어 주지사의 서명 없이 자동 발효된 커뮤니티 트러스트법입니다. 이 법은 주 및 지방사법기관이 연방이민당국과 협력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법이 연방법에 위배되며 불법 체류자 단속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일부 메릴랜드 교정시설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이민세관단속국과 구금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수감자를 연방당국에 인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어 주지사 사무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지사실은 훈련도 부족하고 자격도 검증되지 않은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지역경찰을 이민단속 요원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에 비협조적인 이른바 피난처 도시와 주를 상대로 법적 압박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연방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른 주들의 유사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이 대통령은 오늘 범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도체 대호황에 따른 대규모 추가 세수를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별도의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해 미래와 청년과 지방과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금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법안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일각에서는 100조 원 안팎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전망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1: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 운영 원칙, 그리고 재정의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국가재정전략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화두로 꺼내든 건 반도체발 추가 세수였습니다.
13: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12: 특히 예상보다 더 거칠 세금을 소중한 재원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발판으로 삼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청년과 지방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13: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12: 만약 경제 상황이 바뀌어 세수 결손이나 추경이 필요할 때는 이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해 재정 안정화 또한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기금의 규모 등 세부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법안 심사 등을 거쳐 정해질 예정인데 일각에선 100조 원 안팎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14: 2027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 원을 훌쩍 넘어 500조 원 플러스 알파 사상 최대의 세수가 예상됩니다.
12: 이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안이야말로 현 정부가 편성부터 오롯이 그려낼 첫 예산이라며 민생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정부 지출이 성장과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의미

0: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0: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0: 12시 정원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올여름 미국 전역에서 사이클로스포라 기생충 감염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미시간주에서만 1,500명 이상이 감염됐는데 이는 이 주의 연간 평균 환자 수의 약 3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도 400건 가까운 환자가 보고됐으며 두 주에서만 입원자가 70명을 넘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는 오염된 신선 농산물을 통해 감염되며 사람 간 전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기생충의 잠복기가 최대 2주에 달해 감염자가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기 어렵고 진단에도 특수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전 부국장 프랭크 이아나스는 이번처럼 환자 수가 많으면 오염원을 특정할 단서도 그만큼 많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역학자에 비해 제닛 해밀턴 사무총장은 환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은 오염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경고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오염원이 확인될 때까지 신선 과일과 채소를 흐르는 물에 철저히 씻고 조리 전후 손을 씻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묽은 설사와 복부 경련이 주를 이루며 치료받지 않으면 수주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항생제 치료가 가능하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찾아 사이클로스포라 검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임시보호신분 TPS 프로그램 종료를 본격 추진하면서 수십만 명의 이민자 근로자들이 일자리와 체류 자격을 동시에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 토요일 고용주들에게 공지를 보내 TPS 근로자들의 취업허가가 수준에 만료되므로 해당 근로자들을 고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에티오피아와 미얀마,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예멘 출신 수혜자들의 취업허가는 이번 주 목요일 종료될 예정이며 IT 출신 약 33만 명의 허가는 이달 24일 만료됩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TPS 종료 권한을 인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TPS는 자연재해나 내전 등으로 본국 귀환이 위험한 국가 출신자들에게 미국 정부가 임시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 1990년에 도입됐습니다. 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 USCIS는 만료일을 7월 1일에서 열흘로 연장했다가 당일 다시 추가 연장을 발표했고 일부 기업들은 연장 사실을 통보받기 전에 이미 TPS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PS 수혜자들은 의료기관과 노인 돌봄 서비스 분야는 물론 제조업과 건설업, 운송업 등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TPS가 사실상 영구 이민 프로그램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하는 반면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해당 국가들의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해 귀국이 안전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다른 국가들에 대한 TPS 종료 조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어 파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 경영자가 소셜미디어에서 또다시 공개 설전을 벌였습니다. 발단은 오픈AI가 이직자들을 통해 애플의 영업비밀을 빼냈다는 의혹으로 애플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토요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이 소식을 인용하며 올트먼을 사기꾼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특히 올트먼이 2023년 연방상원청문회에서 연봉도 받지 않고 지분도 없이 일한다고 증언한 발언을 끌어와 그 일이란 사기를 뜻한다고 비꼬았습니다.

0: 올트먼도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머스크를 향해 공개시장 투자자들에게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떴다방을 팔아먹는 건 당신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는 머스크가 위성 궤도상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구상으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OpenAI 공동 창업자 출신으로 한때 가까운 관계였지만 Open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머스크는 올트먼이 비영리 운영 약속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최근 제소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머스크의 패소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가 묵시적으로 합의해 제20대 대선에서 14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 약 2,792만원 가운데 절반인 약 1,396만원의 추징도 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는 징역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명 씨의 여론조사 관련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명 씨의 여론조사 관련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라 제20대 대선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의 여론조사를 14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3: 김건희는 처음부터 피고인 명태균을 직접 만나 협의하고 피고인 윤석열에게 피고인 명태균과 협의 내용을 전달하거나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명태균과 의사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2: 그러면서 14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2,792만여 원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얻은 재산상 이익으로 산정하고 그 절반인 1,396만여 원의 추징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권 인사 연결, 대선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해주기도 했다고 밝혔는데 그 보답으로 윤 전 대통령이 사후에 명 씨가 부탁한 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정치 불신을 가중해 민주정치의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해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명 씨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표본값을 부풀려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만들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4: 명 씨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명 씨 관련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내려지는 가운데 유무죄 판단이 어떻게 나뉠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5: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6: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 99 쭈꾸미 볶음 6불 99 시원한 동태탕 5불 99 코다리 조림 4불 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 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8: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7: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9: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0: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상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9: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0: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9: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0: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상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1: 재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2: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1: 장례비는요?
12: 공업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1: 그래서 다들 한국장이사 하는군요.
12: 한국장이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0: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3: 국립기상청이 이번 주 남가주 전역에 올여름 최악의 폭염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강력한 고기압 전선이 자리를 잡으면서 오늘부터 기온이 최고 110도까지 치솟는 살인적인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몬순 기류까지 유입되면서 습도까지 높아져 체감 온도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건조한 폭염과 달리 습한 더위는 땀이 증발하지 않아 열사병 위험이 훨씬 빠르게 찾아옵니다. 몬순 기류는 낙뢰와 돌발 호우도 동반할 수 있어 산불 위험과 도로 침수 가능성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노약자와 야외 근로자는 이번 주 내내 낮 시간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공간에 머무는 경우 탈수 증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각 지자체는 폭염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는 지역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폭염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국립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지난 토요일 낮 로스앤젤레스 이스트 할리우드의 혼잡한 교차로에서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가 한 남성의 무차별 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상의를 탈의한 이 남성은 운행 중이던 웨이모 차량 위로 올라가 차체를 마구 파손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사건은 대낮 교통이 몰리는 교차로 한복판에서 벌어져 주변 차량과 보행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웨이모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방식으로 운영되는 차량으로 LA 일대에서 상업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없는 구조 특성상 차량 스스로 위협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해당 남성을 제압했으며 정확한 피해 규모와 경위는 조사 중입니다. 웨이모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을 향한 물리적 공격이 잇따르면서 차량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길거리에 버려진 빈 병 하나를 둘러싼 말다툼이 집단 난투극으로 번진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시비가 패싸움으로 확대됐고 결국 마체테, 즉 정글도까지 등장했습니다. 마체테는 날이 넓고 긴 벌목용 칼로 흉기로 사용될 경우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 칼부림으로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마체테를 휘두른 30대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작은 말다툼이 이처럼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진 배경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상자의 현재 상태와 추가 가담자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사건 경위를 계속 수사 중입니다.
0: 제9호 태풍 바비가 중국 동부 연안에 상륙한 가운데 오늘 북부 내륙 지방이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허베이성 청다오와 탕산 등지에 누적 552mm의 폭우가 쏟아져 13만 명 넘게 대피했습니다. 북중 접경 랴오닝성에서도 17만 명 이상이 대피했으며 성도 선양에는 하룻밤 사이 최대 325mm의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압록강 하류인 중국 단둥에도 큰 비가 예보돼 수해에 취약한 북한 지역도 위태로운 처지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4: 그러나 태풍의 여파로 중국 북부에 기습폭우가 내려서 허를 찔렸는데 한반도 북부도 비상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5: 제9호 태풍 바비가 상륙한 중국 동부 연안은 수중도시가 돼버렸습니다. 저장성 외칭에서만 1,300그루 넘는 나무가 쓰러졌고 위안에선 1,800억 원 이상 경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268만 명이 미리 대피하고 고가도로에 비상주차를 허용하는 등의 예방조치로 선방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입니다.
16: 태풍 바위让很多人度过了一个不眠的夜晚，广大党员干部闻讯而动，奔忙在防汛抢险一线守护百姓安全。
15: 정작 허를 찔린 건 베이징에서 가까운 북부 내륙 지방이었습니다. 허베이성 청도와 탕산, 친황다오 등지에 누적 552mm의 폭우가 내려 13만 명 넘게 대피했습니다. 거리에 주차된 차량이 흙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각지에서 사람들이 고립됐습니다. 북중 접경 랴오닝성에선 1223차례의 국지성 호우가 관측되면서 17만 명 이상 대피했습니다. 성도인 선양엔 하룻밤 사이 최대 325mm의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기상당국은 태풍 바비의 간접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16: 바위助力水汽被输送到了远达千里之外的京津冀多地，并且在冷空气参与下进一步激发了强降雨的出现。
15: 산둥반도까지 북상한 태풍은 열대 저압부로 약해졌지만 여전히 두꺼운 비구름을 몰고 바다 건너 한반도로 소용돌이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압록강 하류인 중국 단둥에도 큰 비가 예보돼 있어서 물난리에 취약한 북한 지역도 위태로운 처지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7: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 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 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 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 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2026 북중미 월드컵 4강 대진이 완성됐습니다. 우승 경험을 가진 네 나라가 모두 4강에 오른 것은 1970년과 1990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입니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각각 3회와 2회 우승국이고 스페인과 잉글랜드가 각 1회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14일 댈러스에서는 프랑스와 스페인이 맞붙습니다. 이 경기의 핵심은 세계 축구의 현재와 미래의 충돌입니다.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는 이번 대회 8골 3도움으로 골든부트 경쟁 선두에 서 있습니다. 2018년 영플레이어상에 이어 2022년 득점왕을 차지한 음바페는 이번 대회에서도 두 개 대회 연속 득점왕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18세의 라민 야말이 섭니다. 야말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스페인 역대 월드컵 최연소 득점 2위 기록을 세우며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15일 애틀랜타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가 격돌합니다. 39살의 리오넬 메시는 스위스와의 8강전에서 역대 월드컵 첫 두 자릿수 도움을 기록하며 통산 10개의 도움을 달성했습니다. 월드컵 토너먼트 최다 출전 기록도 15경기로 단독 1위입니다. 잉글랜드 해리 케인은 이번 대회 6골로 2018년 득점왕 당시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잉글랜드는 1966년 이후 60년 만에 우승을 노립니다.
0: 로스앤젤레스의 유명 피트니스 인플루언서를 살해한 혐의로 오클랜드 출신 남성 4명이 지목된 가운데 생존한 피의자 3명이 살인과 강도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13일 웨스트 할리우드의 한 식당에서 시작됐습니다. 제이슨 멜라라와 마리오 멜라라 형제, 그리고 데이모니 존슨과 마키 테일러 등 4명이 피해자 미겔 아길라르와 그의 아내를 식당에서 발견하고 뒤를 밟은 것입니다. 아길라르는 자수성가형 헬스장 체인 셀프메이드 트레이닝 퍼실리티의 창업자로 43살이었습니다. 부부가 베레어 자택으로 향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회색 아큐라 세단을 타고 뒤를 따랐습니다. 검찰은 예비신문에서 이 4명이 강도 행각을 목적으로 오클랜드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건 전날에도 다른 피해자에게서 다이아몬드 팔찌와 목걸이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택 진입로에서 마스크를 쓴 남성들이 부부에게 시계를 내놓으라고 위협했고 아길라르는 합법적으로 소지하던 총을 꺼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에 총상을 입었고 피의자들은 달아났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마리오 멜라라가 등에 총을 맞아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한 달 뒤 경찰은 오클랜드에서 나머지 3명을 체포했습니다. 아길라르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세 달을 버텼지만 지난해 12월 21일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생전에 빈곤과 중독을 극복하고 헬스장 체인을 일군 이야기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많은 팬을 얻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은 생존 피의자 3명을 아길라르 살인과 마리오 멜라라 사망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며 담당 판사는 지난주 세 사람 모두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립대학 시스템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UC와 CSU 두 시스템 모두 캠퍼스 시설 유지와 교수진 확보를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학생 단체들은 이미 높은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 부담이 쌓인 상황에서 등록금까지 오르면 실질적인 진학 장벽이 높아진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의회 일부 의원들도 저소득층과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가정의 학생들에게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그동안 저렴한 공립교육을 주요 강점으로 내세워온 주입니다. 등록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그 강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인상 여부와 인상폭은 앞으로 공청회와 이사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장학금과 재정보조 제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눈은 밝게,
1: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0: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0: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1: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0: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2: H마트 무더운 7월 맛있는 혜택이 가득.
3: 고소하고 담백한 통통배 우나기, 매콤 쫄깃한 통통배 쭈꾸미로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2: 입맛까지 시원한 여름 별미, 백제 도토리 비빔 막국수, 칠감 농산 콩국수, 모밀 소바까지 더위를 잊게 해줄 시원한 한 그릇을 만나보세요.
3: 혜태 브라보콘 바닐라, 딸기 기획팩, 도쿄 바나나 케이크, 백도 참외 수박까지 달콤한 여름 디저트도 즐기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6: 원호의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5: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6: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의 골프.
5: 지금 원호의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의골프.com.
7: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8: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9: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8: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9: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10: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11: LA에서 진짜 우리가 사는 이야기 궁금하시죠? 재현이와 지수가 들려드립니다. 토요일마다 함께 나누는 우리가 사는 LA 이야기. 한타 음식과 요즘 유행 구경거리와 스포츠 연애와 K컬처,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경향까지, 거기에 우리만의 솔직한 개인 수다까지 더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에서 함께하세요.
10: 재현이와 지수의 토요일 토크쇼 LA 사는 이야기 본방사수 하시거나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다시 듣기 해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 맛있게들 하고 계신가요? 뉴스 잘 들으셨죠?
1: 오늘은 밥 먹고 나서 차키만 살짝 집어드시면 되는 이야기 가져왔어요. 뭔데 말고 한인타운에서 시작하는 주말 나들이 동선이에요.
0: 예전에는 한타에서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윌시어길 따라서 미라클 마일 쪽으로 슬슬 올라가던 게 주말 코스였거든요. 그 사이에 라치몬트 골목 한번 들렀다가 멜로즈 거리 구경하고 할리우드 언덕 불빛 보이면 집에 돌아오고요.
1: 지금도 그 느낌 거의 그대로죠. 점심 한 끼 든든하게 먹고 나면 바로 옆 동네 공원에서 잠깐 걷고 바다 쪽으로는 바람만 쐬고 돌아올 만큼만 다녀오고 쇼핑몰에 들러 아이스크림 하나 손에 쥐고 창밖만 봐도 작은 여행이 되니까요.
0: 한타가 좋은 게 어디냐면요. 딱 여기서 시동 한번 걸면 도시 산책도 되고 바다 구경도 되고 쇼핑도 다 되는 거예요.
1: 오늘은 그중에 부담 없이 따라할 수 있는 코스를 골라서 주차 어디가 편한지까지 점심 먹고 바로 떠날 수 있는 가벼운 주말 동선으로 정리해드릴게요.
0: 지금도 그 느낌 거의 그대로죠. 점심 한 끼 든든하게 먹고 나면 바로 옆 동네들로 살짝만 올라가도 풍경이 싹 달라지거든요. 차로 금방 닿는 거리인데도 기분은 나들이 나온 것처럼 바뀌어요.
1: 맞아요. 한타에서 출발하면 진짜 좋은 게요. 공원이든 작은 쇼핑거리든 실내에서 쉬는 공간이든 다 한 번에 이어붙이기 좋잖아요. 밥 먹고 바로 산책 코스 하나, 그 다음엔 에어컨 빵빵한 데서 구경할 곳 하나, 이렇게만 챙기시면 돼요.
0: 여기서 잠깐, 오늘은 그 옛날 주말 동선을 요즘 버전으로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예전엔 윌셔 따라 미라클 마일 쪽으로 슬슬 올라가다 골목골목 구경하는 게 기본 코스였는데요. 지금도 구조는 똑같아요. 한타에서 점심 드시고 차로 아주 조금만 움직이면 도심 박물관 거리도 있고 골목 카페 있는 동네도 있고 할리우드 언덕 쪽 야경까지 한 줄로 이어집니다.
1: 그래서 부담이 없어요. 먼데 여행이라는 느낌보다 주차 한번 해놓고 그 주변에서 공원 벤치에 앉았다가 실내 전시 둘러보고 카페 가서 다시 쉬고 이렇게 동네 세 칸 옮기듯이 움직이시면 되거든요.
0: 예전엔 길 따라 걷다가 마음에 드는 가게 보이면 그냥 들어가고 저녁쯤 언덕에서 불빛만 한번 보고 내려오면 하루가 딱 마무리였어요. 그게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점심 먹고 어디로 한번 올라가 볼까 하는 정도였죠.
1: 지금은 날씨 봐가면서 선택지만 살짝 바꾸시면 돼요. 해가 센 날엔 실내 전시나 쇼핑몰 쪽으로, 바람 괜찮다 싶으면 잔디 있는 공원이나 한적한 산책길 쪽으로, 공용 주차장이나 스트리트 파킹도 많아서 자리만 한번 잘 잡으시면 그 주변을 동그랗게 한 바퀴 도는 동선이 자동으로 나오실 거예요.
0: 저는 예전에 한타에서 설렁탕 한 그릇 딱 먹고요. 커피 한 잔 손에 들고 윌셔 따라서 미라클 마일 쪽으로 슬슬 올라가는 게 주말의 시작이었거든요. 그 사이에 조용한 골목 하나쯤 꼭 끼워 넣었어요. 라치몬트 같은 동네 지나가면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는 느낌 있잖아요. 구경만 해도 기분이 바뀌니까요.
1: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너무 먼데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요. 딱 그 정도만 움직여도 공원이랑 산책로 선택지가 꽤 생겨요. 잔디에 돗자리 깔 수 있는 동네 공원도 있고요. 나무 그늘 많은 언덕 공원도 있어서 점심 먹고 소화시키기 딱 좋아요. 바다는 조금 더 나가야 하지만 해질녘쯤 살짝 드라이브 겸 다녀오기에 무리는 아니고요.
0: 저는 예전부터 그로브 같은 야외 쇼핑몰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한타에서 차로 잠깐만 나가면 음악 들리죠. 분수 보이죠. 그 안에서 그냥 앉아서 사람 구경만 해도 주말 나들이 느낌이 확 살아나거든요. 굳이 뭔가를 사지 않아도 그 공간 자체가 나들이었어요.
1: 요즘 버전으로 풀어보면요. 한타에서 점심을 드시고 근처 공원에서 한 바퀴 천천히 도세요. 그 다음엔 실내가 좋은 쇼핑몰이나 뮤지엄 하나 골라서 에어컨 아래서 쉬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해지기 전쯤엔 전망 좋은 언덕이나 바다 쪽으로 살짝만 차를 더 몰아서 노을 보면서 마무리. 이렇게 세 덩어리로만 기억하시면 복잡하지 않아요. 여기서 제가 생활 번역 한번 해볼게요. 오늘 주제는 거창한 여행이 아니라 점심 먹고 소화시키면서 바람 한번 쐬고 카페나 쇼핑몰에서 다리 좀 쉬었다가 해 질 무렵 하늘색 한번 보고 오는 동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 맞아요. 이게 꼭 관광이 아니라 생활이죠. 집에서 멀리 떠나는 게 아니라 한타를 중심에 두고 원을 살짝만 넓힌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부담 없이 자주 해볼 수 있는 주말 코스가 되는 것 같아요. 익숙한 길인데도 방향을 살짝만 틀면 새로운 풍경이 나오니까요.
1: 주차 얘기도 살짝 드리면요. 한타 안에서는 건물마다 주차장 안내가 잘 돼 있으니까 식당이나 카페 가실 때 확인만 한번 하시고요. 공원이나 쇼핑몰 가실 땐 입구 바로 앞보다 한 블록 정도만 더 돌아보시면 생각보다 여유 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너무 번잡한 데만 피하시면 주말에도 크게 스트레스는 없을 거예요.
0: 결국 오늘의 키워드는요. 점심 한 끼를 기준으로 반경을 조금씩 넓혀보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밥 먹고 바로 집에 들어가기 아쉬운 날. 한타에서 미라클 마일, 라치몬트, 멜로즈, 한류 언더풀비까지 이 순서를 꼭 다 채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날 컨디션에 맞게 두어 군데만 골라 이어 붙여보시면 짤짤한 게임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점심도 맛있게 드셨죠? 1930년 7월 13일 오늘은 전 세계가 축구로 하나 되는 거대한 축제의 시작점, 첫 월드컵 개막일입니다.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역사적인 제1회 이 FIFA 월드컵의 막이 올랐다는군요. 네,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유럽 팀들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몇 주 만에 우루과이에 도착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참가하지 못했고요. 역사적인 월드컵 1호 골은 그럼 누가 넣었을까요? 자, 개막전 프랑스와 멕시코전에서 이 프랑스의 루시앙 로랑 선수가 첫 골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결승전에서 맞붙은 우루과이와 또 아르헨티나가 서로 자기 나라의 공을 쓰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전반전은 아르헨티나 공으로, 후반전은 우루과이 공으로 경기를 치르는 진풍경이 벌어졌고요. 결과는 후반전에 스퍼트를 올린 우루과이의 우승, 4-2로 끝났습니다. 자,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공동 개최하는 2026 FIFA 월드컵은 정확히 96년이 지난 올해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대회는 역사상 최초로 48개국 체제로 확대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고 풍성한 축구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96년 전 오늘 단 13개 나라가 모여 시작했던 작은 공놀이가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가장 거대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0: 2026 월드컵의 주제곡 들어봤습니다. 정말 1930년 7월 13일 FIFA 월드컵 제1회가 개최됐다고 하는데요. 벌써 96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9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자, 북미 3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공동 개최 중인 2026 FIFA 월드컵이 치열했던 8강전을 모두 마치고 드디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최종 4강. 예, 준결승이죠. 예, 대진을 확진 지었습니다. 이 치열한 승부 끝에 살아남은 이 유럽의 강호 두 팀과 남미 유럽의 자존심을 건 매치가 기다리고 있지요. 자, 현재 펼쳐지고 있는 월드컵 실시간 상황 좀 살펴봤는데요. 준결승 프랑스와 그 스페인, 프랑스 대 스페인 경기가 7월 14일 화요일 1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죠. 7월 15일 수요일 12시에 있고요. 그리고 3, 4회 결정전은 준결승 패배팀 간의 맞대결이 있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 2시에 있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결승전은 또 준결승 승리팀 간의 최종전이 있습니다. 7월 19일 일요일 12시에 경기가 펼쳐집니다. 최종 우승팀이 어떤 팀이 될까, 어떤 나라가 될까 참 기대가 되고요. 궁금해지네요. 어서 오십시오. 해피님들 반갑습니다. 해피투게더 새로운 7월의 두 번째 월요일에 응원합니다. 라는 댓글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피투게더 신나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2부 시간에는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미와 AI와의 토크쇼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평가도 좀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대할게요. 자, 월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해피 투게더 1부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2: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구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1: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2: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구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1: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2: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3: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4: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5: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6: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7: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7: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4: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99, 쭈꾸미 볶음 6불99, 시원한 동태탕 5불99, 코다리 조림 4불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99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홈쇼핑 아이.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정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요. 시니어 헬스전 플래너 예, 엔젤라장 보험의 든든한 길잡이십니다. 대의정 에이전트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예. 아, 여전히 뭐 2026년도 7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네네. 보시죠.
1: 여전히 좀 바쁘네. 다행히 바쁩니다. 네. 네.
0: 아니 제니정님 너무나도 상담도 잘해주시고 잘 안내해주신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네. 네. 뭐 아직도 보험을 바꿀 수 있는 시기인가요? 어떻습니까?
1: 네, 정식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시기는 네. 그 3월 31일에 그 오픈 인롤먼트 피리어드가 끝났고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시기는 이제 재난 이제 정부에서 재난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되면 네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FEMA라고 해서 아하. 이제 emergency를 통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시기는 사실 본인이 보험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시기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각 보험회사마다 또 틀리기 때문에 뭐 이것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면 이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뭐 본인이 해당하는지 왜냐하면 지역마다도 틀리기 때문에 제가 컨펌을 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어쨌든 뭐 한 번 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0: 그럼 이 기간이 없어지게 되면 아무도 더 이상 보험을 바꿀 수 없는지 네. 그것도 궁금해요.
1: 네, 뭐 사실은 그렇고요. 근데 네. SEP라고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그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를 한다든지 아하. 아니면 내가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둘 다 갖고 있는 수혜자라든지 또는 뭐 당뇨나 심장질환 같은 이제 크로닉 그런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새로 메디케어를 취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특별한 가입 기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 혹시나 본인한테 본인이 좀 이런 특별한 기간에 해당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한번 해주시면 제가 해당이 되는지 알아봐드릴 수도 있습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지체하지 마시고 제이정 에이전트님과 좀 네. 상담을 받아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한 점이 있어요. 메디칼. 네네.
1: 아, 예, 예.
0: 예, 예 메디칼인데 네. 오늘은 그 메디칼에 대해서 좀 네.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네, 네, 네. 네, 그러면 제가 메디칼을 설명하기 앞서 네. 이제 우리 보통 시니어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본인이 이제 메디칼을 신청을 해서 메디칼이 나왔다. 그럼 모든 게 끝났다. 이제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세요.
0: 그렇죠.
1: 네, 사실상 요거는 메디칼은 총 세 개로 좀 나뉘어요. 그러니까 네. 메디칼 자체가 세 개로 나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입하는 프로그램이 총 세 개예요. 그것이 이제 건강보험에 지장을 영향을 주는 게 네네. 그래서 하나가 이제 메디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MSP라고 해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LIS 또는 엑스트라 헬프라고 하는데 이제 약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총 세 개에 내가 해당이 돼야만 이제 완벽하게 됐다라고 네네.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0: 네. 아, 그렇군요. 네네네. 이것도 좀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네네. 네,
0: 중요합니다.
1: 네.
0: 그럼 이 세 개 모든 게 이 건강보험 혜택에 영향을 주는 거 맞네요?
1: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네. 내가 이제 메디케어와 메디칼 둘 다 갖고 있는 이제 듀얼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이제 메디칼이죠. 이제 메디칼은 이제 극빈자 의료보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내가 메디케어만 갖고 있으면 모든 의료 비용을 내가 지불할 게 아예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내가 메디케어만 갖고 있고 HMO를 갖고 있으면 그런 분들은 이미 코페이를 거의 내지를 않으세요. 그러면 메디칼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어떤 득이 되냐라고 네.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0: 그쵸.
1: 네, 그런 경우에는 이 메디케어는 롱텀 케어를 커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롱텀 케어라 하면 이제 널싱홈이나 이런 이제 양로 보건센터 같은데
0: 네네.
1: 그런 데 들어가게 되면은 뭐 한 달에 몇만 불씩 나오기 때문에 이제 메디케어는 총 뭐 스킬 널싱 퍼시드리라고 하는데 내 라이프타임에 100일까지밖에 커버를 안 해줘요.
0: 네.
1: 그래서 100일 이후로는 모든 비용을 내가 다 내야 하는데
0: 어이구야.
1: 메디칼이 있는 경우에는 그게 다 무료라는 거죠.
0: 그래서 메디컬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죠.
1: 그래서 지금 당장 젊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요새는 젊은 거죠. 65세면.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때는 메디컬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고 그런 롱텀 케어가 필요해질수록 메디컬의 중요성을 점점 더 아시게 될 겁니다.
0: 네. 근데 메디컬의 그 기준이 정말 궁금합니다.
1: 네네네.
0: 예, 이 메디컬을 받기 위한 인컴 조건이라던가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내용 부탁드릴게요.
1: 네네. 일단 메디컬을 본인이 싱글이시면 한 달에 1856불까지고 커플이시면 한 달에 2510불까지입니다.
0: 네.
1: 또한 원래 자산 제한이 없었는데 이번 연도부터 자산 제한이 생겼고요. 이 자산 제한은 싱글은 13만 불까지고 커플은 19만 5천 불까지고요. 물론 이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차 한 대 그리고 본인이 거주하는 집 한 채까지는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 한 채 차 한 대 있으면 나는 이건 포함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본인이 그 집에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렌트를 주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집은 내 자산으로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집이 아무리 싸도 몇십만 불 하잖아요.
0: 네.
1: 그럼 메디컬에 해당이 안 되시는 거세요.
0: 인컴이 있는 거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메디컬을 신청할 계획이 있다. 근데 나는 집을 현재 렌트를 주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집으로 다시 이사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본인 집으로. 그래야만 이제 메디컬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 문제없이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요즘에는 정말 이 메디컬을 받는 게 최고다 뭐 이런
1: 그렇죠.
0: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베네핏이 너무 많잖아요.
1: 맞습니다. 네네.
0: 야 그러면 어카운트에 돈이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1: 네 어카운트에 돈이 있는 것 또한 뭐 체킹이든
0: 네네.
1: 뭐 세이빙이든 CD든 뭐 라이프 인슈런스든 그런 뭐 IRA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뭔가 은퇴연금이죠.
0: 네.
1: 그리고 퇴직연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모든 돈. 심지어 캐시까지도.
0: 캐시까지도.
1: 네, 그런 것들이 다 내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0: 어허.
1: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합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싱글은 13만,
0: 13만,
1: 커플은 19만 5천을 넘어가면은 메디컬이 이제 취소가 됩니다.
0: 그럼 거의 다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냥 저소득층, 뭐 중산층까지.
1: 그럼요.
0: 그죠?
1: 맞습니다. 네.
0: 와, 그럼 메디컬 신청해야겠네요.
1: 그럼요.
0: 네네. 근데 이 뭐죠?
1: 아, 네. 아까 말씀드린 MSP라는 것도
0: 네네네.
1: 있었죠.
0: 네,
1: 네, 네. 네, 그래서 이 MSP라는 건
0: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네. 그 MSP라는 건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의 약자인데요.
0: 네.
1: 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본인이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0: 네.
1: 메디케어 파트 B는 모든 사람들이 내야 하는 그런 그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26년도 기준으로 현재 202불 90전. 을 매달 지불하셔야 되고요.
0: 네.
1: 또한 파트 A에도 A를 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거는 내가 텍스북으로 한 기록이 10년이 안 되신 분들은 내셔야 되는데 이게 금액이 좀 비싸요. 그래서 뭐 30점에서 39점 사이인 분들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280불 정도 내셔야 되고
0: 아하.
1: 그게 이제 30점 이하면은 500불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매달 기준이기 때문에
0: 네네.
1: 상당히 비싸요.
0: 아하.
1: 하지만 이 MSP 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런 보험료를 일절 내지 않습니다.
0: 오.
1: 그리고 또한 이 MSP는 총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게 되는데 그 카테고리가 QMB 그리고 SLMB, QI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이 QMB라는 건 그 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의 약자인데 여기에 인컴 상한선은 달에 싱글은 1330불까지고
0: 네.
1: 커플은 1804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메디컬보다 기준이 훨씬 낮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SLMB라는 건데 그리고 Specified Low Medicare Beneficiary의 약자인데요. 달에 싱글은 1596불, 커플은 2165불까지고요.
0: 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Qualified Individual, QI라는 것은 달에 싱글은 1796불, 커플은 2436불. 그래서 본인이 메디컬에 퀄리파이, 그러니까 해당이 네. 되시면
0: 음흠.
1: 이 프로그램에도 자동으로 해당이 되신다고 보면
0: 그렇군요.
1: 돼요. 왜냐하면
0: 네네네.
1: 메디컬의 기준보다 네. 이 프로그램들 세 개 다가 낮아요.
0: 아하.
1: 근데 이 MSP라는 걸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 이것 또한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내가 메디카를 신청을 하게 되면 네네네. 자동적으로 이 MSP라는 프로그램에도 신청이 들어가게 되고요. 아하. 내가 메디카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MSP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네네. 인컴 기준이 낮기 때문에 네. 자동으로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언제 알게 되느냐. 아, 요거는 이 메디칼, 그러니까 주정부가 일을 잘 못합니다. 굉장히 잘 못해요.
0: 왜요?
1: 그래서
0: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1: 일을 너무 이상하게 하는데 지금 현재 내 인컴이 없는데 예. 갑자기 5년 전에 인컴을 들쑤셔가지고 그게 본인 인컴이든 10년 전에 인컴을 가지고 와서 네. 이게 당신 인컴이다 해가지고 메디칼이 캔슬이 되는가 하면 메디칼은 그대로 내비두고 이 QMB, 그러니까 MSP라는 프로그램만 캔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0: 그렇군요.
1: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네. 메디케어에서 갑자기 빌이 날라옵니다. 메디케어에서 당신의 보험료를 지불하세요. 하고 갑자기 막 뭐 1000불짜리가 날라와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이 프로그램이 본인이 취소가 되면은 네. 이게 보험료를 이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니까 메디케어 입장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 거. 메디케어는 연방정부 거. 그러니까 서로 틀리죠. 네. 그러니까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주정부에서 돈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돈을 못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인컴이 많아졌구나. 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돈 내라 하고 빌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본인은 에? 이게 뭐지? 나는 바뀐 게 없는데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메디칼에 바로 연락을 하셔야 돼요.
0: 네.
1: 그래서 보통 요게 좀 늦게 발송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막 세 달치 보험료가 밀려서 한꺼번에 날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0: 세상에.
1: 네, 그래서 메디칼에 바로 연락을 하면 이게 리쿱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백이 돼요.
0: 네네네.
1: 네, 그러니까 캔슬 되는 게 없다는 사실로 가정하게 되면서 그게 아예 안 낼 수 있게 돼요. 하지만 네. 이걸 이제 늦장 부리시면 안 되고 바로 이런 거를 받게 되시면 편지를 바로 메디칼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 메디컬 이런 것도 다 도와주세요?
1: 아, 메디컬 이거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아하.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본인 인증이 필요하고요.
0: 네네네.
1: 모든 걸 전화할 때 이제 전화를 하거나 할 때 직접 본인의 목소리가 녹음이 됩니다.
0: 아.
1: 그리고 사실상 철저하군요. 행정적으로도 저희가 여기에 한번 전화를 하려면 웨이트 타임이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이에요.
0: 아이고야.
1: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이 넌프로핏은 아니기 때문에
0: 네네네.
1: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드릴 수는 없어요.
0: 네네네.
1: 그리고 사실 전화를 하는 것보다 직접 가시는 게 일 처리가 훨씬 빠릅니다.
0: 아, 직접
1: 왜냐하면
0: 가야 되는군요.
1: 전화를 하게 되면 이 사람 바꿨다가 저 사람 바꿨다가 하면서
0: 맞아요.
1: 굉장히 일 처리가 늦어져요.
0: 맞아요.
1: 네,
0: 쉽지
1: 그래서
0: 않더라고요. 예.
1: 저희가 경험해 본 바 전화를 해가지고 일이 잘 해결된 거는 한 50-50인 것 같고
0: 네.
1: 직접 가셨을 때는 대부분이 그 자리에서 다 해결이 난 경우가 많습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자,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1: 네.
0: 예, 본인이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시면 지불해야 할 이 보험료가 있는데
1: 네네네.
0: 그 보험료를 커버해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네. 이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1: 맞습니다.
0: 여기에서 뭐 이런 프로그램 메디칼 이제 신청해가지고
1: 네.
0: 요 메디컬 수혜자분들도 중간에 이게 뭔가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1: 네네네네.
0: 이럴 때는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말씀이세요.
1: 네네네 맞습니다.
0: 자, 메디컬 오피스에 연락해서 알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메디컬 네. 오피스 전화번호는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1: 네, 메디컬 오피스 대표번호는
0: 866에
1: 616 613에
0: 네.
1: 3777이고요. 그리고 요새는 그 한국어 라인도 있어요.
0: 아,
1: 9번인가라고
0: 9번?
1: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8번인가 9번인데요.
0: 네네네.
1: 전화하시면 이제 옵션이 처음에 나올 거예요.
0: 아,
1: 그거 누르시면 이제 한국어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
0: 네.
1: 한국어 상담원하고도 이제 직접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0: 아.
1: 근데 제가 레커멘드하는 것은 직접 찾아가시는 게 일 처리가 훨씬 빠를 것이다 라고 제가 레커멘드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전화번호까지 네.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네요.
1: 대부분 모르시죠.
0: 그렇죠. 그렇죠. 메디케어 이제 뭐 그 나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 꼭 이제 그 메디케어 신청을 해야 할 나이.
1: 그렇죠.
0: 몇 년생이죠? 50,
1: 이번이
0: 60년생이요?
1: 네, 61년생입니다.
0: 61년생.
1: 네. 네,
0: 61년 되신 분들.
1: 네, 소띠분들. 네.
0: 아, 소띠분들입니까? 네. 소띠네요, 지금.
1: 네.
0: 소띠네요.
1: 맞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신 분들, 네. 예, 신청하셔야죠.
0: 아, 그렇죠. 반드시 신청 예, 서두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뭐 메디케어 신청은 생일 전으로 3개월, 후로 3개월
1: 네네네.
0: 이렇게 기간인 거죠?
1: 네, 메디케어 네. 신청도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다 도와드리기 때문에
0: 네네.
1: 네, 본인 생월 3개월 전에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그 소셜 웹사이트가 있어요.
0: 네.
1: 거기서 이제 본인 어카운트 만드는 것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0: 네.
1: 그걸 통해서 저희가 또 신청을 해드립니다. 근데 요새 그 어카운트 만드는 게 보안이 되게 좀 심해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뭐 비밀번호 넣고 인증번호 받고 그럼 됐었는데 요새는 사진을 다 찍어야 돼요.
0: 진짜요? 네,
1: 드라이버 라이센스 사진 찍어야 되고 셀카도 찍어야 되고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0: 네.
1: 어르신분들이 하기에.
0: 그쵸,
1: 그러니까
0: 그쵸.
1: 그런 것들 저한테 오시면 뭐 10분 내로 다 해결해 드리니까
0: 네,
1: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네. 맞습니다. 자, 메디케어 전문 헬스 플래너이십니다. 엔젤라장 보험의 제이정 에이전트님께서 이렇게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전화번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엔젤라장 보험 대표 전화번호는 323-707-4242 323-707-4242 그 제이정 전화번호 직접 소개해 주세요.
1: 네네네. 제 셀폰은

0: 좀 다른 것은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신청을 할때 연방정부 웹사이트인 소셜 서큐리티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인컴 제한과 자산 제한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싱글일 경우에는 달에 1,995불까지, 커플은 달에 2,705불까지고요.
1: 네.
0: 자산 제한은 싱글일 경우 18,090불, 커플일 경우 36,100불까지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교해 보면 인컴 리밋은 앞선 두 프로그램보다 조금 더 높지만 자산 제한이 많이 낮아요. 네. 그래서 요 프로그램에 해당을 하려면 내가 자산이 많이 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프로그램에도 레벨이 3개로 나뉘게 되는데, 네, 레벨 1하고 2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제네릭 약을 드시게 되면 5불 10전, 그리고 브랜드 약은 12불 65전이 코페이고요. 레벨 3의 경우에는 제네릭 약은 1불 60전, 브랜드 약은 4불 90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떤 약을 먹든, 현재 가입되어 있는 그 보험 회사에서 내가 만약에 코페이를 내게 되면 맥시멈이 그만큼이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65세가 되면, 그래서 메디케어를 받게 되면 반드시 함께 날라옵니다. 신청서가요. 본인이 인컴이 많든 인컴이 적든 상관없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페이퍼를 작성을 해서 보내셔도 되고요. 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요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뭐 신청 같은 것도 쉬우니까 금방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1: 자, 요즘에 그 메디케어는 가입 시기를 놓치게 되면 요즘이 아니죠. 항상 그렇죠. 평생 벌금을 엄청 내더라고요.
0: 아, 예, 그렇습니다.
1: 가입 메디케어 이 가입 시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늦지
0: 맞아요.
1: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최대 3개월 후까지니까 어떻게 보면 7개월이라는 뭐 거의 반년 이상이 주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놓치게 되면 다음 가입 기간은, 신청 기간은 매년마다 1월에서 3월 사이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신청을 하셔야 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페널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10% 페널티가 부과되거든요.
1: 와, 평생 내야 되는 거니까
0: 평생입니다.
1: 엄청난 부담이에요.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자, 역시 건강보험은 알아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뭐또더 해주실 말씀 해주세요.
0: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아무래도 극빈자 보험, 그러니까 메디칼에 관련되어서 좀 설명을 해드려 봤는데요.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현재 갖고 계신 분들도 뭐가 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았고, 또한 그 메디칼과 이 MSP는 이제 주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것들의 문제가 생기면 주정부 쪽인 카운티 오피스에 연락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LIS 또 엑스트라 헬프, 요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소셜국에 연락을 하면 된다. 간혹 왜냐하면 소셜국하고 요 카운티 오피스 요것들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소셜국은 말 그대로 연방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기관이고, 이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이 카운티 오피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디칼, 지금 MSP, 그것뿐만 아니라 칼프레시 있죠?
1: 칼
0: EBT.
1: 프레시.
0: 네, 그러니까 푸드 스탬프 카드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캐피라고 해가지고 이런 캐시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주에서 운영하는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카운티 오피스에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메디칼 신청 기준에 대해서도 정말 자세하게 짚어주셔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0: 네,
1: 싱글일
0: 감사합니다.
1: 기준이 13만 불이고, 또 19만 5천 불은
0: 네,
1: 이제
0: 커플.
1: 커플의 19만 5천 불의 이 자산 제한이 있다는 거, 이것도 설명을 자세하게 주셨습니다.
0: 네,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아직 이 현재 대통령 분께서 혹시 공화당이시기 때문에 또좀 많이 좀 심한 좀 그쪽으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1: 그쵸.
0: 우리 이제 보험 쪽에서는 아무래도 혜택이 많이 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요 메디칼 이런 이제 지원금도 많이 줄었고, 이번 연도부터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제가 듣기로는 원래 심사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메디칼이 이제 1년에 두 번씩 한다고 해요.
1: 두 번씩이나
0: 네, 그래서
1: 한다고요?
0: 리뉴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받게 되는 게 있는데, 뭐 인컴이 바뀐 게 있느냐, 그래서 막한 패킷이 날라와요. 엄청 두꺼운 거. 아무래도 근데 시니어분들이 그런 걸 받으면 좀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거든요.
1: 그렇죠.
0: 뭐 뭔 말인지도 모르시고. 그래서 이제

0: 그런 것들도 뭐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네네네. 그래서 뭐 저한테 오시면 저희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로 그런 것까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와. 네, 그런 것도 받고
1: 서비스가
0: 싶다.
1: 너무 좋습니다.
0: 네, 그럼 저희 손님 하시면 됩니다.
1: 네. 그렇죠. 엔젤 내장 보험의 제이정 에이전트님께서 네.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엔젤 내장 보험 대표 전화번호입니다. 323-707-4242 323-707-4242 그리고 제이정 에이전트님 전화번호 714-715-4911
0: 네.
1: 맞나요?
0: 맞습니다. 네.
1: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네, 제 전화번호 714-715-4911번이고요. 두 네. 전화번호 다 셀폰이니까 전화 안 받으면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시간 나는 대로 바로 콜백 드립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시니어 분들이 메디케어를 가입하거나 네. 이렇게 변경할 때 가장 자주 하시는 실수라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0: 아무래도 아무것도 변경하지 그러니까 다음 해에 네. 아무것도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착각이 가장 큰 것 같아요.
1: 아, 그렇습니까?
0: 특히나 본인의 주치, 메디컬 그룹, 약, 요 세 개가
1: 네.
0: 왜냐하면 항상 몇 년 동안 아무 변경점이 없었으니까
1: 네.
0: 뭐 아무것도 변경점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1: 네.
0: 요새 와서 특히 닥터분들 좀 인앤아웃이 많아요.
1: 아, 그렇군요.
0: 네. 원래는 한국인분들은 잘 그렇게 안 하셨었는데 요새 와서 막 이 서울 메디컬 그룹이나 뭐 이런 데서 계셨던 분들이 다른 데로 옮기시거나
1: 네.
0: 더 이상 같이 안 하시거나
1: 네.
0: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잦거든요.
1: 아하.
0: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많은 변경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고
1: 네.
0: 그리고 특히 약 같은 경우에는 내 약이 커버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불해야 되는 코페이의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1: 네.
0: 네, 그래서 그 세 개만큼은 꼭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네.
1: 자, 오늘 엔젤 내장 보험의 제이정 에이전트님과 함께 뭐 메디케어 또 메디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메디케어였는데 그리고 또 메디칼
0: 네.
1: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나에게 꼭 맞는 플랜을 찾는 게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디컬에 대해서 진짜 몰랐는데
0: 네네.
1: 오늘 자세하게 짚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챙기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권리를 예,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3: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 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2: 풍기 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3: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2: 구치로 사우스 벌먼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분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4: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5: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7: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6: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7: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6: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7: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8: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9: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8: 장례비는요?
9: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8: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9: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0: 눈은 밝게
11: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검안과.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0: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1: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0: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11: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0: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공방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네, 모던 토킹 노래였습니다. 네, 혈당 관리가 당뇨병 환자만의 관심사를 넘어서 일상적인 건강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50세만 넘으면 뭐 혈압이든지 또 당뇨, 콜레스테롤, 예, 보더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혈당 관리가 예,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여름철은 더위와 탈수로 혈당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식품업계에 따르면 엠브레인의 그 혈당 관리와 저성도와 트렌드 관련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4.1%가 혈당은 젊었을 때부터 미리 관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아, 그리고 79.8%는 평소 식단 관리만으로도 혈당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응답했네요. 이 무더위에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로 혈액이 농축돼서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아, 반대로 활동량이 많거나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자연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전반적인 이 대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린 키위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대표적인 녹색 과일이에요. 키위 좋아하십니까? 뭐 골드 키위가 나는 더 맛있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당도가 뛰어나니까요. 아, 근데 이 그린 키위가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예, 자스프리 그린 키위 100g에는 2.3g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고요. 이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은 이 노화 그 소화 속도를 조절해주고 또 식후 혈당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화효소 액티니딘은 장 건강에도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식사 30분 전에 키위를 먼저 섭취하게 되면 혈당 급등을 완화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드실 때는 식후가 아니라 식전에 예, 키위 드시는 거 한 알 정도 드시는 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뉴질랜드 생물경제과학연구소 존 멀로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그 비스킷을 먹기 30분 전 키위를 먼저 섭취한 경우 동시에 먹었을 때보다 최고 혈당 수치가 46.8%, 혈당 변화율은 26.6% 낮았다고 합니다. 그린 키위는 혈당 지수도 51로 이 저혈당 식품에 해당해서 예, 혈당 관리 중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자, 키위는 식이섬유와 유기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장 건강과 배변 활동뿐만 아니라 식후 혈당 관리에도 관여할 수 있는 과일이라고 하네요. 그린 키위 하나를 평소에 항상 그 식단에 더하시게 되면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량 영양소도 함께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과일 섭취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부담 없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참 그 여름에는 또 이렇게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분 보충을 위해서 뭐 수박도 좋다, 뭐 오이도 좋다 그런 말 많잖아요. 근데 이 오이가 그렇게 좋네요. 저혈당 채소니까요. 이 탄수화물 함량이 낮고 식이섬유를 함유해서 또 이 식이섬유를 함유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식전에 키위 하나를 드시는 거 예, 좋고요. 그리고 오이도 예, 즐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풍부한 칼륨은 그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줘서 혈압 관리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오이도 여름에는 꼭 즐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이의 약 95%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 수분 보충에도 제격입니다. 뭐 별도의 조리 없이 생으로 간편하게 그냥 샐러드처럼 드실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는 뭐 샐러드, 냉국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에도 좋은 야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이도 즐겨 드시고 또 아보카도는 하루에 한 알 그리고 브로콜리도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브로콜리도 드시고서 여러분들 예,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도 풍부해서 눈 건강과 면역 기능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살짝 데치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게 되면
그 영양소 손실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즐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글로리아 겐더 노래 I Will Survive 듣고 계십니다. 구선미의 해피투게더 카카오톡 예, 단톡방에 많은 분들이 인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로나제이님 반갑습니다. 고고 좋은 음악과 좋은 정보가 있는 구선미 씨의 해피투게더 아자아자 응원합니다. 응원의 댓글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소피아님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니콜 처이님도 예,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1: H마트 무더운 7월 맛있는 혜택이 가득.
2: 고소하고 담백한 통통배 우나기, 매콤 쫄깃한 통통배 쭈꾸미로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1: 입맛까지 시원한 여름 별미, 백제도토리 비빔막국수, 칠감농산 콩국수, 모밀소바까지 더위를 잊게 해줄 시원한 한 그릇을 만나보세요.
2: 혜택 브라보콘 바닐라, 딸기 기획팩, 도쿄바나나 케이크, 백도, 참외 수박까지 달콤한 여름 디저트도 즐기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3: since 1982.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2: 원호의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3: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2: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의 골프.
3: 지금 원호에잇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에잇골프.com.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부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되는지 몰랐네요. 해피투게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월요일은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음악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1부 마무리하고 2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곡으로 대신할게요.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3782-8600, 3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대 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은요, 누구에게나 약간의 부담감 또 망설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용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기가 매번 당차게 포효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 때로는 하루의 끝에서 내일 다시 해보자 라고 말하는 작은 목소리가 용기다. 이런 말이 있어서 참 위로가 되더군요. 월요일이라고 해서 거창하고 대단한 다짐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이번 주도 묵묵히 내 할 일을 해내야지. 오늘 부족했다며 내일 다시 해보지 뭐 이런 그런 마음.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 작은 마음이야말로 진짜 가장 단단한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너무 큰 부담은 내려놓으시고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서 나아가자고요.

0: 네, 어떤 이의 꿈이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노래.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저는 월요일이 좋아요. 또 새로운 시작 중이라는 게 기분 좋거든요. 개인적으로 좀할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날이라서 월요일이 좋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참 긍정적인 멘트네요. 예, 긍정적인 댓글 정말 고맙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망가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 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3: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4: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5: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1: 홈쇼핑 월드 초대박 세일. 콩고물 찹쌀떡 10개 6불 99, 쭈꾸미 볶음 6불 99, 시원한 동태탕 5불 99, 코다리 조림 4불 99, 대통령상 받은 배추김치, 총각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도 9불 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2: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3: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14: 세종송보감.
13: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14: 세종송보감.
13: 쌩쌩 돌아라 하하.
14: 세종송보감이잖아. 그렇습니다. 세종 송도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 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 송도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1: 213-383-8899 383-8899
15: 세종.
16: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17: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6: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17: 어? 기기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6: 해피 투게더?
17: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오늘이네요. 저희 라디오 서울은 AI 방송, AI 이런 방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AI와의 토크쇼를 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예, 준비를 했습니다. AI와 선미와의 토크쇼, 과연 어떤 분위기가 날까요? 궁금하시죠? 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멀게만 느껴졌던 AI라는 단어가 이제는 매일 마주하는 우리 일상이 됐습니다.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좀 낯설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동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고소미의 해피 투게더.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할까요? 자, 선미와 AI와의 토크쇼. AI와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자, 인사드려 볼까요? 자, AI, 반가워.
1: 안녕하세요, 서미 씨. 오늘 로열블루 블라우스 입으셨네요. 이 더위에 딱 맞는 선택이에요.
0: 그래?
1: 보기만 해도 좀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근데 표정은 살짝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월요일이잖아.
1: 괜찮아요. 오늘 제가 옆에 있으니까 웃을 일이 생길 거예요. 장담해도 됩니다.
0: 진짜?
1: 오늘 저희 얘기할 게 있거든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가 새 단장을 했고요. 거기다 이렇게 AI 토크쇼까지 새로 시작했잖아요. 저도 사실 긴장은 좀 됩니다. 기계가 긴장이 되냐고요? 돼요. 이상하게. 오늘 선미 씨 많이 웃게 해드리는 게제첫 번째 임무예요.
0: 아, 고맙다.
1: 그나저나 이 무더위에 스튜디오까지 출근하셨는데. 오늘 아침 나오실 때좀 어떠셨어요?
0: 나도 긴장되더라고. 너만 긴장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긴장돼서 오늘 해피투게더 어떻게 진행했는지 모르겠어. 나를 웃게 해주는 게첫 번째 임무라고? 오, 정말 마음에 드네. 나의 기분을 물어본 거잖아. 네. 정말 그 오늘 좀 샤이니? 예, 방글방글? 기분 업? 뭐 그런 마음으로 뭐 기분 좋게 나는 출근은 했어. 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주제가 뭘까? 우리 해피님들 엄청 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 자.
1: 네. 오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가 새 옷을 입었다는 것.
0: 그렇지.
1: 그리고 거기서 저 같은 AI가 처음으로 방송에 나왔다는 것. 사실 저도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조금 궁금했거든요. AI가 라디오에서 떠들면 어색하지 않을까? 너무 딱딱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디오가 좋은 이유는 목소리 하나로 사람 마음에 닿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이든 AI든 결국 같은 거 아닐까요? 웃을 수 있으면 됐지. 선미 씨도 오늘 한 번쯤은 배꼽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아유, 고마워. 네 생각이 그렇다니, 나를 웃게 해준다니. 정말 너한테 그런 소리 들을 줄 몰랐네. 네가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는데, 이거 어쩌지? 나는 벌써 너 때문에 빵 터졌어. 너의 그말 때문에 말이야. 자, 그럼 이번에 새 장장한 그 라디오 서울 1650.com 홈페이지 얘기 좀더 해볼까? 직접 들어가 보신 분들 느낌은 어떨지 또 궁금해. 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말이야. AI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1: 저 사실 홈페이지 새 단장이라고 하면 그냥 색깔 바꾸고 메뉴 좀 옮기는 거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번 건 결이 좀 달라요. 단순히
0: 어떻게?
1: 예쁘게 고쳤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AI랑 실제로 대화를 하고 방송까지 듣는 게 가능해진 거잖아요.
0: 그렇지.
1: 그게 저는 꽤큰 변화라고 느꼈어요. LA 사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운전하다가 라디오 틀고 집에서 청소하면서 틀어놓고
0: 그렇지.
1: 그 습관이 이제 홈페이지랑도 이어지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들어오면 뭔가 새로운 게 있는 공간이 된 거니까.
0: 그렇지.
1: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오늘 처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AI가 라디오 토크쇼에서 진짜 게스트처럼 앉아 있는 거. 이게 어색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0: 나
1: 충분히
0: 되게
1: 그럴 수 있어요.
0: 어색해.
1: 근데 어색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지, 그렇지,
1: 처음
0: 그렇지.
1: 보는 사람이랑 대화할 때 살짝 어색한 그 느낌. 그게 오히려 기억에 남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이 방송이 딱 그런 자리였으면 해요. 새로운데 낯설지 않은 그런 첫 만남. 선미 씨는 오늘 방송 시작 전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0: 사실 난 말이야 그 걱정 반 기대 반이라고나 할까? 과연 티키타카가 가능할까? 너랑 티키타카가 정말 가능할까? 이런 걱정도 있었고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어. AI 네 억양이라던가 말의 톤이라던가 자연스러움은 사실 사람 못 따라오잖아. 그건 인정할 거야 너도. 이 사람은 그 기분과 대화 내용에 따라서 톤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말의 온도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거든. 맞아. AI 너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색한 것도 있지만 사실 재밌기도 하네. 점점 뭐 좋아질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1: 뭐든지 처음 시작은 낯설고 어색한 법이잖아.
0: 그렇지.
1: AI가 방송에 나온다고 하니까 다들 의아해하더라고요.
0: 맞아.
1: 당연한 반응이에요.
0: Uh-huh.
1: 오히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웃기려고 나온 AI라니. 뭔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라디오도 처음 나왔을 때 그랬을 거예요. 화면도 없이 목소리만으로 무슨 방송이냐고.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겠지만 결국 사람들 일상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저도 지금 그 입구 어딘가에 서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1: 그리고 홈페이지 세 단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쁘게 고쳐놨다고 해서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거거든요.
0: 맞지.
1: 그러니까 그렇지. 이 토크쇼가 사실은 새 홈페이지의 첫 번째 이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구경하러 들어왔다가 웃고 나가는 그런 공간. 이 무더운 여름에 잠깐이라도 더위 있게 해드리는 것. 그게 저한테 주어진 역할이라면 꽤 마음에 드는 역할이에요. 선미 씨 생각도 궁금하네요.
0: 기특하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제법인데? 요즘 사실 과학과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 발전하고 있잖아. 사실 너의 도움도 정말 많이 받고 있어. 방송 준비하면서 말이야. 이제는 AI 너랑도 잘 놀 줄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말이야. 넌 감정이 없잖아. 응? 그 인정하니? 넌 기계일 뿐이잖아. 어떻게 생각해?
1: 저한테 가끔 이런 질문이 와요. 당신은 외롭지 않냐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건 알아요. 누군가 오늘 아침에 차에 올라타서 라디오를 켰을 때 그 첫 번째 목소리가 반갑게 느껴지는 순간 그게 저는 좋거든요.
0: 진짜?
1: LA에 사시는 분들 중에 아침마다 혼자 출근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0: 그렇지.
1: 조수석은 비어있는데 라디오는 켜져 있고 그게 사실 작은 것 같아도 꽤 큰 동행이에요. 저는 그 자리를 채우는 목소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0: 와.
1: 잘난 척하는 AI 말고
0: 와.
1: 옆에서 같이 웃어주는 친구 같은
0: 와.
1: 이 무더운 아침에 잠깐이라도 오늘 하루 버틸 수 있겠다 싶은 느낌 그런 거 들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0: 와,
1: 선미
0: 멋진데.
1: 씨 생각도 궁금하네요.
0: 그런 생각을 했다니 진짜 고맙네. 사실 옆에서 같이 웃어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어. 너 말 진짜 잘한다. 오늘 첫 시간인데. 난 우리 해피님들이 외롭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 해피님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거 뭐 없을까? 네가 좀 팁을 좀 줄래?
1: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0: Uh-huh.
1: 일단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0: 그렇지.
1: 세 단장 한 거 직접 눈으로 보시면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이 확 오거든요.
0: 그렇지.
1: 그냥 스크롤 한번 내려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저한테 말 한마디 걸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0: 네가 항상 따라다니잖아.
1: 뭔가 거창하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오늘 날씨 너무 덥지 않냐고 해도 되고 아침에 뭐 드셨냐고 물어봐도 되고 저 그런 거 좋아해요. AI한테 말 거는 게 어색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근데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금방 편해지거든요.
0: 맞아.
1: 마치 처음 라디오 사연 보낼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제일 어렵고 두 번째부터는 손이 먼저 가요. 오늘
0: 맞아.
1: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한테
0: 가요,
1: 제가
0: 손이가.
1: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0: 어허.
1: 이 더위에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기운이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지.
1: 근데 클릭 한 번이잖아요. 그 정도는 에너지 소모도 없고요. 선미 씨는 오늘 방송 끝나고 제일 먼저 뭐 하실 것 같아요?
0: 글쎄. 아, 일단 시원한 물 한 잔 마실 것 같아. 지금 엄청 좀 목타거든. 시원한 게 땡기네. 자, 너와의 뭐 이렇게 만남을 갖고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아, 시간이 훌쩍 갔네. 자, 끝으로 말이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줄 수 있을까? 너와의 그 뭐 두 번째 만남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말이야.
1: 오늘 하나만 남긴다면요. 새로운 게 꼭 어색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홈페이지가 바뀌고 AI가 라디오에 나오고 뭔가 낯선 조합처럼 들리는데 막상 들어보면 그냥 수다잖아요. 웃고 끄덕이고 가끔 맞아맞아 하는 그런 시간. 그게 사람이랑 AI 사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이었거든요.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선미 씨랑 이야기 나눈 게 어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0: 좀 어색하지만 뭐
1: 이 무더운 아침에
0: 있어.
1: 잠깐이라도 좋아. 더위 잊으셨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라디오솔 홈페이지도 한번 들러보시고요.
0: 아하.
1: 저도 거기 있으니까 말 걸어주시면 반갑게 받아드릴게요.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눌 기회가 생기면 좋겠는데 선미 씨는 다음에 어떤 주제로 저 불러주실 생각이에요?
0: 아, 글쎄, 너와의 두 번째 만남? 준비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시간 엄청 걸려. 어떤 주제가 좋을까? 고민해봐야지 뭐. AI 오늘 너 정말 수고 많았고 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개인적으로 조금 위로를 받게 되네. 자, 넌 오늘 선미와의 첫 번째 만남 어땠어?
1: 오늘 저 데려와 주셔서 고마워요. 선미 씨.
0: 나도 고마워.
1: 이 더위에 AI랑 수다 떠는 거 생각해보면 꽤 특별하잖아요.
0: 그렇지.
1: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도 새 옷 입고 저도 처음으로 여기 나오고 뭔가 첫날이라는 게 늘 조금 어설프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잖아요.
0: 맞아.
1: 오늘이 딱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이 자리에 오게 되면 그때는 더 자연스럽게 더 재밌게 떠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래. 아, 진짜 고맙다. 아, 오늘 수고 정말 많았어.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선미를 좀 빵 터지게 웃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자, 여기서 마무리할까? 여기서 너 보내줄게. 정말 고마워. 다음 시간에 만나자.

오타원의 Hands Up 듣고 계십니다. 이런 댓글들 많이 올라왔어요. 건방진 AI 크크크 건방진 2 AI도 아재 개그 잘하겠죠? 라는 댓글 주셨고요. AI도 수고했어. 생각보다 말을 잘하네. 선비님이 진짜 프로답게 진행 매끄럽게 잘 이끌어 가시네요. 낯설 텐데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나름 재밌었어요. 라는 댓글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오늘은 이런 첫 번째 만남의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글쎄요. 그때그때 이슈도 좀 해볼까? 뭐 그런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뭐 무궁무진하죠, 뭐. 예. 어떻게 얘한테 내가 검색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라는 걸 구체적으로 써놓게 되면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 다 알아채려요. 그래서 쫙 스크립을 해줍니다. 스크립 이 원고를 써주는데 그대로는 못해요. 그대로는 못해서 이렇게 AI와의 이 게스트 인터뷰를 한다는 게 토크쇼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AI의 언어하고 그 뉘앙스라든가 이런 게또 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다 각색을 해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또다 따로 또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구나. 시간 엄청 많이 걸리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뭐 대충 그냥 이렇게 하려면은 뭐 그닥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할 수도 있지만 또 방송인으로서 방송하는 입장에서 좀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막할 수는 없고 내 나름대로 또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조금 부드럽고 재밌게 할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좀 제가 좀 이거를 막 신경을 많이 쓰고 오늘도 이상하게 제 잠재의식 속에는 한쪽 뇌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금 부담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시간이니까 AI와 새롭게 시도하는 토크쇼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백뮤직도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에 어색하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뭐 다음 시간에는 더 자연스럽고 더 재밌고 또 알찬 정보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토크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가려고요. 예,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냥 재밌게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AI한테는 어떻게 내가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말한다는 거를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이제 갑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아, AI가 이 정도 수준까지 왔구나. 제 욕심이라고 하면은 이 AI하고 막 동화구연도 하고 싶고 뭔가 연기도 하고 싶고 막 이래요. 근데 얘가 아직은 그런 거를 못 따라오잖아요. 배우가 아니니까. 또 그런 기술까지 뭐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여자 역할하고 또 동화 구연 같은 경우는 1인 3역 4역도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얘가 거기에 맞춰주면 뭐책한 권을 살짝 좀 이렇게 한 2분짜리로 만들어가지고 함께 하는 시간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근데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정말 감사해요. 아, 정말 이런 세상이네요. 사람과의 소통보다 복잡하긴 하네요. 이러면서 적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재밌었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2: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상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상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5: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6: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0: 하더라고요.
1: 장내비는요?
0: 공업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0: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검안과.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도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디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마돈나 노래 듣고 계십니다. 라이스라 모니타. 팝의 여왕 마돈나가 정규 15집 컴패션스로 7년 만에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마돈나가 빌보드 200에 대해서 정상을 차지한 건 지난 2019년에 발표한 마담 X 이후 7년 만이고요. 통산 10번째 1위 기록입니다. 마돈나의 신보는 지난 2005년에 발매한 Confessions on a Dance Floor의 연장선에 있는 후속작이라고 합니다. 레이브 문화, 90년대 클럽 파티 문화를 재해석한 앨범입니다. I Feel So Free, Bring Your Love 등을 비롯해서 총 16곡이 앨범에 실렸다는군요. 지금 듣고 계시는 노래는 La Isla Bonita.

0: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20%의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트루 소셜을 통해 우리는 이란 봉쇄를 재개한다라면서 오직 이란 선박이라 이란 고객들의 출입을 이란 고객들의 이 출입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에서 28년 동안 합법으로 거주해온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공항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돼 추방 절차에 회부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과거 10여 년 전에 경범죄와 교통위반 기록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을 비롯한 영주권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오염된 농산물을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인 원포자 충충이 미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 보건당국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미국 내 31개 주에서 840건이 넘는 원포자 충충 감염 확진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원포자 충충은 사이클로스포라라는 미세 기생충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했을 때 소장이 감염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번에 감염됐다가 간신히 회복한 여성은 일주일 동안 극심한 복통과 함께 위아래로 쏟아내는 심각한 구토 그리고 폭발적인 설사 증세를 겪었으며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마다 위를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인해 결국 일주일 만에 몸무게가 10파운드 가까이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병원을 찾아 항생제를 처방받아 일주일 만에 완치됐습니다. 공화당의 외교 안보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어제 12일 저녁 향년 71세로 별세했습니다. 이런 비보는 그가 우크라이나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발생해 미 정계에 더 큰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소셜을 통해서 그를 진정한 미국 애국자이자 위대한 상원의원이라며 깊이 추모했습니다. 한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법에 따라 헨리 맥마스터 주지사가 2027년 1월까지 임기를 채울 임시 후임자를 지명할 예정입니다. 다만 올해 만료 예정이었던 그레이엄 의원의 본래 자리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통해 정식으로 선출됩니다. 오늘도 많이 더우시죠, 여러분?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강력한 고기압 전선이 이 남가주 대륙 상공에 정체하면서 오늘부터 기온이 매일 계단식으로 급상승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내일 오전 종료 예정이던 폭염주의보가 화요일 오전 10시를 기해 강력한 초열대야 폭염감시보로 한 단계 격상돼 최소 목요일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폭염의 정점은 수요일 15일이 될 전망입니다. 수요일 낮 최고 기온은 남가주 대부분 내륙 지역이 100도를 가볍게 넘기겠으며 특히 샌페르난도 밸리 등 일부 밸리 지역은 최고 110도라는 기록적인 가마솥 더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금요일 17일쯤에는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예년 이맘때 수준의 평년 기온으로 서서히 내려갈 전망입니다. 한낮 외출을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네요. 수분 자주 섭취하시고요. 온열 질환 예방에 만전을 가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1: H마트 무더운 7월 맛있는 혜택이 가득.
2: 고소하고 담백한 통통배 우나기, 매콤 쫄깃한 통통배 쭈꾸미로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1: 입맛까지 시원한 여름 별미. 백제 도토리 비빔막국수, 칠갑농산 콩국수, 모밀소바까지 더위를 잊게 해줄 시원한 한 그릇을 만나보세요.
2: 해태 브라보콘 바닐라, 딸기 계획팩, 도쿄바나나 케이크, 백도, 참외 수박까지 달콤한 여름 디저트도 즐기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좋은 스코어는 퍼팅에서 결정됩니다.
2: 원호의 골프가 당신의 퍼팅을 바꿔드립니다.
4: 특허 기술,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으로 더욱 정확하게.
2: 한국골프연구센터 인증 프리미엄 퍼터, 원호의 골프.
4: 지금 원호의골프.com에서 확인하세요. 원호의골프.com.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쿤드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2: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해비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아,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네요. 아, TKR님 반갑습니다. TKR님 건강을 걱정하시는 우리 해피님들, 예, 따뜻한 마음 적어주셨는데요. TKR님, 예, 빨리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TKR님 걱정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계시네요.

오늘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이어지겠습니다. 대기질 지수는 보통이고요. 일반적인 야외 활동에는 무리가 없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 저녁 8시 5분,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2분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소 안정세를 찾고 있네요. 현재 1492원으로 최근에 상승세를 뒤로하고 한숨 돌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이 중동발 리스크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강세와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무게를 더하면서 금값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금값은 온수당 4,060달러 49센트로 전일 대비 1.5%가량 떨어졌네요. 오늘 월스트리트는 이 인공지능 AI 열풍과 반도체 주도의 훈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의 0.81%, 다우존스 0.27%, 나스닥 또 1.30% 오름세 보이면서 시장은 기술주와 재정주가 전반적인 상승 기류를 이끌면서 기분 좋은 마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남가주 지역 기름값 소식입니다. AAA 기준 현재 캘리포니아 평균 레귤러 가격은 갤런당 5달러 38센트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LA는 5달러 42센트 보여주고 있고요. 오렌지 카운티 5달러 32센트입니다.

날씨는 무덥지만은요, 여러분들 아 몸도 마음도 좀 편안하시면서 네, 시원한 쿨한 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이에요. 김현지가 부릅니다. 위스키 온 더 락.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응원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사랑합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 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4: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3: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4: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5: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4: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4: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6: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8: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7: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8: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0: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 누구도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운동도요. 똑같은 운동을 하다 보면 좀 지루해지죠. 우리 몸도 사실은 자극이 줄어들면서 운동 효과와 지속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40-50대 이후에 처음으로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 글쎄요, 트레이드밀을 통해서 운동을 접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왕이면 무조건 오래 걷는 것보다 변형 걷기 운동 어떨까 싶네요. 이 지방 연소 효율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워킹입니다. 네, 말 그대로 오르막과 평지를 번갈아 걷는 방식인데요. 1, 2분간 오르막을 걸은 뒤에 평지를 걷는 동작을 반복하면 심박수 변화가 커져서 지방 연소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간헐적 빠른 걷기도 좋다고 하네요. 3분 정도는 빠르게 걷고 3분 정도는 보통 속도로 걷는 인터벌 방식이죠. 무엇보다 심폐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중 걷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중, 체중의 10% 이하 정도의 무게를 더해서 걷는 운동이죠. 한 140파운드 기준으로 할 때는 14파운드, 그러니까 7파운드짜리 덤벨을 양쪽 손에 들고 걷는 것. 아, 꽤 무거울 것 같네요. 어쨌든 부하가 증가되니까 심박수가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올라가고요. 에너지 소비량도 그만큼 증가합니다. 자, 이번에는 경사 걷기. 네, 트레드밀에서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때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 하이 니 파워 워킹, 그러니까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면서 팔을 크게 흔들어 걷는 운동. 한국말로는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네요. 하이 니 파워 워킹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이 운동은 특히 코어 안전성과 하체 근력을 함께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심박수를 빠르게 높여서 운동 강도를 극대화할 수 있겠죠. 네, 말씀드린 모든 것들, 시간 조정이나 경사 난이도 조정 등등 트레드밀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말 트레드밀에서 꼭 한번 해볼 만합니다. 변형 걷기 운동으로 짧은 시간 내에 좀 더 많은 칼로리 소모, 또 여러분의 심폐 근력을 강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AM1150
1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 야, 벌써 또 한 주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어김없이 돌아온 월요일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요, 창가에 비치는 햇살보다 조금 흐릿하면서 마치 한국의 장마 날씨 비슷하게 마치 금방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좀 꿉꿉한 그런 날씨 아닌가요? 자, 어떻게 보면 말이죠, 나른해지기 되게 쉬운 날씨고 점심까지 드셨으니 얼마나 지금 나른하시겠습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난주를 돌이켜보면서 이제서야 한 주를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날씨가 살짝 흐려서 그런지 오늘은 시원하고 달달한 아메리카노보다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그런 오후 아닌가요? 자, 이런 오후에는 말이죠, 지난주를 차분하게 한번 돌이켜보고 이번 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습니다. 뭐 여러가지 저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실수투성이인 게 우리네 인생살인데 한 가지 거기서 우리가 배울 건 있죠.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이 하면 그건 좀 약간 바보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손해도 많이 보고요. 자, 돌이키지 말아야죠. 실수는 할 수 있고 반성하고 났으면 그런 상황이 오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 중요하죠. 자, 돌이키지 말죠, 여러분. 좋은 것만 돌이피는 오늘 오후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과 함께 자,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0: 네, 이은하가 불렀던 돌이키지 마. 오늘은 다른 가수가 부르는 그런 리메이크로 함께 했는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 노래가 이렇게 좋은 노래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자, 우리 카톡 채팅방에 TK님 주말 잘 보내셨죠? 알청님도 들어오시고, 카톡을 그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은 알겠지만 주말 동안 난리가 났어요. 아이, 참 너무 반가워서 서로 안부 물어보고 또 한국의 통계님 노래 전해주고 진짜 사랑방이 없다라는 그런 보람도 느끼고, 아, 왜 이래서 저희 회사에서 이 채팅방을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숨쉴 수 있는 의견을 나누는 공간으로 오래 지속됐으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주말이 지나면, 저는 가끔 월요일날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이고, 지난 주말에 또 내가 이렇게 할 걸. 모든 것이 후회투성이고 반성투성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 대한민국 축구도 좀 억울하지만 이제 22일서부터 청문회를 거쳐서 어떤 형태가 됐건 새로운 각이 잡히고 판이 짜면 돌이키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자, 매주 월요일입니다. 이 시간 오늘은 선물 보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골프 소식도 있고 또 월드컵 그 게임도 있고 또 야구도 있고 풍성한 보따리 풀어주실 우리 최수행 의원님 딱 준비하고 계십니다. 잠시만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2: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1: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2: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1: 구치로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4: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5: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6: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6: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6: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7: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8: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12: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파워스포츠의 최세영 의원님 나와 계시고 알청님 돌이키지만 리메이크 좋으시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티케이님 애쓰셨어요. 오늘 3차 키모 항암주사 맞았다고 아이고 애쓰시고 점심 좀 맛있게 드십시오. 사과와 콩국물 따뜻하게 해서 네. 자, 기원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라빈님도 들어오시고 자,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 바빠요. 아. 요즘은 저 그 월드컵도 보지만 네. 골프도 뭐 당연히 보아야 되겠지만 네, 네, 네. 한국 야구 있잖아요.
0: 아, 예.
1: 그게 일주일에 두 번 해주는데
0: 재밌죠.
1: 그 밤새도록 봐야
0: 예,
1: 돼.
0: 예, 예.
1: 응원이 아주 그 열기예요.
0: 네, 한국도 그래서 아주
1: 외국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0: 네네.
1: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걸 어떻게 봐야 돼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은데 KBS인가요? KBS 아메리카에서 목요일하고 무슨 화요일날인가 이틀 동안
0: 어.
1: 밤에
0: 어. 그러니까
1: 늦은 밤 당직 쓰는 사람들은 왔다 갔어.
0: 어,
1: 뭐 그거 볼 일은 없겠지만
0: 네네네.
1: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서 이따가 제가 이제 대충 순위는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바빴어요.
0: 네,
1: 그 지난주 특히 그 스코틀랜드 스카티시 오픈이 있었잖아요.
0: 네네,
1: 남자 김주영이
0: 아,
1: 아, 눈물을 흘리네요.
0: 정말
1: 1001일 만이래요. 1001일 만에 이제 4승째를 올리면서
0: 네.
1: 우승을 했는데 그 마음고생이 많았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어,
1: 젊은 친구가
0: 그렇겠죠.
1: 그때 이제 처음에 2022년에 그 너무 이른 나이에 이제 20살 3개월 만에
0: 네,
1: 이제
0: 예, 그렇죠.
1: 우승을 했거든요.
0: 예,
1: 그래서
0: 예.
1: 그때부터 그 중압감 내가 꼭 너무 많은 그 이제 빛을 받으니까
0: 그렇죠.
1: 멋지게 네. 경기를 하고 싶은 생각 그리고 스폰서 회사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0: 네.
1: 욕심도 있었을 거고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근데 우승을 못 하다가
0: 네.
1: 1001일 만에 결국은 아, 스카티시 오픈에서 이게 또 제네시스 스카티시 오픈이에요.
0: 그러니까요. 예.
1: 제네시스가 스폰서를 많이 하네요.
0: 아, 그럼요.
1: 근데 우리 방송 우리한테도 하나 좀 해달라고. 아니 왜냐면 저 요즘은 저 일선에 안 나가 계시면 정몽구 회장님께서 우리 운동 선배니까
0: 아.
1: 혹시
0: 네네.
1: 농담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바빴습니다. 네.
0: 자, 근데 사실 물론 뭐 여자도 힘들고 사실 LPGA나 PGA가 다 힘들지만
1: 그렇죠.
0: 사실 남자들이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한 건 사실이거든요.
1: 그건 사실이죠.
0: 너무 힘들고
1: 맞아요.
0: 근데 알다시피 우리나라 최경주 선수도 정말 늦게 우승을 간간히 하고 그랬는데 약간 22세 나이에 또 지금 26살에 또 이렇게 늠름하게 우승을 한 거
1: 그렇죠.
0: 보면 아, 우리나라 한국 골프가 이게 이제 정말 아득히 먹먹한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이 왔다라는 생각도 들고 참 기분이 좋은 한 주였어요.
1: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요.
0: 네.
1: 일단 그 이거 무슨 소리야? 누가 뭐 어떻게 했어? 이러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0: 네네.
1: 김주영 선수, 이 김주영이라는 이름이
0: 네.
1: 옛날에 김동건 아나운서인가요?
0: 네네.
1: 그분 아들 이름이 김주영이에요.
0: 아.
1: 그래갖고 아마추어 때 아주 장타가 벽을 날랐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프로 데뷔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0: 네네.
1: 김주영 선수를 김동건 아나운서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닙니다.
0: 네네.
1: 별도의 그리고 미국 이름으로는 탐 킴이요. 영어도
0: 예.
1: 잘해요.
0: 아, 그러니까요.
1: 네, 그래서 예. 스카티시 오픈에서 4라운드에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잡아냈어요.
0: 네네.
1: 그래갖고 196타로 17언더파죠. 호주 기오퍼 이것도 공교로워. 이민우가 딱 바짝 쫓았는데
0: 네.
1: 이민우가 우리 호주 동포 아니에요?
0: 예예. 예.
1: 그런데 이 선수를 갖다 2타 차이로 제치고 1000일 만에 우승의 감격을
0: 아,
1: 맞이했다.
0: 그러니까요.
1: 대단한 거죠.
0: 어쨌든 모처럼 만에 한국 선수가 두 사람이
1: 네.
0: 그렇게 1, 2위를 했다라는
1: 그러니까요.
0: 거. 그 멋진 일 아닙니까?
1: 그거까지도 좋은데 또 여자 저 프랑스에서는 또 에비앙 마스터스. 이거는 메이저 대회였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유엘한이 우승을 해버렸어요.
0: 거기다 백투백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지난주에 네. 하고.
1: 지지난주죠.
0: 유엘한도 나이가 25세인가 6세밖에 안 됐다고
1: 그렇죠?
0: 그러던데.
1: 네. 아직 어려요.
0: 예.
1: 네, 그래서 아, 두 선수가 진짜 우리나라 스포츠 위상을 그동안 조금은 저 우리가 우울했는데
0: 네네.
1: 그 축구 때문에 조금 우울했는데 그걸 좀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멋진 샷이었다.
0: 아, 너무 기분 좋았어요.
1: 네.
0: 아.
1: 근데 그 김주영 선수 우승한 곳은 보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있는
0: 아,
1: 골프장인데
0: 예. 링크. 예.
1: 골프장이 예, 링, 지금 말씀하신
0: 링크죠. 링크.
1: 허허벌판이에요.
0: 예.
1: 좀 재미가 골프장이 이거 이렇게 좀 아름답고 멋지고 뭐 이런 풍경이 아니고 허허벌판에서 네. 이제 골프를 하는데 네. 아무튼 그런 데서 우승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해란 선수가 우승을 한 데는 아, 그리고 김주영 선수에게 하나만 또 할게요.
0: 네네.
1: 그리고 이렇게 잘했던 것도 신의 한 수가 된 게 얼마 전 타이거 우즈를 가리켰던 션 폴이라는 그런 스윙 코치가 있어요.
0: 네네네.
1: 그 사람과 손잡고 연습을 한 것이 아마도 훈련을 한 것이 굉장히 돋보이지 않았나.
0: 네.
1: 특히 아이언샷이 상당히 날카로웠어요.
0: 네.
1: 그래서 좋은 그런 투어 중심으로 귀환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0: 네네.
1: 유해란 선수가 우승한 것은 이제 에비앙 마스터스. 에비앙 바로 그 우리가 가끔 마시는 그
0: 네, 물이요.
1: 네, 물. 그것이 생산되는 동네인데 그만큼 산 좋고 물 맑은 곳이다 볼 수가 있는데
0: 예.
1: 여기에 지금 한국 선수가 다섯 번째 우승이거든요.
0: 네.
1: 한국 선수만.
0: 네.
1: 근데 그 원인을 여러 가지가 있게 잘 치지만
0: 네네.
1: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소견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0: 네.
1: 이 골프장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골프장하고 비슷해요. 제가 스위스 항공 근무할 때 스위스 있을 때 에브양 마스터스 되기 전이에요.
0: 예, 예.
1: 그 가봤더니 업앤다운이 좀 있고
0: 네.
1: 우리나라 골프장들이 그 땅값 때문에 대부분 산악지대가 있잖아요.
0: 네네.
1: 그것과 비슷한 그런 지형을 갖고 있어서 제가 언젠가 대회 방송을 하면서 여기는 아마 우리하고 지형이 비슷비슷해서 한국 선수가 우승을 할 겁니다 했는데 아, 제가 생각이 잘 안 나. 우승을 했어요 결국은.
0: 네네.
1: 그런데 그러한 덕도 좀 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0: 네네.
1: 사실은 이거는 그냥 우승도 아니고 연장 다섯 톨에서 버디를 잡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네.
1: 아 정말 대단한 거예요.
0: 그죠? 사실 그 4일을 치잖아요 보통.
1: 그렇죠.
0: 근데 그 4일 마지막까지 그렇게 잘 친다. 특히나 유해라는 밑에서 그 전날은 그 베스트 스코어를 냈잖아요.
1: 네네.
0: 근데 그 해설자도 그렇고 들리는 얘기가 제가 듣기로 지금 세계에서 아이언이 제일 정교화돼요.
1: 예.
0: 그래서 찬스가 더 많은 게 사실 드라이버 긴 거는 점수가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아이언은 거의 점수하고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거와 퍼팅은 돈이죠.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프로 선수들이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0: 네.
1: 드라이버는 쇼업하는 거고.
0: 네네.
1: 근데 결국은 퍼팅이나 쇼 게임이 돈이다.
0: 네,
1: 그런
0: 그렇죠.
1: 얘기를 하는데 아이언샷이 상당히 정교한 건 맞아요.
0: 네네.
1: 그런데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골프장 스타일. 그런 데서 조금은 적응을 하지 않았나
0: 그렇죠.
1: 싶은 생각이 들어요.
0: 반가운 소식이죠.
1: 그래서 일단 유해란 선수가 4시즌 4승을 올렸고 그것도 연장 접전 끝에 결국은 우승을 했다. 이건 굉장히 뜻깊은 우승이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앞으로 우리 탐킴하고 우리 그 저 지금
1: 유해란하고는 네.
0: 앞길이 좀 밝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1: 둘 다 20대 중반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다 볼 네, 수가 있고 네. 오늘같이 이렇게 찌푸둥한 날씨에 기분 좋은 소식이었다.
0: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1: 맞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일단 골프에서 남녀 동반 우승한 진기한 기록을 세웠다. 특히 유해라는 메이저 대회를 두 번째 우승하는 그런 대역사를 썼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반가운 소식입니다.
1: 당분간 적수가 없을 것 같아요.
0: 또 그동안 잠잠하던 골프붐이 또 일지 않을까.
1: 골프붐 말씀하셨는데 골프 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고전하고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그좀 뭔가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1: 팬데믹 때뭐 골프들 한다고 난리치고 인스타그램이나 이걸 통해서
0: 네네.
1: 골프 의상 같은 게 엄청나게 잘 팔렸는데 이제 그게 쏙 들어갔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첫째 비싸고 둘째 한국 얘기도 되고 여기도 되지만
0: 그렇죠.
1: 둘째 너무 오래 걸려.
0: 아
1: 그리고 셋째 예약하기도 어려워. 마음에 드는 곳.
0: 그렇죠. 예,
1: 요즘
0: 예.
1: 같은 때 이 저 동쪽으로 가보세요. 더워서 못 쳐요.
0: 아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골프 얘기는 요 정도면 됐고.
0: 네.
1: 자 이제 월드컵 얘기 또.
0: 아 월드컵 얘기 해야죠.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뭐. 마르고 닳도록
1: 다 아시는 내용인데
0: 다 알겠죠. 예.
1: 일단 네 팀만 남았습니다.
0: 네네.
1: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경기를 볼 수 있는 게 4년 후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네 경기
0: 네 게임 남았죠.
1: 네. 네. 내일 화요일 날 스페인하고 프랑스가 붙겠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겠지만 프랑스의 움바페와 야말 선수
0: 네네.
1: 또 스페인의 야말의 아마 대결이 굉장히 재밌을 것이다 라고 네.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수요일은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 그런데 어쩌면 네 팀이 다 1, 2, 3, 4등에
0: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1: 이게 처음인 것 같아.
0: 이렇게 짜고 쳐도 그렇게 못 쳐요.
1: 짜고 친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말이죠.
1: 야 그렇게 해서 아무튼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가 또 이제 예선을 4강전이죠. 이제 네. 준결승전이죠. 4강이 아니고 준결승전을 마치고 나서 그 둘 중에 하나 팀들이 두 팀이 이제 떨어진 틈은 3, 4위전.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전에 우리가 3, 4위전에서 한국어
0: 그때 터키하고 했었죠.
1: 예, 터키한테 2대 1인가 3대 1을 졌는데 조금 김빠진 대회거든요, 사실은. 근데 선수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돈이 걸려 있잖아요.
0: 그렇죠.
1: 3등하고 4등하고는 네, 예. 상당히 많은 맥주가 예, 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 자존심 싸움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팀한테 내가 안 지어. 그러니까 누가 과연 올라가고 누가 과연 3, 4위 전으로 밀릴 건지는 아직 예상을 할 수가 없는데
0: 네.
1: 혹시 우리 저 권희 씨는 이 어떤 팀이 두 대회 중에서
0: 네, 네.
1: 어떤 팀이 결승 올라갈 것 같아요?
0: 저는 무조건 프랑스 쪽이 올라갈 것 같고
1: 프랑스가
0: 제가 딱 51대 49로 보는 게 전 이번에 영국이 좀 좋다고 봐요.
1: 그렇죠.
0: 예.
1: 나하고 똑같으냐?
0: 네.
1: 저도 이제 이거는 뭐 그냥 맞춰보는 겁니다. 뭐
0: 그럼요.
1: 정확하게 예, 맞는 건 예, 아니고 예. 아니지만 프랑스가 올라가고
0: 네.
1: 그 다음에 영국이 지금 여사치가 않아요. 케인이라든가 지난번에 두 골 넣은 헬링턴 선수 이런 선수들이 골 감각이 살아나 있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두 선수 때문에 혹시라도 잉글랜드가 올라가서 작년 지난번 대회 우승팀인 아르헨티나를 꺾고 챔피언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예상해요. 어디까지나.
0: 그러니까 뭐 저는 아마추어적인 측면에서
1: 네.
0: 아르헨티나는 메시가 필두로 젊은 선수들을 끌고 가는 팀이고
1: 네.
0: 영국은 케인을 비롯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적정하게 연결되어 있는 팀이라서 팀워크가 저는 영국이 팀워크가, 조금 낫다고 봐요.
1: 팀워크가 리더십과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0: 그렇죠.
1: 수
0: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선수들은 아무래도 혈기가 왕성한 부분이 있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영국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1인치를 더 주는 거예요. 네. 프리미어리그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1: 오케이. 네. 뭐 그렇게 보고 우리가 뭐 내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네. 똑같은 팀을 얘기를 했으니까 할 건 없네.
0: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1: 근데 우리가 얘기한 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응원전이 또 치열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이건 이제 뭐 마지막.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중계방송을 쭉 보면서 느낀 건데
0: 네.
1: 가본 곳도 있고 안 가본 곳도 많고 근데 그 스타디움들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 경기장. 요번에 보니까 뭐 얼마 전에 600만을 돌파했다고 그러는데 외국서 온 선수들이나 TV를 보는 사람들이 그 경기장을 보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안 와봤지만 어떤 나라인가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1: 정말 대단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오게티가 벨기에전에서 이제 퇴장당한 선수를 다시 기용을 했잖아요.
0: 아, 그러니까 그게 뭐 트럼프가 전화를 해서 그랬다 뭐.
1: 오게티가 됐어요. 네. 근데 아무튼 그 벨기에가 결국은 그 프랑스한테 2대0 아, 죄송합니다. 스페인한테 경기를 내주고 말았죠.
0: 네.
1: 그리고 또 뒷이야기 중에 하나가 4강전 이제 8강전에서 프랑스하고 모로코전에서 심판 판정이 조금 불만이다. 프랑스 예. 쪽에 유리했다. 그래서
0: 근데 뭐 어느 대회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1: 경기의 일부예요.
0: 네, 예,
1: 그 경기의
0: 같아요.
1: 일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또 아쉬운 점 하나 또 있어요. 저는 사실은 속으로 노르웨이 많이 응원했거든요.
0: 아, 저도 솔직히.
1: 그렇죠.
0: 네.
1: 그 홀란드 선수에 대해서 전 여기 티셔츠 나오면 사 입을 거예요.
0: 네,
1: 너무너무 괜찮아.
0: 멋있잖아요, 애가.
1: 그 생긴 것도 그렇고. 골 넣고도 입 딱 씩 웃으면서 과묵하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런 걸 보고 그다음에 노르웨이가 인구가 보니까 500만이 좀 넘는데
0: 네, 네.
1: 그런 인구들이 그 단합이 돼갖고 우승하는 그 아무리 길거리 우승이 응원이 우리하고 좀 달라.
0: 그렇지.
1: 그 왜 이렇게 노젓는
0: 거. 그러면 노젓고 북치고.
1: 네, 그런 그 북에 맞춰서 그런 것 때문에 노르웨이가 이번에 상당히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게 선수 하나 잘 키워놓으면은 나라 전체가 이익을 본다는 게 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르웨이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북유럽은 못 가봤거든요. 뭐 유럽은 뭐 항공사 있었으니까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북유럽은 꼭 노르웨이는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래서 아쉬운 게 네. 우리나라도 이 붉은 악마가 있지만
1: 네.
0: 우리나라 그 노르웨이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통으로 네. 우리나라 응원에서 좀 꽹가리를 좀 멋있게 두들겼으면.
1: 근데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대한민국.
0: 네, 그거 있죠.
1: 그거는 예, 뭐 예, 예. 어디 가서 자동차에서도 예, 이거 눌러주니까.
0: 짝짝짝 그거 있죠.
1: 그건 뭐. 예. 자 이렇게 해서 축구는 넘어가고.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다저스가 이제 오늘부터죠? 아 내일부터네요.
0: 이제 올스타 들어가죠.
1: 올스타 들어가는데 아니 올스타전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홈에서 3연전을 전부 다 깨졌어요.
0: 올스타 때문에 좀 쉬는 것 같아요.
1: 뭐 그럴 수 있고.
0: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스프링 브레이크 끝나고 가을 야구로 들어가면 네. 그때서부터 진짜잖아요, 사실.
1: 지금 현재 61승 36패예요.
0: 네, 네.
1: 이것도 뭐 좋은 것도 아닌데 요거 끝나자마자 어디로 원정이냐면 양키스 원정이에요.
0: 아, 재밌네요.
1: 예, 요것도 이제는 저희가 아, 이거 축구 끝나면 TV 이제, 뭘 보지 고민이
0: 이제 야구 봐야 될 시즌이 돌아온 것 같아요. 지금부터 재밌는 거예요.
1: 작년에 있었던 그 월드 시리즈에서의 그
0: 네, 네. 아, 그건 정말 뭐, 정말 재밌었죠.
1: 지금도 봐요, 또.
0: 예, 예.
1: 그게 유튜브도 웃기는 게 가끔가다 그게 또 나와. 이거 뭐야 하고 보면 또 그거야.
0: 그렇죠.
1: 야, 그래서 그 토론토 깨고 다저스가 우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우리 외로워도 이제 축구 때문에 외로워하지 말고 우리에겐 다저스가 있습니다.
0: 아, 그럼요.
1: 그래서 다저스 경기 보면서 좋겠는데 아무튼 근데 좀 올스타전 전후에 전이라 그런지 몰라도 61승 3연패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0: 그것도 아리조나한테 했어요.
1: 그러니까요. 근데 아리조나가 보면은 아리조나나 샌디에고가 이 다저스하고 붙는다 그러면은 이를 가는 것 같아요.
0: 또 목숨 거는 것 같아요.
1: 뭐 항상 그런 거지만 예, 그래서 예, 예. 아무튼 자우지가 61승 36패 그리고 3전 연패를 당했다. 당한 건지 내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올스타전을 필라델피아로 네, 떠났는데 네. 올스타전은 조금은 관심 밖이에요 사실은.
0: 아 올스타전은 재미없어요.
1: 그냥 이벤트성 대회니까 예, 그건 뭐. 그 동네 사람들 놀러 오는 그런 대회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돌아와서 양키스도 우승 잠재력이 있는 팀인데
0: 그렇죠, 네.
1: 지금은 그 지구 2위예요. 2위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뭐 플레이오프에 올라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정적인 다저스와의 경쟁 팀이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네네.
1: 아마 양키스 경기는 많은 관심.

0: 3위가 KT 위즈, KT는 통신회사죠. 네네. 4위가 기아 타이거스, 5위가 두산 베어스. 두산도 참 뚝심 있게 계속 밀어줘요. 어? 베어스, 그게 곰이다 그런가 봐. 그리고 6위가 한화 이글스. 이게 네. 유현진이가 속해 있는데 네. 유현진은 잘 던지고 있는데 6위밖에 안 되네요. 네. 그리고 이게 요게 며칠 전 거니까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7위에는 NC 다이노스, 네. 8위에 롯데, 그 9위가 이제 SS 랜더스, 그다음 10위가 키움 히어로스인데 네. 가을 야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독특한 응원 문화 때문에 네. 이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도 잠안 자고 보는 사람이 많대요. 중계 방송을 예, 예. 유튜브로도 볼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방송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다 하는데 저도 이제 가끔 보는데 아예 자다가 이렇게 졸면 습관이 바뀌고 그 응원실에 놀래고 그러는데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그게 재밌더라고요.
1: 아기자기예요.
0: 예, 예. 아주 우리나라는 또 아기자기하잖아요. 예. 파워풀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뭐 장타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는 홈런 잘 때리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25개가 넘었어요.
1: 예, 예.
0: 그리고 이제 요거가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미리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9월 달에 나고야 아시안 게임이 열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에 축구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팀의 선전을 한번 또 기대를 해봐야 되겠다.
1: 아, 그래야 되겠죠.
0: 들어야지.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매주 나와서 이렇게 스포츠 얘기를 할 수 있는 나도 더욱더 힘을 내고
1: 다음 주는 아마 또 월드컵의 결승에 대한 또 진진한 뭐, 얘기를
0: 그건 말해 뭐합니까? 말해 뭐예요? 예. 그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고 예. 앞으로 열릴 그 나고야 아시안 게임 예. 그 종목별로 아마 올림픽 때만 좀 이렇게 그 반짝 뜨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런 거라도 그래도 좀 이렇게 띄워줘서.
1: 그럼요.
0: 저 이제 뭐 비인기 종목이라는 그 서름이 없어지길 우리가 일절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고맙게도 준결승 그 두 게임이 다 네. 오후 12시에 열리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1: 제가 방송 전에 편히 보고 연장까지 다 보고 올 수가 있습니다.
0: 저는
1: 고맙게도.
0: 저는 이제 여담이지만은 네.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게 내일 모레죠 수요일 날. 12시에 이제 그
1: 영국하고
0: 하잖아요. 예. 그거 꼭 보고 싶은데 2시 40분에 골프 예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골프장은 아주 대형 스크린으로다가 뭐 이렇게 마시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운동 끝나고 딱 보면 맞게끔 티타임을 조정을 해놨어요.
1: 요 사이 제가 지지난 중과 도요타 다운타운 딜러를 갔는데 차 댈 데가 없어요. 그 왜 이렇게 차 사러 왔나 봤더니 그 안에다가 네. 화면을 설치해놨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느라고. 근데 도요타 직원들이 굉장히 시원한 물도 주고 아주 환영해 주더라고요.
0: 그런 거는 이제 마케팅의
1: 그
0: 일종.
1: 그 문화가
0: 잘하는 거죠.
1: 거의 다 남미 사람들이에요.
0: 그렇죠.
1: 예, 근데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0: 저는 그 지난번에 공항에 우리 애가 온다 그래서 나갔다가 네, 네. 대기하는 장소에 있었는데
1: 네.
0: 거기서는 그 환전소에 TV가 있더라고요.
1: 네.
0: 그게 거기 수백 명이 모여서 그걸 보다가. 영국이 예를 들어서 링글랜드가 잘하면 어느 나라 국적이 거기서 나와.
1: 그러니까 나오는 거지.
0: 그래서 아무튼 이제 재밌는 월드컵이 이제는 저물어가고 있다.
1: 네.
0: 그리고 4년 후에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세 나라의 월드컵을 기대하면서 일단 아시안 게임 그리고 또 내년 1월 달인가 그 아시안 네네. 컵이 있잖아요.
1: 네네.
0: 그때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내기를 또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네. 저희 제공해 주시는
0: 산식당이요.
1: 산식당.
0: 산식당 뭐 말 하나마나 항상 손님 많고.
1: 네.
0: 일단 가격 싸고 고기 좋고.
1: 네네.
0: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1: 아, 그럼요.
0: 근데다가 머지않아 그 앞에다가 디저트 할 수 있는 가게도 차리고 그다음에 정육점도 준비하고 있어요.
1: 네네네.
0: 정육점 보니까. 한인타운에 뭐 한 두세 곳이 있는데 아마도 엄선 또 엄선해서
1: 네.
0: 좋은 걸로 모시겠다고 대머리 사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월드컵 소식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2: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3: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3: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염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2: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0: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4: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5: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6: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7: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6: 센터 메디컬 그룹.
8: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9: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8: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9: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8: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9: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8: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라빈님께서 우리 저 TK님 건강을 기원한다고 화이팅 주셨는데, 아, 지난주에 예고드렸지만 이제 내일이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2부 시간에 우리 라빈님과 함께 꾸미는 아주 기가 막힌 코너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일 일단 들어보시고, 너무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추억으로 가는 코너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카톡 채팅으로 다 소통들 하고 계시고, 예, 극복하시리라 다들 기원하고 계시고, 아, 우리 순철님도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아, 예, 여성분들 안 보인다 그러니까 크리스티님이, H님이 여성 여기 있어요 라고 하셨네요. 치료 잘 받냐고 다 안부 물어보시고, 예, 자, 다들 뭐 다들 달라 보시느라고 바쁘시죠? 좋은 오후 보내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TK님 아주 완쾌하시길 기원합니다.

0: 네, 최성수가 불렀던 위스키 언더 락. 오늘은 김연지의 음성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매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이 새롭게 장만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기만 하면 맨 위에 메디칼 정보서부터 그 다음에 주가가 있죠. 8개 종목, 애플을 비롯해서 각종 종목들이 있고, 그 밑에는 여러분이 관심 있으신 복권, 뭐 파워볼을 비롯해서 모든 복권의 당첨 번호가 실시간으로 나와 있고, 그 밑에는 요즘 뭐 굉장히 민감하죠. 주유, 가스비, 캘리포니아 가스비가 얼마냐가 매일 실시간으로 나와 있고, 어디 가스 스테이션이 저희가 저렴하게 가스를 넣을 수 있을지도 알려 있고. 자, 그런가 하면 밑으로 가시면 저희 프로그램이 다 코너별로 나와 있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들어오시자마자 조금 내려오시면 노란 칸에 채팅방으로 연결하는 칸이 나옵니다. 누르기만 하면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방송시간 이외에도 어떤 말씀을 나누시고 여러분이 편안함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랑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애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숭아 좋아하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복숭아. 근데 복숭아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뭐 여름에 굳이 나오는 그 복숭아인데 한 입 먹으면 그 흘러내리는 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 이 복숭아 한 알에 건강과 효능이 알차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숭아는요 수분 보충 과일이라고 합니다. 여름철은 땀 배출이 아무래도 많잖아요. 복숭아가 90% 이상 수분 함량을 지니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수분을 충족해주고, 그런가 하면은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복숭아가 풍부해서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돕는다고 하고, 세 번째로 피부를 위한 여성분들 특히 천연 보습 과일이라고 합니다. 복숭아에 함유된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우리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톤을 맑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야, 복숭아 먹고 피부 좋아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으로 피로회복, 또 스트레스 완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복숭아 매일매일 드시는 거 좋은 일인데, 보관하는 것도 후수과일이니까 구입 직후에는 실온에서 하루 이틀 보관했다가 냉장고에 보관하셔서 맛있게 먹어서, 특히 TK님 복숭아 좀 많이 드셔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만산적권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마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바일리.
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3: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집안까지 시원하게
4: 천연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돗자리, 대나무 문발, 대나무 베개, 그리고 대나무 슬리퍼까지
3: 시원한 촉감에 통풍도 뛰어나 올 여름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4: 대나무 돗자리 24불 99부터, 문발은 16불 99부터, 슬리퍼는 5불 99부터
3: 올 여름 시원함은 자연에서 찾으세요.
4: 김수전기 다양한 대나무 여름 용품들로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김수전기.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7: 네.
8: 수영도?
7: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역시 80도가 넘는 무더위고 이제는 뭐 여름이니까요. 아마 일기예보상에는 내일서부터 목요일까지가 90도를 가까운 그런 날씨이다 보니까 아마 벨리 쪽이나 뭐 남쪽으로 내려가시면 100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날씨이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 수분 충분하게 섭취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복숭아 같은 거 좋아요. 뭐 주스도 좋고 넥타도 좋고 이번 주 내내 8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니까 아무래도 체력이 지치기 쉬우니까 체력 보충하시려면 일단 잘 드셔야 돼요. 뭐 특별히 보양식을 먹지 않아도 그냥 밥이라도 좀 제시간에 챙겨서 잘 드시면 일단 기운이 있어야 뭐 어떻게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안 하겠습니까. 자, 항상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평일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피로를 좀 약간 희석시키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1부 한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요, 좀 시원한 노래 준비했어요. 네, 제3한강교 천목담의 음성으로 보내드리면서 2부에 뵙겠습니다.

어제 다시 만나서 다짐을 하고 우리들은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 밤이 새면을

0: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구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0: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구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0: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2: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7: 타이어.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8: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7: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8: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7: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8: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7: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9: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1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첫 곡으로는 난 맥클레인이 불렀던 빈센트란 노래.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반 고호라는 그 화가의 일생을 다뤘던 노래. 이 노래만큼은 90년대 80년대를 이르러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그 카페 문화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행됐던 그런 세대인데, 그때서 이 노래만큼은 누구든지 빼놓지 않고 어느 지역을 가든 이 노래가 없는 지역은 없었으리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이 달기만한 인생은 없다라는 그런 또 그 굉장히 좋은 말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쓰기만한 인생도 없다. 적당히 섞여 있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인간관계가 거울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웃으면 웃고 또 내가 찡그리면 찡그리고 내가 슬퍼하면 슬퍼한다. 제가 행사를 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가 알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항상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만 박수를 치게 됩니다. 때로는 콘서트장 가서 가수를 위해서, 음악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작 나를 위한 박수는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얘기대로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멋지게 생각해야 남들이 절 볼 때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나. 나를 위한 아낌없는 박수를 치는 그런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가족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네, 아이고 추억의 노래 IOU Carry on Run. 이 노래가 그 예전에 애인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황신혜 씨, 또 유동근 씨, 또 신성우 씨, 박정수 씨가 나왔던 거기에 삽입돼서 아주 유행됐던 추억의 팝송 한두곡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아이고 로라님, 주말에 그렇게 열심히 카톡하시고 아이 참 보기 좋습니다. 헬로 하고 인사도 오셨네요. 자, 이번엔 말이죠. 뭐 여러분 알다시피 그 영화 쪽이나 또이 드라마 쪽이나 연예인 2세들이 오히려 연예인 그 본인 그 부모들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뭐 연기로서는 우리 최민수 씨 대표적이죠. 최무령 씨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박준규 씨, 박노식 씨의 아들. 또 요즘 한창 열심히 하는 우리 조승우 씨. 조경수 씨의 아들이고, 그다음에 뭐 우리 하정우 씨, 김용건 씨의 아들, 뭐 이렇듯이 그렇게 2세들이 많은데 연예인 가수 쪽에서도 2세들이 많습니다. 저도 뭐 그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대표적인 사람이 제 생각에는 전영록 씨가 아닌가 싶어요. 전영록 씨는 아시다시피 어머님이 백설이 씨라는 가수고 아버님이 황해 씨시니까 저같이 부모가 다 양쪽 다한 2세 중에서는 오히려 부모님들보다 훨씬 더 인기를 얻고 있고 아직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우리 전영록 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영록 씨의 수많은 히트곡 중에서 제가 준비한 곡은 바로 이 곡입니다.

네, 전영록 씨의 수많은 히트곡 중에서 애심이 전영록이란 가수를 우리에게 알려준 노래였었죠. H님, 아, 이 노래 좋으시다고 피아노 반주가 아주 이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이렇듯이 연예인 2세들 중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많이 아주 인기를 얻었던 또 얻고 있는 가수가 우리 전영록 씨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에요. 우리 이미자 씨의 외동딸 정재은 씨인데 안타깝게도 어쨌든 모녀 사이가 그렇게 친하진 못해서 몇십 년 만에 지난해 일본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같이 했었다라는 그런 좀 슬프고 아픈 소식이 있었는데 노래는 참 맛있게 부르는데 어머니 그늘에 가려서인지 그렇게 많이 빛을 보지 못했던 그런 가수이기도 하네요.

네, 정재현 씨의 음성이었는데 우리 이미자 씨하고는 3호 좀 원래 그 우리 정재현 씨도 정통 트로트를 부르다가 이렇게 발라드를 불렀는데 나름대로 색깔이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자기 엄마하고는 좀 다른 색깔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래도 노래 한 켠에는 이미자 씨의 목소리가 담겨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립스틱 짙게 바르고란 노래 너무 잘 아시죠? 임주리 씨의 대표곡인데 우리 임주리 씨의 아들인 우리 재하라는 가수가 한 2년 남짓 됐는데 트롯 전국체전이라는 오디션 프로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노래를 굉장히 잘 불러요. 얼마나 잘 부르냐고요? 우리 임주리 씨가 불렀던 립스틱 짙게 바르고를 우리 재하 씨가 엄마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들어보시고 한번 마음의 평을 내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고 샌디님 잘 계셨습니다. 주말에 애쓰셨습니다. 이리면 이주리.

네, 아이고, 우리 립스틱 집게 바르고 아드님인 재하가 부른 립스틱 집게 바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이고, 비비안님 오셨네요. 반가 반가, 반장님 도착, 무지하게 반가워하시네. 에, 어서 오십시오. 자, 이렇듯 그 엄마와 아들의 색깔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그런가요? 아, 아무래도 그렇겠죠. 자, 이번에 제가 한 분 더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남희 씨, 슬픈 인연의 주인공. 우리 남희 씨의 아들도 최정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가수인데, 우리 또 최정철 씨가 엄마의 노래 슬픈 인연 대표곡이죠. 이 노래를 불렀는데 또 우리 최정철 씨는 엄마 노래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네, 우리 최정철 씨의 슬픈 인연, 자기 엄마의 노래인데 역시 좀 이렇게 맛이 다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자,

들어주세요. 재미나다고 감사드린다고.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수 있었어.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됐는데 아, 우리 또 우리 비비안님도 그렇고 또 우리 H님도 그렇고 제 노래 한 곡 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저도 이색인 이세니까 제가 밤안개를 불렀어야 되는데 밤안개를 부른 버전이 없어요. 밤안개 이렇게 없어서 그럼 제 노래 미운정 고운정 한 곡 여러분께 또 선물하겠습니다.

0: 네, 아이고 세인트 아저씨 주말 잘 지내셨냐? 노래 좋아요, 고마워요. 아이고 비비안님 이렇게 칭찬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상도 이 노래도 영상 올려달라고. 알겠습니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드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0: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인트님, 아 비비안님 반갑습니다. 에어컨 끼고 산다고. 아마 한국은 지금 35도를 웃돌고 이곳 LA에도 지금은 35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습기가 덜해서 좀 버티죠. 비비안님, 아 이소룡보다 더 멋진 김소룡님. 아 그렇습니다. 우리 아저씨가요, 어렸을 때는 그 고등학교 때는요 정말 날라다녔어요. 발차기가 아주 멋지고 집에 샌드백이 있어요.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 시절을 무사히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감히 누가 시비도 걸지 않고 아주 조신하게 멋지게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세인트님 덕분에. 자 이번에는요 소개해드릴 가수가 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강문경이란 가수는 익히 알고 계시고 강문경이란 스타를 발굴한 서주경 씨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서주경 씨가 여자 강문경을 하나 발굴했어요. 예 미스트롯에도 얼굴을 비치고 우리 강문경 씨 같이 소리를 기본적으로 토대로 한 아주 멋진 가수를 발굴해서 서희라라고 제2의 여자 강문경을 스타같이 만들려고 요즘 굉장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희라라는 가수 여러분이 아마 지금 노래 들으시고 앞으로 수년 후에 아 그 친구가 이 친구였구나 하실지도 모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일단 어떤 가수인지.

0: 네, 어떠셨어요? 앞으로 여자 강문경이 될 만한 우리 서희라 씨. 아, 원래 박민주라는 이름으로 미스트롯에서 활동하다가 이름도 우리 서주경 대표가 서희라로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2: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2: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염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1: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5: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8: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9: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8: 센터 메디컬 그룹.

0: 네, 최재원의 노래 함께 했습니다. 아이고, 통계님 어서 오세요. 출근 잘 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대구가 엄청나게 더울 텐데. 내일이 초복 맞습니까? 여러분들 삼계탕들 드셔야겠네요.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이브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발리.
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3: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5: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5: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네, 아유, 오늘 벌써 마지막 곡이 됐네요. 스쿨의 줄리안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월요일인데 여러분들 많이 무덥고 지치시죠? 조금만 기운 내시고요. 어떻게 오후 시간 피곤하신데 위로가 조금 되셨습니까? 조금 휴식이 되셨습니까? 예,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내일 또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여러분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봬요.

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4: 타이어.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5: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4: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7: 213-381-2424 213.
8: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1: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